간질간질한 궁금증을 받아보고 싶으실 테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요. 귀찮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 질문들 덕분에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때로는 나를 돌아보기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은 괜찮은 시작이셨나요?

7월 9일 목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잔나비였고요. 봉주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김미나님께서 네 지하철도 시원하고 사무실 도착하니 간식도 책상에 올려져 있어서 저는 괜찮은 시작이었어요. 라면서 제가 오프닝에 보낸 질문에 답을 해주셨고요. 이 질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봉그레들은 가장 뭐가 생각이 날까요? 저는 관심이요. 왜냐면 관심이 없다라면은 궁금한 것들이 생기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이 뭔지도 괜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라디오랑 다른 활동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본인이 생각하실 때

0: 눈에 보이는 활동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떻게 애들하고 밥은 먹고 다니니? 라는 그런 질문을 종종 받게 되네요. 그래도 나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만큼 나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관심이고 때로는 그 질문 덕분에 나를 돌아보게 되기도 하잖아요. 저도 봉글애들이 사연 보내주시면 봉디는 어때요? 봉디는 뭐 좋아요? 봉디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질문을 해주실 때마다 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구나. 우리 봉글애들이 나를 아주 궁금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은 약간 비밀도 좀 있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김수정님이 봉디 여기 대전은 비가 많이 내립니다. 서울은 괜찮나요? 부디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있는 목동도 그렇고요. 지금은 비가 안 내리고 있는데 어제 중부지방인가요? 그 전날부터 많은 비가 와서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세요. 오늘 3, 4분은 돌아온 목요일의 남자, 코미디언 송하빈 씨와 비공감 댓글 함께 합니다. 이번 주에는 분명히 재치, 유머, 센스를 더 많이 장착하고 오겠다며 약속을 했었는데 그 결과는 어떨지 보는 라디오로 지켜봐 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스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9: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8: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0: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을 만나기 전에 잠깐 예고 하나 해드릴게요. 다음 주 화요일 그 시절 멋쟁이 신사 선발 대회를 개최할 텐데요. 한참 멋부리던 그 시절의 사진과 함께 나만의 패션 포인트나 그 패션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 받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침봉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등 멋쟁이에게는 백화점 상품권이죠. 30만원, 2등에게는 20만원, 3등에게는 10만원 드리고요. 참가상도 10분 뽑아서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릴게요. 우리 봉그레들이 보내준 메시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정예원님이 새벽 빗소리에 잠을 깼는데 그때부터 못 잤어요. 출근했는데 지금 너무 졸려요. 딱 30분만 잤으면 좋겠어요. 봉디가 잠을 좀 깨워줄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예원님, 제가 좀 잠을 깨워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럴 땐 알죠. 약간 소름 끼치면 잠 깨는 거 알아요? 예원님, 지금 혹시 라디오 듣고 계시겠죠? 이어폰으로 듣고 계시나요? 그럼 조금 볼륨을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지금 졸린 봉그레들이 있다면은 이어폰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포함해서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제가 잠을 확 깰 수 있게 해드릴게요. 예원님부터요.
2: 일어나 예원아. 일어나. 자면 안 돼. 일어나야지.
1: 잠이 확 깨지 않나요? 어우, 저는 지금 이걸 들으면 잠이 확 깰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아, 우리 봉그레들도 원한다고요?
2: 봉그레들 일어나. 한창 대낮이야. 일어나.
1: 네. 잠이 확 깰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듣고요. 사연의 제목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이 노래도 잠이 확 깰 수 있게 소름이 확 돋게 소개해 볼게요.
2: 형준이와 대준이.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
3: 우리 안 물어요.

0: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요즘 저희 아내는 청취율 조사에 진심입니다. 자꾸 저를 붙잡고, 여보, 요즘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거 들었지? 그러니까 모르는 번호도 꼭 전화 받아. 즐겨 듣는 라디오를 물어보잖아?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꼭 이거 전체 다 말해야 되는 것도 잊지 말고. 알았지? 그거 말하면 뭐 봉디가 선물이라도 준대? 아우, 그냥 얘기해. 여보 이름이 뭐야? 이순봉이지? 같은 봉자를 쓰면서 그냥 얘기 좀 해줄 수 있잖아. 이러는데 분명 제가 알았다고 대답했거든요. 하지만 못 믿어온 눈빛으로 저희 집에서 키우는 앵무새에게 가더니, 남편을 못 믿겠으니까 너라도 엄마를 좀 도와줘. 아빠한테 전화 오면 전화 받아, 전화 받아 라고 크게 외쳐. 알았지? 뭐라고? 전화 받아, 전화 받아.
1: 전화 받아, 전화 받아.
0: 어이구, 그렇지. 어이구, 잘한다 내 새끼. 이러는데 진짜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런데요, 바로 어제 일하다가 점심 먹고 잠깐 집에 들러서 소파에 누웠는데 딱 10분만 자야지 했던 게 깊은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1: 전화 받아, 전화 받아.
0: 다급한 소리가 들려서 번떡 일어나게 됐고 휴대폰을 보니 모르는 번호가 딱 찍혀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직감했죠. 이거 청취율 조사 전화구나. 역시나. 안녕하세요. 청취율 조사차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라디오 즐겨 들으시나요? 가장 자주 듣는 프로그램 제목은요? 아,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매일 듣습니다. 아주 신나서 이런저런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절벽에서 떨어지는 느낌에 정신을 차려보니 이게 다 꿈이었던 거죠. 깜짝 놀라서 깬 저를 앵무새만 저 아저씨 왜 저래?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내에게 세뇌를 당했으면 잠깐

낮잠 자면서도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꿈에서는 암만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진짜 전화를 받아야지 아 이거 뭔가 개꿈 꿔서 망한 것 같은데 이러는데 저 낮잠 잔 게 큰 죄인가요? 그리고 봉디 혹시 저희 아내랑 아는 사이예요? 이 사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네? 오늘 사연의 제목 모르는 번호만 기다립니다.

0: 전화연이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십시오.
1: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미나 전화바담이었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순봉님께는 청취율 조사 기간 특별 선물 블랙박스 보내드릴게요. 네, 1366님께서 원래 모르는 번호 잘 안 받거든요. 근데 요즘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계속 받는데 늘 광고 전화네요. 오늘도 혹시나 하고 받아봐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 너무 감사한데요. 순봉님, 그 아내분도 그렇고 지금 1366님도 그렇고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안 되겠다. 제가 1등 해야겠네요. 네. 노래 듣고요. 저는 입으로 돌아올게요. 엠마리 2002. I will always remember.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컬투쇼 20년 골수팬 쇼다는 교사 부부 이선미,
1: 황영아입니다.
0: 20년 전 스승의 날 첫 방청을 다녀온 이후 지금까지 쭉 컬투쇼를 듣고 있는데 그때 제 뱃속에 5살 된 아이가 지금은 20살이 되었답니다.
1: 컬투쇼로 태교하고 늠름하게 자란 우리 아이를 보면 컬투쇼가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합니다.
2: 컬투쇼 20살 생일 축하해!
3: 20주년 컬투쇼!
4: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5: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4: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5: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6: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7: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6: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7: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6: 02-2677-2677 IS 동서.
8: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9: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최근에 한 착한 일 뭐가 있어요?
1: 모르는 친구를 도와준 거예요. 저번에 길에서 어떤 얘가 자전거가 고장나서 끙끙대고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같이 도와줬어요.
2: 어떤 할머니께서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는데 위험해 보여서 제가 뒤에서 같이 밀어드렸어요. 착한 일 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3: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었는데 제가 근처 경찰서에 지갑을 갖다 주었거든요. 착한 어린이라고 경찰 아저씨가 말해줘서 기뻤어요.
4: 누군가 먼저 도와달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움직여 건네는 행동. 상대는 물론 내 마음도 한결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작은 친절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투둑투둑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홍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8568님께서 이렇게 보내는 게 맞나요? 아침봉에 처음 사연 보내봐요. 회사까지 운전해서 1시간 거리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출발을 못하고 있어요. 회사에 연락했더니 집에서 일하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다행이네요. 네. 최근에 너무 폭우처럼 쏟아져서 운전할 때 앞에 와이퍼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조금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다행인 것 같고요. 이렇게 보내는 거 맞아요. 7720님께서 오늘 고등학생 딸들이 체육대회라고 반티를 입고 나가는데 귀엽더라고요. 봉디도 학교 다닐 때 반티 같은 거 맞춰 입었나요? 다치지 말고 잘 즐기고 오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반티는 모르겠고 제가 농구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농구팀 친구들하고 팀 이름이 있었는데 그 바지를 같이 맞춰 입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 농구팀 이름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영어 선생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카이저라고 황제? 뭐 약간 그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 영어 선생님이 고려대학교 출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네, 그런 운동복을 맞췄던 기억이 있네요. 6837님께서 11살 아들이 어제 꿈에서 돼지 3마리랑 신나게 노는 꿈을 꿨다고 해서 1,000원 주고 꿈을 샀어요. 지갑에 딱 1,000원 있었거든요. 일단 오늘 복권 3장은 사봐야겠어요. 근데 봉디, 꿈을 너무 싸게 샀나요? 단가에 대해 의견 좀 주세요. 네, 돼지 3마리랑 신나게 놀았다고요? 이 꿈 제가 10,000원에 사야겠는데요? 1,000원은 너무 싼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6837님, 만약에 복권에 당첨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아드님과 좀 나눠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어느 정도 나누실지는 이제 아드님이 너무 어리니까 6837님이 정해야 되긴 하지만 싸게 사긴 샀지만 어쨌든 복권이라고 하는 곳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첨이 된다라면은 좀 적정한 가격을 돌려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노래 들을게요. 0444님의 신청곡이에요. 범키 버벌진트 너에게만. 범키 VJ 듀스 Time for some slow jam.

다른 여자 만나보랬지 나의 친한 친구 No, no way 말도 안 돼 내 맘 한 가운데 네가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혼자 남은 밤에 전화기를 붙잡고

노래 듣고 왔고요. 이은영님께서 둘째 형님이 돼지 꿈꾸고 1등 당첨되었어요. 아 진짜요? 아니 그러면 돼지 3마리랑 놓은 앞서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거 요즘에 1등이 여러 명이 당첨되잖아요. 혼자 다 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뭐 없어요? 진짜 돼지 꿈을 꾸면은 복권에 당첨이 되는군요. 야, 놀랍네요. 은영님, 뭐 둘째 형님 일이긴 하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이소영님. 원래 아이가 혼자 학교에 가는데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데려다줬어요. 아이가 엄마는 비가 이렇게 많이 와야 데려다주는구나 하더라고요. 우산을 써도 바람 때문에 둘 다 흠뻑 젖었네요. 앞으로는 가방에 여벌 양말과 작은 수건은 꼭 챙겨줘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아이고 우리 아이가 좀 약간 섭섭한 게 있었나 봐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씩씩하게 이렇게 혼자 학교 가는 거 보면 참 대견하네요. 네. 6354님께서 안녕하세요 봉디. 저희 가족은 이번 주말 문경으로 검도 대회를 나갑니다. 부모님과 베트남 여행도 포기하고 참가하는 검도 대회입니다. 엄마인 저 그리고 10살 아들 7살 딸까지 3명이 참가하는데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즐거운 경험으로 남기만 해도 좋겠어요. 다치지 말고 즐겁게 경기하고 오라고 봉디의 응원이 필요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10살 아들 7살 딸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이렇게 멀리까지 대회를 나간다라는 거. 그 특별한 경험을 마음껏 즐기고 왔으면 좋겠네요. 검도 대회 나가는 거니까 약간 응원을 검도 느낌으로 해야겠네요. 머리! 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즐겨! 좋은 성적!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는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해. 네, 검도 느낌으로 응원을 해드렸고요. 김은정님께서 돼지 꿈 태몽입니다. 저 아버지가 돼지 7마리꾼 당사자입니다. 아, 갈리는데요. 약간 꿈에 대한 해석이 갈리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 꿈이 어떤 해석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은정님께서 돼지 꿈은 태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서 이제 본인의 아드님이 3명의 돼지와 놀았다고 꿈을 꾸신 분은 약간 간담이 서늘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새쌍둥이? 어우,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가을방학 근황.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노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전화.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는 카펜터스 Close to You 들으시면서 저는 3부 시대착오 퀴즈로 돌아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네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6: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과거로부터 시작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94년에 불시착한 태교, 반에서 짝꿍을 새로 정하는 날이었다. 자, 이번에는 특별히 원하는 짝꿍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선생님, 저요! 저요! 어? 태교? 무슨 일이니? 얘들아, 안녕? 나는 남자 3번 봉태교라고 해. 취미는 딱지치기, 특기는 급식 빨리 먹기야. 웃는 모습이 이쁜 여자가 이상형이지. 잠시 후 선생님께서 태교를 불렀다. 태교는 선생님 옆자리에 앉을까? 설마 제 사랑의 짝대기가 어긋난 건가요? Oh no! 이번에도 짝사랑으로 끝나버린 태교였다.

여기서 문제. 1990년대 큰 사랑을 받았던 공개 미팅 프로그램이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사랑의 작대기를 보냈던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다이땡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피프티 큐피트 듣고 왔고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맺어준 인연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정답은 사랑의 스튜디오입니다. 정말 그 긴 작대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지목을 했었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런 모습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조금 요즘에는 좀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이긴 한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솔직해 보이고 뭔가 저돌적으로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김혜정님, 사랑의 스튜디오. 그 어릴 때도 내가 나가면 사랑의 작대기를 받을 수 있을까? 몇 개나 받을까? 이런 상상을 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마 그 방송을 보셨던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7199님, 정답. 사랑의 스튜디오. 대박. 저희 삼촌이 출연했었어요. 매칭에 실패하고 울면서 집에 왔지만요. 야, 명절 때 아주 할 얘기들이 엄청 많았겠는데요. 삼촌 때문에. 7140님, 사랑의 스튜디오. 가수 이석훈님이 여기서 아내분을 만나셨다고 하죠. 아우, 생각만 해도 설레. 아, 이게 뭔가 그 연예인들 특집 같은 걸 한번 했었군요. 와, 이거 뭔가 로맨틱한데요. 이번 오답자요. 9728님, 사랑의 스트레스. 네, 사랑에는 스트레스가 따르죠. 장인혜님, 사랑의 스리랑카. 박기덕님, 사랑의 스미마생.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요, 다이땡 쿠폰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는요, 고양이들 사이에선 진짜 인기 몰표남이에요.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더보기 하면 하하임.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상상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링 개보린정 삼진제야.
1: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2: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1: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2: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0: 나는 2026년 상반기는 쇼핑으로 꽉 채운 패셔니스타.
1: 나는 2026년 상반기를 축구로 꽉 채운 골키퍼.
0: 나는 가족에게 든든함과 행복을 주는 안정형 남자.
1: 나는 아내의 테스트에서 회피형 판정을 받은 남자.
0: 나는 대한민국 3대 사랑꾼 최수종 션 그리고 봉태규.
1: 나는 대한민국 4대 품절비 현빈 원빈 우빈 그리고 하빈.
0: 공감대가 있을까 싶은 두 사람이 만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비공감 댓글.
0: 아침봉 비공감 댓글 시작했습니다. 코미디언 송하빈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송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0: 권유림님께서 저는 하빈님 스튜디오 들어와서 헤드셋을 관자놀이에 끼시는 순간부터 너무 웃겨요. 존재만으로 웃기다는 게 이런 뜻일까요? 아무래도 사랑에

0: 빠진 것 같아요. 공연하실 때 꼭 남편이랑 가보고 싶네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족이네요.
1: 가족이죠, 이거는 정말 찐 가족이죠.
0: 아니 그게 아니라 가족분이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1: 아니요, 저희 지금 집안에 권신은 없습니다.
0: 아니 어떻게 지금 엄청난 기운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1: 네네네,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네,
0: 성두영. 지난주에 실패했죠. 삼행시 네. 재도전 가능할까요?
1: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0: 이제 입이 아직 아니야. 지금 해야 돼. 이럴 때 몰아붙여야 돼.
1: 입이 성공하고 싶어요.
0: 두
1: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성공하고 싶습니다.
0: 영.
1: 영원히 안 될 수도 있겠죠.
0: 왕왕왕.
1: 야, 안 됐잖아요. 아직 입이 안 풀렸다니까요.
0: 한 번 더.
1: 누가
0: 성.
1: 아니요. 저는 하지 않습니다.
0: 성.
1: 아니요.
0: 성.
1: 아니 하지 않겠습니다.
0: 성.
1: 입이 안 불렀습니다.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입이 40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좀만
0: 끝날 때쯤에
1: 좀만 기다려주세요.
0: 불시에 들어갑니다.
1: 네, 불시에 들어가요.
0: 그거 항상 염두에 두고 계세요.
1: 아직은 입이 안
0: 불렀어요.
1: 오늘
0: 성도영 삼행시 불시에 들어갑니다.
1: 일단 라이브 한 지가 일단 2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됩니다.
0: 아니 풀고 오셨어야죠.
1: 죄송합니다. 오늘 안 씻고 왔어요.
0: 아 그래요? 네. 아, 안 씻고 왔다고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1: 그냥 좀 더 수면을 넣어서 네. 제가 피로를 좀 더 풀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씻는 시간 15분을 좀 더 수면에 넣어주려고 했습니다.
0: 아니면 저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장마잖아요.
1: 네네네.
0: 갈 때 혹시 샤워를 길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비도 많이 오는데
1: 폭우가 온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0: 네네. 네. 그래서 놀라운데요.
1: 지켜봐 주세요. 네. 흰 티도 입고 왔겠다. 오늘 밖에서 노출하면 접니다. 오늘.
0: 아 오늘 흠뻑 젖을 수
1: 네,
0: 있겠네요.
1: 흠뻑 오늘 미리 갈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권유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공연 보러 한번 꼭 오세요. 남편분이랑 제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0: 성현미님께서 도전을 해주셨어요.
1: 잠깐만.
0: 성이 난 두 마리의
1: 영
0: 영롱한 고라니야. 이라고. 아 이거 빵빵 터지는데요.
1: 이거 현장에서 무조건 웃겼을 거야. 영롱한 고라니. 아 기세 좋은데요.
0: 어떻게 하비씨 성.
1: 아 이거 성 내가 봤을 때 이거 성현민님이랑 성대현님이랑 서로 남매네 남매.
0: 아 그러니까 하비씨 절 좀 보시고요. 성.
1: 성현민님
0: 두.
1: 두고 봅시다.
0: 영.
1: 영원한 라이벌 성현민 화이팅. 아 좀 아쉽네. 아 이게 끝에가 아. 조금 이 끝에를 짜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0: 많이 아쉬운데요 오늘. 오늘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1: 제가 하반기에 네. 방송 일이 싹 끊겼어요. 성두영님 이거 삼행시 하고 나서부터 일이 끊긴 것 같거든요.
0: 왜냐면
1: 아 저 상반기 진짜 바빴거든요.
0: 알죠. 위기는 불시에 찾아오는 거예요.
1: 아 이게 진짜.
0: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1: 저 진짜 일이 싹 끊겨가지고 지금 이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0: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삼행시에 꺾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생각해본 적 있어요?
1: 제 발목을 잡을 게 삼행시라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1: 너무 힘들어요 진짜.
0: 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빈씨가 조만간 성두영이라는 이름으로 문신을 새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벌써 노래 들을 시간이 됐어요.
1: 벌써요? 뭐 성두영 지금 성두영 얘기하다가 한 게 없는데 저희
0: 한 게 없죠.
1: 네.
0: 아 토크 좀 해도 된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하빈 씨가
1: 네.
0: 안정형 회피형 네. 테스트를 한 게 바이럴이 됐는데 근데 하빈 씨 회피형이에요?
1: 저는 안정형이라고 와이프한테 말을 했거든요. 와이프가 오빠 안정형이한테 회피형이라고 물어봤을 때 난 안정형이지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제 얼굴에 대고 주먹을 날리는 거예요.
0: 왜죠?
1: 이걸 테스트요. 주먹을 날려서 내가 피하면은 회피형. 이걸 맞으면 안정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연히 피했죠. 그랬더니 회피형이라고 오빠는.
0: 아 그런가요?
1: 너무 무서웠습니다.
0: 아니 근데 사실 그 회피형은 이제 저희가 학창 시절 때
1: 네네네.
0: 그렇게 뭔가 주먹이 날려서 피하는 약간 이런 거는 저희가 다른 표현도 많이 했었잖아요.
1: 쩔이라고 하죠.
0: 네. 아니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잖아.
1: 어쩔 수 없죠.
0: 그걸 안 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1: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0: 예전에 그 격투기 선수인 그 김동현 씨 네네네. 그분도 피하더라고요.
1: 아, 다 피해야죠 이거는.
0: 네.
1: 이게 와이프가 이런 재미난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게 바이럴 돼서 좀 따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0: 지금 급하게 성아란님께서 저도 성 씨인데 껴도 될까요?라고 하시면서 영이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성아란이라는 이름으로
1: 성아란으로 삼행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이럴 때 불시에 들어갑니다.
1: 성아란이 성아란 어떤 분이 여자분이신가 남자분이신가 이게 귀여운
0: 성

0: 성공이란?
1: 아, 불안하다. 아!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를 보시는 당신들입니다.
1: 란!
0: 란. 안 될 것 같아요. 아, 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순발력이 약한 친구인지.
1: 란리 란리 뭐 이런 거라도 하지 그랬어요.
0: 아,
1: 아니 성 성공이란 아름다운 아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기를 보신 거지. 란 란리 란리 뭐 이런 거라도 하지 그러셨어요.
0: 끝에는 에너지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아,
1: 아 기세로 가셨어요.
0: 지금 전국에 있는 성씨가 지금 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 이제 그만해주세요. 이게 성 챌린지가 아닙니다.
1: 아,
0: 성현민 씨 또 들어왔네. 아,
1: 성현민 씨가 또 도전입니다. 진짜. 성현민 씨.
0: 성
1: 성공한
0: 아
1: 아저씨
0: 란
1: 란 나나나나 수아.
0: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듣고 글로 쓰는 거랑 여기서 급하게 라이브로 나가는 거랑 이게 느낌이 다릅니다.
1: 어, 이번에도 성현민 씨의 성현민 승리인데요.
0: 성현민 씨는 한번 나중에 게스트로 제가 부를게요. 나와서 나오셔서 진짜 가능하신지 제가 보겠습니다.
1: 어우, 성현민 아, 씨 이거, 오늘 타율이 좋아요.
0: 아, 저도 글로 쓰고 문자로 보내면 저도 빵빵 터집니다.
1: 어, 그러면 어떻게 뭐 하민 씨가 하민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0: 제가 다른 요일에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다른 요일에 제가 문자 고릴라라든지 문자로 제가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아 오늘은 어, 노래 듣는 동안 샵 1077로 그러면은 하민 씨가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0: 네네네 보내드리겠습니다.
1: 어떤 이름으로 하실래요?
0: 어...
1: 성화란. 어떤 이름?
0: 아 연예인 중에 성씨 성동일로 가겠습니다.
1: 성동일?
0: 성동일 가겠습니다.
1: 아 같은 연예인이니까.
0: 네 연예인 성씨.
1: 그러면은 성씨 연예인. 그 하빈 씨 추천곡을 듣는 동안 샵 1077로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0: 네네네.
1: 알겠죠? 성동일로 하빈 씨가 문자를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하빈 씨가 글로 하면 확실히 다르다라고 했거든요.
0: 아, 성동일로 할까? 아니면 성현민 성하나 성하나 성하란으로 해볼까 다시?
1: 성하란으로.
0: 성하란으로.
1: 아, 자신 있는 걸로. 어드밴티지 어... 드릴게요 출연자니까.
0: 성하란으로 하겠습니다. 성현민 씨랑 지금 한번 라이벌 구도가 돼서.
1: 네. 와비 씨 추천곡 하나 듣겠습니다. 아니,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예요?
0: 제가 저번 아. 일요일 날 상암월드 경기장에서 FC 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1: 네.
0: 보고 왔는데 저희 또 제가 사랑하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아쉽게 1-0으로 졌어요.
1: 네.
0: 그래서 좀 승리를 위해서 이 노래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그런가요?
0: 네. 제가 원정 팀 원정석에까지 가서 우리 인천 팬들과 다 같이 열심히 응원했지만은 조금 아쉽게 어, 졌어요. 아쉽게.
1: 지금 이제 순위가 어떻게 되죠? 인천 유나이티드?
0: 7인가 6인가 그럴 겁니다.
1: 어, 그래도 뭐 다행이네요.
0: 네.
1: 네.
0: 아니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제 하반기 이제 시작이거든요.
1: 아, 그럼요.
0: 올라갈 겁니다. 네. 승리를 위할 겁니다.
1: 인천 유나이티드 화이팅 하시고요. 어, 하비 씨가 힘내시라고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신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듣고 오는 동안 하비 씨는 샵 1077로 문자 보내 주시고요.
0: 네.
1: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듣고 오도록 할게요.

0: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이 승리를 위하여라는 노래가 하비 씨 본인을 위한.
1: 네, 듣고 보니까 저를 응원해주는 노래더라고요.
0: 네, 성아란님께서 제발 삼행시 성공해주세요. 저 너튜브 구독 중이라고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궁지에 몰린 송하빈 씨가 너무 안타까웠는지 네. 송하빈 씨와 같은 소속사 식구죠 코미디언 유영우 씨가 굉장히 답답해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그러면서 삼행시 성아란. 이란 이름은 삼행시 유영우 씨가 보내주셨거든요. 운 한번 띄워주실래요?
1: 성
0: 성공하신 코미디언 송하빈님.
1: 아
0: 아쉬운데요.
1: 란
0: 란인고 챙겨 있고 제가 거기로 갈게요.
1: 아 영화 좋았다. 아 영화 좋았다.
0: 아 유영우 씨 좋은데요?
1: 영우 요즘 기세가 좋아요.
0: 아 그런가요?
1: 요즘 완전 흐름이 올라타가지고
0: 하반기에 일이 있나요 유영우 씨는?
1: 아, 일 엄청 많아요. 지금 회사에서도 제가 지금 회사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게 제 일을 여기한테 주지 않았나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0: 아 역시 시장은 냉정하네요. 네,
1: 지금 저보다 살짝 싸단 말이에요, 애가. 네, 그래서 저보다 살짝 낮은 가격으로 애가 지금 다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오 드디어 송하빈 씨가 네? 샵 1077로 문자를 보내줬고요. 제가 운 한번 띄워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성아란으로 삼행시 성.
1: 성시들 때문에 기분이 안 좋네요.
0: 아
1: 아침봉 끝나고.
0: 란
1: 런닝 뛰러 가겠습니다. 야 영우야 영우야 웃어라 영우야 웃어라 영우야 도와줘라.
0: 이거 어떡하죠? 준비된 노래라도 있다라면 노래라도 아,
1: 저 너무 속상한 게 다음 주에 갑자기 영우가 와서 앉아있으면 저 진짜 저 울립니다.
0: 어떻게 그냥 사연 만나봐도 될까요?
1: 네 사연 좀 가겠습니다.
0: 네 비공감 댓글.
1: 아 저희가 사연 읽어주는 프로그램이지 이렇게 삼행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0: 아니에요.
1: 이런 이거는
0: 삼행시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1: 아니요.
0: 바뀌었어요.
1: 아니요.
0: 오늘부터.
1: 아니 이거는 국장님도 정말 싫어하십니다.
0: 아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는 삼행시를 고정으로 넣을까 생각 중이에요. 첫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1: 너 우리님 사연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김밥 세 알만 먹어도 배가 부르대요. 아니 세 줄도 아니고 세 알이요? 세 알. 역시 마른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김밥은 두 줄에 컵라면까지 먹어야지 배가 부르는데 봉디랑 하빈 씨는 공감하실 수 있나요?
0: 이게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소식자가 있고 반대로 대식자도 있죠. 하빈 씨는 어느 쪽이세요?
1: 아, 저는 확실한 게 소식자는 아닙니다. 대식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소식자는 아닙니다.
0: 저도요. 저도 소식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괴로워요. 특히 김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다른 프로그램 녹화를 하는데 꼬마 김밥이 있어요. 두 팩을 공복의 탄수화물을 와구와구. 아니 김밥은 그리고 있으면 계속 먹게 되지 않아요?
1: 쭉쭉 들어가요.
0: 그죠?
1: 저는 진짜 많이 먹으면 세 줄까지도 먹어봤어요.
0: 저도요.
1: 진짜 이게 또 종류도 다양하게 참치, 뭐 치즈, 야채, 뭐 김치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잖아요. 그럼 쭉쭉 들어갑니다.
0: 제육.
1: 제육김밥 예술이죠.
0: 제육김밥 예술이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라면까지 있으면 이거는
1: 근데 저는 김밥 두 줄에 컵라면 살짝 좀 헤비한 거 있긴 하거든요.
0: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김밥 한 줄에 컵라면.
1: 맞아요. 그게 딱 제일 좋아요.
0: 저도 김밥 두 줄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김밥 단독만이라면은 두 줄, 세 줄까지도 가능한데
1: 가능합니다.
0: 라면이 있으면 조금 더 배부르긴 하더라고요.
1: 맞아요. 국물까지

0: 이 먹으니 같이 먹으니까 좀 너무 배부르긴 해요.
1: 아니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하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럴 때는 어떤가요? 그럴 때는 조금 먹는 걸좀 조절하시겠죠?
0: 조절해야죠. 조절해야 되고 제가 최근에 진짜 또 100kg를 또 찍어버렸어요.
1: 아, 진짜요?
0: 연예인으로서 정말 좀 죄송한 모습이죠. 정말로 연예인으로서 이건 관리를 해서 좋은 수 보여달라고.
1: 삼행시는 방점을 못 찍는데 몸무게는 세 자리를 방점을
0: 예,
1: 찍네요.
0: 고점을 찍어버렸습니다.
1: 100kg면 어떤 기분인가요?
0: 삶이 많이 둔해지고
1: 네.
0: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아지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1: 그래요?
0: 제가 딱 그때 느끼고 아, 살 빼야겠다.
1: 아니,
0: 살 빼야
1: 근데
0: 된다.
1: 그 한창 이제 약간 의학의 힘을 빌리기도 했잖아요.
0: 네.
1: 운자로로 가셨잖아요.
0: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자로를 시작했습니다.
1: 아,
0: 다시
1: 다시?
0: 시작했습니다. 해야
1: 아,
0: 되겠더라고요.
1: 어쩔 수
0: 어쩔
1: 없이.
0: 수가 없습니다.
1: 그세 자리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한몫을 한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0: 맥주에 제가 요즘 또 꽂혔어가지고 그게 공연 끝나고 막일 끝나고 저녁에 먹는 맥주 너무 맛있는 거예요.
1: 안주는?
0: 치킨이었죠.
1: 치킨의 안주.
0: 죄송합니다.
1: 네. 뭐야? 저희 제작진이 토크가 딱히 재미가 없어서 삼행시로 갈까요라고.
0: 네. 죄송한데 이게 여기 너튜브가 아닙니다.
1: 아니.
2: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타, 국민 스타 자디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하천수의 상승으로 조천 세종시 상조청교의 홍수특보가 경기 화성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개울가나 하천변으로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모두 일하는 집 요즘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하반기 기준 맞벌이 가구는 615만 3천 가구로 1년 새 6만 7천 가구가 늘어 역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두 집 중 한 집은 부부가 함께 일하고 있고 특히 아이가 있는 집 10곳 중 6곳은 맞벌이 가구라고 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맞벌이 증가폭도 큰데요. 실제로 막내 자녀가 6세 이하인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1년 새 3.3%포인트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맞벌이는 어느새 보통의 일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가 시작됐고요. 계속해서 코미디언 송하빈 씨와 비공감 댓글 이어갈게요. 출생 세대 직업도 다

0: 오늘은 저와 송하빈 씨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소한 논쟁과 갈등 상황을 각자의 생각대로 공감해 드립니다. 의견을 자유롭게 마음껏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버거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사연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신 분들도 바로바로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오늘 좀 뭐 토크 아쉽긴 하지만
1: 네네. 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0: 네, 아니요. 근데 저런 날은 있으면 안 돼요.
1: 아, 저도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저 신이 아니에요. 제가
0: 직업이 뭐였죠?
1: 너튜버 하고
0: 있어요. 네.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1: 5145님 사연입니다. 아내가 요즘 드라마 김부장에 푹 빠졌어요. 김부장 할 시간에 말을 걸거나 앞에서 얼쩡거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면 아내가 꼭 뭘 시킵니다. 전 아내가 김부장 볼 때는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있는데 아내는 왜 안 그러는 거죠? 비공감입니다.
0: 어떠신가요?
1: 좀 공감이 가는 게 제 와이프가 게임할 땐 전 진짜 안 건들거든요.
0: 네.
1: 근데 와이프는 제가 뭘 할 때마다 계속 뭘 시켜요.
0: 그럼 시키면은 하빈 씨는 어떻게 하나요?
1: 전 하죠. 전 짜증내고 안 하는, 짜증내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와이프한테 꼭 와이프 게임할 때 와, 전화 뭐 이거 좀 할까 하면은 아, 오빠 나 오늘 중요한 날이라 했잖아. 그래서 너무 속상할 때가 좀 있었어요.
0: 저도요. 저는 뭐 시키는 게 거의 없거든요.
1: 네네.
0: 거의 없어요. 근데 저도 심부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럴 때 있어요. 이제 저랑 결혼하신 분이 네네.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많이 시켰는지 그럴 때 있죠. 계속 시키다가 아 오빠 미안 그냥.
1: 저희도 원래는 이제 편집을 와이프가 거의 다 해요. 네. 하고 이제 그 쇼츠 핸드폰으로 편집하는 거 자막을 저한테 시켰거든요.
0: 네.
1: 근데 제가 요 근래 막 월드컵도 다녀오고 막 손흥민 선수도 만나고 일이 좀 많이 바빴잖아요. 그래서 지현아 용기 냈어. 지현아 나 이게 진짜 외불도 많고 아이디어도 짜야 되고 공연도 하고 하니까 너무 바쁘다. 이걸 이제 좀 지현이가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와이프가 인정이 됐는지 오케이 내가 할게라고 해줄 때 저 너무 희열을 느꼈거든요. 내 인정을 받았구나 드디어. 내가 열심히 사는 걸 인정받았는 느낌이 들어서 네. 너무 뿌듯했습니다.
0: 근데 제가 약간 미래를 예언하자면 네. 조만간 다시 하실 거예요. 조만간. 아니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하비 씨가 뭐 어떤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어.
1: 네네네.
0: 근데 그럴 때 나 이거 계속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
1: 축구 볼 때. 축구 볼 때 이런 걸 좀 시킨다? 좀 불편하긴 하죠.
0: 그때 골이 들어갔어.
1: 너무 속상해요 진짜. 근데 저희는 또 서로 말한 게 있어서 이건 좀 지켜주자 할 때는 좀 확실히 안 건드는 게 좀 있긴 있어요.
0: 그래요? 네. 홍영경님은 그 정도면 다행이죠. 저희 와이프는 청소기 돌립니다. 진짜 짜증나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이건 싸우자는 거죠.
0: 그런가요?
1: 좀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막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뭐 축구를 보거나 이거 사운드도 중요한데 청소도 돌려버리는 거는 이건 싸우자는 거죠.
0: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눈으로 봐도 되잖아. 눈으로만 봐도 되잖아. 뭐 이런 거.
1: 이거는 무조건 똑같이 당해봐야 알아요.
0: 할 수 있으세요?
1: 정말 참다 터질 때쯤 해야죠. 마지막에.
0: 아직 해보신 적은 없죠?
1: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
0: 저는
1: 너도 당해봐라.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
0: 저는 굳이 많은 남편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을까요?
1: 그죠.
0: 그것도
1: 네. 넘어가면.
0: 재방송하거나 그럴 때 보면 되니까.
1: 요즘 또 핸드폰을 잘 볼 수 있잖아요. OTT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0: 그럼요.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저희 동네를 산책하고 들어갈 때면 그런 분들을 보십니다. 차를 집 앞에 세워놓고.
1: 그런 분들 진짜 많이 있다더라고요.
0: 진짜 많아요. 그 패드나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1: 맞아요. 진짜 많다더라고요.
0: 많이 봅니다. 네. 제가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저분들은 집에서 안 들어가서 집에서 편하게 안 보고 왜 차에서 불편하게?
1: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전 그런 남편 되지 않을 거예요.
0: 그래요? 그럼 다른 남편이 또 있나요?
1: 지금은 집에 네. 들어가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집이 너무 좋아요.
0: 저도 그래요. 네. 노래 들을 건데요. 우리 봉글애들 또 많은 분들 저희 제작진이 특히 이 노래를 하비 씨 힘내라고 선곡을 해줬어요. 네, 성진우.

0: 가수 이름이 우선 삼행시를 부르죠. 네. 아니 어쩔 수 없어.
1: 진짜 성씨가 네. 싫어지려 그래요.
0: 네, 성진우의 포기하지 말을 들을 건데요. 우리 봉구레들 또 성진우로 삼행시를 보내시면 우리 하빈 씨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곤란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막아요? 성진우 삼행시 하지 마요? 아니면 한 번 더 도전해요?
2: 짜보겠습니다.
0: 노래 들을게요. 성진우의 포기하지 마 들을 동안 우리 많은 봉구레들 삼행시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0: 노래 듣고 왔고요. 삼행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1: 가겠습니다. 네. 088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성
0: 성진우 삼행시가 어렵나요?
1: 진
0: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하빈 씨?
1: 우
0: 우라고 조롱이 가득 섞인 삼행시를 보내 주셨고요. 다음.

0: 삼행시 만나볼까요?
1: 네, 6241님 삼행시입니다. 성
0: 성격 참 급하시네요.
1: 진
0: 진득하게 기둘려 봐요.
1: 우
0: 우리 하빈 씨가 꼭 성공할 거예요라고 위로 갔지만 결국에는 또 조롱이 가득 섞인
1: 충청도식으로 해주니까 또 귀엽네요. 네. 또. 살리서 이렇게 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0: 아 그럼요. 아, 네.
1: 또 101호님 성
0: 성질나게 하지 마세요.
1: 진
0: 진짜
1: 우
0: 우리 하빈 오빠 괴롭히지 마요라고 네. 네. 위로가 되시나요? 이런
1: 위로가 됐고 이제 화답을 네. 제가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0: 네, 송하빈 씨의 삼행시가 도착을 했고요. 네, 성
1: 성공하고 싶어요.
0: 진
1: 진짜로 삼행시 성공하고 싶습니다.
0: 우
1: 우리 모두 행복해요.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삼행시가 약한 친구입니다.
0: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1: 다음 게스트는 삼현 씨가 잘하는 연예인이 올 것 같습니다.
0: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하빈 씨랑 저희가 만난 2년이자
1: 거의 2년이 넘었어요.
0: 어, 그럼요. 여기서 만약에 이 오늘 삼현 씨가 뭔가 조금 아쉽다고 해서 하빈 씨 말고 다른 게스트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정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매주 삼현 씨를 하는 거. 하빈 씨를 그쵸? 강해질 수 있도록 매주.
1: 아 이것도 1년 내내 하면 늘리겠네요.
0: 아 그럼요 매주.
1: 아, 근데 이건 진짜 복이에요. 누가 이런 순발력을 라이브 도중에 생방송으로 이렇게 계속 트레이닝 한다는 건 능력입니다 이거.
0: 아니 무한도전 때 기억나시죠? 명수형이 계속 삼행시를 했잖아요.
1: 계속하면 늘어요 이거.
0: 계속하면 는다.
1: 해보겠습니다.
0: 네.
1: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네요 제가.
0: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1: 이선희님, 저희 아이는 비와서 젖은 양말을 신고 있던 그 발냄새가 좋다고 해요. 청국장을 좋아해서인지 꼬릿꼬릿한 냄새가 좋다고요. 전 그 말에 진저리 치며 빨리 발 씻으라고 하는데 이건 아무리 제 아이여도 공감 못하겠어요.
0: 이거 공감 못하시나요?
1: 어, 발냄새? 이거 완전
0: 나는 이거 좀 알 것 같은데.
1: 아, 비 오는 날 이거 냄새는 이거 완전 이거 좀
0: 아니 근데 그 나이에 어떤 그 꼬릿꼬릿한 냄새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거는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은 이해 못해도 내가 너무 좋아하는 향기. 에.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1: 향기. 에. 아.
0: 저는 옛날에 약간 그 오토바이나 거기에 나오는
1: 매연?
0: 어 매연 같은 아, 냄새 있잖아요. 진짜? 그 약간 그런 냄새를 약간 좋아했었어요.
1: 저는 가끔씩 제가 뭐 방학 때 잘 안 씻잖아요. 그때 머리카락 정수리 냄새를 가끔씩 맡는 걸 좀 좋아했었거든요.
0: 어릴 때?
1: 네. 어릴 때 제 정수리 냄새에서는 팔땡 비빔면 냄새가 났었거든요. 아 진짜 이게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그 살짝 그 사과만 나는 거 알죠? 사과 향.
0: 아 뭔지 알아요.
1: 어, 그래서 시큼한. 그 냄새가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0: 어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성인이 돼서는 사실은 이러지 않는데 왜 어릴 때는 뭔가 약간 그런 뭔가 꼬릿한 냄새 어떤 나만의 향 이런 걸 좋아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1: 그 잘 안 맞게 돼서 그러는 건가? 저도 가끔씩 고양이들 발냄새 맡으면 너무 기분 좋긴 하거든요.
0: 그치 나 저도 이제 강아지 키울 때 그 강아지 그 발냄새 그 꼬릿꼬릿한 그 향 있잖아요.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게 여성분들도 비슷하겠죠? 여성분들도 어떤 특유의 좋아하는 그런 냄새들이 있겠죠?
1: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저한테 맞는 향수를 한번 찾고 싶어요.
0: 어 아직 못 찾았나요?
1: 아직 못 찾았어요. 저 향수를 도전을 잘 못해서 네. 어떤 향수가 맞을지 이거 한번 도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저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진짜 향수가 있는데 전 뭐가 있냐면 사실 저는 첫사랑이랑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순진해서 전혀 몰라서 어떤 향수를 발견했냐면 그 클럽 있죠.
1: 네.
0: 클럽에서 밤을 꼴딱 새우고 사람들이 빠진 다음에 그 클럽 안에 냄새가 향수로 나왔어요.
1: 그런 게 있어요?
0: 그런
1: 진짜로?
0: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어릴 때 많이 놀았던 분들이 그 향수 냄새를 맡고 이거 내가 어릴 때 그 뭔가 약간 좀 뭐 그 클럽에 약간 클럽은 대부분 지하에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있는 그 습한 냄새와 사람들의 약간 그런 열기, 땀 냄새, 약간 그런 뭐라고요? 담배 냄새 이런 것들 섞인 듯한 약간 묘한 향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순진하니까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해서 향으로라도 나이 먹고 경험해보려고 그 향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1: 아, 네. 그 냄새를 몰라가지고.
0: 네네네.
1: 모르는 순진하니까. 엄청 디테일하게 엄청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0: 들은 건 있어서 아, 책으로 배웠어요. 네.

0: 정소연님은 전 저의 인중 냄새를 너무 좋아해요. 이거 공감하는 사람 꽤 있을걸요?
1: 인중 냄새?
0: 인중 냄새 어떻게 맞죠?
1: 인중에서 냄새가 나요? 이렇게 하면 되나? 입을 이렇게 입꼬리를 윗입술을 올려서 이렇게?
0: 오, 좀 쉽지 않은데.
1: 정수경님은 저는 돈 냄새 좋아해요. 아마 뭐 지폐 이렇게 뭉치로 되어 있는
0: 싫어할 사람 없죠.
1: 예, 이건 아마 싫어할 사람이 없죠. 없을 것 같아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소리 질러!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김창원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골뱅이,
6: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8: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9: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10: 상큼함이 필요할 때
11: 와인 비니거 굿,
12: 레드 와인 비니거
13: 베럴,
14: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15: 디스니처럼 상큼하게 굿,
16: 베럴, 베르디.
17: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는 역시
18: 카사베르디.
19: 발효식초 광고.
2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2: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23: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24: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23: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4: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23: 제주항공
24: 찜.
25: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규진이 왔다.
26: 쉿,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25: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26: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7: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25: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0: 예,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재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2: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0: 광고 듣고 왔고요. 송하빈 씨와도 인사 나눌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어떠셨나요?
3: 네, 오늘 하루 즐겁지 않았습니다. 상민 씨가 어려운지 몰랐고 제가 많이 부족한 걸 느꼈고 이제 집 가서 바로 책을 사러 가겠습니다. 좀 책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0: 아, 유머책 보시게요?
3: 아니, 유머책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0: 아니, 코미디언인데 유머책 보시려고?
3: 문학책을 봐야죠.
0: 아, 문학책이요?
3: 네, 문학책을 보고 네. 좀 교양을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0: 다음 주에는 조금 뭐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분발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끝곡으로는 성시경의 안녕 나의 합인 아니고요.
3: 네.
0: 안녕 나의 사랑 듣고요. 내일은 도훈 기자님과 보는 라디오로 함께할 예정인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3: 첫 생방 아닌가요?
0: 두 번째 생방인데 이분이 생방과 어울릴지. 네, 내일은 도훈 기자님과 보는 라디오 함께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날개가 다친 가여운 새 한 마리. 그의 사연을 들으니 참 가엾은 마음이 든다. 안타깝고 불쌍한 대상을 바라볼 때 쓰는 두 표현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걸까요?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가여운과 가엾은은 모두 표준어인데요. 마음이 아플 만큼 안 되고 처연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가여운은 비교적 부드럽고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느낌을 주는 반면 가엾은은 문어체적인 서술에서 자주 쓰이죠. 따라서 일상생활에선 가여운을, 글이나 연설처럼 격식을 차려야 하는 문장에서는 가엾은을 사용하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배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박하선의 시내타운. 자, 여러분 일단 보라부터 켜주세요. 오늘의 오프닝 퀴즈는 첫 곡 나가는 동안 동작 힌트로 드릴 겁니다. 티모시 샬라메 주연의 영화 마티 슈프림에서 마티는 챔피언을 꿈꾸며 모든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열정을 담아 오프닝 퀴즈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마티는 어떤 스포츠 종목의 챔피언이 되고 싶어 할까요? 첫 곡 나가는 동안 동작 힌트로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다섯 분을 뽑아서 저당 과일 주스 쏩니다. 자, 그럼 어서 보라 앞으로 모여주세요. 지금부터 동작 힌트 나갈 겁니다. 박하선의 시내타운 박하선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마티 슈프림에서 뉴 오더의 퍼펙트 키스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오프닝 퀴즈, 최근 개봉한 티모시 샬라메 주연의 영화 마티 슈프림에서 마티가 꿈꾸는 챔피언은 바로 탁구였죠. 오김님이 탁구 부산에서 작은 브런치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시네타운 처음 듣는데 잼나네요. 틀어놓고 손님들과 같이 들어요. 하트를 5개나 보내주셨습니다. 서윤님도 탁구 캔디 귀여웠어요. 파리 잡으시나? 맞아요. 하면서 약간 파리 잡는 것 같나 이게? 뭐 그런 생각했어요. 연주님이 탁구 캔디 뒤에서 동작 힌트가 잘 안 보였대요. 제 후광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기 조명이 좋아요. 제가 대학교 때 교양 수업으로 탁구 들었어서 자신이 있었는데, 야, 이거 한 20년 만에 잡으니까 어떻게 잡았는지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잡았던가? 이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하려니까. 6051님, 문주영님까지 다섯 분께 저당 과일 주스 선물로 드릴게요. 자, 다음 주까지 기분 좋은 첫 단추 오프닝 퀴즈로 시작을 합니다. 시간 맞춰 오셔서 선물 꼭 받아가세요. 1부 끝곡은 테리오스트의 오늘의 신청곡으로 채웁니다. 오늘 듣고 싶은 영화 음악과 그 이유를 함께 보내주세요. 노래 들려드리고 SBS 라디오에서 자체 제작한 귀요미 고릴라 키링과 키캡 챙겨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잠시 후 2부에는요. 하지영, 문유정 성우님과 함께 박근영

0: 윤여정 주연의 영화 장수상회를 짧은 한 편으로 꾸밀 거고요.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또 만나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장길 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세트, 한식의 맛을 더한 온유가에서 참기름 들기름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정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투명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패드, 토마스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원유를 만든 진한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제주화장품 삼다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크림, 백화점의 꽃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를 드립니다.
1: 여러분, 내일 오전 11시에는 우럭여사의 짝꿍 서현철이 좋아하고
2: 캔디의 짝꿍 류수영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오전 11시엔 시네타운 같이 들을래요?

영화는 방울방울. 한 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이죠. 영화는 방울방울. 2105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0: 그렇게 명작이라는 식스센스를 저는 최근에야 봤어요. 제가 겁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자신 있게요.
1: 야, 식스센스는 생각할 거리도 많고 딱 적당히 무서워. 잔인한 영화는 절대 아니니까 그냥 한번 편하게 도전해봐.
0: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후덥지근했던 며칠 전 밤 드디어 식스센스를 틀어봤어요. 그런데 뭐야, 적당히 무섭다더니 저한테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목덜미가 서늘했어요. 그래서 얼른 씻고 자려고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하얀 타일의 순간 사람이 얼굴이 언뜻 비친 거예요. 아니야 헛거본 거야. 헛거. 아, 정신 차리자. 애써 마음을 다잡고 샴푸를 했고 거품 때문에 감았던 눈을 뜨는 순간 거울 속에서 웬 여자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그대로 발 밑까지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샤워기 물줄기를 그 여자 얼굴에 확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입을 쩍 벌리더니 목적까지 치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가글을 하는 거예요. 그 기괴한 모습에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다가 그대로 잠에서 깼습니다. 식스센스를 보고 나서 악몽을 꾼 거예요. 어휴, 그날 무서워서 밤새 디즈니 음악 모음집 틀어놨어요. 밝은 노래로 습한 기운을 몰아내고 싶었거든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공포영화는 절대 혼자서는 안 볼 겁니다.

즐거워서 들으셨다던 디즈니 음악 중에서 한 곡을 골라봤습니다. 디즈니 스튜디오 코러스의 When You Wish Upon a Star 들었죠? 오늘 영화는 방울방울은 하지영 성우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우님과는 잠시 후 릴스 무비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2105님이 영화 식스센스 때문에 악몽까지 꾼 사연 만나봤습니다. 너무 무섭다. 상우님도 저도 최근에 식스센스 처음 봤어요. 저는 끝에 펑펑 울었다고. 그러니까 그거 너무 슬프잖아요. 락스. 아직도 쇼츠로 돌던데. 영주님이 전 식스센스 한 번 보고 이해 못해서 리뷰 보고 영화 세 번이나 보고 나서야 이해했다고. 전 식스센스 그 상봉시네마에서 봤는데 들어갈 때 그 누가 그 사람이 범인이야 뭐 이래가지고 귀신이야 뭐 이래가지고 아 뭔 소리야 이러고 들어갔는데 중간쯤에 아 이런 스포 당했네 이래서 굉장히 그래도 재밌게 봤어요. 영화 열킨 이런 다양한 사연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우리는 영화 인정사정 볼것 없다에서 비지스의 홀리데이 듣고 다시 만나요.

시대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나홍진 감독의 신작,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주연의 영화 호프 예매권, 조디 포스터 주연 미스터리 추적극 영화 파리의 사생활 예매권을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제목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테리우스들의 이야기 볼게요. 9056님이 저희 동네는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그러게요. 아침에 출근길에 진짜 많이 내렸어요. 천둥도 엄청 치고. 늦장마가 열심히 일하는 중인가 봐요. 유 하셨고요. 6466님이 캔디 그저께 영화는 방울방울에 제 사연이 나왔어요. 근데 일본어 수업해가지고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듣기로 들었어요. 친구가 제보해줘서 알았네요.

0: 업로드도 빨리 해주는 시네타운 최고 최고 하셨습니다. 친구분도 같이 듣나 봐요. 다행이다. 우리 6018님은 캔디 저 오늘 15주년 결혼 기념일이라고 전 육류를 안 좋아해서 외식하자는 남편한테 한 달 전부터 생각나던 밴댕이 회무침 먹고 싶다고 했어요 하셨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 밴댕이 소갈딱지 그 밴댕이 찜 같은 거 먹어봤는데 진짜 달고 맛있더라고요. 와 회무침도 맛있겠다. 5840님이 캔디 저번에 그날들 배우님들 나오셔서 홍보하신 덕에 어제 보고 왔대요. 야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지금도 행복하다고 그쵸 거기 뭐 남성분들 막 다 막 어우 멋있어요 그죠 그 막 이렇게 거의 막 벗고 나와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렇게 뭔가 고급지게 예쁘게 지금도 행복하다고 또 좋은 작품 홍보 너무 감사하다고 류수영 배우님 공연 또 보고 싶어서 예매했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세상에나 효과가 있네요 1부 끝곡은 여러분이 골라주신 음악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신청곡!
1: 빠밤!
0: 오늘 선곡해 주신 분은 덕화님입니다. 양덕화님.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Coming Get Your Love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밖은 장대비인데 제 출근 텐션만큼은 우주 끝까지 올려보고 싶어요. 오늘은 오후 출근이거든요. 오 다행이다. 비 좀 그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비 피해 없어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영화 그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Coming Get Your Love 들려드리고 잠시 후 2부에는 하지영, 문유정 성우님이 함께하는 릴스무비 영화 장수상회를 짧은 한 편으로 펼쳐볼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에 캠핑 가는 분들 많으시죠? 장마철에 캠핑을 떠날 땐 안전

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댐 하류에 있는 캠핑장을 이용할 땐 댐 방류 경보 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댐 수문 개방처럼 방류로 인한 갑작스러운 침수 위험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방송이 나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대비와 실천이 있을 때 모두가 행복한 안전한 휴식이 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컬투쇼 썸머 선물 패스타. 7월 17일 금요일까지 컬투쇼 선물 창고를 탈탈 털어갔고요. 무려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쏩니다. 에어컨, 리클라이너, 소파, 음식물 군쇄 처리기, 백화점 상품권, 치킨, 피자 등등. 선물하면 폭하는 사람들 뒤로와 뒤로와.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4: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5: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5: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02-2677-2677 IS 동서.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생활정보.
9: 서울시 목감천 너부대교의 홍수주의보 경기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하천변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현재 서울 경기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 중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서해안 경북 중북부에 시간당 20에서 80mm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강원 내륙에 최고 150mm 이상, 충청과 수도권에 최고 120, 이 밖의 지역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유명한데 못 본 영화, 봤는데 또 보고 싶은 영화. 우리가 사랑한 그 수많은 영화에서 고르고 골라 짧은 한 편으로 선물해드립니다. 릴스 무비. 영화 같은 목소리의 하지영, 문유정 성우님과 함께 박근영, 윤여정 배우 주연의 영화 장수상회를 짧은 한 편으로 펼쳐볼게요.

0: 장수상회의 점원 까칠한 노인 성칠. 아들 같은 장수상회 사장 장수를 비롯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재개발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성칠만 요지부동. 오랜 터전을 떠날 생각이 없다. 그런데 어느 날 귀신이 곡할 일이 벌어진다. 누군가 성칠의 부엌 밥솥에 밥을 지어놓고 사라진 것. 며칠 뒤 드디어 범인을 잡는다. 바로 최근 앞집에 이사 온 성칠 또래의 한 여사님. 이 일로 경찰서까지 갔지만 여사님이 도둑이란 누명은 곧 풀린다.
1: 미안하다고 하세요, 깔끔하게.
2: 아이, 그러게, 누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랬어?
1: 걱정이 돼서요. 대문은 열려있고 불러도 대답도 없고 혼자 사시는 댁이랬는데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들어갔어요. 됐어요?
2: 그 이름이 뭐예요? 나는 김성칠이요. 별성의 일곱칠.
1: 제 이름이요? 금님이라고 해요. 성은 임씨고요. 임금님.
2: 부모님이 아주 좋은 이름 주셨군. 아주 귀한 이름이구만.
1: 김성칠 씨, 나 아직 사과 못 받았어요. 밥 한번 사세요. 꼭이요.

0: 자꾸만 싱긋 웃는 금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성칠. 결국 장소상의 사장 장수의 코치를 받아 금님에게 데이트를 신청한다.
1: 아휴, 이런 멋진 식당을 예약하시고 이 동네에선 오래 사셨어요?
2: 그게 좀 됐어.
1: 그전에는요?
2: 뭐 호구조사 하시나? 맞선 보는 자리 같구만.
1: 뭐 맞선 보신 적 있으세요?
2: 아이 그걸 왜 봐? 누구 고생시키려고. 다 짐이여 짐. 아 맞다, 디저트도 시켜야지. 장수 사장이 꼭 먹으랬는데.
1: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2: 빚은 갚은 거요?
1: 네. 아 저기 전화해도 되죠?
2: 뭐 그러든가.
0: 그 밤 행여나 전화를 놓칠까 휴대폰을 품에 꼭 안고 잠든 성칠이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 모두 성칠과 금님의 연애를 따뜻하게 응원한다. 데이트 코스도 짜주고 나란히 걸으라는 잔소리도 잊지 않는다. 그렇게 노년의 연애가 순풍을 탄다. 어느 날 금님의 손에 이끌려 난생 처음 놀이공원에 온 성칠이다.
2: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1: 아유 저도 지금 처음 타봐요. 아유 꼭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2: 그 화장실에 빠져 죽었나? 저, 아 그러니까 어지럽게 왜 놀이기구를 타자고 해서는 왜 이렇게 안 나와?
1: 거기 계시죠? 꼼짝 말고 거기 계세요.
2: 어디 안 가요? 나 여기 있어요.
1: 저기요, 저 노래 좀 불러주실래요? 여기가 너무 무서워서 그래.
2: 아니, 아유 무서우면 나오면 될 거 아니요.
1: 아우 아직은 못 나가요. 얼른요, 아무거나요.
2: 아, 난 못해요. 안 해요.
1: 아유, 아우, 아우. 아우 됐어요. 관두세요. 아우. 아이고.

0: 아이고야. 아휴.
1: 엄마, 낮에 놀이공원을 다녀왔다고요? 이러다 진짜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이래.
0: 알아, 말 안 해도. 아유, 그렇지만, 아유, 우리 나이에 이런 게 다 마지막일 수 있잖아.

0: 안녕하세요.
1: 금님씨 따님.
0: 저 더 이상 저희 엄마 만나지 말아주세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날 금림의 꽃집을 지나던 성칠. 낯선 남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금림을 보게 된다. 금림의 전남편으로 보이는 남자는 대뜸 돈 얘기를 꺼내고 금림은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그를 달랜다.

0: 성치 씨, 댁에 계셨네. 식사는 하셨어요? 장에 갔는데 대구가 너무 싱싱하고 커서 사왔어요. 무넣고 시원하게 끓여드릴게요. 집은 편하세요?
1: 갑자기 집은 왜?
0: 아니, 혼자 지내시기에 주택은 손도 많이 가고 나이 드니까 편한 게 제일이더라고요. 아까 장 보고 나오는데 마트 앞에서 재개발 팜플릿을 나눠주더라고요. 식탁에 놔뒀으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1: 혹시 이런 거였어?
0: 네? 뭐라고요?
1: 아니요.

0: 아이 저놈이 또 돈 타령을 하러 왔나? 에이 이보시오, 얼마면 돼요? 얼마가 필요해서 저 사람한테 그랬냐고?
1: 아,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0: 마누라 버리고도 뻔뻔스럽게 잘 살고 있는 마누라한테 돈을 뜯어내겠다? 얼마야? 얼마야? 얼마냐고?
1: 아, 왜 이러세요? 거기 누구 없니? 예, 민정아.
2: 어, 작은 아빠.
3: 성칠 씨. 성칠 씨. 아유, 왜 여기 이러고 계세요?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1: 아이, 몰라요, 나도.
3: 알아요, 알아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왔잖아요.
1: 나는 그 사람이 돈을 뜯어내려고 그런 줄 알고

0: 집안에 좀 아픈 사람이 있어서 비용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고 시 동생이에요.
1: 아이고, 아이고, 내가 바보같이.
0: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혹시 저 때문에 질투하신 건가? 뭐 질투는 애정 아닌가? 아유, 이것 좀 보세요. 막 핀 꽃이네. 막 핀 꽃 아세요? 봄꽃이 가을에 다시 피는 거예요. 안 죽고 살아서 이 마지막으로 다시 피는 거래요.
1: 막 핀 꽃이라. 그 근데 바깥 양반은 어떻게?
0: 아, 남편. 아유,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 아유, 성춘 씨 지금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이렇게 좋은 생각, 이 좋은 얘기들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0: 비 온 뒤 땅이 굳듯 성철과 금림의 사이는 더욱 단단해진다. 그런데 그 무렵 성칠의 깜빡깜빡 증세가 심해진다. 금림은 성칠을 안심시키며 병원으로 데려간다. 여보세요? 김성칠 어르신? 병원입니다. 검사 결과 말씀드리려고요. 그 연세에 흔한 가벼운 건망증 증세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바로 오시고요. 네.
1: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약은 계속 드시고 계시는 거죠?
1: 예, 그럼요.
0: 임금님 씨 말씀드리는 겁니다.
1: 저야 뭐, 저는 괜찮아요.
0: 그러나 얼마 뒤 금림이 쓰러진다. 데이트 장소에서 금림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성칠 앞에 장수상의 사장 장수가 나타난다. 영문도 모른 채 금림만 찾는 성칠을 장수는 병원으로 데려간다.
2: 장수 사장! 그 사람 병원에 있어?
3: 장수 오빠! 어떻게 된 거야?
2: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여기 금림 씨 따님! 잘 만났네. 아이, 그 사람 어디 있어?
3: 응? 말씀드릴게요. 엄마는 많이 아파요. 계속 아팠다고요. 아빠, 나 좀 봐봐요. 아빠, 저 민정이에요. 아빠 딸, 김민정. 여기는 김장수, 사장님이 아니라 아빠 아들이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아빠 제발, 엄마만이라도 기억해주면 안 돼요? 아빠가 그래도 엄마는 기억해야 하는 거잖아요.
0: 혼란에 빠진 성칠. 오래전 일기장을 펼치자 성칠과 금림이 푸르렀던 시절 교복 차림으로 찍은 사진. 장수와 민정이 있는 가족 사진이 툭 떨어진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그의 일기들.
4: 2013년 11월 10일 난 치매에 걸렸다. 나는 매일 뭔가를 잊어가고 있다. 2014년 1월 5일 평생을 산 동네에서 길을 잃었다. 더 늦기 전에 아내가 평생 바라던 꽃가게를 얻어주기로 했다. 내가 떠나도

아내가 행복하기를. 아내가 췌장한 말기다. 아내가 아프다는 것을 내가 기억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마저 잊을까봐.

그 후 금림마저 아프자 성칠의 동생은 형을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주장한다. 장수와 민정은 끝까지 반대하지만 성칠은 자신이 가족의 짐이 됐다는 생각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깨어난 뒤엔 망상 증상까지 겪는다. 병원 측에선 성칠의 방어 기제를 억지로 깨뜨리기보단 지켜주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고 가족들은 그의 기억 속 세상을 함께 연기하기로 한다. 그동안 성칠과 금림의 연애를 응원하던 사람들은 사실 성칠의 손자와 손녀, 그리고 오랜 이웃들이었던 것이다.

금님이 수술을 받는 동안 성칠이 노래를 부른다. 수술실 안에 그녀가 무섭지 않도록. 다행히 수술을 무사히 마친 금님. 비록 끝이 어딜지 몰라도 두 사람의 사랑이 이어진다.

0: 안녕하시오. 여기 사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그럼 동성명이나 합시다. 이웃이니까. 내 이름은... 나는... 그러니까 나는...
2: 교복을 입고 처음 이름을 묻던 그날처럼 두 사람이 서로의 이름을 주고받는다.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혁씨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최

0: 캐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안전화.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4: 릴스무비 오늘은 장수상회로 꾸며봤지요.
5: 네, 최재형 님이 저 이번 주 토요일 결혼인데 눈 다 붓겠어요. 이거 반칙이잖아요.
6: 신기철 님께서는 근데 이렇게 감성 영화 진행하실 때에는 프로이신 게 더 체감되네요. 대사에 감정을 실어서 읽다 보면 울컥할 때도 많으실 텐데 대단하셔요.
4: 끝나고 항상 우시는.
5: 네. 이미 한 중간부터 울고 있어요. 네, 네, 네. 윤유정 성우는 그렇습니다.
6: 두 분이 너무 절절하게 연기를 잘해주셔가지고. 네.
4: 실사고일님이 부모님 생각나서 엄청 울었어요. 팔남매 키우면서도 두 분이 엄청 다정하셨거든요. 아빠는 엄마만 보면 웃으셨는데 지금은 하늘에서 두 분 손 꼭 잡고 잘 지내시겠지요.
5: 팔남매 키우셔. 대단하십니다.
4: 네. 우리 또 성우님이 또 촉촉해지시네요.
5: 여러분 문자도 좀 신경 써서 보내주셔야 돼요. 제가 아니면 지금 문유정 성우가 바로 울기 때문에.
4: 좋습니다. 하지영 문유정 성우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영화 장수상회에서 김필의 막핀 꽃처럼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5: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4: 아니 그만 불러 노래는.
6: 오늘도 영화처럼.
4: 아이 감사합니다.
5: 안녕히 계세요.
4: 예. 안녕히 가세요 티모시 알라메님.

0: 인쇄 가능한
1: 삼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삼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삼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삼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삼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0: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 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3: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4: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6: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5: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7: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실수하면 에이 그럴 수도 있지, 후배가 잘못하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잖아 토닥토닥 해주면서요, 정작 내가 실수하면 아 나 왜 이거밖에 못하지, 역시 난 아직 멀었어, 지구 끝까지 굴파고 들어가잖아요. 자, 오늘부터 과한자책 셀프디스는 금지. 괜찮아, 열심히 했잖아, 다음에는 더 잘할걸? 남들한테 해주는 따뜻한 말 딱 반만이라도 나한테 해주자고요. 오늘은 나한테도 참 좋은 사람 되어주기, 12시엔 주현영입니다. When you feel like there's no way out, love is the only way.

0: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2NE1의 I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남한테는 관대하고 나한테만 엄격한 사람들 많죠. 친구 고민 상담해 줄 때는 괜찮아 뭐 그 정도는 누구나 실수 다 해 이러고, 또 정작 내일이 되면 야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아 지금까지 잘했잖아, 왜 지금 왜 또 이러냐 이러면서 좀 스스로한테 세상에서 제일 독한 심사위원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치만 오늘부터라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쓰담쓰담 토닥토닥 해주자고요. 일단 주디부터 우리 주주님들 잘한다 잘한다 해드릴게요. 우리 2844님은 저한테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한테는 그냥저냥 관대한 편인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고 오히려 본인에게 엄격한 분, 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로남불 스타일이라고 나는 괜찮은데 너가 하면 안 돼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각자의 또 스타일이 다른 것 같은데 다 뭐랄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희경님께서는 여기는 경북 성주인데 비가 징글징글하게 오고 있네요. 대구에는 비가 안 오고 있다는데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기 서울 목동에 도 비가 아주 그냥 세차게 오고 있고, 또 오는 길에는 천둥 번개가 또 과라랑꽝꽝 쳤어요.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우리 9861님은 여기는 수원인데 비가 엄청 내려요. 모두 다 조심하시길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주주님들 비 피해 없도록 기상예보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 중인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특급 몸보신 프로젝트 선물이 주렁주렁 갈비 매장 이용권, 치킨 콜라 세트, 닭가슴살 간편식 세트 등등 아직도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있고요. 오늘도 커피 쿠폰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방송에 문자 한 줄이라도 소개된 모든 분들께 다 나눠드립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 메시지로 사연과 신청곡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오늘도 12시엔 주현영 인별그램에서 가위바위보 이벤트도 진행 중이거든요. 1시 반까지 참여 가능하니까 얼른 팔로우하고 참여해보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시크릿 주주로 돌아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마다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사람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상상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링 개보린정 삼진제야. 대한민국 1등 외려 107.7 SBS 파워 FM.
1: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쭈쭈 안녕. 나 또 왔어. 아이 키우는 집들은 아이 어릴 때 우리 애 천재 아니야 생각하는 순간들이 한 번쯤 다 온다고 하더라고. 우리 조카도 몇 년 전에는 말이야

0: 아이고 우리 희준이 그 고사리 손으로 뭐 색칠 중이냐?
1: 할아버지 이거 박치기 공룡 바퀴기 발로 사우르트요.
0: 뭐 바퀴 뭐시기라. 야 그렇게 어려운 이름을 너는 술술 말하냐.
2: 어우 아버지 우리 희준이가 거기서 끝인 줄 아셔? 희준아 다른 공룡 이름들도 한번 얘기해봐. 또 어떤 공룡이 있더라?
1: 얼굴에 뿔이 3개 트리케라토스 목이 긴 브라키오사우루스 이구아노돈 파루스 사우롤라푸트.
0: 예

0: 영재 아니냐?
1: 어우 내 말이. 나는 어렸을 때 호이 호이 이거 논리밖에 몰랐는데.
0: 야 기특하다 기특혀. 아이고 저거 봐라, 저 숟가락도 거꾸로 들고 야무지게 밥을 퍼먹는 게 저기 전족의 창의력도 대박이여. 윤주야 희준이 잘 키워라. 희준이 잘 키워. 희준이 기본이 서울대여 서울대.
2: 그때는 숫자 하나만 빨리 외워도 영재, 노래 한 소절만 따라 불러도 천재 만재라며 호들갑을 떠는 거지. 그러다 몇 년만 지나면 그런 영재 모먼트가 싹 사라지잖아. 심지어 나 어릴 때도 똑같은 소리로 했었대.

0: 어머나 우리 현영이 이거 딱 한 번 들은 노래를 따라하는 거야?
1: 현영님 복숭아 먹고 싶어요. 복숭아 영어로 엄마 뭔지 알아? 피치 피치 주세요.
2: 이야 이 어린 게 벌써 노래 가사를 외우고 가르쳐준 적도 없는 영어를 해. 우리 집안에 천재 나는 거 아니야?
0: 그러니까 당신이나 나 닮았으면 머리가 좋을 리가 없는데. 우리 현영님 엄마가 책 읽어줄까? 신데렐라 또 볼까?
1: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개만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아 근데 있잖아 착한 요정이 나타나서 도와줘요. 호박마차 타고 요리구도 신고 가서 멋진 원장님 만나요.
2: 아니 한번 읽어준 걸 다 외운겨. 얘 천재만재 맞네 맞아.
0: 다섯 번은 읽어줬는데 아 우리 딸 천재네 천재야.
1: 엄마 아빠 한영이 하버드 갈까요? 아니면 옥스퍼드 갈까요?
2: 아이고 어딘들 못 보내줘. 우리 현영이 일단 여권부터 만들어. 여권 사진부터 찍고 시작혀. 아버지는 있는 힘껏 일할 텐께.

네, 올데이 프로젝트의 페이머스 듣고 오셨고요. 우리 나혜림님께서 그나저나 주디 공룡 이름 말할 때 진짜 세상 귀여웠어요. 크크라고 보내주셨는데 아까 공룡 이름이 뭐였었죠? 트리케랍토스까지는 뭐 할 수 있었는데 브라키오사우루스도 있었고요. 또 뭐가 되게 많았는데 다 기억이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이구아노돈 등등등. 저도 말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어가지고. 또 우리 구하나님은 주디 진짜 나날이 연기가 늘어가시는 것 같아요. 듣기만 하는데 드라마처럼 막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제 오늘도 끝나고 이제 그 극장으로 가서 연극 연습을 하는데요. 여기서 다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목 풀고 연습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시크릿 주주는 결국 머리도 유전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주디, 제가 어릴 때 신기하게 책을 거꾸로 뒤집어서 읽었대요. 그런데 아이들 책은 글자가 커서 그런지 거꾸로 들고도 그 글자들을 다 읽어내서 우리 부모님은 제가 정말 천재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딸 천재 아니냐고 호들갑 떠시면 당당하게 나 하버드 갈까? 옥스퍼드 갈까? 이렇게 막 허세를 부리고요. 하지만 뭐 지금은 우리 아빠 엄마 닮아서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자랐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평범한 것도 저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평범하게 자란 것도. 오늘 시크릿 주주의 사연 보내주신 주주님께는요,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다면 세트 드리고요. 우리 이미희님께서 주디, 큰딸이 6살 때 9구단 3단을 줄줄 외우길래 우리 딸 수학 천재인가 했었어요. 그런데 고2가 된 지금은 성적표에 수학만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그래도 언젠가 맑게 갤 거라 믿으며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너무 공감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수학을 잘할 거라 생각했었대요. 저희 엄마 아빠께서 특히 아빠는 완전히 또 건축하시고 이과시다 보니까 저한테 좀 기대를 하시는 게 있었는데 제가 70점을 받아온 날 아빠 나 70점 받았어 하고 자랑했었는데 저희 아빠가 몇 번 말했죠 제가? 어디 가서 내 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아빠 때문에 수학을 났어요. 아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우리 최경라님께서는 제 친구는 자기 손자가 응가만 많이 써도 장래에 천하장사가 될 거라고 자랑해요. 으휴 크크크크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송경현님도 근데요 진짜 다 같이 있어도 우리 아이 주변에만 금테를 두른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내 아이만 눈에 확 들어온다니까요. 아마 주디 부모님도 그럴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마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겠죠. 그리고 정말 먼 훗날에 제가 어떤 부모님이 됐을 때도 그렇게 뭔가 우리 경현님이 해주신 말씀을 또 제가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우리 6925님은요. 시아버님 피셜 우리 남편 4살 때 천자문을 외워서 너무 똑똑하면 따돌림 당한다며 모든 공부를 끊어버렸대요. 덕분에 알파벳도 못 되고 학교 들어가서 완전 고생했다는 남편. 둘 중 누구 말이 맞을까요? 혹은 둘 다 거짓말인가?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뭔가 우리 시아버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게 아닐까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너무 똑똑하면 따돌림 당한다. 너무 많은 걱정을 또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조기 교육을 막 시켜야지 막 안달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지금 시각 12시 22분 5초를 지나가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커피 쿠폰 받으실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여기 부산은 폭염주의보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기 서울은 다행히도 막 그렇게 덥지는 않아요. 비가 엄청 내려서. 근데 습하기는 무지 습해요. 더운 것도 힘들고 습한 것도 힘들고 오늘 같은 날에 우리 부산 분들은 부산 주주님들은 좀 이제 불쾌지수가 확 올라가기 쉬우니까 다들 뭐 몸 건강도 몸 건강이지만 마음 건강도 좀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또 우리 권순미님께서는 대구도 비 안 와서 저 자전거 타고 출근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기분 좋게 자전거 타고 또 바람 쐬면서 달리셨겠... 기분 좋게가 아니었네요. 출근이니까 죄송해요.
또 우리 4669님은요. 방수 신발 샀는데 너무 신나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양말도 안 젖고 너무 좋네요. 근데 웃긴 점 어제 신발 빼고 다 젖어서 웃으면서 집에 왔네요. 주디도 감기 조심하고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또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방수 신발이라 장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또 다른 느낌의 신발일까? 저는 장화를요. 제가 안 신는 날에는 비가 많이 오고요. 신고 나가면은 비가 또 거짓말같이 안 와요. 그런 거 다들 또 공감하시죠? 또 우리 0121님은요. 정말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는데 주현영님이 라디오 하시길래 어? 하며 호기심에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는 경북 김천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경북 김천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모두들 안전 운행하세요. 혹시나 김천을 모르실까 봐요. 경북 김천은 김밥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아 사실은 혹시나 김천을 모르실까봐요 라고 하실 때부터 좀 약간 입이 간질간질 했거든요. 그 김밥 헤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 김천에서 또 이렇게 김밥 축제를 열고 있었다니. 자 잠시 후 2, 3부에서는요 백가 씨 그리고 황치열 씨와 함께하는 주터뷰 이어집니다. 저희는 1부 끝곡으로 에픽하이 김종환이 함께한 Let It Rain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모델 겸 배우 장윤주입니다. 저는 평소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예뻐지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 나를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요. 어떤 목적을 앞세우면 쉽게 지치잖아요. 그런데 이 힘든 과정이 내 몸을 사랑하는 일이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무조건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 몸을 사랑하는 행동이 뭘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조금 더 나다운 하루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장윤주였습니다.
2: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핫하림.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도

0: 드립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3: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2: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4: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5: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7: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인터뷰를 진행한다. 주현영과 함께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 모실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꿉꿉한 올여름 날씨 이분들이 책임집니다. 불쾌지수 한 방에 낮춰줄 썸머송으로 돌아온 두 아티스트 백가 그리고 황치열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아니 두 분 다 이제 12시에 주현영 첫 출연이시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저희는 사실 완전 초면이에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네. 아직까지 어떤 뭐 행사장이나 뭐 다른 곳에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맞아요. 네. 아니 마침 저희가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가지고 네네네. 사실 이벤트를 그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3: 네네.
0: 네, 선물이 추렁추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3: 아 좋다.
0: 네, 그래서 오늘 주터뷰에서 문자 소개되신 모든 주주님들께 이제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시잖아요. 백가 씨랑 황치열 씨 두 분과 딱 어울리는 닭가슴살 가변식 꼬담면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1: 이거 저희는 나누시는 거죠?
0: 네.
1: 아, 예, 알겠습니다.
0: 어머. 아, 네. 필요하시면은 네, 우리 제작진분들께 얘기하시면
1: 아니 근데 뭔가 두 분과 딱 어울리는 그래서 네. 저희 주는 건지 아시는
0: 그냥 어울리기만
1: 아.
0: 하는
1: 아, 네, 네. 알겠습니다.
0: 아, 제작진분들께서 사드시면 된다고 아,
3: 작가님이 이렇게 사드시면 된다고
1: 네. 저거 부럽겠습니다.
0: 네, 네. 네, 맛있게 사드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우리 예. 주주님들께 많이 나눠주세요.
3: 예, 꼬담면
0: 네, 자, 두 분께 궁금한 점 미담, 목격담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3: 네.
0: 우리 고유나님은요 두 분을 여기서 뵈니 컬투쇼 같다고 아하, 하셨는데
3: 그렇죠. 그렇죠.
0: 네. 어때요? 그쪽과 이제 이쪽의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1: 오, 일단 분위기가 다릅니다.
0: 너무 다르죠?
1: 네, 여기는 네. 사람이 별로 없어요.
0: 맞아요. 거기 또 사람이 또 굉장히 뭐,
3: 그건 당연한 얘기를
0: 또 사실 그렇죠. 사실이 그러하죠.
1: 네.
0: 네. 네.
3: 아 여기 상큼합니다.
1: 그렇구나.
3: 아 우리 현영 씨도 또, 계시고.
0: 아유, 네. 감사합니다.
3: 또 작가님들도 계시고.
0: 네네.
3: 상큼해요.
1: 여기 낚시 네. 여성분들이 많아서
0: 예. 맞아요.
1: 꼬장이가 납니다.
0: 그러니까 명백히 다르긴 하죠. 네. 분위기가. 우리 김도현님은요 실내에서 선글라스라 역시 남다른 백가님 오늘 멋지십니다.
1: 아 저 원래 이런 거 안 쓰는데 원래 아니, 앨범 이제 지금 하는데 네. 조금 카리스마를 좀
0: 아니 근데 카리스마라고 얘기하시자마자 바로 코를 아, 네. 드셨는데
3: 여기 지금 녹음실 안에 돼지가 들어왔어요.
0: 아, 네. 어, 그러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3: 네, 깜짝 놀랐어요. 돼지 한 마리 떠다니고
1: 네, 막 그런 네. 것 좀 하고 싶어서 네. 네. 안 웃고 싶었어 그랬어요.
3: 형 들어올 때 네. 형 딱 들어올 때 네. 저희 전부 다 우와 와, 연예인이다 우와 네, 난리 났었어요. 멋있게 하고 오셔가지고
0: 그럼 원래는 이런 스타일 아니시고
1: 아, 저 아니
3: 저 프리하게 하고
1: 아,
3: 다니는데
1: 저는

0: 안 그렇습니다.
1: 평소에 네. 추구미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0: 전 그냥 잘 모르겠는데요.
1: 뭐, 그럼 그냥 막 입으시는
0: 편리한,
1: 거예요?
0: 편리한 아니, 스타일입니다.
2: 옷을 약간... 되게 잘 입으세요.
1: 옷을 좋아하시고.
0: 네, 옷을 좋아합니다.
2: 네. 굉장히 스타일리시. 스타일리시해요.
1: 그래서 막 엄청 꾸미지 않아도 약간 꾸안꾸 느낌으로 맞아요. 편안하게 입으시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런 스타일. 그럼 치열 씨는요? 치열 씨의 평소 추구미는 뭐예요?
2: 전 그냥 이렇게.
0: 남성미. 남성미.
1: 거의 뭐.
2: 저는 운동복.
1: 깜짝 놀랐어요. 네,
2: 운동복만 입고.
0: 몸이 너무 좋아서.
1: 그러니까
0: 멋있습니다. 네.
1: 그러니까요.
2: 이제 더우니까 요새 또 날씨가
1: 꿉꿉하기도 하고 꿉꿉하니까 더우면 언제든지 이렇게 벗을 수 있게.
2: 그렇습니다.
1: 우리 유한진님은요 황치열에게 부침개 해주고픈 날씨네요. 보내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혹시 뭐 부침개랑 뭐 관련된 썰이 있어요?
2: 제가 못 먹고 다니게끔 생겼나 봐요.
1: 아 진짜 아니, 그냥 원래, 비와서 생각나네.
2: 네, 비 오는 날 또
0: 전이죠.
1: 그러니까요.
0: 맛있겠다.
1: 아니 그러니까 우리 치열 씨한테 그냥 부침개를 해주고 싶은 어머님 팬분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2: 누나의 마음이죠.
1: 맞아요.
2: 고맙나.
1: 또 우리 치열님이 구미의 자랑이셨나요? 우리 0910님도 구미의 자랑 황치열님 나오셨네요. 네. 하셨어요. 백가님은 어디의 자랑이시냐고?
0: 저는 이태원의 자랑입니다.
1: 맞죠?
0: 저는 이태원 태장이 이태원 토박이라.
2: 예, 그러니까. 완전 서울 사람. 네,
0: 자랑입니다.
1: 또 고향 다니시면서 또 그 이태원에서 또 영상도 찍으시지 않으셨어요?
0: 네, 얼마 전에 이태원 가서 한번 이제 곧 거기가 이제 재개발한다고 해서
2: 맞아요.
0: 제가 다니던 학교도 갔다 학교도 없어졌더라고요. 좀 그랬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사실 제 주변 지인분들이 백가 씨가 나온다라는 걸 이제 모르고 저한테 그냥 보내줬어요. 그 영상을 보내줘가지고
0: 진짜요?
1: 한번 봐보라고 너무 그러시군요. 뭉클하다고 하면서 보내줬었거든요.
0: 감사합니다. 네.
1: 아니 또 우리 어제는요 저희가 그 전국 각지에 계시는 주주님들의 문자를 막 받았어요. 동네 자랑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구미분이 구미의 자랑에는 황치열이 있다고 구미에는
2: 감사하죠.
1: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2: 너무 감사하죠. 또 저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구미 주신 분들이 많은데 또 그렇게 제 이름을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대표적으로 또 우리 저기 장우혁 선배님 그리고 G.O.D의 김태우 선배님, 10cm의 권정열 씨, 그리고 우리 개그맨 선민 씨가 또 요새 대세죠.
1: 그분도 구미.
2: 우리 선민 씨가 또
1: 구미가 또 굉장히 또 핫하네요.
2: 좋습니다.
1: 우리 백민희님도 백가님은 백씨 가문의 자랑이에요. 파이팅. 그러니까요.
2: 백민희 씨가
1: 네, 백민희 씨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송현주님도 백가님, 그 매트릭스의 키아누 리브스 같다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약간 키아누 카리스마도 성공하신 것 같은데요? 코는 먹으셨지만
3: 감사합니다.
1: 약간 느낌이
2: 그 영어로 해야죠.
3: 땡큐 베리 마치.
1: 영어인데 뭔가 영어가 아닌 것 같은. 네. 우리 2589님 문자도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2: 네, 백가와 황철 씨라니 컬투쇼 패밀리 분들이네요. 커커커커. 두 분은 컬투쇼 때문에 친분이 있는 걸로 친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솔직히 단둘이 만나면 조금 어색한 사이?
1: 알려주세요. 어때요?
0: 저는 어색하지 않아요.
2: 저도요.
0: 네, 너무 반갑고. 네. 네. 그리고 저는 치열이 좋아요.
1: 근데 왜 이렇게 눈을 안 보고 얘기하세요?
0: 현영님이랑 얘기하느라고.
1: 네. 정말요?
0: 네. 넌 치열이 좋아요.
2: 형 나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0: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 그렇긴 해요.
0: 네. 근데 사람들 저는 약간 쉬워하는데 저는 쉽게 알았습니다.
2: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술을 안 해서 그 회식 자리에 가면은 제가 술 안 하고 음료만 마시는데 형이랑 회식 자리에서 친해졌어요.
1: 진짜요? 컬투쇼 회식 자리에요?
2: 네.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선배님이니까 좀 어려워했는데 형이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세요. 동생들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세요.
1: 후배분들도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2: 네,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좋아요.
1: 그럼 또 치열 씨는 또 어떤 동생이에요?
0: 치열이는 정말 멋있는 동생입니다. 몸도 좋고 술도 안 마시고 자기 관리 잘하고 노래 잘하고 정말 구미 자랑.
2: 누가 보면 읽은 줄 알겠어요.
1: 작가님이 써주신 거 아니죠?
2: 너무 놀랐네 방금.
0: 아니 제가 그 모든 게 다 치열이를 너무 칭찬하는 내용이잖아요.
2: 감사합니다. 네.
0: 그리고 주변에 치열이를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2: 또
0: 저의 형들도 동생들도 치열 다 좋아하고.
1: 그러면 주변 분들을 좀 웃게 해주시나 보다.
0: 치열이는 그 좋은 에너지가 있어요.
1: 에너지가
2: 긍정적인 에너지로.
0: 네 맞습니다.
1: 정말 훈훈합니다. 우리 0958님 문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네. 주주님을 위해 누가 진정한 균의 남자인지

0: 같이 한번 해볼까요?
1: 네, 이거 작가님이 써주신 거고 이제 위에 우리 공급 오팔리 문자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2: 네, 정신차려.
3: 네, 선글라스 끼면서.
0: 아, 죄송합니다.
1: 선글라스 때문에 잘 안 보이신 것 같아요.
0: 공급 오팔리 네. 김태균의 남자 백과 황철의 만남이군요. 둘 중에 누가 더 태균 형한테 사랑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최 씨.
0: 아니, 최현이죠.
1: 서로.
0: 네.
1: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백가 씨는요?
0: 정말 치어리는 몸도 좋고
3: 몸 좋고를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1: 근데 어떻게도 외우 달달 외우신 거 아니시죠?
0: 네, 정말 아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솔직히 태균 형은 누구를 막 더 편하고 그러진 않아요. 다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냥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네,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뭐가 재밌을 것 같은지 한번 제가 한번 유추해 볼게요. 아니 우리가 그래서 누가 진정한 균의 남자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근데 우리 권윤경님은 지금 백가님 말투가 너무 너무 저희 학원 남자애들 말투 같다고.
0: 아, 그렇습니까?
1: 약간 그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약간 그런 느낌. 네.
3: 실제 저희가 회식 자리에서도 회식 자리에서도 이래요.
1: 이런 느낌이에요.
0: 아니 지금 원래 말 왜 거짓말을 왜 하십니까? 그냥 솔직 있는 그대로. 아 솔직히 살아야죠.
1: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균의 남자 테스트. 자 이게 두 분이 동시에 태균 선배님한테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태균 선배님 누구에게 먼저 답장을 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재빠르게 우리 선배님이 빨리 답장을 하려면 또 적절한 낚시 멘트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3: 네.
1: 자, 그래서 두 분이 지금 깨톡창에다가 메시지 작성만 해놓으셨다가 제가 지금 보내주세요라고 멘트 하면 그때 동시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내시면 안 돼요.
0: 네, 아자, 알았습니다.
1: 아자 보내셨죠? 네, 메시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 이민재님께서는 이거도 물어보셨어요. 백가 씨랑 황치열 씨가 듀엣곡을 내셨다고.
3: 도대체, 아, 그래서 같이 나온 줄 알고.
1: 네, 도대체 어떤 장르냐고 물어보셨는데.
3: 아닙니다.
1: 아, 정말요?
3: 각각 솔로곡을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1: 진짜 그럼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3: 네네.
1: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또 경쟁이잖아요.
3: 아이 뭐 형 제가 형이랑 또 경쟁 아니 제가 잽이 안 되죠.
1: 아니 두 분 다 지금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아니 그 뭐지 적고 계신 것 같은데
0: 네.
1: 혹시 알려주실 수 있어요? 뭐라고 적으셨는지? 뭐? 백가 씨는 뭐라고 하셨어요?
0: 저요?
1: 네.
0: 형, 저 라디오 생방송 중인데 누가 더 답장 빨리 받나 하고 있어요. 답장 부탁해요.
1: 어머. 시열 씨는요?
3: 형 너무 솔직하게 썼는데 형 저 SBS 스튜디오 옆 화장실인데 휴지가 점점점점 보냈어요.
1: 진짜 약간 낚시 멘트를 좀 쓰셨고
3: 아 그럼 휴지가 없어요도 아니고 저는 휴지가
1: 점점점점으로 두 분 다 일단은 또 솔직하게 또 작성을 해주셨고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도 빨리 올지는 한번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3: 네 형이 또 문자 또 바로바로 또 안 보내실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바쁘시니까.
1: 작가님께서 백가 지금 보내기 전이면 내용을 바꿔달라고 하시네요.
0: 네, 알겠습니다.
3: 낚시로 보내달라고.
1: 낚시로 재미지게 한번 부탁드려요. 우리 8783님은 지금 가수 초대석이 맞냐고 개그 듀오 초대석 아니냐고 하시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3: 그렇게 또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1: 두 분이 또 워낙 케미가 좋으시다 보니까
3: 재밌다고 하면 요새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1: 그렇죠. 노래 잘한다랑 재밌다 부중에 뭐가 더 기분 좋아요?
3: 요새는 너무 요새 웃겨요. 그럼 웃겨요? 기분이 좋아요.
1: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 8783님은요 가수 자 그러면은 신곡 이야기 바로 나눠볼게요. 자
3: 문자 지금 보냈어요?
1: 그렇죠. 그러면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그럼 지금 일단 문자를
0: 보낼게요?
1: 보내도록 할까요? 네, 그렇죠. 백가씨 뭐라고 하셨어요?
0: 저요?
1: 네.
0: 형 급해요 전화 부탁해요.
1: 네 좋습니다.
3: 좋습니다.
1: 자, 그러면 동시에? 지금 보내주세요. 자 동시에 하나 둘 셋 자 보내셨습니다. 자 누구한테 먼저 왔을지 이거는 오면은 바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답장 기다려보면서 신곡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백가 황치열 두 분 모두 여름을 맞이해서 신곡을 발표하셨습니다. 박수! 자 먼저 백가 씨 신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월 29일에 발표가 됐고요. 제목은 바로 비치 베이비입니다. 해변 애기인데 백가 씨가 단독 작사 작곡한 곡이라고.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어떤 노래예요?
0: 그 사실 제가 20대 때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그 새벽에 여름에 아무도 없는 백사장에서 그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
1: 그런 꿈?

0: 꿈을.
1: 네, 그런 꿈을.
2: 어, 영화에서도 나오는 네. 그런 장면들이
0: 네. 네. 너무 낭만적이죠.
3: 네,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걸 꿈꿨는데 그걸 못 해갖고 네. 그거를 이제 풀어가지고 그때 에이. 그 마음을. 그래서 좀 약간 끈적하게 가사가 자세히 보면 야합니다.
0: 예, 어머, 어머,
3: 네, 어머,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눠서 네. 했고요.
2: 뮤비에서도 네.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0: 뮤비도 어머.
3: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장르가 네. 그 사이키델릭이라는 장르인데요.
2: 아, 사이키델릭.
3: 예, 예전에 70년대에 그 이게 사실 그 몽환적이고
2: 그렇죠.
3: 네. 네, 외국에서는 어떤 좀 이렇게 취해가지고 듣는. 근데 한국에서는 뭐 신중현 선배님,
0: 네.
3: 뭐 김정미 선배님 이런 분들이 하셨던 노래인데 제 그 곡에 꽂혀갖고 듣다가 만든 곡이에요.
2: 아~
0: 뭔가 좀 외국에서 그 해변에서 파티 많이 하잖아요.
3: 네.
0: 어, 뭔가 취한 뭔가 파티하는 그런 느낌인 건가?
3: 아니 그런 파티가 아니고
0: 네. 우리만의 파티구나.
3: 그녀와 나만의 파티.
0: 나만의 파티구나.
3: 네.
2: 근데 네. 여기 지금 문자 중에 네. 0098님이 백가님 네. 라디오에서 비치베이비 라이브는 절대 안 하시고 오직 립싱크만 고집하시던데 왜죠? 이렇게 나왔는데
0: 네. 라이브를 왜 안 하세요?
3: 라이브를 안 하세요? 네 라이브 안 합니다.
0: 왜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3: 이유 없습니다.
0: 아 그냥, 알겠습니다.
3: 네 립싱크가 좀 더 편해서
0: 네 립싱크는 늘 편하죠.
3: 네
2: 지금 편하죠.
3: 네 그래서
2: 들으시는 분들도 더 편할 수도 있어요.
3: 아 근데 이걸 제가 또 네. 녹음을 립싱크 같이 해서 네. 이렇게 울리게 리버브 많이 넣어서
0: 아 이미 네,
3: 노래방처럼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입이 조금 틀려도 맞게 보여요.
0: 그래요?
3: 네.
0: 여러분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백가 네. 씨의 신곡이죠. 비치 베이비 라이브가 아니고요.
3: 네,
0: 역시 립싱크로 듣고 와서 네.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야, 매혹적이다.
1: 야, 세자 씨 비지. 와, 계속 옆에서 또 그 화음이랑 애드립을 넣어주시더라고요, 지현 씨가.
2: 고맙습니다.
1: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끈적거리는 느낌보다는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름 밤바다인데 그 노을이 약간 주황빛의 약간 밤도 아니고 주황빛의 노을이 있고 그리고 끈적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그 바닷바람 때문에 건조해가지고 그 약간 부는 바람 있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맞으면서 뭔가 술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0: 사실 맥자라 들고.
2: 뮤직비디오는 정확히 현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요.
1: 그런 느낌이에요.
2: 네, 톤으로 나와요.
0: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아마 이 노래 듣기 전에는 뮤직비디오 보고 듣기 전에는 바다 들어갔다 나와주고 굉장히 끈적한 찝찝한 그런 느낌
1: 맞아요. 아, 우리 이유경님은요, 와, 립싱크라서 그런지 고급져요라고 하셨고요.
0: 그렇죠.
1: 또 우리 이성민님께서도
0: 이성민 씨가 이제 마이크로 기가 막히게 입을 가리시고 커커커 입도 잘 안 맞는 게
2: 사실 아까
1: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2: 한 두 번 틀렸어요.
1: 그니까요.
2: 네. 죄송합니다. 네.
1: 근데 우리 박진경님께서 저는 왜 자꾸 홍진경님 생각나죠? 움직이는 무브가 홍진경님 느낌이 나요라고 보내주셨는데
0: 우리 김수진 씨 보내준 느낌을 많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것 같아요. 압구정 오렌지족 느낌이 가득하다. 90년대에 되게 부잣집에 미국물 먹고 여름 방학 때 한국어 유학생 느낌.
2: 아, 맞습니다. 이게 머리가 사실 예전에 그 유학생들 머리가 올백 느낌으로 해가지고
1: 멋있어요. 네. 근데 이 와중에 다들 노래가 생각보다 너무 좋다고 감탄하고 계십니다.
0: 맞아. 약간 레이첼슨 느낌도 있고.
2: 아, 그래요.
0: 그리고 약간 그 딱 끝나고 나서 딱 비치 베이비 할 때 뭔가 소리 지르게 돼.
1: 맞아. 이렇게 할 것 같은 뭔가.
2: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만들었습니다.
0: 던짐 좀 잘 좀 잘 좀 받아요.
1: 노래가 너무 좋아요.
2: 아, 네, 사랑해 주세요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1: 자, 백과 황철 씨와 함께하는 주터뷰 3부에서는 치아 씨 신곡 얘기도 더 나눠보겠습니다.
2: 기대된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7: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6: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프레스
9: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8: 뉴바움
9: 운동할 때도
8: 뉴바움
9: 장 건강에도
8: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12시 최현영
1: 12시엔 주현영 목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주현영이 진행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은 썸머송으로 돌아온 백가 황치열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청취율 조사기간 맞이 특급 이벤트 선물이 주렁주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좋다.
1: 네, 오늘 주터뷰에서 문자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닭가슴살 간편식 꼬다면 세트 보내드립니다.
3: 자, 이 와중에 권투수의 네. 태균형이 문자가 왔습니다.
4: 축하합니다.
1: 태균형이 문자 왔습니다. 뭐라고 오셨어요?
3: 지금 갈게 커커.
1: 우와 우와.
3: 휴지를 바로, 갖다 주러.
1: 바로 간다고. 이게 와중에 감동이다.
3: 제가 바로 옆에 화장실에서 네. 저 휴지가 없다고 하니까 네. 근처에 있으셔가지고 네.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4: 너무 축하드려요.
1: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균의 네. 남자 합격하셨습니다. 네, 어떠세요? 좀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3: 아, 일단 역시 우리 컬투쇼 태균형 덕분에 제가 개그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 예. 굉장히 주변에 노래로 감동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1: 네.
3: 또 웃음을 또 많이 줄 수 있게 된
1: 힐링이죠. 또, 힐링.
3: 그러면 그런
1: 또.
3: 계기가 됐는데 네. 우리 사부 김태균 형님 감사합니다.
4: 네. 네,
3: 사랑합니다 형님.
1: 합니다. 우리 아니 백 작가님께서 백가 씨 지금 심정이 어떠시냐고.
4: 너무 저 치열 씨 축하드립니다.
1: 진짜로 기쁘고 축하하는 마음이 없어. 가득하죠.
4: 정말 축하드리고 예.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4: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 그냥 여러모로 그렇죠.
4: 네, 감사합니다. 네,
1: 우리 4412님께서는요, 저는 백가 씨 신곡 김창완님 나레이션 들어간 비치 베이비가 더 좋더라고요. 근데 대체 창완님이랑은 어떻게 같이 작업하게 되신 거예요? 작업 후에 대접은 제대로 하셨나요?라고 보내주셨는데,
3: 네,
1: 네.
3: 신기했어,
1: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4: 원래는 저 제 목소리만 들어간 곡이었는데 뭔가 조금 심심해서 여기에 뭔가 어떤 그 퓨처링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김창완 형님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랑은 사실 1년씩도 없으셔서
1: 네.
4: 고민하다가 이제 번호를 이제 받아서 연락을 드렸죠.
1: 네.
4: 그래서 형님 사실 이러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했더니 그러면 노래를 듣고 결정을 하시겠다.
1: 네.
4: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사를 준비해놓고 있고 수락을 해주시면 가사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1: 네.
4: 들어보시고 가사까지 그냥 한 번에 보내주셨더라고요.
1: 네.
4: 네, 그래서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형님께서 도와주셔서
1: 바로 또 성사가
4: 네 그래서 이제 형님이 들어간 멋있는 또 오늘 스페셜 트랙으로 또 만들어서
3: 네.
4: 하게 됐습니다.
1: 그러면 지금도 바로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4: 네. 네.
1: 자 우리 김창완 선배님이 직접 쓰신 가사 나레이션 네. 가사 이 버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 슬리퍼 가져왔니?
6: 아니요.
5: 나도 안 가져왔는데.
6: 형, 백사장 엄청 뜨거운데?

0: 그래서
1: 네 그냥 가시죠.
2: 와. 네. 근데 이제 사실 여기 한 20초 정도 되는데 네. 형님께서 슬리퍼 가져왔니? 나도 안 가져왔는데 그래서 세 마디를 보내신 거예요. 네. 저는 이거를 어떻게 했어야 되나? 이렇게 세 마디만 오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우리가 대화를 안 해봤으니 여기서 대화를 하자.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보냈으니까 거기에 백가가 생각하는 멘트를 넣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니요 백사장 엄청 뜨거운데 그냥 네. 가시죠를 제가 넣은 거고 와.
3: 어떻게 딱 들어맞았죠.
2: 네 보내드렸더니 감정이. 이거 좋은 네. 것 같다고 하셔갖고 네 하게 됐어요.
4: 김장 선배님 저 보면 약간 천재 같아요. 천재.
2: 아예 그냥 약간 제가 봤을 땐 그 시대와 초공간을 초월한
3: 아 초공간 아니 뭐라 그러지 시공간을 초월한
2: 아 네 맞아요 맞아. 시공간을 네. 초월한 그런 분이지 말이에요.
3: 맞아요 맞아요 네. 되게 사실은 막 그렇게 길고 어려운 말들이 아닌데 그죠 네. 막 그런 철학적인 막 그런 얘기가 막 담긴 것도 네. 아닌데도 네. 네 그런데도 느껴지는
5: 맞아요
3: 네, 네. 맞아요 아니 아까 그 대접이라도 하셨냐고 물어보셨는데 함께 식사라도 하셨어요
2: 아 제가 이제 했어요? 발매하는 날 연락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그 제가 형님 뭐 약주나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했더니 축하주는 내가 사야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지금 뭐 준비하시는 게 계시다고 네. 네, 그거 정리되면 연락 주신다고 하셔갖고 네, 제가 조만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3: 좋습니다. 아니 지금 컬투쇼 작가진에게 실시간 제보가 하나 왔는데요. 우리 김태균 씨께서 직접 휴지를 들고 방금 화장실로 뛰쳐나가셨다고 합니다. 지금 찐으로 믿으셨는데 어떡해요. 그 뒤에 이 뒤에 채열 씨가 그 문자를 못 보내셨어요. 아니, 이거 방송이라고.
5: 아, 보냈어요.
3: 아 근데 그걸 못 근데 보셨나?
5: 애매하게 보내. 사랑합니다 형님. 하고 보냈어요. 하트로. 진짜로.
3: 그러면 바로 나가시지.
5: 그러니까요. 네. 아 너무 웃기네요.
3: 기다릴까봐.
5: 사실 우리 컬투쇼가 네. 약간 그. 변기 관련된
3: 화장실 그쵸? 이슈가 좀 있죠.
5: 화장실 이슈가 네. 많아요. 네. 그래서 형이 진짜로 믿으신 거
2: 맞아요. 그러니까요.
5: 감사합니다.
3: 네. 아유, 어쨌든 감동입니다.
5: 너무 웃기네. 들어가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화장실 가서 채연아, 여기 휴지 갖고 왔어, 채연아.
3: 그러니까요. 아유, 어쨌든 우리 균의 남자는 황치열 인걸로. 아,
5: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3: 완의 남자는 백가이신 걸로.
2: 감사합니다.
3: 네. 자 그러면 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치열씨의 신곡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6월 26일에 발표됐는데요.
5: 그렇습니다.
3: 네, 치열씨의 첫 여름 앨범이죠. 앨범 네네. 이름이 I Love Summer.
5: 네. 네. I Love Summer.
3: 네. 아니 진정 여름 앨범인 게 다섯 곡 중에 세 곡 제목에 이제 여름이 들어가고요.
5: 네. 맞아요.
3: 타이틀곡이 우리 여름부터 여름에 말할게 여름이 불어와까지. 어머나.
5: 너무 헷갈려요 저도.
2: 그러겠네요.
3: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여름이 점철이 된 걸까요?
5: 저희가 이제 작업 같이 작업하는 동생들과 하다가 네. 여름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여름 앨범이니까. 왜냐하면 네. 저희 발라드들은 좀 추울 때 많이 내잖아요.
2: 그렇죠.
3: 아, 가을이나
2: 네, 맞아요. 네.
5: 봄. 네. 네. 막 그래서 뮤비 찍을 때도 너무 추워요.
3: 그렇죠.
5: 네, 너무 추워. 근데 여름에 처음 내는 거니까 여름 많이 넣자 해가지고 여름이 엄청 들어가
3: 아예 그냥
5: 네, 저도 제목이 헷갈려요 그래서
3: 아니 타이틀곡이 우리 여름 이 작사에도 직접 참여하셨는데
5: 예, 찔끔찔끔
3: 네 어떤 네. 곡이에요?
5: 뭔가 좀 여름에 창문 열고 달리면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 그런 밴드 곡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곡이 좀 그렇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3: 그럼 네. 밴드 노래구나.
5: 예, 예 밴드 예. 시원한 밴드 사운드의 노래예요.
3: 네. 아니 우리 백가씨 혹시 답장 오셨어요?
2: 네.
3: 뭐라고 오셨나요?
2: 녹음 중인데 뭔 일이야.
5: 오셨다 이제.
3: 자, 네. 완의 남자인 걸로. 예. 네. 자 시원한 밴드 사운드의 여름 노래.
5: 예, 그렇습니다.
3: 원래 1번 트랙 숨 참고 네 이름 이게 네. 타이틀이었어요.
5: 맞아요. 처음에 숨 참고 네 이름이라는 곡이 좀 더 세요. 뭔가 숨 참고 네 이름을 불러 약간 이렇게 좀 달리는 좀 밴드 사운드로 막 달리는 그런 곡인데 네. 자꾸 우리가 계속 모니터를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우리 여름이 약간 우리 여름 한가운데 떨리는 손 붙잡고 뭔가 다 같이 부르는
2: 네, 네. 너무 좋다.
3: 그런 뻥 느낌. 떨리는 느낌이에요. 네.
5: 그래서 우리 저는 사실 참여를 잘 안 해요.
3: 제가
2: 왜요?
5: 제가 타이틀을 안 정하고 우리 스태프들이 다 정하게
2: 뭔가 공정한 느낌으로 하게 하는 건가요?
5: 제 색깔을 제가 보는 것보다 스태프들이 제 3자가 저를 보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해서
3: 잘 아는.
2: 그러니까 네.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하면 불공정해져요.

0: 나의 주관이 좀 들어가서 그렇게 되나요?
1: 공정하게 하려면 뭐
0: 그러니까 그동안 공정하지 못했어요?
2: 내가 이거 해 이렇게 해서
3: 아,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4: 그 얘기한 거예요.
0: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아티스트가 본인이 네. 이제 하고 싶은 게 조금 더 강하게
2: 그렇죠.
0: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네.
2: 네. 지금까지 모든 저는 앨범을 네. 전부 다 우리 동생들이
3: 너무 좋다.
2: 정할 수 있게.
0: 그 보는 네. 눈을 확실히 믿고 그냥 맡겨 버리는구나.
2: 그렇습니다.
0: 그렇죠. 확실히 우리 여름이 조금 더 이렇게 시원한 느낌인 것 같아요.
2: 네, 네. 맞아요.
0: 자 그러면 우리 또 치열 씨 신곡 이쯤에서 또 듣고 올 건데요. 네. 오늘은 좀 이상하게 다 립싱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우리 치열 씨도 어떻게 립싱크 가능하시겠어요?
2: 예, 해야죠 뭐. 형이 네. 갑자기 립싱크로 끊어가지고.
0: 오, 네. 네.
4: 하셔야 됩니다.
0: 네. 좋습니다. 네. 라이브가 오늘 그냥 아예 안 된다고 해서요. 네. 그러면 치열 씨의 우리 네, 여름 립싱크로 듣고 올게요.
2: 네.

0: 김태열 씨의 신곡이죠. 우리 네. 여름 립싱크로 듣고 오셨는데 아니 우리 백가 씨가 정말 집중해서 네. 온 집중을 다해서 들으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1: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진짜 제가 그 왜 이렇게 듣냐면 이걸 들으면서 뭔가 저는 이게 막 영상을 막 떠오르거든요. 어, 근데 네. 그런 게 떠올랐어요. 그 진짜 그 80년대 90년대 이때에 정말 낭만스러운 바닷가에서 남자 여자들이 노는 뭐 예를 들면 막 그
2: 애니메이션적인
1: 네, 막 네.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막 그 영심이 보면 왕경태랑 그 모닥불 펴놓고 하나면 하나

0: 앉아서 막 돌잖아요.
1: 네. 아, 뭐 그런 남녀가. 네,
0: 그런 아름다운 영웅들하고 음악도 약간 2000년대 초반 느낌도 약간 있어요. 그 약간 그 부분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생각났었어 그 사람을 약간 그런 느낌
2: 그런 느낌도 있네.
0: 그런 느낌도 있고 노래가 너무 저를 과거로 돌려줬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저도 그래요. 뭔가 비슷하게 이게 처음에는 그냥 진짜 이 계절 여름의 어떤 우리가 함께했던 여름을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나눴던 그 뜨거운 시간들이 그게 자체가 뭔가 그 여름인 것 같아서
2: 그렇죠.
1: 여름 뭔가 그 뜨거운 여름을 다시 기다리는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너무 슬펐어요.
2: 아 예, 아 좋네요.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뮤비에 그래서 남녀 둘이 이렇게 자전거 타는 장면들도 나오고 해변 걷는 것도 나오고
0: 너무 좋다.
2: 사실 제가 굉장히 좀 립싱크 좀 어색해서 1절 따라 불렀어요.
1: 1절을 그냥 약간 좀 살짝 살짝 반 정도 부르셨잖아요.
0: 너무 걸리적거려갖고 듣는데
1: 갑자기
2: 형이
1: 집중하니까 조용하라고
0: 아니 노래 듣는데
2: 라이브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아 야 집중한데 조용히
0: 아 자꾸 노래 듣는데 자꾸 따라 불러요.
2: 임영 씨가 문자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최율 오빠 립싱크 어색해요. 라이브 내놔라 이렇게.
1: 그러니까.
0: 아직 부족해요. 정말 너는
1: 립싱크 한수 배워야 돼요. 우리 메타 씨한테. 진짜. 아이고 라이브는 또 다음에 컬트쇼에서 한번 더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0: 그리고 진짜 근데
2: 우리 자존심 할 일은 아닌데 우리 김효진 씨께서도 립싱크는 백가시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내가 이건 인정이에요. 우리 2376님은요 진짜 노래 좋네요. 당장 플레이리스트에 저장. 이제 서머송도 준비되었으니 워터밤 나오셔도 되겠어요.
2: 아 감사합니다.
1: 어 진짜로 왜냐면 또 몸도 엄청 관리도 엄청 잘하시고
0: 워터밤 나가야죠.
2: 또 워터밤에 또 우리 또 아이돌 후배분들이 몸 좋은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1: 아유 우리 치열 씨 너무 지지 않죠.
0: 불러주시면 안 빠지시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네, 불러주시면 위통 다 벗고 가죠. 입장부터 벗고 갑니다.
1: 자 기사가 하나 났어요. 제목이 황치열 추금이 묻자 냅다 훌러덩 우람한 팔뚝 드러낸 민소매 패션의 주현영 깜짝.
0: 야
1: 이렇게
2: 이게 더 웃긴데.
1: 네, 제목을 너무
2: 가수 황치열의 예고 없는 노출에 배우 주현영이 화들짝 놀랬다.
1: 약간 AI 같은 느낌도 들고.
2: 아, 우리 윤아 기자님. 윤아 기자님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드려요. 자 그러면 또 이번엔요 저희 주터뷰 코너 속에 코너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2: 아하,
1: 주주 오락관.
0: 빠밤.
1: 네.
2: 아유, 습관처럼 나왔네.
1: 자 오늘의 미니 게임은요 줄줄이 말해요. 자 우리 백가 씨와 황치열 씨 두 분이 개인전으로 대결을 펼치실 거고요. 네. 저희가 제시하는 주제에 맞춰서 번갈아 가며 정답을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0: 네.
1: 더 이상 답을 이야기하지 못하거나 중복된 답을 말한다면 실패입니다.
0: 네.
1: 자 오늘 대결에서 승리하시는 분의 신곡을 12시엔 주연영에서 한 번 더 들려드릴 거고요. 또 여름 노래가 필요할 때마다 그 노래를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선을 다해 도전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름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노래 가수와 제목을 말씀해 주시고요. 노래 한 소절까지 불러주셔야 통과입니다. 순서는 황치열 씨, 백가 씨, 황치열 씨, 백가 씨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치열 씨 먼저 시작해 주세요.
0: 쿨 해변의 여인
1: 쿨 해변의 여인 노래 한 소절
0: 빨리

0: 자, 그 다음에 백아씨
1: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여름아 부탁해 나의 사랑을 이루게 해줘.
0: 네. 자, 좋습니다. 자, 다음은 칠씨. 자, 여름 노래, 여름 노래 3.
2: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0: 어? 자, 땡입니다.
2: 아,
0: 네. 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글쎄 이게 여름 노래일까 하실 때 애매하긴 한데.
3: 아니, 여름 노래가 1000곡은 넘는데 그냥 해도.
2: 아,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3: 아, 그런 수 있습니다.
0: 어. 네. 네. 아니, 우리 백하 씨는 혹시 또 여름 노래 또 떠오르는 거 있었어요?
3: 어, 너무 많았죠. 뭐 DJ DOC의 여름 이야기.
2: 아, 여름 이야기.
0: 지나갔냐?
3: 여름 바닷가에서.
0: 맞아, 그것도 있고. 네. 또 하늘은 우리 향해 열려 있어. 이런 노래도
3: 그렇죠.
0: 있고.
3: 그렇죠.
2: 아, 갑자기 네. 생각이 안 났어.
3: 나의 맞아. 바다야, 나의 하늘아.
0: 아니 맞아.
3: 그거는 유피 바다고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아 이건 평생이구나.
0: 어, 이건 여름 노래가 아니죠.

0: 네. 눈의 바다도
1: 있죠. 유엔의 바다는
2: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바닷가.
3: 파도입니다. 유엔의 파도.
0: 아, 유엔의 파도.
3: 네. 근데 여름 노래 맞죠?
1: 맞아요.
3: 아, 자, 이번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 치열 씨가 실패하셨고요. 네. 자, 바로 다음 문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운동을 사랑하는 우리 치열 씨에게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지금부터 운동 기구 이름을 네, 네. 하나씩 아, 씨, 나, 말해주세요.
0: 나도 나도 기구 이름 잘 모르긴 하는데.
1: 저 운동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3: 자,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그럼 백가 씨부터 먼저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세요.
1: 자, 역기.
3: 역기. 네. 자, 우리 또 치열 씨.
4: 스미스 머신.
3: 벌써 몰라. 자, 스미스 머신. 자, 그 다음에 백가 씨.
1: 줄넘기.
3: 줄넘기. 자, 그리고 치열 씨.
4: 턱걸이.
3: 턱걸이. 자, 다시 백가씨.
1: 정글북.
3: 정글북이요? 자, 땡입니다.
0: 정글북은
1: 아니, 그거 뭐지?
0: 그 정사각형.
3: 그게 뭐야? 이거 봐드릴게요.
0: 정글북은 맞긴 해.
3: 네, 봐드리려고 했었는데 안 된대요.
1: 아, 죄송합니다.
3: 네, 정글북은
0: 정글북은 영화다.
3: 헷갈렸어요.
1: 정글짐.
3: 정글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운동 기구긴 하죠. 처음에 운동할 수 있긴 하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는 또 그니까
0: 나도 그 뒤에 생각이 잘 안 났어.
3: 아, 그러면 우리 백가씨 도와주신 거예요.
1: 클럽
3: 네.
1: 감사합니다.
3: 네. 자, 우리 백가씨 실패하셨고요. 네. 현재 상황은 또 1-1로 아, 네. 팬팽한 가운데. 자, 마지막 문제는 또 백가씨를 위한 맞춤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자, 코요테 노래 제목을 하나 셋
1: 미안 공정하지
3: 말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또 우리 치열씨부터 한번 가볼게요. 시작.
0: 순정
1: 비몽.
3: 순정 비몽. 그 다음 치열씨. 힌트 줘, 힌트 줘. 힌트 하나만 줘요. 힌트 하나만 줘요. 힌트 하나만 주세요.
0: 아니. 이별.
3: 이별이야.
0: 비정.
1: 비정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비몽, 비몽.
0: 비몽, 비몽.
3: 지금 비몽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별, 비정. 야, 이거는 지금 우정의 일단 금간 상태고요. 이 상태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제가 제목을 잘 못 외워요.
1: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헷갈려.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말해도 겨마치 통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주주 오락관의 우승자죠, 백가씨.
8: 안 돼!
7: 백가씨 본명 백성현으로 내셨던 노래입니다. 그림자. 이 노래 3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우리 4636님은 요즘 완전 핫한 에이티즈의 배드 챌린지 아세요? 치얼 오빠랑 최선씨랑 느낌이 완전 비슷한데 오늘 진 김에 배드 챌린지 찍어주고 가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9: 본 적은 있어요.
7: 네, 네. 어떻게 가능하시죠?
9: 예.
7: 네, 한번 기대해볼게요. 오늘 의상도 너무나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9: 해야죠. 네. 네. 하고 가겠습니다.
7: 자, 또 우리 두 분 챌린지는 저희가 방송 끝나고 12시엔 주현영 인별그램에 올려드리고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10: 예, 감사합니다.
9: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7: 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10: 네, 안녕하세요.
7: 네, 다음에 또 놀러 오시고요. 여러분, 저희는 4부에서 만날게요. 안녕.
9: 안녕.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은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은 대피소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산간 지역에서는 제반 시설을 점검하고 산사태 위험지구의 경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해안 지역은 선박 출항을 엄격히 통제하고 항해 중인 선박은 기상 상황에 따라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재해로부터 소중한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철저한 대비밖에 없습니다.
1: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2: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1: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2: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1: 02-2677-2677 IS 동서.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3: Don't worry, be 하겐.
4: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생활 정보.
6: 현재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 충북, 경북, 중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중북부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원에는 1시간 사이에 36.6mm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밤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내륙에 최고 150mm 이상, 충청과 수도권에 최고 120mm 이상, 이 밖의 지역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가 31도, 대구가 33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고 이 비가 지나고 나면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2.5도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순옥님의 딸 A씨가 남자친구와 이별했다고 합니다. A씨는 하루 종일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순옥님은 다 울었으면 남친 집에 갖다 준 내 반찬통부터 찾아와 라며 딸보다 반찬통의 행방을 더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떡집을 운영 중인 서희령님이 나는 사실 떡보다 빵을 더 좋아한다 라고 밝혀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도 유명 빵집에서 웨이팅한 끝에 한정수령 소금빵을 손에 넣은 뒤 세상 행복한 얼굴로 떡집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각 이주현님이 식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점심 회식 장소가 하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이었다는데요. 문제는 양말 엄지발가락 부분에 대왕 큰 구멍이 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주현님은 엄지발가락에 온 힘을 준 채 양말 구멍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네, 별단위에 이어서 소유와 백현의 비가 와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오늘 4부에서도 문자 소개된 모든 주주님들께 커피 보내드릴게요. 또 문화 선물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저 주디가 출연하는 연극이죠. 이번 주 토요일 7월 11일부터 대학로 스튜디오 블루에서 공연되는 더 컴어펀스 관람 티켓을 총 8분께 드립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12시엔 주연영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 들어가셔서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우리 고종필님께서 비 오는 날 출근 안 하고 카페에서 멍 때리니까 좋네요.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이 참 잘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그런 날이 있는 거죠. 종필님 오늘 하루만큼은 그냥 이렇게 멍 때리는 하루, 뇌를 좀 쉬게 해주고 마음도 쉬고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5192님은요. 주디 오늘 채소마켓에 책 20권 나눔하러 나갔는데요. 우비 입고 책도 비닐에 담아 나갔는데 나눔 받는 분이 안 나오셨어요. 20분 기다리다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팔도 아프고요. 못 나온다는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화낼 기운도 없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뭐 저도 이럴 때 아예 뭐 사정이 있었겠지.

뭐 갑자기 뭐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너무나도 급한 일이 생겼다거나 뭐 그런 일이 그래 있었을 거야 라고 막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막상 마음은 좀 잘 안 풀리기는 하죠. 그래도 우리 5192님 오늘 남은 하루만큼은 또 그걸 또 회복하는 그런 하루를 또 보내실 겁니다. 자, 아니 어떻게 또 우리 두 분께 저희가 또 커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현진님은요. 안녕하세요. 주디 덕에 입맛이 제대로 돌고 있는 28주차 임산부입니다. 임신 초기에는 입덧 때문에 고생 좀 했는데 지금은 모든 음식을 다 삼킬 기세로 식욕이 폭발하고 있어요. 특히 달달한 양념갈비가 땡겨요. 어젯밤에 남편을 콕콕 찔러서 갈비 먹자고 했는데 이번 주에는 갈비에 냉면 먹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현지님. 저희가 갈비 매장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뱃속에 있는 아기랑 맛있게 드세요. 또 우리 이은경님께서는 와 치열님한테 배드 챌린지 요청해 주신 분 어느 방향에 계세요? 절하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또 4부를 열심히 하는 동안 우리 치열씨랑 백가씨가 옆방에서 열심히 또 챌린지 영상 찍어주셨는데 제가 못 보다가 슬쩍 딱 봤더니 치열씨가 진짜 횡하시더라고요. 아예 자켓을 벗어버리시고 옆에 난 진짜로 토르가 와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고요. 방송 끝나고 저희 또 인별그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좀 오늘 좀 뭘 많이 시켰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 백가씨 오늘 감사하다고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오늘 두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에이티즈의 배드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네, 에이티즈 배드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디를 이겨라가 아니고요. 주디랑 통해라 가위바위보입니다. 오늘도 12시엔 주연영 인별그램에서 가위바위보 이벤트 진행했잖아요. 네, 오늘은 지난번과 다르게 저를 이겨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저랑 똑같은 걸 내서 비겨야 하는데요. 과연 저랑 마음이 통한 행운의 주주님들은 누구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 오! 자, 저는 보자기를 냈습니다. 뭔가 오늘 다 우산 잘 챙기고 다니시라고 우산 쫙 피고 다니시라고 오늘 이렇게 또 보자기를 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랑 똑같이 보자기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 다섯 분 추첨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나고 12시엔 주연영 인별그램 스토리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또 가위바위보 이벤트는 내일도 열리니까 12시엔 주연영 인별그램에서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주주님들은 또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1416님께서요. 환자분들 사용하는 산소 배송 기사입니다. 오늘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여기는 신림역 근처인데 자꾸 신림역 침수 주의보 경보 문자가 날라오네요. 다들 예보도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런 거 예보 뜨는 거 바로바로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체크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환자분들 사용하는 산소 배송 기사님한테 이렇게 문자가 온 건 처음인 제가 또 읽어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행하시고요. 또 우리 최성희님은 안녕하세요 주디. 저는 요즘 매일 같은 시간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 시간이 주디 라디오 시간이라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대전은 어제보다는 덜 오지만 오늘도 비가 내리는 하루네요. 20번 치료 중에 이제 5번 남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0번이나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였군요. 그래도 5번밖에 안 남았다니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성희님. 사실 이게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치료 받는 것도 참 그 몸도 마음도 좀 지치는 일인데, 그쵸? 그래도 성희님 지금까지 15번이나 치료 잘 받으셨고요. 앞으로 5번은 순사일 겁니다. 얼른 지나갈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 4257님은요. 주연영님이 여기 계셨네요. 한참 찾았어요. 팔순 소녀들 한글 알려드리러 출근합니다. 비오는 날이지만 행복합니다. 처음 문자에 참여합니다. 자주 올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4257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 5844님은 오늘 연차 내고 친구들이랑 지금 집에서 부침개 부쳐 먹으면서 주디 목소리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요. 누가 이 친구들 중에서 누가 붙이신 건지는 몰라도 너무나도 노릇노릇하게 아주 적당하게 너무 말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바싹하지도 않은 딱 그 중간 느낌으로다가 너무 노릇하게 잘 구우신 것 같아요. 또 연차까지 내셨으니까 오늘만큼은 또 친구분들이랑 그냥 회포 푸는 날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8210님은요. 주디, 저는 포항에 직장 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 중입니다. 항상 바쁜 시간에 주디 상큼한 목소리로 비타민 충전해서 일하고 있어요. 항상 장갑을 끼고 근무하다 보니 문자는 못 보냈는데 오늘은 너무 힘들고 더워서 하소연 문자 보내봅니다. 내일 아가들 점심 메뉴가 설렁탕이라 지금 33도의 사골뼈를 삶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우려내고 있는데 정말 더워요. 그래도 맛있게 먹어줄 아가들의 미소를 생각하며 정성을 쏟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은 마음인데 이거 그걸 떠나서 일단 지금 33도에서 이 뼈를 삶고 계시니까 당연히 몸이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건강하게 먹을 생각하니까 또 기쁘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주님 시원하게 커피 한 잔 드세요. 제가 또 커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금까지 소개된 모든 분들께도 커피 챙겨드리고요. 자,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다시 만날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케어 원에어.
2: 케어 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8: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골뱅이
9: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1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매일 듣고 싶은 라디오 12시에 전형에서 준비한 푸짐한 7월 선물.
1: 매일이 시트콤 매콤의 사랑스러운 안방요정 저 박도영,
2: 매콤 스페셜 게스트로 대활약 중인 더블S송을의 영원한 중심 저 김규정이 소개해드립니다. 락딱 그대여.
1: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앳홈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3: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2: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 자문 맛집 하이픈에서 남녀 공용 반팔 잠옷 세트,
3: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2: 디퓨저는 나미유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3: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2: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유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3: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례 드립니다.
2: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1: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 주시면 되겠으니 다다닥닥 그대여.
4: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3: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0735님께서 오늘 재난 문자 진짜 많이 오네요. 저 사는 곳 회사도 호우 경보라고 하고요. 모든 주주님들 비 피해 없으시길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서울 도림천 신대방역 신림역 보라매역 인근도 침수주의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세종시 경북 문경 상주 충북 청주에도 홍수경보가 내려진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기상예보도 계속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근처에 계신 우리 주주님들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럼 저는 끝곡으로 라우브의 파리스 인 더 레인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안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0: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봄다마에 가면 5가지
3: 육수,
2: 30가지
3: 소스,
2: 90가지
3: 재료에
2: 봄을 담았다.
3: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3: 보글보글
2: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5: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It's sprung. Wanna pull out? 조시 탄청
1: 컬투
0: 쇼. 24시간 컬투 쇼를 할 때 방 친구들이 다 같이 쇼를 외쳐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놓치신 것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생방송은 시작됐지만
1: 될 때까지 합니다.
0: 예, 24시간
1: 컬투 쇼. 아, 좋습니다.
0: 예.
1: 와요.
0: 자, 대놓고 녹음하는 녹음 방송이 아닌 완전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오늘 라이브로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의 달팽이관 절친 고막 베프 정민의 유상균 균디와 함께 오늘 여러분께 해피 바이러스를 쏴줄 저의 파트너는 네가 직접 소개하세요.
1: 네, 저번 주 생방이었죠. 제가 급체해가지고.
0: 급체, 아 별로였어. 컨디션이 별로였는데.
1: 네, 안 좋았는데 완벽하게 회복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두 시간을 풀 에너지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남자 곽범입니다.
0: 아, 제 범위가 너무너무 바빠요. 아, 새로운 콘텐츠를 또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어제 기사가 대문짝만 하겠는데 어디 대문인가요? 해병대 출신인 곽범 배우 송재희 김구라 형의 아들 그리 이렇게 셋이서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콘텐츠를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떤 거예요?
1: 아, 이게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이름에 딱 맞게 실제 귀신을 잡으러 다닙니다.
0: 네.
1: 뭐 가짜로 다른 데는 뭐 귀신을 봤다 뭐 헛소리만 하지 저희는 실제로 귀신이 있는 데 가서 내 위에 올라타라 데리고 서울 데려갈게. 근데
0: 지금 붙어서 온 건 아닌가요 귀신이?
1: 제가 저번 주 아팠다 그랬죠. 네. 밤에 스팟을 갔다가 누군가의 손짓 한 번에 갑자기
0: 뭐 이거 배탈이
1: 네, 급체를 하고
0: 어머머머.
1: 오한이 오면서 그래서 응급실에 간 거예요.
0: 와, 그러면 달라붙었던 거네, 그러면.
1: 붙었나?
0: 어, 예. 어, 예.
1: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놀래야 된다. 살짝 또 소름끼쳤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데 무섭긴 해요. 네, 아무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야,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 세 명과
1: 네.
0: 또 다른 분들 또 누가
1: 나요? 아, 이제 추가로 오시는 되게 활약이 크신 용한 무당분들께서
0: 같이 네, 하는 거야?
1: 영안이 열려있는 귀신이 어딘지
0: 그러면 보이시는. 어디 그 장소에 딱 가면 귀신이 그분들은 보이는 건가?
1: 야, 어떤 부분이 좀 소름끼쳤냐면 저희가 뭐 뭉쳐서 얘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어딘가 굉장히 무서운 건물로 들어왔는데 저기서 들어오시면서 저기에 검은 옷 입으신 분
0: 어머머머머.
1: 계신다고 했던 데서 저희가 모여서 얘기를 했었어요.
0: 근데
1: 그 소름이 확 끼치죠.
0: 아, 거기 있었다는 거잖아.
1: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0: 거.
1: 예, 아무튼 뭐 이런저런 재미난 얘기가 펼쳐지는 새로운 콘텐츠 귀신 잡는 해병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많고 악자실 거라고 막 이런 스튜디오 같은 데도 귀신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1: 여길 되게 좋아합니다.
0: 예, 귀신들도 좋아해. 네. 두툼이 있죠, 그죠? 네. 자주 여기 앉아있는 애가 있어요. 여기 어깨에 앉아있는 애들도 있고.
1: 네네네네. 없어요. 네,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
0: 여기도 지금 두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보이시죠? 예.
1: 여기는 이제 곧 앉으실 거고.
0: 예. 자, 오늘 예고 좀 할게요. 오늘 3, 4분은요. 코너 재개발 사랑의 고스톱. 얼마나 바쁜지 전국을 돌아다니는 행사 때문에 그냥 정신이 없는 가수. 오늘 오랜만에 나옵니다. 3주 만에 찾아오는 김수찬.
1: 김수찬.
0: 자, 그리고 어머머머머머머머 선우영료 이후에 선우영료 선생님 이후에 어머머머 리액션이 너무 좋은 예, 우리 예원 씨가 또 나옵니다.
1: 예원. 네. 아, 그리고요. 1, 2부에는 특별 초대석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0: 특별 초대석.
1: 방송놈들이 이분을 섭외하려고 거짓말 조금 버텨서 피똥을 싸는 수준으로 네, 노력을 했다고 하는 후문이 들리고요. 전화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드디어 받아서 오신다고 하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0: 아니, 왔어요. 저 이미 왔어요.

0: 이미
1: 와 있어요?
2: 아 맞다, 나도 사실 만나서 인사했지.
0: 예, 이미 왔고 제가 그분이랑 사진을 찍어서 제 네. 스토리에 이미 올려놨어요.
2: 벌써?
0: 예, 예, 닥치고 본방사수로 하시라고. 네네. 닭본사.
2: 야, 예, 예. 아무튼 만화를 찍고 나온 비주얼이에요. 저도 봤습니다. 만찢남이고요.
0: 진짜 아, 만찢남이더라.
2: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피겨 아이돌, 피겨 왕자, 국가대표 피겨 스케이팅 선수 차준화.
0: 네,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예, 정신 차리세요. 좀 이따가 나와요. 예. 네, 네. 자 문자 고지번호 외칠 시간입니다. 네네. 이거 알아보신 거예요. 차준환 씨 팬들, 예, 저 50원, 100원, 150원 무료. 저거 보시고 플래카드 네네네네. 보시고.
2: 어 준비하시고, 어 이거 보고 외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목소리가 좀 크고 한 번에 끝나야 빨리 나오지. 이거 길어지면 차준환 씨 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멀어집니다. 준비되셨죠?
0: 네.
2: 샵에 1077.
0: 50원.
2: 에헤 이렇게 되면 준환 씨 만나는 시간만 길어져요. 네, 샵에 1077 긴 문자
3: 100원
2: 합쳐서
3: 150원
2: 고릴라는
3: 100원
0: 김태규는
3: 잘생겼다
2: 정확하다
0: 차준환은
3: 잘생겼다
0: 박범은
2: 네.
0: 예, 고마워요.
2: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자, 광고 듣고 빨리 차준환 선수를 만나봅니다. 광고요. Here we go.
2: Here we go.
4: 클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골뱅이.
4: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6: Walk

0: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0: 떠오르는 노래 테너 호세 카레라스가 부른 뭐라고 읽어야 되나? 넬슨 도르마 넬슨 도르마가 흐르고 넬슨 있습니다. 넬슨 도르마.
1: 그거 아닐 건데.
0: 알았어, 빨리 해.
1: 아, 나구나.
0: 네, 아홉 살에 2회전 반을 도는 더블 악셀을 해냈다는 이분. 와, 14살 때 다리 모양을 팔자로 만들면서 날아오르는 4회전 점프 쿼드러플 살코를 세계 최연사로 성공한 분입니다.
1: 와, 그런 그 아이가 비주얼도 훌륭한데 무려 키가 180cm까지
0: 컸어. 와, 이게 더 클 것 같아. 지금은 나랑 똑같아.
1: 피겨 스케이팅 점프에서 키 큰 건 불리하지만 시원시원하고 힘 있는 독보적인 점프를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0: 러시아 남자 피겨 레전드 예브게니 플루셴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선수는 차준환이었다. 차준환의 스케이팅은 경이롭다. 상체와 블레이드를 다루는 컨트롤이 탁월하고 안무와 예술성은 최고 수준이다.
1: 네, 이렇게 얘기를.
0: 난 러시아 사람이다. 예.
1: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피겨 프린스, 피겨 아이돌 차준환 씨 어서 오세요. 야하!
0: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차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0: 아, 뭐 저는 뭐 워낙에 이제 그 아이스링크에서 경기하시는 모습을만 많이 봤잖아요.
1: 맞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봤어요.
0: 그러니까 쭉 봤는데 이렇게 실물을 처음 아까 딱 들어올 때부터 이야, 광이 나더라고 이렇게.
1: 예.
0: 뭔가 달라요. 진짜 잘생겼고 진짜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같아. 만찢남이에요 진짜.
1: 야, 와. 또 날짜도 좋은 게 제 옆에 있으면 더 하얘 보이고 이게 확 빛나는 효과가
0: 있어. 야, 오늘따라 너 되게 까매 보인다.
1: 그러니까 큰일이네.
0: 자, 차준환 선수는 컬투쇼를 들어보셨나요?
2: 네, 들어봤습니다. 당연히 들어봤습니다.
0: 예. 아니 이제 오늘 컬투쇼 첫 출연이에요.
2: 네.
0: 다른 프로그램에도 다 그 선수가 출연하길 원하고 있을 텐데 컬투쇼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2: 네, 우선 컬투쇼 첫 출연인데 또 컬투쇼 하면은 너무 또 유쾌하고 또 밝은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또 출연을 꼭 해보고 싶었고요. 또 제가 요즘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전에 좀 좋은 에너지와 또 유쾌한 에너지를 얻고 싶어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1: 일단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또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볼 거고.
0: 그래서 아까 저 뭐 업소 레코드로 물어본 게 있었는데, 아니 과연 어떻게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기면 아들이 이렇게 생길까? 그죠? 그 부모님의 얼굴이 너무 궁금해요. 어디 공개된 적 있나요, 어머니 아버지가?
2: 아마 없을.
0: 그죠. 근데 아까 물어봤더니 엄마 아빠를 딱 이렇게 반반 싹 닮았대요.
1: 예쁜 부분만 이렇게 잘 닮은 건가요? 어머니 아버지의 예쁜 분이.
0: 아빠도 잘생겼어요?
2: 네.
1: 어머니는
0: 미인. 어머니 미인이시고.
2: 네.
1: 아이고.
0: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야.
1: 그러니까 두 분이 결혼하셨겠죠.
0: 자, 아빠가 까매요, 엄마가 까매요?
1: 저는 아버지가 까마고. 네. 뭐 이런저런 부분을 그 약간 열성 인자를 합쳐놓은 느낌이죠.
0: 저는 저희 어머니가 머리가 커요.
1: 아이고. 아이고 소리밖에 안 나와.
0: 아이고는 뭐야? 아이고는 사람 죽었을 때.
1: 어저께 아들을 봤잖아요. 근데 또 되게 닮았어요. 아들이 태균이 형 아들이 닮았는데
0: 근데 머리 작아.
1: 엄마 머리 크기를 닮았어.
0: 봐봐
1: 반응이 오가 나오자. 오.
0: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이 게시판에 문자가 장난 아닙니다.
1: 네. 자, 전혜연님께서 화면 뚫고 잘생김이 보여요. 준환 왕자님.
0: 왕자님, 아우 프린스. 예. 놀랍지도 않죠. 이제 왕자님이라는 여기 되게 많이 들어봐가지고. 그죠?
1: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2: 아, 이제 좀 많이 듣긴 한 것 같습니다.
0: 들어도 돼. 충분히 들어도 돼. 괜찮아. 예, 예.
1: 네, 보라를 키시면 지금 준환 씨 얼굴이 보입니다. 네. 네. 자, 박정훈 씨.
0: 예.
1: 차준환은 만찢남, 곽범은 그냥 막찢남. 막찢남은 뭐죠? 만찢남은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인데 막찢남, 막 찢어진 남자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박정훈 씨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갑자기 어떤 어머님으로 추정되는데 본인 아들한테 보내야 될 문자를 여기다 보냈습니다. 임범 씨인데요. 아들아, 보고 좀 배워라.
1: 야, 뭘 보고 배워라.
0: 뭘 배우라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나셔놓고는 뭘.
1: 그렇죠.
0: 자, 앞에서 소개할 때 얘기했지만 차준환 씨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어요. SBS가 가지고 있는 어린이 차준환의 영상이 김연아의 키스 앤 크라이에 나왔던 모습. 그때

0: 몇 살 때입니까 그때가?
1: 그때가 아마
0: 꽤 오래전인데
1: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2: 초등학교 4학년?
0: 4학년 11살
2: 11살?
0: 11살 때 영상입니다.
2: 와우.
0: 아 11살 때 영상
2: 한번 보겠습니다. 난 이거 본 기억이 나요.
0: 키스 앤 크라이.
3: 안녕하세요. 어머! 저는 11살 차준환입니다. 아, 저는요 처음엔 아역 배우로 활동하다가 스피드 취미로 방학교 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한번 스케이트 피겨를 취미로 한번 배워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냥 이렇게 타게 되었습니다.
0: 와.
3: 랭킹 대회 그리고 종합 대회, 꿈나무 대회, 정체전, 종별 대회 그 나머지 대회들에서 금상을 탔어요.
0: 와.
3: 동계 올림픽 무대에다가 금메달을 달 연하 누나 같은 스케이트 선수가 되고 싶어요.
4: 한번 다시
0: 귀여워.
5: 방금 얘기하고 엄마 본 거죠?
3: 올림픽 무대에다가 금메달을 타서
5: 야 이쁘게 생겼다.
0: 아 그럼.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완전 귀엽기만 한데 지금은 잘 생겨졌잖아.
2: 에이.
0: 잘 컸어, 잘 자랐어.
2: 잘 컸어, 그대로 와. 잘 컸어. 자, 방금 보셨던 이 꼬마는 정말 정말 잘 자라서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0: 예.
2: 땄고, 그리고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에서 4위를 기록했어.
0: 아, 이때 좀 아쉬웠어.
2: 아, 좀 아쉬웠어.
0: 그래.
2: 아, 2026년 7월 9일 현재 기준 차준환 선수의 목표는 뭡니까?
1: 지금 제 목표는요.
2: 네.
1: 아까 말씀드린 그 준비하는 것들을 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잘 또 해내고 싶다라는 게 좀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0: 뭘 준비하는지 너무 궁금하다.
2: 그거를 자꾸 뒤에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게 죽겠네.
0: 그러니까 지금 네. 성급하면 안 돼. 우리가 좀 기다려야 돼.
2: 네.
0: 차준환 씨가 그리고 컬투쇼에 온 이유가 바로 새로운 아이스 쇼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셨어요.
2: 네.
0: 자, 이게 너무 유명한 그 웹툰 웹 소설이잖아요. 웹 소설. 이거 우리 아들도 완전 빠져 있는
2: 저도 완전
0: 저는 빠져. 어저께 애니로 첫 편을 봤어요.
2: 첫 편을 보셨어요?
0: 첫 편.
2: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애니를 좀 봐요. 보다가 아,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어 하고 웹툰으로 가요.
0: 웹툰 그리고 웹 소설로 가요.
2: 웹 소설로 가요.
0: 아, 네. 그렇게 되는구나. 나 혼자만 레벨업. 와, 이게 뭐 어떤 공연입니까?
1: 일단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이제 소재를 가지고 이제 얼음 위에서 이제 뮤지컬과 아이스 쇼가 좀 더 결합된 작품인데요.
0: 거기서 지금 주인공 역할인 거예요?
1: 네, 저는 이제 성진우 역을 맡아서 네, 이번에 쇼를 하게 되었습니다.
0: 야, 지금 아까 준비한다는 게 이겁니까?
1: 네, 맞습니다.
2: 네네.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을 좀 소개를 좀 추가 설명하자면 웹소설도 있고 웹툰도 있고 게임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카카탱 페이지에 올라갔던 웹소설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무려 3년간 인기 검색어 순위 1위를 하던 인기 작품입니다. 네, 춘환 선수 조금 더 뭐 보태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외국의 굉장히 유명한 격투기 전 세계적인 격투기 선수가 한국 공항에 들어오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여기가 성진우의 나라입니까?
0: 와, 그 정도야?
2: 그 정도예요.
0: 이야.
2: 근데 거기서 성진우 역을 맡고 지금 아이스쇼를 하는 거잖아요.
1: 네.
2: 네네네. 조금만 더 자랑해 주세요.
1: 아, 네. 네, 우선은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소재로 이제 아이스에서 좀 펼쳐지는 공연인데요. 또 기존의 아이스 쇼들과는 좀 다르게 또 뮤지컬 형식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또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고 또 저도 나 혼자만 레벨업을 사실은 저는 소설부터 봤었거든요.
0: 아 진짜?
1: 제가 고등학생 때 소설부터 봤어가지고 또 너무 재밌게 봤던 작품이라 또 이렇게 아이스 위에서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고 또 특히나 이 캐릭터 성진우가 되게 유일하게 좀 성장형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에
0: 이제 성진우 혼자만 레벨업이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1: 에이, 네네 맞아요. 성진우라는 캐릭터만 이제 좀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의 좀 스토리나 서사가 되게 또 빠져들면서 매력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보시면 재밌어 하실 것 같습니다.
0: 와 야, 고등학교 때부터 봤던 작품의 그 주인공을 본인이 맡게 돼가지고 더 남다르겠어요 느낌이.
2: 그러니까.
1: 네 저도 그때는 그냥 진짜 재밌게 봤었어가지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또 되니까 되게 감회도 새롭고 되게 신선한 것 같습니다.
2: 야 근데 이 지금 나 혼자만 레벨업이 아이스쇼도 있지만 또 지금 드라마도
0: 또 제작이 되고 있다.
2: 제작이 되는데 거기 이제 거기에 주연 배우가
0: 변우석 씨라고. 성진우가 네. 거기는 변우석이고.
2: 거긴 변우석이고 얼음 위에서는 차준환입니다.
0: 이야. 야.
2: 네.
0: 성진우라는 인물이 아버지가 사라지고 소년가장으로 고졸학력의 생활비와 동생의 학비,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협회에서 주관하는 D2급 게이트를 전전하며 돈을 벌고 있었으나 던전에서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날아와서 그 후 갑자기 생겨난 자신만이 보이는 게임 퀘스트 창을 적극 활용하여 빠르게 성장해 나가는 네. 그런 캐릭터라고 합니다.
2: 맞아요. 그렇죠?
1: 네.
0: 그러면 아이스에서 막
2: 그러니까
0: 뭐 액션씬 뭐 이런 거 다 있나?
1: 네, 뭐 액션도 있고요. 아무래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진우라는 캐릭터가 이제 되게 어려운 시절과 또 헌터라는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되게 또 등급도 제일 낮아요.
0: 제일 낮잖아.
2: 맞아요.
1: 정말 막 일반인 수준의 그런 헌터인데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다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퀘스트 창이 보이면서 혼자만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2: 기회를
1: 예, 기회를 얻게 되어가지고 예, 여러 액션씬도 있고 그런 감정선들도 되게 돋보이는
2: 저도 이 웹툰을 정주행을 다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많은 팬들이 기억하는 명장면들이 몇 구간이 있어요. 그렇죠?
1: 본인도.
2: 근데 그 장면도 아이스쇼에서 조금 어떻게 보여주나요? 어떤 특수효과나 이런 부분으로?
1: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고 또 아이스 위이기 때문에 남다른 속도감과 이런 것들로
2: 그러겠다.
1: 정말 네. 좀 다르게 더 잘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2: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만화 애니메이션 자체가 조금 푸르른 계열의 색채를 많이 써서 아이스쇼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아, 이거 여기 목동 아이스 링크에서 합니까?
1: 네, 여기 목동 아이스 링크.
0: 아이, 보러 가야 돼. 보러 가야 되겠네.
2: 야, 아이고. 대박입니다.
0: 이거 언제 8월 7일 날 하네. 8월 7일에서 8월 17일까지 목동 아이스 링크에서 하네요. 와.
2: 이게 근데 보통 배우가 참여하기 힘들겠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피겨를 할 줄 아는
0: 그러네.
2: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는 무대여서
0: 일반 배우들은 아닌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1: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그냥 아이스 쇼가 아닌 뮤지컬 형식의 쇼이기 때문에 네. 이제 스케이트를 기존에 타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그냥 뮤지컬 배우이신 분들도 많이 출연을 하셔서 이제 직접 스케이트도 타시고 또 되게 잘 타세요.
0: 그래요?
2: 스케이트를 따로 그 뒤에 배워서
1: 네네네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이 잘 결합된 네, 그런 쇼라고 생각해 주시면
2: 기대가 너무 큽니다.
0: 기대된다. 기대. 네.
2: 문자창에 지금 이런 문자 많이 오는데 하나 그 멋진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0: 김용득 씨 문자 좀 하나 읽어주실래요?
1: 지금 보라 앵글에 범디 딱 얼굴만 오른쪽에 나오는데 왜 이리 오늘따라 우울해 보일까요? 조금 균디 쪽으로 가주세요.
0: 그러니까 괜히 원샷을 방해하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2: 제가 뭐 같이 나오고 싶어서 그러니까 마이크를 엿다가 설치를 해주고 하니까 그렇지. 그럼 좀 빼라고 얘기를 아까 해주든가 그러면. 지금 안쪽 저 유리 안쪽에 섞어지라고 지금 작가들이 섞어지라고.
0: 와.
2: 네. 자 빠져 나왔습니다.
0: 예. 예. 수고하셨네.
2: 만화 화면에서 겨우 빠져 나왔어요. 네.
0: 자 아시는 분들 뭐 아시겠지만 별로 아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목요일 오프닝이 원래 텔레파시 데이를 하잖아요. 오늘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 차준환 씨랑 마음이 통하는 쇼단원 10명을 뽑아서 제가 선물을 쏘는데 네. 차준환 씨가 허거를 엄청 좋아한다고 맞아요?
2: 허거
0: 허거 많이 좋아합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하이드라 땡 마라 허거 소스를 쏩니다.
2: 예. 와 소스입니다.
0: 재료는 본인들이 와서 고기랑 뭐 이런 건 다 사고
2: 네.
0: 예예
2: 다 꼬치도 꼭꼭 저희는 소스만 보내드립니다.
0: 예, 예. 네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허거?
1: 네 약간 고기 종류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따뜻한 국물에 같이 먹는 걸 또 좋아해가지고
0: 예. 차준환 선수의 속을 풀어주는 게 바로 허거였군요.
2: 와 아니 그러네 아이스장이 추우니까 속을 따뜻하게 허거 이렇게 즐기나 봐요. 네. 자, 문제를 제가 그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환 선수는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훌륭한 능력과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팬이 많은 스타들은 팬들이랑 영상 통화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차준환 선수가 만약에 팬들 중 한 명과 영상 통화를 한다면 끝 인사로 더 해 주고 싶은 말은 뭘까요? 보기는 준환 씨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잘자 내 꿈꿔.
0: 오 필터가 들어갔어 지금. 네.
2: 그리고 두 번째
4: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와.
2: 아니 우리도 지금 텔레파시를 매주 했는데 이런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오고.
0: 예, 우리는 뭐 이상한 것만 많이 나왔었죠.
2: 자 그러면 준환 씨가 잘자 내 꿈꿔랑 네.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랑 준환 씨는 여친에게 어떤 말을 더 해주고 싶을지 안 보이게 앞에 칠판에
0: 보드판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 써주시고요.
0: 41077-50원 김준환 100원 곤란 무료. 우리 차준환 씨에 대한 궁금한 점 그리고 목격담 질문도 함께 받겠습니다. 네,
2: 그리고 뭐라고 적었을지도 지금 문자로 보내주세요.
0: 일치하신 분들께 저희 뽑아서 예, 허거 소스를 쏘는 거예요. 네. 열 분 뽑아서.
2: 자 좋습니다. 인터넷상에 차준환 플레이리스트라고 노래들이 뜨는데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쇼라운드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을까요?
0: 자, 생방 중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차준환 씨 팬들과 쇼라운드들 듣고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같이 듣고 싶은 노래?
1: 저는 개인적으로 콜드플레이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0: 콜드플레이. 네,
2: 콜드플레이의
1: 거기 중에서도 Fix You를
2: Fix You. 왜 그래요? Fix You.
0: Fix You를 그러면 이제 들을 동안에 여러분들 답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2: 네. 콜드플레이의 Fix You.
0: 저는 2부에서 답을 공개합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1: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0: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1: 스파 자비니 스파.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기분이 울적할 때 기분 전환 어떻게 하세요?
5: 청소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제 주변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기분도 좋아지면서 싹 환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소하면서 잡생각도 사라지니까 잠시 고민도 잊혀지고요.
6: 새로운 걸 해보는 거예요. 안 해본 자전거 타기를 해보거나 친구들이랑 안 가본 장소를 놀러가 본다거나 그렇게 하면 기분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해본 것만 해보지 마시고 안 해본 걸 한번 해보세요.
4: 올여름 나만의 기분 전환 방법 하나쯤 미리 준비해두는 건 어떨까요? 신나는 일, 몰두할 수 있는 일들을 차곡차곡 떠올려두면 더위도 한결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쇼.
1: 자, 차준환 선수와 함께 2부의 문을 이어갑니다. 자, 하다하다 이런 문자가 왔네요. 고주연 씨.
2: 이름도 예쁜 거 봐, 차준환.
3: 네,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지금.
1: 예뻐 보이는 거야 그냥 다. 네. 예, 본인 그 생각에 네. 본인의 외모나 이제 그 중에서 아, 난 이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 있어요?
4: 마음에 안 마음에 안 든다요?
1: 아, 요거 좀 아쉽다 이런 거 있어요?
3: 이 부분
1: 없어. 없는 거야. 못 찾아. 참네.
3: 아니,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 힌트미 없어 지금. 야. 야, 그리고 심지어 깜짝 놀란 게 앉아 있는데 균디한테도 얘기했는데 운동선수잖아요. 허벅지가 너무
1: 아, 그럼.
3: 그 얘기를
1: 스케이트
3: 했어요.
1: 선수니까 피겨 스케이트니까 그러니까. 막 지상 훈련을 엄청 할 거예요.
3: 아, 그러니까.
1: 예. 그래서 엄청 합니다.
3: 그냥 점프력 자체도 엄청 높죠.
1: 그냥 서전트로 그냥 제자리로 뛰는 거는
4: 서전트 훈련도 많이 해서 아마
3: 와 이봐 이봐
1: 여기서 한번 살짝 뛰어줄 수 있어요?
3: 살짝 뛰어
1: 저 옆에서 한 번만 살짝
3: 위험하게 뛰는 거 말고 위로만
1: 위로만 그냥 봐. 위로만 한번 뛰어 네. 예, 위...
3: 오~ 오~ 야 구두예요 구두
1: 아니야 구두를 신고 뛰었는데 저 정도면 와
3: 야 아니 그러면 운동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평소에 이제 운동하는
1: 본인의 스케줄? 루틴 뭐 이렇게 이런 공연 준비 말고 네. 만약에 이제 운동 선수로서 이제
4: 네. 그러면 보통 이제 9시부터 한 4시까지는 이제 쭉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퐁당퐁당 스케이트 훈련하고 그 이후에 지상 훈련 하고 저녁에 다시 개인 훈련 이렇게
1: 와 그럼 왜냐면 피규어는 또 몸매도 예뻐야 되고 막 그러니까
3: 맞아.
1: 먹고 싶은 것도 막 못 먹을 것 같아.
3: 제가 거기 냉장고 부탁하는
1: 거기 나갔었어요.
3: 나왔었잖아요. 네네. 거기 제가 준환 씨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식단 관리를 엄청 철저하게 하더라고.
4: 네 이제 아무래도 좀 점프를 뛰는 종목이다.
1: 그렇지 무거운 건 못 뛰니까.
4: 네 그래서 식단 관리도 좀 시즌 중에는 확실히 더 하는 것 같고요.
3: 아 뭐 대회 전에 확실히 조금 더 몰아붙여서 한다든지
4: 네네네.
3: 이런 식으로.
1: 좀 가볍고 회전을 많이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회전할 때 좋은 음식은 뭐가 있습니까?
4: 오
1: 회전 초밥?
4: 회전 초밥 회전 초밥
3: 획획 돌아버리죠. 네, 네.
1: 목격담이 왔는데 우리 범위가 한번 읽어볼까요?
3: 네, 자 5월달 아침에.

0: 청화옥 석촌 호수점에서 1710님 보내주셨습니다. 5월달 아침에 청화옥 석촌 호수점에서 차준환 씨 봤어요. 비율이 말도 안 되고 얼굴이 소멸 직전이었어요.
1: 아이고야.
0: 인사하고 싶었는데 어머님이랑 같이 식사하시는 것 같아서 방해할까봐 못했어요. 어머님도 완전 미인이시더라고요.
1: 네, 어머니도 미인이신 거지.
0: 제보 문자가 왔습니다. 네.
1: 아야, 어머니랑 얼마나 좋을까?
0: 그럼요.
1: 그 아들이 차준환이야. 와.
0: 네, 그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들이 너무 잘생겨서 아니면 아들이 너무 성공해서 뭐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다 거짓말이에요. 먹어야 배부르.
1: 어머니 잘 드시죠? 잘 드시죠, 어머니?
2: 네.
1: 자, 오늘의 텔레파시 문제는요. 차준환 선수가 만약에 팬들 중 한 명과 영상통화를 한다면 끝 인사로 더 해주고 싶은 말은 뭘까요? 첫 번째, 잘 자. 다시 한 번.
3: 잘 자, 내 꿈 꿔.
1: 오. 두 번째.
3: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0: 오. 예, 자 3013님께서 1번 잘자 내 꿈꿔 남자인 나도 듣고 싶네요 라고 하셨고
1: 예. 이현실씨 2번이에요
4: 사랑이 많은 준하님이라 2번 멘트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방송놈들아 고맙다
0: 네 4894님 거 한번 직접 읽어주시죠
2: 3번 밥 먹었어요? 우리 준하님 밥 먹었어요? 요요요요요.
0: 야 이거 100% 남자분이 보내주신.
1: 예, 저희가 1, 2번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굳이 3번 밥 먹었어요를 넣었네요.
0: 네네네. 이분은 예. 아예 받을 확률이 -92,000점입니다. 네. 1209님 누나 어디에요? 내가 갈까? 아줌마 그냥 듣고 싶어서 오답 보내.
1: 아 이거 그래서. 1209님이 이거 네. 너무 듣고 싶대.
0: 네, 근데 제가 그냥 읽었습니다 그냥.
1: 차준환 씨가 한번 해주세요. 아, 네.
3: 누나 어디에요? 내가 갈까?
0: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하다. 나이대가 준환 씨가 누나 하니까 한 28, 6 이렇게 들리는데 제가 하니까 62. 예. 누나 나이가?
1: 더 들어서 내가 해줄게. 누나 어디에요? 내가 갈까 누나?
0: 그거는 아예 멀리 가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1: 누나 어디에요? 나만 두고 가지 말아요 누나.
0: 그거는 멀리 가려고. 자, 과연 차준환 씨는 어떤 답을 적었을지 정답을
1: 공개해 주시죠.
0: 공개해 주세요.
5: 1번.
1: 잘자 내 꿈꿔였습니다.
0: 1번이었죠. 잘자 내 꿈꿔였습니다.
1: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알죠? 말고 이걸 고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0: 이유는?
2: 일단 아까 뭔가 되게 마지막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여기에 더 여운이
1: 있어 보인다. 잘 자 내 꿈 꿔 꿈에서 만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 예, 본인이 꿨던 꿈 중에 좀 연예인이 나오거나 되게 유명한 사람이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와,
0: 한 번씩 꾸긴 하는데
1: 한번 연예인 꿈 한번 꾸는데 그죠?
0: 저는 이효리 누나 꿈을 중학생 때 꿔가지고, 네.
1: 저는 H.O.T.
0: H.O.T 꿈을 꿨어요?
1: H.O.T 새 멤버가로 내가 들어가는 꿈.
0: 와, 그거 나랑 겹친다.
1: 진짜?
0: 나 빅뱅이었는데.
1: 와, 나는 와, H.O.T. 와.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예.
0: 꿈에서 꿈을 이뤄요. 네. 아. 자, 좋습니다. 준환 씨랑 같은 답을 써주신 분 중에 하이디 라땡 마라 허거 소스 받으실 쇼단원 10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직접 저 우리 준환 군이 발표해 주시죠. 자, 번호 쫙 읽어주세요.
2: 네, 2481-1092-7205-3036-3221-1074-2128-3013 배서은 박수키님.
1: 예, 축하드립니다. 앞에 소개된 문자 네 분께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청이 한 분이 된 모양이에요. 차준환 씨 팬이 지금.
0: 네네.
1: 혼자
0: 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번호가.
1: 뒷번호.
0: 1074. 4. 아, 네네네네. 가운데 번호가 다를 확률이 있으니까 네. 네, 확실하게 문자 받고 한 번 더 좋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1: 자, 홍콩 패션 매거진 보그 홍콩에서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중에 가장 잘생긴 선수로 야, 이 매거진에서 차준환 선수를 뽑았다고 합니다.
0: 와. 전 세계 선수.
1: 와.
0: 미쳤다. 미쳤어.
1: 야. 본인이 집에서 이렇게 거울을 많이 보죠. 이렇게 보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보잖아요.
0: 보면서 안 봐요?
2: 볼 일이 세수할 때 말고 없는 것

0: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 뭐 언제 뭐 저희가 막 거울 찾아가서 봅니까?
1: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간혹가다 좀 괜찮은 데랄 때가 있어요.
0: 한 번씩은 있어요.
1: 이게 근데 우리는 자주는 아니지.
0: 저도 있단 말이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차준환 씨는
1: 어때요?
0: 어때요?
2: 저는 사실 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세수만 하고 빨리 선크림 바로 나가.
0: 이렇게 되면 저희가 문제가 돼. 니들이 뭔데 니들이 만족하고 차준하는 가만 있는데 이런 게 된단 말이죠.
1: 아니 그런 생각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야, 나 좀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잘생겼다 이런 생각 해봤죠.
0: 한 번씩은 할 거 아니에요.
2: 그런 것보다는 그냥 좀 신기하게 생겼다. 그냥,
1: 그런 신비하고 신기스러운 것도 있어요. 네. 있긴 있어요 진짜로.
0: 신비한 거죠 이거는. 신비롭게 생긴 거고. 그러니까 얼굴을 딱 봤어요. 봤는데 세수를 딱 했어. 근데 솔직히 참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2: 없는 것 같아요.
1: 야,
0: 야 근데 저희는 했단 얘기.
1: 우리는 한 번씩 있다는 거지 한 번씩. 야,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
0: 어떨 때인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거울을 청소를 너무 안 해서 물이끼가 잔뜩 껴 있고.
1: 아니야 궁금하지도 않아 어떨 때인지.
0: 내 얼굴이 안 보일 때. 안 보일 때 한 번씩.
1: 그렇지. 예.
0: 자 덧붙여서 지금 이 보이는 사진에
1: 보그 홍콩에서
0: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의 얼음 왕자는 차가운 아우라를 풍기지만 음반 위에 서면 완전히 다른 맞아. 사람으로 변신한다.
1: 눈빛이 확 변해.
0: 배우 출신답게 호흡, 시선, 정지 동작 하나까지 완벽한 연기는 그만의 강점이다.
1: 야.
0: 얘기 읽어보셨죠?
2: 네네.
1: 야.
0: 어땠어요? 정확히 딱 이렇게 평을 했나요?
2: 아마 이거 올림픽 때 네.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되게 신기했어요 그냥.
1: 이게 얼음 위에 있으면 안 떨려요?
2: 얼음 위에 있으면요?
1: 예, 이제 또 경기 중에 이렇게 딱 보면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는지 궁금해.
2: 오히려 경기장 밖에 있을 땐 좀 더 긴장이 되는데
1: 딱 올라가면
2: 별로 긴장이 되지 않아.
1: 야, 즐기는 거야.
0: 훈련은 그만큼 많이 했으니까.
1: 많이 했으니까.
0: 아, 차라리 빨리 보여주자 이런.
2: 네네. 오히려 얼음 위에 올라가면 좀 덜 긴장되고.
0: 아 진짜.
1: 범인은 마이크 앞에서 뭐 긴장하는데.
0: 저는 진짜 덜덜 떨어요. 잘 안 풀리는 날은 네. 땀이 주룩주룩 합니다.
1: 자 목격담입니다. 1805님 차준환 선수님 공항에서 우연히 본 적 있어요. 와우.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어떤 남자가 있길래 누군가 하고 봤더니 차준환 선수였어요. 키 엄청 크시고 얼굴이 정말 하얗고 입체적이었어요. 캬, 화면이 예고편이라면 실물은 본방 같은 느낌으로 말도 안 되게 생겼었던 그 기억이 남네요. 와우. 오늘 다 그런 눈빛이에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신 분들.
0: 그 진짜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입체적으로 생겼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1: 예, 예. 그래요.
0: 근데 지금 너무 저희가 얼굴 얘기만 계속해서
1: 그러면 몸 얘기를 할까요? 무슨 얘기예요? 예. 자, 그냥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빛이 나는 우리 차준환 선수 보고만 있어도 뿌듯한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저희는 차준환에 대해 더 알고 싶어갖고 준비한 코너 속 코너 차준환 알고 레벨업!
0: 빠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이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네. 차준환은 아역배우 출신인데 가장 유명한 건 초코파이 광고다.
1: 초코파이 찍었구나.
0: 진짜?
1: 한번 볼까요? 초코파이?
0: 한번 보시죠.
1: 영상이 준비됐다고 하는 초코파이
0: 20초짜리 초코파이 광고 영상입니다.
3: 엄마 이걸 짜가 뭐야?
1: 와 이게 차준환이야?
4: 정이야.
3: 그게 뭔데?
1: 나도 기억나 이거.
5: 정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1: 와 이게 차준환 선수였구나.
0: 이게 몇 살 때?
2: 이게
0: 한 5살 되겠는데?
1: 네.
0: 그러면은 20년 전?
2: 그런데요?
0: 20년 된 거죠.
2: 네.
0: 야.
1: 근데 이거는 본인이 원하해서 이런 아역 배우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닐 텐데 엄마가 혹은 아빠 누구 중에
2: 아마 어머니셨던 것 같은데. 네. 네, 어머니셨던 것 같아요.
0: 어머니가
1: 일을 이렇게 광고 찍고 막 이렇게 가면은 막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표정이나 이런 게. 기억은 잘 안 나죠.
2: 네.
0: 야, 거의 제 군 생활 할 때 이 광고예요. 초코파이가. 그러니까
1: 그렇지.
0: 거의 지금 차준환 선수가 제가 먹어서 다 주머니로 다 들어간 것 같아요.
1: 이게 컬투쇼가 시작할 때쯤이에요.
0: 그러니까.
1: 컬투쇼가 2006년에 시작했으니까.
0: 네.
1: 그때 정도의 나이.
0: 와.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겨 스케이팅 하기 전에는 발레랑 현대무용까지 했어요?
1: 아, 준비돼 있었구만.
2: 네. 발레를 더 먼저 시작했었고. 네.

0: 그다음에 뭐 현대무용도 이후에 배웠던 것 같고. 와.
1: 근데 발레 했어도 어디 갔겠다.
2: 그렇지. 어.
1: 아, 이 정도 점프와 뭐 이 정도 표현력을 갖고 있으면 발레를 했어도 충분히 성공했겠어요.
2: 발레리노로서도. 예. 네.
1: 야. 매력 있고.
2: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야. 힙합 댄스도 배웠어요?
2: 그런 건 안 배웠어요? 그런 거 안 배웠죠?
1: 힙합도 했어요?
0: 중간에 한 고등학생 때 잠깐 배웠었던 것 같아요.
1: 아... 이, 어떤 피겨에 도움이 돼서 아니면?
0: 네, 이게 좀 장르적 한계를 두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아... 좀 그런 것도 배워두면 나중에 좀 뭔가 그런 장르를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좀.
1: 근데 아직 그런 기술은 없잖아요. 지금 피겨에 다 이제 스케이트 날로 뛰어야 되는데 그 아이스를 짚고 뭐 토마스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분은 아직 안 나타나서. 네네. 예. 무리수였습니다. 예.
2: 자, 다음 차준환 알고 레벨업. 차준환은 블랙핑크 팬인데 그 중에서도 로제를 이상형으로 말했다.
1: 와, 말을 했다. 어? 말을 했다. 해버렸다.
2: 지금도 그렇습니까?
0: 아, 제가 로제님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경기 전에 꼭 듣는 플레이리스트에
2: 들어있어.
0: 네, 들어가 있어가지고.
1: 특히 어떤 곡?
0: 저는 원래는 언더그라운드를 제일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Toxic Till the End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근데 영어 발음은 왜 좋은 거예요 지금? 영어 발음도 좋네.
2: 영어도 잘해요.
0: 제가 캐나다에 한 8년 정도.
2: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2: 8년을 살았는데.
1: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네요. 네네, 영어도 잘하네.
2: 뭐, 인터뷰 같은 거 있으면 영어로 할 기회 있으면 영어로 하잖아요.
0: 그렇죠? 네네네.
2: 나이스.
1: 아니, 로제 씨가 이상형이다를 얘기를 했는데 뭐 로제 씨한테 뭐 피드백이 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2: 만난 적이 있거나.
0: 근데 저는 우연이라도. 음악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가지고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와.
2: 로제 씨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차준환 씨가 팬이라니까.
1: 그럼요. 전 세계 그 적인 스타인데 또. 자, 그 뭐 이 얘기를 또 선곡을 뉴스 브리핑 나왔을 때 뉴스 브리핑 나왔을 때 몸풀 때도 또 자주 듣는다고 뭐 얘기를 했어요.
2: 그러니까 아까 경기 전에
1: 경기 자주, 전에
2: 본인이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려고 듣는 노래 중에 로제 노래들을 많이 듣는다.
1: 그러면 로제 씨한테 영어로 한마디 해주시는 건 어때요? 예, 요즘 뭐 왜 경기 전에 뭐 심신 릴렉스한데도 너무 감사하고 뭐 이런 얘기 조금 예. 영어로 한마디.
2: Hi Rose. 예.
0: Hi Rose, this is Junhwan. I really like your music all the time. I will always support you. Fighting.
2: Yeah. I'll always support you.
1: Always.
2: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Always.
1: Yeah, always.
2: 민재우 씨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준환 군 평소에 피겨 연습 안 하는 날, 쉬는 날이면 어떤 취미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셨어요.
1: 궁금하긴 하네요.
0: 이제 연습 쉬는 날에는 이제 워낙 훈련이 또 많다 보니까 예. 정말 쉬는데 집중을 하거나
2: 완전 쉬기만 해 그냥
0: 네 좀 쉬는데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뭐 못 만났던 지인들 친구들
2: 만나고
0: 네, 만나고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1: 석촌호수 가서 어머님이랑 식사하고 네.
2: 갈비 먹고
1: 예. 네 야 신지연님께서 선수님 나온랩 온 아이스 넘버 한 소절만 제발 불러주세요.
2: 그래요. 뮤지컬이니까 성진우의 넘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이게 애니도 제작이 돼서 아마 공식 OST가 있을 겁니다. 예.
0: 네. 맞아요. 근데 저 이제 나온 랩 이제 아이스 이제 뮤지컬 버전의 또 음악들도 있는데 네. 그거는 또 오시면
1: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유,
2: 방송도 아주 깨알같이 그냥 스포를 우리가 이끌어냈어야 되는데 네. 아이고
1: 야 그래도 홍보를 위해서는 한 소절은 해주거든요. 네. 네.
2: 그냥 한마디라도 불러주면 한마디
1: 한마디라도
2: 두 마디 정도
1: 아, 뮤지컬 배우들도 와서 한 소절은 해주잖아요.
0: 네. 아 뭐가 있을까요?
1: 우리는 한 대사라도
2: 우리는 어차피 몰라.
0: 아, 대사 대사면 중간에 이제 그런 대사인데 성진우 2급이다 약간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아
1: 성진우 2급이다. 야 조금 아쉬운데.
2: 이거 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음이. 노래 조금 이게 한 마디 두 마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부탁을 해볼게요.
1: 그러니까 노래도 하긴 하죠.
0: 네네네. 네.
1: 아 이거 참 이게 한 번만 해주면 딱 좋을 텐데 말이야 이게.

0: 노래? 아 잠시만.
1: Take it, take it.
0: 뭐가 있을까요? 어떤 넘버를 하지? 오 뭐야?
2: 아무거나도. 에코가 들어갔어.
3: 에코가 들어가 버렸어 이미.
0: 난 죽고 싶지 않아 이 불길 앞에서 혼돈을 마주하고. 와.
4: 난 죽고 싶지 않아 이 불길 앞에서 혼돈 앞에서도.
3: 왜 나 왜 빼? 와. 목소리가 이미 좋아서.
4: 아, 목소리가 일단 중저음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네. 아. 제 이후에 가장 매력적인 목소리인 것 같아요.
3: 네, 양쪽에서 지금 양쪽 날개에서 중저음들 때려대니까 제 하이톤이 조금 듣기 싫죠 오늘.
4: 아니에요. 박진아 씨, 이거 궁금하신가 보다.
2: 준하님도 사춘기가 있었어요? 물어보네요.
0: 저는
2: 그 시기에 계속 뭐
0: 네, 훈련하고 또 그 시기에는 또 캐나다에서 이제. 어머님이랑 단둘이 가서 지내다 보니까 후루룩 후루룩 네, 그냥
4: 그랬겠네.
3: 지나갔구나.
0: 네, 그랬던 거.
4: 충격 없이 지나갔겠네요.
3: 야, 이것도 궁금해요. 3940님, 준하님은 술 드시나요? 드시면 주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4: 안 먹을 것 같은데.
2: 먹지 이제 않을까요?
4: 맥주 한 좀.
2: 아니 그 와인?
3: 시원한 아이스로 드시지 않을까요? 그것도 빙판이 있다 보니까. 살얼음 맥주 이런 거 있잖아요.
0: 이제 술은 시즌 끝나면
3: 한두 잔 해요.
0: 네 친구들 만났을 때
4: 그럴 수 있고 스트레스 풀리니까
3: 먹어야죠 20대고
4: 알겠습니다. 뭐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냥.
3: 네 6048님 것도 빨리 물어볼까요? 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스트레스 해소법 궁금쌉니다.
4: 아까 훠궈를 얘기했는데
3: 제외하고
4: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훠궈 빼고
0: 저는 요즘 타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4: 타코도 안에 들어가는 게 되게 여러 종류 많잖아요.
0: 저는 새우 타코를 좋아합니다.
4: 아 새우 타코. 새우 좋은 타코. 정보군요.
3: 예. 다음 분 김동현 씨가 이런 궁금증을 제기를 했습니다. 준하님 로제 파스타 좋아해요? 예.
4: 로제를 좋아하지. 로제 파스타를 좋아. 그것도 맛있긴 하지만
3: 맛있죠.
4: 다 좋아하면 로제 짬뽕도 먹어야 되고.
3: 어때요? 로제 파스타는 어떻게?
0: 저는 오일파입니다.
4: 알리오 올리오. 네.
3: 이게 파스타를 좀 아는 친구들은 무조건 오일류로 가더라고.
4: 그래. 전 세계를 다니니까 아무래도 돌아다니면서.
3: 맞아요. 마지막 거는 한번 준하 씨가 직접 한번 읽어 주실래요? 전혜연 님.
0: 네. 작품 기대되어 티켓팅 일정 궁금합니다. 차준한 실물 영접 기원. 티켓은 아마 지금 오픈이 돼 있어서
4: 이미 오픈이 돼 있고 가서 티켓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구매하세요.
3: 어려운 거 없습니다. 차준한 치고 나 혼자만 레벨업만 쳐도 아마 티켜 링크가 금방 그렇지. 바로 나올
4: 거예요. 바로 링크가 뜰 거예요. 자 일단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3: Here we go.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네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네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케보린정 삼진제야.
1: 자, 컬투처 특별 초대석 차준환 씨랑 함께했습니다. 네. 기사가 좀 많이 떴대요.
2: 네네, 여러 개가 났다고 합니다.
1: 네, 하나만 볼까요? 네. 어떤 기사가 떴는지. 자, 차준환 잘생겼다 생각해 본 적 없어. 신기하게 생긴 듯 망언.
2: 네,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거 기사 날 줄 알았다, 내가. 이건 날 줄 알았어요.
1: 예.
2: 이거 망언까지는 잘생겼다 생각해 본 적 없어. 신기하게 생긴 듯은 준환 씨가 한 얘긴데 예. 망언은 기자님 쓰신 겁니다.
1: 예. 기자님의 생각이에요. 자,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우리 차준환 씨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고 홍보도 좀 더 해주세요.
3: 네, 오늘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 후딱 지나간 것 같고요. 예. 또 나 혼자만 레벨업 온 아이스 준비하는 도중에 또 유쾌하고 또 즐거운 에너지 얻고 싶어서 왔는데 정말 많은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1: 땡큐.
3: 나 혼자만 레벨업 온 아이스 이제 약 한 달이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정말 재밌는 극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보러 갈게요.
2: 네, 티켓은 열려있다고 합니다.
1: 예매 서두르세요. 차준환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0: 타코잼.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자, 시작이 됐어요. 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2026년 세 번째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컬투쇼를 사랑하는 전국의 쇼단원들, 당신들의 애정과 열정을 청취율 조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컬투쇼가 지금 세 번째 텀에 청취율 조사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압도적인 청취율로 1위를 차지했는데,
1: 그리고 심지어 주말 청취율 또 올라갔죠.
0: 주말 청취율은 네. 너도 압도적이었습니다.
1: 네네.
0: 이번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
1: 전화 좀 받아주시고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022056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전화를 제발 좀 거부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받아서 그리고 라디오 뭐 들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를 늘 배꼽 잡게 만드는 라디오, 하루라도 안 들으면 겨드랑이가 미친 듯이 간지러운 그 라디오, 2시 탈출 컬투쇼요! 를 외치는 겁니다. 청취율 조사에 참여했다, 인증샷을 보내주신 쇼단원에게는 선물을 쏘는데요.
0: 예, 총 20분께 방송놈들이 심심치 않은 금액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1: 맞습니다.
0: 그거 가지고 가면 백화점 가면 안 심심해요.
1: 예, 예. 재밌죠.
0: 자, 그 외에도 커피 쿠폰, 아이스크림 쿠폰, 떡 튀순 세트 쿠폰, 그리고 햄버거 세트 등등을 쏩니다.
1: 예.
0: 자, 인증샷을 아마 제대로 보내신 분들은요 다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100% 가량 다 선물을 드린다는 거죠.
1: 네.
0: 자, 인증샷 보내실 주 문자 번호는요, 사진 전송 100원이 드는 샵에 1088번입니다. 100원 정도는 쓰셔야 돼요.
1: 네.
0: 꼼꼼히 드실 수가 없어요. 자, 7월 17일까지 컬투쇼 썸머 페스타 기간입니다. 선물 페스타. 자, 선물은요 에어컨이 준비되어 있고요.
1: 노호.
0: 그리고 180만 상당의 리클라이너 소파.
1: 오, 오, 오, 오.
0: 음식물 분쇄 처리기 80만 원 상당. 막 돌아다니 김선 먹는 갈비, 이동 갈비 세트.
1: 어요.
0: 총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1: 네. 자, 9417님이 깍! 저 어제 퇴근길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전화하신 분이 제가 너무 신나서 목소리 높여 2시 탈출 컬투쇼! 라 외쳤더니 그렇게 재밌냐길래 제가 그분께 컬투쇼 오히려 홍보했더니 빵 터지시더라고. 인증샷도 보냅니다.
0: 오, 감사합니다. 인증샷 네. 보냈어요. 보여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자, 이렇게 한국 리서치 022056번으로 뜨죠. 예, 뒷번호는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네. 2056 뜨면 어, 청취율 조사 나한테 왔어. 야, 여보세요. 이렇게.
1: 네, 네.
0: 이분처럼 받으라는 거죠.
1: 자, 심심치 않은 금액에 백화점 상품권 보내 드립니다.
0: 네. 네. 자, 현장에 방청 오니까 즐겁죠?
2: 네.
0: 방청을 와야 돼요. 20년 동안 당신들 기다렸어요. 자주 오세요. 자.
1: 진짜로.
0: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1: 어떻게 신청하는지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 신청 문자 번호는요. 샵에 1088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컬투쇼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썸머 특집 커피포트 락 페스티벌은 어제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1: 와우.
0: 어제 크라잉넛이 그냥 여기를 뒤집어 놓고 갔어요.
1: 봤어요.
0: 나이스.
1: 나이스.
0: 와우.
1: 룩셈부르크 부르는 거 봤습니다.
0: 룩셈부르크. 원래는 안 불러주긴 하는데 제가 또 명동 콜링까지 좀 불러달라 그랬어요. 명동 콜링 또 연주를 해줬지 않습니까?
1: 아. 예, 명동 콜링 칼든 강도가 뺏어가려다가
0: 예.
1: 카더가든시죠.
0: 예. 원곡이 훨씬 좋더라 나는.
1: 그렇죠.
0: 예, 예.
1: 신나는 느낌 있잖아요.
0: 자, 다음 주 화요일 14일에는요 컬투쇼 워터밤 아니고 웜의 밤.
1: 웜의 예. 밤.
0: 유노유노 아이들 비투비 민혁 바다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예. 우리는 워터밤 물을 쏘지만 우리 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계가 고장나. 이 때문에 그래서 밤을 쏩니다. 네. 워메 밤 이러면서 밤을 쏠 거예요.
1: 익힌 거죠?
0: 예. 예.

0: 아 그리고 하나 또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윤호가 저보다 형입니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엎드려 뻗쳐.
1: 자 광고 듣고 오랜만에 찾아오는 김수찬 그리고 예원과 함께 사랑의 고스톱을 만날 텐데요. 자 광고 상품 안내까지 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하는 전국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군요. 급똥이 찾아왔을 때 처참하게 여러분이 급똥이 찾아왔을 때 똥꼬가 급똥한테 무너지지 않길 바라면서 평소에 이 운동을 계속 해둬야 됩니다. 자 다같이 하시죠.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줬줬뺐뺐 왜 안 해요 여러분. 급똥이 찾아오는데 당황하지 말고 미리 운동을 해놨어야지.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엉덩이 힘을 줘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줬줬뺐. 자 이 운동 상품 안내하겠습니다. 박자에 맞춰서 하면서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자동 중문 태성전당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0: 국가대표 매트리스 패스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어건,
0: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1: 자연 체어를 지키는 닥터 미니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0: 베베스완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1: 발효의 대가 닥터 정인에서 정인 아로니아 발효 진액,
0: 옷이 원하는 세탁 월드 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1: 눈 건조 눈 건강에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식품,
0: 디젤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1: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0: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1: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0: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1: 기분 좋은 배부름 배꼽 한상에서 공주 알밤 양념육 밀키트,
0: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
1: 꽃배달 전문 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줬다 뺐다
0: 줬다
1: 줬다 뺐다
0: 줬다가
1: 뺐다가
0: 줬다 빼빼.
1: 광고요. Here we go.
0: Here we go.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6: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7: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6: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8: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9: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보증으로 전세대출 받고 전세지킴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지킴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스톱!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거룩하고 가슴 벅차게 맞이해버린 컬투쇼 20주년.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고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는 무려 20년 동안 수많은 코너들이 생겼다가 사라져버렸다.
1: 역사를 기억하는 자만이 푸른 미래가 있을지니 그동안 문 닫고 세상을 등진 역대 컬투쇼 코너를 관짝에서 꺼내본다.
2: 컬투쇼 20주년 특별 기획
3: 코너 재개발 프로젝트. 이번엔 이 코너다. 한 번 더 사랑해
2: 고소. 소리를 내.
0: 컬투쇼 역사 속에 범수했던 코너들을 관짝에서 꺼내갖고 그냥 다시 재개발해보라는 곳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제가 재개발 조합장이고요. 범위가 행동대장. 그리고 열정적인 조합은 두 분을 소개합니다.
1: 컬투쇼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가끔 큰돈 벌러 떠나는 남자. 3주 만에 돌아와서 얼마를 번 거야 그러면.
2: 속물이야 속물.
1: 네. 1, 2부에는 피겨 프린스 차준환 씨가 다녀갔는데 3, 4부에는 크롯 프린스가 왔습니다.
2: 이거 대본에서 지워달라니까.
1: 자자.
2: 국내 활동 힘들어진다고요.
1: 자자 가만히 있어.
0: 숟가락 얹었어 숟가락 얹었어.
1: 가만히 있어. 절대 소고기 사줘서 하는 얘기가 아니랍니다.
4: 아 그래요. 네,
1: 컬투쇼가 애정하고 방송놈들이 사랑하는 프린스창 김소창.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찬입니다. 아 이거 트롯 프린스 이거 오늘만큼은 좀 제가 지워달라고 삭제 요청을 드렸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내보려고 이렇게.
4: 근데 이게 진짜 보내려고 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앞에 진짜 프린스를
2: 그래 진짜 차준환 씨가 오셨었잖아요.
0: 봤어요? 봤어요?
2: 아 사진도 찍었어요 같이.
0: 아, 사진 찍었어요?
3: 네. 깜짝 놀랐어요.
4: 어마어마하죠.
2: 아. 매너가 또 좋으시더라고요. 앞으로 가주시더라고요 저.
0: 아니 그 속이는 하겠지만 예원 씨는 정말 잘생긴 연예인들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너 어때요?
3: 아우 역시나 매번 새로운 분이 훨씬 잘생기셨다. 참 느끼고 느낍니다.
2: 아니, 제스처가 약간 관상가.
3: 네 매번 그래요 매번. 매번
0: 새로운 사람이 잘생겼어. 자 7752님 웃음소리도 기분 좋고 목소리도 듣기 좋아서 완전 팬됐어요. 계속 컬투쇼 고정해줘라. 이지영씨 단발이 저렇게 잘 어울리다니 똑같이 잘라달라고 했는데 왜 저는 최양락씨가 된 건가요? 우씨 자 오랜만에 나오신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약간 고정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자 예원 씨.
3: 안녕하세요 예원입니다.
1: 예 어떻게 지내 한 주 또 어떻게 지냈어요?
3: 아 너무 이제 뭐 컬투쇼만 기다리면서.
1: 어?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0: 근황 좀 얘기해 봐요.
3: 정말로 정말로 다들 근황도 이제 좀 찾아보고 예, 이랬다니까요.
2: 아 제 근황도 찾아보셨어요?
3: 그럼요 안 보이셔가지고 오늘 어디로 이제 또 행사를 하러 가셨나?
2: 전 뭐 하던가요?
3: 행사하시던데.
2: 아 그래요? 네. 네. 역시 네. 속물이네요. 네.
1: 그러면 속물 김수찬 씨 3주 동안 얼마 벌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2: 액수는 제가 이게 아, 마음에 문제 되시는 분들도 계실까 봐 아, 오픈하게 좀 그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예. 우리 곽범 씨한테는 마음에 문제 안 되시게 제가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0: 어미한테만 보내주세요.
2: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제가 돈 벌었는데?
5: 전 누가 부자 되는 게 이렇게 좋아요.
2: 아 그래요? 아유 넓은 마음 보기 좋아요.
0: 자 김수찬 씨가 불후의 명곡 트로트 절친 가왕전에 출연을 했는데 야구 선수 정근우 박구윤 씨랑 같이 출연을 했네요.
2: 네.
0: 친하잖아요. 워낙에 박구윤 씨.
2: 아 근데 구윤이 형하고 친하고 이제 근우 형님은 이제 구윤이 형 때문에 친해지죠.
0: 우리 도랑이 워낙에 친해.
2: 네, 두 분이 워낙에 친하시고 뭐 골프도 자주 가시고 그래가지고.
0: 맞아 맞아. 예, 네. 마사지도 맨날 다니고.
2: 네네네. 그래서 근우 형님이 또 그 전에 그 불후의 명곡 출연하셨을 때는 약간 실수를 하셨어요.
1: 아 이 노래 너무 못했어.
2: 저도 이제 친해졌으니까 말을 못하는데 네. 좀 최악이었다고들 평을
1: 아니 했는데 근우 형 그때 난리였어요.
2: 이번에는 그래도
0: 좀 했어?
2: 옆에 구윤이 형이랑 제가 좀 옆에 서포트를 해가지고 네 이번에 실수 없이 잘 이렇게 했어요. 물론 와,
0: 그렇게 실수했으면 안 나올 법도 한데 왜 굳이 꾸역꾸역 나올까?
4: 아, 또 앨범을 또 냈잖아.
2: 네, 앨범을 내버렸어. 골맹이라고.
0: 아 그래
4: 가수예요 가수.
0: 아 네. 사나이 순정이라는 노래인데 네. 그 무대 잠깐 볼까요?
2: 아 이거 봐요?
0: 잠깐 볼게요 잠깐.
2: 더 잘할 걸.
0: 잠깐 보는 거예요. 예.
1: 진짜 지금 잠깐 나왔다.
2: 잠깐 나왔다. 어색해.

0: 아, 멀리서 본 근우 형님 진짜 약간 언제 한때 그 조직에 잠깐 계셨던 분 같죠?
1: 옷도
0: 호스가.
1: 정장을 이렇게 딱 그렇게 입으셨고 근데 네. 근우 형이 옆에 구윤 형님도 있고 수찬 씨 있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하네요.
0: 아 그래요.
2: 네. 비주얼 센터.

0: 있다. 어, 김수찬.
1: 아, 제가 제일 어려가지고 세워주신 거예요. 네, 겸사겸사.
0: 자, 좋습니다. 우리 예원 씨는 예능, 드라마, 영화, 너튜브 다양하게 활동을 해왔는데 네네. 꼭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지난번에 우리 범이가 출연한 12층에 한번 초대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2: 어, 네네네. 잠깐 했었는데 네. 어떻게 되고 있어요?
3: 그거
0: 어떻게 되고 있어?
3: 내일 얘기를 해야지. 아! 아, 11층까지는 얘기를 전달했는데 아, 아직 네. 12층에
0: 아, 한 층을 못 올라갔구나. 네.
3: 내일 무조건 얘기를 해야죠.
2: 아, 알겠습니다.
3: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고 네.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2: 어, 네. 기대하겠습니다.
3: 기대해주세요.
0: 그 섭외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3: 그거는 저한테는 없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막 나가는구나 여전히.
2: 그렇죠. 없긴 하죠. 사실.
0: 참. 자, 걸출처 20주년 특별기획 프로젝트 한 번 더 사랑의 고스톱 코너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3: 네, 사랑의 고스톱 기본 룰은 이렇습니다. 사랑 연애 관련 고민사연을 소개하고 고할지 스톱할지를 정해드립니다. 단 김태균 조합장님은 고해라 스톱해라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투표권 없고요.
0: 나 없어. 투표권은 투표권이.
3: 행동대장 곽범 조합원 김수찬 예원 씨한테만 있습니다.
1: 네, 컬투쇼 청취자 쇼 단원들은 본인의 의견을 마음껏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명이 OX판으로 고 스톱을 정할 거고요. 스톱이 나온 사연은 나가리 사연이 되고 오늘 방송되는 사연이 전부 고가 나오면 사연이 소개만 돼도 드리는 기본 선물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이 두 배로 커지게 됩니다. 무려 20만원이 되는 거죠.
2: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룰이 있는데요. 사랑의 고스톱이니까 흔들기가 있습니다. 고가 나온 사연이든 스탑이 나온 사연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사연자한테는 선물을 두 배로 주고 싶다 결정을 하면 흔들 수 있는 기회가 갑니다. 사연자한테 생방송 실시간으로 전화를 걸고요.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흔들기 성공으로 선물이 두 배가 되고요. 안 받았다 그렇다면 흔들기 실패가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음성 변조까지 해드리니까 흔들고 싶으면 전화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지난주에 받았어요. 그죠, 예원 씨? 네. 어, 너무 재밌었어요.
2: 너무 재밌었어요.
1: 부러워. 나올 거야.
3: 이게 이제 그 뭐야... 초반에는 무조건 받았었다가 요즘 조금 안 받는
0: 계속 안 받았다가 네, 어, 지난주 받았거든요. 네. 재밌었어요.
2: 예. 아, 시간이 모자랐잖아요.
0: 맞아요.
3: 그리고 아주 아주 중요한 소식을 하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놈들이 큰 마음 먹고 엄청나게 비싼 선물을 쏘고 있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방송까지 사랑의 고스톱에서 사연이 소개가 되면 무려 180만 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소파를 쏩니다. 이야 이거예요.
0: 눕혀.
3: 누워.
1: 와. 네. 무중력이다 무중력. 와,
3: 이런 상태로 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연애 고민 있으신 분들 사연 써제끼시면 되겠고 뒤로 바뀌어 제껴지는 의자가 바로 내 거 제껴 버리세요.
0: 그렇습니다. 연인 간의 사연입니다. 고민되는 거 여기는 웃긴 거 안 보내도 됩니다. 고민되는 걸 보내시는 거예요. 네. 자 사랑의 고스톱 첫 번째 사연 음악 줘버려.
1: 저희는 연애한 지 얼마 안 된 풋풋한 커플입니다. 대학 입학 후에 첫눈에 반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대학교 CC가 되었어요. 어, 애교도 많고 표현도 잘하고 세심하게 잘 챙겨주고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더군요. 제 여자친구에게는 모든 장점을 다 덮을 만한 무시무시한 단점이 있어요.
4: 아하. 까똑!
5: 자기야, 나 이제 강의실 들어왔다 야. 아침 못 먹어서 배고프다.
4: 까똑!
1: 배고파서 어떡해. 이따가 수업 끝나고 점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4: 까똑!
5: 그래.
1: 어? 네? 톡이긴 했지만 그래 하는 단답형 문자를 보고 뭔가 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점심시간에 만나는데 여친 표정이 묘하더라고요.
5: 나 아침 못 먹어서 배고프다 했잖아.
1: 어?
5: 근데 강의 시작 전에 시간도 충분히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초코우유 사다 줄 생각도 못했어? 아니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1: 어? 그것 때문에 기분 안 좋았구나. 미안해. 다음부터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이때부터인가요? 여자친구의 삐침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은 여자친구가 전산실에 있었고 저는 도서관을 가는 길이었는데요. 참고로 도서관 가는 길은 전산실이 가는 길에 전산실이 있긴 한데 굳이 들려서 여친의 얼굴을 보고 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5: 뭐야? 내가 분명히 전산실에 있다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도서관 가는 길에 나를 보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안 보고 싶어?
1: 안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친구랑 있으니까 친구랑 편하게 있으라고 그랬지.
5: 핑계대지 마. 내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한 거잖아.
1: 미안해. 전 이렇게 맨날 사과를 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여자친구의 집이 외곽이라 주변에 데이트할 곳이 없어서 데이트를 할 때는

0: 늘 여친이 서울로 나오는 편인데요. 서로의 집이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집에 늘 데려다 주지는 못하고 여친이 타고 갈 버스를 같이 기다렸다가 보내주곤 합니다. 얼마 전에 데이트가 좀 늦은 시간에 끝이 났어요. 버스 정류장에 거의 다 왔는데 버스가 저쪽에서 오고 있더라고요. 급하게 여친을 버스에 태웠죠. 저는 여자친구가 피곤할까봐 나름 배려를 해준 건데요.
1: 까똑.
2: 나는 자기랑 더 같이 있고 싶어서 다음 버스 타고 싶었는데 자기는 나랑 빨리 헤어지고 집에 가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나를 버스에 태워 보낸 거야?
0: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난 자기가 집 가는 게 오래 걸릴까봐 피곤할까봐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게
1: 까똑.
2: 하 됐어. 왜 자꾸 쓸데없이 혼자 배려를 해? 쓸데없는 배려 좀 하지 마.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
1: 까똑.
0: 미안.
3: 또 사과.
0: 정말 몇 가지 생각나는 것만 적은 게 이 정도예요. 이거 말고도 사소한 게 엄청 삐져요. 풀리는 건 금방 풀리긴 하는데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혹시 여친이 삐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데이트하는 게 편하지도 않고요. 저도 사람이라서 언젠가 한 번은 크게 싸울 것 같아서 항상 불안해요. 여친의 삐침을 제가 언제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해서 사귀자고 한 거니까 계속 고할까요? 아니면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여자친구를 놓아야 할까요? 많이 답답합니다.
3: 아하. 아. 여자분들이 지금 오히려 여자분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놔버려.
4: 아 이게 첫 번째 사연인데 오늘 저번 주에 최혜선 또 차일 뻔했어요.
0: 네.
3: 이분은 약간 집착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여자분은 남자한테 좀 집착 있는 거.
0: 애교도 살짝 과한 것 같기도 하고.
3: 그냥 아마 예원 씨가 그렇게 연기한 건 아닌가?
0: 아닙니다. 너무 잘 살리셨어.
2: 네. 대본에 그렇게 딱 있어가지고.
4: 어허. 새로. 아무튼 첫 사연이었고요. 이분께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드리고요. 그리고 180만 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소파도 쏩니다.
3: 안정환 씨가 예원님 이건 연기가 아니라 진짜 같아요.
0: 자연스러우셨어요.
4: 안정환 형님도 들으시는군요. 네.
3: 아유 이게 스타들이 많이 듣습니다.
4: 그러니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쇼다운들도 이 사연에 대해서 고라고 생각하는지 스톱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보내주시고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3: 예,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연애하는 스타일이 좀 이런 거 아닙니까?
2: 아닙니다. 저는 아주 그냥 쿨하게 그냥
3: 방목해요?
0: 방생은 아닙니다.
2: 방목까지는 아니고 그냥 둡니다.
3: 그냥 둬요? 놔둬요?
4: 그래도 어느 정도 삐지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지켜보죠. 이제 마음에 하나하나 쌓아둡니다.
4: 그랬다가
2: 한 번에 터져요.
3: 와.
4: 화를 내고
2: 네.
4: 좀 이제 서로 이제 뭐 대화를 좀 하고 다시 이제 조금 풀리면 또 다시 돌아가고 이런 이렇게 되는 거죠.
2: 그렇죠.
3: 그러니까 네. 모아서 다 얘기합니까? 그때 그랬던 거. 그때는 왜 그랬던 거야?
4: 라고 수첩을 꺼내나요?
3: 목록을 쫙 읊어요?
4: 수첩을 꺼내 가지고 몇 달 며칠 이거 나 참았고.
2: 근데 사실 저도 좀 잘 좀 잊어버리는 스타일이라서 그랬다가 아이고 그럴 수 있지 뭐. 네. 저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한 번 걸리면 아 잘 결렀다. 너 오늘 날이다.
0: 큰 싸움 나는구나. 큰 싸움.
4: 저도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그쵸? 차라리 한번 그냥 와닥닥하고 풀고 다시 쿨하게 잘 지내고 이게 맞지. 무슨 건덕지 걸릴 때마다 삐져버리면
0: 짜증나.
4: 이거는 살이 조록조록 빠질 거야 아마.
2: 그렇죠.
4: 예.
3: 우리 재수 씨랑 연애할 때는 어땠어요?
4: 네. 아니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이거는.
3: 전혀.
4: 지금도 그냥 와락딱 할 때 뭐 조금 의견 다툼 있으면
3: 와락딱 하고 말아버려 그냥
4: 하고 마는 거지 막 뭐 삐져서 막 뭐 얘기 안 하고 이런 건 저는 못 버텨요.
0: 몰아서 한 번에 하시는 거예요.
3: 요즘에 핫한 이선민 씨의 그 네. 목격담에 의하면 네. 우리 재수 씨가 요정이래요. 요정. 너무 예쁘셔갖고.
2: 오 정말요?
3: 네.
4: 네 맞습니다.
0: 아 좀 이렇게 와이프 얘기 이렇게 좀 좋게 해주면 좀 리액션도 해주시고
4: 너무 또 막 이게 네. 내가 제 입으로 막 네. 진짜 막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 좀 그래서
3: 그렇게 네. 예쁜 요정 같은 얼굴 네. 보면 못 싸울 것 같은데
4: 싸우르 싸워요.
3: 그래도 싸워?
4: 싸워요. 싸울 건 싸워야 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2: 맞아요.
4: 근데 저는 제 입을 빌어서 얘기 안 하고 집에서 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전달하는데
3: 이선민 씨가 얘기해달라고 요청한 거 아닙니까?
4: 아니 그건 아니고 심지어 저 와이프 쌩얼일 때만 그렇게 봤는데도 그 정도니
0: 대단한 미인이신가 보다.
2: 진짜.
4: 이게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코미디언의 아내는
3: 예쁘다.
4: 미녀다.
3: 미인이다.
4: 99.2%는 미녀입니다.
2: 아오.
4: 근데 그 0.8%가
0: 뭐죠?
4: 누군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0: 아, 사고군요.
3: 제 와이프도 99.

0: 99.2%의
1: 미녀입니다.
0: 네, 들어가는. 아~ 네. 나이스.
2: 네? 나이스.
0: 그러니까 좋다. 그럼 뭐예요? 미녀들, 미인들은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는 사람들을
1: 재밌는 사람들
3: 맞습니다.
0: 좋아한다.
3: 눈치껏 행동 잘하고.
2: 그쵸, 그쵸.
3: 근데 지금 이 여자친구는 눈치가 너무 없어요.
1: 제로의 제로.
3: 제로의 제로.
0: 이 남자는 여자의 눈치만 보다가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1: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삐지면 진짜 못 버틸 것 같은데 이게 막 네. 짜증 나가지고 저는.
2: 그렇죠.
1: 몸서리 치고.
0: 말수가 줄어들 것 같아 만나면.
1: 그냥 아예 껀덕지 잘해. 네.
2: 행동도 그러니까, 못 하고.
1: 맞아. 뭐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했다가 내가 이번 주에 이거 먹고 싶다고 했어?
2: 어?
1: 아! 어? 진짜 엉망이다.
0: 여자 마음을 그렇게 몰라? 나랑 지금 벌써 며칠째 사귀고 있는 거야.
3: 야, 그리고 여기는 그 보통 재미삼아 하는 거 있잖아.
1: 네.
3: 나 어디 달라진 거 없어 한번 걸리잖아.
2: 아!
1: 아우. 이거는 식은땀이 막
3: 내 기분이 나. 달라진다 너 때문에.
1: 자, 일단 문자 한번 읽어서 의견을 한번 받아보시죠, 저희도.
2: 네, 3448님 스톱.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남자분 자존감이 점점 내려가면서 나중에 본인의 존재까지 없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사랑은 수평관계이지 수직관계가 아닙니다. 하셨어요.
0: 경험자신 것 같아요.
4: 1598님께서는요. 헤어지세요. 저는 사연자분이 센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센스가 없는 건데 여자친구가 삐진다고 생각하는 거면 오? 헤어지세요.
0: 아, 그럴 수 있겠구나.
4: 저는 못 헤어져서 지금까지 센스 없는 남자랑 살고 있어요. 헤어지세요.
0: 남자분이 아예 눈치가 없는 걸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1: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건 왜 우리가 왜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2: 왜냐면
0: 사연자 입장이니까.
2: 네. 그렇죠. 원래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되긴 하거든요.
1: 맞아 맞아.
2: 팔이 안으로 굽는 사연자분 얘기니까.
0: 예, 그러니까 거기서 지나가는 길이 도서관을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보고 가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 생각해보면.
1: 가는 코스인데.
0: 그래 거기 들렸어야지.
1: 가는 코스인데.
2: 그냥 얼굴만 빼꼼 내밀면 되는 건데 그냥 지나간
0: 그냥 이렇게 손이라도 흔들어주고 지나가면
1: 간다 이렇게. 화이팅.
0: 아 센스가 없네.
3: 이게 봐봐 아까도 자기야 나 이제 강의실 들어왔어요 아침을 못 먹어서 배고프당 이게 모든 의미를 다 담아서 이제 수업시간까지 30분이나 남았으니 조금 빨리 가서 뭐 먹을 거라도 하나 사다 주는 거 어때에 대한
0: 여자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초코우유라도 사다 주고 그런 게 아무것도 안 사줘도 그냥 와서 내 얼굴 한번 보고 가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3: 이제 강의실 왔으니까 너도 학교면 얼굴이라도 보자 이런 의미가 함축돼 있는 거.
0: 그렇지.
3: 그렇죠, 눈치 그렇죠. 없이 아예 파악을 못 하나? 그런 가설은 왜 우리가 왜 배제했을까요?
1: 그거는
2: 그러네.
1: 그런 쪽으로 또 쏠리니까 한도 끝도 없네요. 그런 쏠리가 또 갑자기 또 사연자분이 전혀 네, 위로해.
0: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여자친구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태워서 보내려고 하면 다음 버스 탔으면 좋겠잖아요. 헤어지기 싫으니까. 근데 오자마자 바로 타 빨리 빨리 타서 보내는 거.
2: 저기 있는데 막
0: 야야야 오자마자
1: 빨리 타고 빨리 타고.
2: 스톱.
0: 아 충분히 여자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어. 빨리 가라는 거지. 버스 속으로 들이미는 상황이잖아 지금. 아 이 사람이 잘못됐네. 사업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사연 보내놨다가 괜히 욕 먹고 있어 지금. 고스톱을 사업 넘어가서 비춰볼게요.

0: DJ도 노래하고
1: 여기 모여라
0: 청취자도 노래하고
1: 붐샤칼라
0: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2: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은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은 대피소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촌 산간 지역에서는 재반시설을 점검하고 산사태 위험지구의 경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해안 지역은 선박 출항을 엄격히 통제하고 항해 중인 선박은 기상 상황에 따라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재해로부터 소중한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철저한 대비밖에 없습니다.

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정보.
2: 고온 다습한 여름철 대만의 골목길에서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바로 쓰레기 수거차가 동네에 왔음을 알리는 정겨운 신호인데요. 더운 계절 생기기 쉬운 악취와 해충을 막기 위해서 쓰레기를 거리가 아닌 집 안에 두었다가 신호에 맞춰서 들고 나오는 독특한 약속입니다. 음악이 들리면 주민들은 노란 봉투를 들고 거리로 나와서 마주친 이웃끼리 반갑게 안부 인사를 건네기도 하는데요. 타이베이 등 북부 지역에서는 주로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가 많이 나오고 남부 지역에서는 소녀의 기도가 주로 들린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클래식 음악으로 고단한 일상을 정겹게 풀어내는 지혜가 정말 신선하네요.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한번더 사랑의 골스톰 우리 예원 수찬이와 함께 사부의 문을 이어갑니다.
1: 예. 여기서 문자나 읽어주세요.
0: 예원 씨.
2: 0706님 고. 저도 어릴 때 집착 삐짐 있었는데요. 나이가 드니 그런 성격도 유해지더라고요. 어. 특히 결혼하니 더더욱이요. 아하. 그저 그냥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서로 대화로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 이런 좋은 생각이다. 그냥 예. 넘겨주지 말고.
2: 근데 하긴 여기 사연자분께서 20대 초반이라고 하시긴 하셨어요.
1: 아하. 네, 근데 결혼까지 참으려면 굉장히 긴 시간 참아야 되는데요.
3: 요즘 좀 젊으신 분들 다 쿨하지 않나요 좀 대체적으로 이렇게 쉽게 잘 삐지거나 이러면 좀
0: 그래요 우리 수찬 씨는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이에요?
3: 저는 잘 저도 이렇게 잘 뭐냐 방목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그런 걸 절 별로 눈치를 안 보고
0: 전화하는데 전화 안 받고 이런 거냐?
3: 그거는 조금 근데 바쁘면 못 받을 수도 있죠.
4: 근데 생각해 세 번을 뭐 안 받았어요.
3: 극단적으로 치닫네요. 세 번이면 약간 걱정을 하겠죠.
0: 걱정을
3: 아 무슨 일 있나?
2: 아 예를 들면 그 톡은 막 하는데 전화는 절대 안 받아.
3: 근데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목소리가 좀 안 좋나?
2: 아 진짜로?
1: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건 어떻게 생각해 예원 씨?
2: 어떤 거요?
1: 톡을 보냈어요. 안 읽어요. 근데 스토리는 올라와.
3: 그건 근데 그럴 수 있지 않나?
2: 그거 이해해요. 그쵸? 그래도 뭐
1: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그 논리는
0: 올리면서 나 내 답을 안 한다? 안 읽는다?
1: 일은 안 없어지는데 뭐지 하고 인스타 그 별사를 들어가 봤더니 스토리가 하나씩 툭툭 올라와.
2: 계속 올라와. 근데 시간이 또 길어지고 안 보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3: 근데 뭐
1: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방목하시는 저기
0: 두 분이 스타일로서? 방목 스타일이니까.
3: 네.
2: 방목자들끼리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볼까?
3: 방목을 넘어서서 그 정도면 이제 방생해야죠. 풀어야지
2: 그래.
3: 뭐. 헤어져야지 뭐 그냥.
0: 방생.
3: 뭐 헤어져야지.
0: 우리 방목자들끼리 사귀면 어떻게 되나? 서로 연락도 안 하고 뭐
3: 하는지 서로 만나는 걸 잊어버려.
1: 그렇게 하면 서로 톡은 안 하는데 별 스타일 스토리로 알려주는 거야. 내가 지금 나
3: 서로 좋아요만 눌러주고.
1: 나 이러고 있어.
3: 좋아요만 이러고 눌러주고. 있어.
0: 서로 좋아요만 눌러주고 끝이야.
1: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0: 자 이제 결정해볼까? 세 분.
1: 네, 저부터 한번 제가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흔들리지 마세요.
2: 안 흔들려요.
1: 네, 스톱.
0: 스톱.
1: 이거는 먼저 일단 잘 삐지는 것도 스톱인데 그게 아니라 그럼 남자의 문제인가? 남자가 센스가 없나? 근데 그것도 결국은 스톱을 해야 돼 그러면.
0: 여자분 입장에서.
2: 그쵸.
1: 그러니까 서로 입장에서 봤을 때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네, 스톱. 그냥 두 분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시고 빨리 다른 분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0: 이 남자는 좀 무딘 여자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무디고.

0: 네. 네. 스타일. 네.
1: 그리고 남자분이 센스는 없어요. 확실한 거.
2: 저 너무 막말 아니에요, 그래도? 아, 저희...
3: 그러니까 여자분이나 남자분 입장에서 그냥 그냥 스톱이죠?
1: 네, 스톱이요. 어느 입장에서든.
4: 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1: 어?
4: 갑니다.
2: 네. 플라이너 같네요.
4: 저는 스톱입니다.
1: 아, 야.
4: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네. 그냥 서로 안 맞아요.
1: 네.
4: 왜냐면 그렇게 하더라도 되게 사랑이 느껴지는 뭔가 그런 연인간에 그런 게 있을 거고.
1: 그럼.
4: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도 아 무슨 일이 있겠지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궁금하게. 있거든요. 스톱입니다. 네.
2: 저는 저도 절대 곽범 형님 그 의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 어.
4: 네.
2: 저는 삐지는 건 최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스톱 가겠습니다.
1: 스톱 때도 없이 삐지면은 진짜 네. 지칠 거야, 피폐해질 거 같아. 연애가.
2: 맞아요. 그리고
3: 삐진다는 것은 못 믿는다는 거거든요.
4: 그렇지.
1: 삐짐이.
3: 어, 이 사람은 날 좋아하지만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는 어떤 그런 걸 믿어주는 건데 맞아요. 삐지는 거 자체가 못 믿는 거예요.
4: 믿음이 없는 거예요.
1: 그리고 이 귀엽게 삐지는 것도 있어요.
2: 어, 귀엽게 어떻게 해요?
1: 아니, 삐지는 정도 되게 살짝 토라진다. 토라지는 건 귀여울 수 있는데 이렇게 삐져 버리잖아요. 말도 걸기 싫어요.
2: 진짜 표정 찐이다.
1: 진짜.
3: 자, 이렇게 3대 0으로 스톱입니다. 아니, 이 코너 하다 보면 우리 듣는 쇼다원들 중에 모태 솔로나 지금 솔로이신 분들이 진짜 안타까운 문자들을 가끔 보내세요.
1: 맞아요.
3: 사모상구님. 이분은 진짜 이 사연 내용도 아닌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2: 측은하네요.
3: 러브버그도 짝이 있는데.
1: 아.
3: 점점점점점점.
4: 네. 약간 혼자 한탄을 하신 거죠?
1: 네. 네. 나는 왜 이럴까가 저 뒤에 다 예. 점점에 들어가 있죠.
2: 감정 쓰레기통이라 생각.
1: 네네. 아, 보내시는.
3: 자,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볼게요. 음악 줘버려.
4: 저는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면 새벽에도 약을 사다 주는 다정한 사람이랑 연애 중인데.
3: 아유, 이분은 오, 완전 반대의 분이랑.
4: 센스 있으신 분이지. 다.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승부가 시작되는 순간 사람이 바뀝니다.
3: 예? 승부?
4: 처음엔 그게 귀여웠어요. 데이트 삼아서 볼링장에 갔는데 제가 운 좋게 스트라이크를 두 번 연속으로 쳤습니다. 어? 오 오빠 오늘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순간 남자친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5: 사장님! 볼 좀 바꿔주세요. 볼 무게가 나랑 안 맞아. 아 그리고 아직 손목이 덜 풀린 것 같은데. 와와 아!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볼 잡아!
3: 미쳤어요.
2: 왜 낯설한 거야 뭐야?
4: 아주 이를 악물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네 프레임 연속으로 스트라이크! 게임이 끝나니까 점수판 사진을 찍더니
5: 휴 살았다. 휴 졌으면 어쩔 뻔. 휴.
4: 제가 여자친구인지 꼭 이겨야만 하는 라이벌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아우 이 남자 승부욕 있네 이 정도였어요. 근데 두 번째는 방탈출 카페에서 생긴 일입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길래 저는 힌트 하나만 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너무 단호하게
5: 미쳤어! 힌트를 쓰는 건 패배를 인정하는 거야.
4: 아 그러더니 아 결국 방탈출에 실패했어요.
2: 뭐야?
4: 근데 웃긴 게 남자친구가 새벽까지 문제를 검색하면서 혼자 복기를 하더라고.
3: 아 집착하는구나. 아
5: 왜 이걸 몰랐지?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이걸 못 찾은 게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어? 어디서부터?
3: 아! 미친놈 같아.
5: 저는 대본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2: 최악이다 근데 진짜.
4: 그 꼴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1박 2일로 여행을 갔어요. 저는 남친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라 엄청 긴장했지만 분위기도 화기애애 정말 좋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리조트 로비에서 자연스럽게 윷놀이를 하게
3: 됐습니다. 윷놀이! 아, 걸렸어. 승부욕이 끝판왕!
2: 사고다 사고.
4: 처음엔 모두 웃었습니다. 그런데 중반부터 남자친구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빠랑 남자친구가 한 팀이었는데 아빠가 말을 잘 못 놓으시니까
5: 아버님! 아버님! 거기 말고 이쪽으로 가셨어야 합니다.

0: 아이 그런가? 아 근데 괜찮아. 뭐 이거 뭐 재미로 하는 거잖아. 안 그래?
1: 아버님! 다음에는 절대 이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0: 아이 뭐 그렇게 알겠네.
2: 그리고 마지막 판. 유치 나오면 아빠랑 남친이 역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남자친구는 두 손을 모으더니 오바 쌈바를 하면서 간절하게 빌더라고요.
3: 제발 제발 제발 엿 유사 나와라. 하늘이시여 유수를 내려주소. 나와라!
2: 근데 정말 유시 나온 거예요. 그 순간 남친은 벌떡 일어나서
1: 됐다! 역전이다! 이겼다! 대박!
4: 폭력적이다.
2: 월드컵에서 해트트릭이라도 한 것처럼 빙글빙글 돌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팔꿈치에 놓여있던 음료를 저희 아빠 바지에 그대로 쏟아버린 겁니다. 순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사과를 했지만 저는 식은땀이 줄줄 났어요. 그날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물어봤죠. 오빠, 아니 그 상황에서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어?
3: 아, 그 순간엔 진짜 이기고 싶었어.
2: 평소에는 세상 다정한 사람인데 승부만 시작되면 여자친구도 부모님도 체면도 잠시 잊어버립니다. 최근에는 결혼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하.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보드게임도 안 봐줄 것 같고 초등학생 아들이랑 달리기에서 이긴 뒤에 진심으로 만세를 외칠 것 같고 명절 윷놀이에서는 조카가 울어도 승부는 승부지! 라고 윽박지를 것 같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제가 먼저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려운 건가요? 승부만 시작되면 저도 경쟁 상대가 되어버리는 사람. 이런 승부욕은 귀엽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결혼 전에 진지하게 스톱을 고민해봐야 될까요?
0: 아하. 요런 사연은 또 처음이네. 승부욕에 집착하는 거.
4: 근데 확실한 거는 귀엽게 봐줄 수는 없는 거 같아요.
0: 뭐 각범 씨 연기가 그대로 어떤 남자분이 이렇다면 이야 네. 이거는 어려운
2: 거 어렵죠.
4: 폭력적이에요. 네.
5: 저는 이제 주신 대본을 맥스를 좀 넘어가게 연기를 좀 하는 편입니다만 예.
0: 승부욕 있잖아요 각범 씨도.
5: 저는 그 승부욕 크게 없어요.
0: 아 그래요?
4: 아, 그래요?
2: 네. 그래요? 의외인데?
5: 저는 지면 지는 거고 네, 이기면 이기는 거고 네, 정정당당 아니야!
0: 자, 사랑의 고스톱 두 번째 사연이었고 백화점 상품 10만원 드리고요. 180만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5: 네. 야, 우리 쇼다운들도 이 사연에 대해서 고라고 생각하는지 스톱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보내주시고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박정은님께서 오바 쌈범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0: 오바 쌈범.
5: 아까 오바 쌈범. 이분 제가 그 차단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보내네요. 네. 감사합니다.
0: 승부욕이 승부욕이 너무 강하면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민망해지거든요.
5: 아 맞아 맞아.
2: 분위기가 약간 까이지고
5: 싸움나요.
0: 눈치 보게 되면 괜히 괜히 그렇잖아요.
5: 이게 제가 주말 그 축구를 하잖아요. 사회인 축구 고기 축구를 하는데 기분 좋게 저희 팀은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상대방의 승부욕이 너무 강한 분들이 있으면 이 몇 명이서 모여서 하는 게임 우리 15명 거기 15명 30명
0: 전체 분위기가 이상해져.
5: 그 한 명 때문에 맞아요. 30명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긴 해요.
0: 뭐 저기 저 연예인 야구 그 사회인 야구를 제가 한 15년 이상을 했는데
5: 있죠 한 명씩
0: 있어요. 예 있어요. 예.
2: 꼭 이겨야 되는.
0: 예 여러분이 충분히 참아하실 만한 유명한 분이 그런.
5: 아 유명인이.
0: 예.
4: 유명인이 지금 저희랑 같이 앉아 계시진 않죠?
5: 아니 전 안.
4: 아 그럼 그럼.
5: 전 야구를 안 해요.
4: 혹시라도.
5: 예, 그렇게 한 명을 저격한 멘트는.
4: 아우.
5: 그러면은 우리 셋 중에 예원 씨일까요?
4: 아, 3주 만에 와가지고 네, 좀 조급했네요. 네 사과드립니다.
0: 네. 그러면 진짜 분위기 이상해져.
5: 네, 그러니까.
0: 진지하게 화내고 막.
5: 맞아요. 그치. 애매해져요.
2: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눈치가 없는 거긴 해요.
0: 눈치 없는 거. 남을 배려 안 하는 거죠. 자기 좋아하는 것만 막 하는 거니까.
5: 아 이게
0: 결혼해도 이거는 안 바뀔 것 같은데 나.
5: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거기 분위기는 안 좋아지는데 또 결혼 생활은 또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승부욕이 있는데.
0: 근데 이게 만약에 애를 낳았어? 이제 애가 뭐 운동회라든가. 애가 아니면 뭐 공부를 한다든가 뭐 이럴 때 공부에서 승부욕이 많이 있잖아.
2: 네.
0: 야 너 이거밖에 안 돼? 응. 아 좀 더 했었어야지. 그래서 막 이 애를 추궁할 수가 있다는
5: 거야. 투영해버리면.
0: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도 나처럼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생각하고.
2: 그럴 수도 있겠다.
5: 그거 아빠들이 제일 많이 다친 데가 어딘지 알아요?
4: 어디?
2: 아 체육대회?

0: 베를린 어린이집 체육대회에서 햄스트링 터진 사람 두 명. 왜냐면 운동을 안 한 거야 이 사람도. 어린이집 갈 때까지 5년 6년을
1: 안 하다가
0: 갑자기 이제 아빠들 보고 뛰라 그러면 머리는 내 20대를 기억하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몸은
2: 아니, 저기 가 있어 임마 몸은 그냥 다리가 안 따라오는 거야.
0: 다리가 안 따라오고 그러니까 막 햄스트링 터지고
1: 재밌겠다.
0: 머리는 빠른데 다리가 느려서 얼굴 다 갈고 그런 데잖아.
2: 아, 진짜 얼굴 갈아요.
0: 진짜
2: 근데 얼굴을 갈고 피가 이렇게 나는데도 일어나서 뛰어.
1: 어머.
2: 계속 몇 번을 자빠지는데도 일어나서
0: 뛴다. 근육 때문이에요 그게.
2: 아빠 달리기.
1: 네. 그게 그러면은 이제 자녀를 위한 행동이에요? 아니면 그냥 본인의
0: 아니 그 오로지 나를 위한 거야.
2: 승부욕이지. 뭐 애가 보고 있기도 하지만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네. 참고로 저는 6년 동안 초등학교 우리 아들 달리기 대회에서 늘 1등을.
3: 아~ 아니 1등을 놓치지 않으시네요. 항상.
2: 근데 아, 1등을 놀리지 않았어요. 근데
0: 태균이 형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 대회 참가를 했더라고요. 아~
2: 네, 어머니 아버지 대회 다 참가했어요.
1: 그러니까
3: 사방이 적이네요. 예. 사방이 적이야.
1: 예. 네.
2: 진짜 아빠들 다 자빠져요.
0: 다 자빠져요.
2: 근데 또 그 달리기 참가를 하려면 좀 트레이닝복이라든가 편안한 거 입고 오든가.
0: 맞아.
2: 또 빡빡한 청바지 면바지 같은 걸 입고 와요.
0: 진짜 많이 다친대요. 예.
2: 안 뛰었어요?
0: 저요? 저는 안 뛰었어요.
2: 왜? 아빠 달리기 나가야지. 안.
0: 아, 저희 때는 그런 거 없던데요. 그때 많이 다친
2: 초등학교
0: 뒤로
2: 초등학교 때도?
0: 초등학교 때 없어요. 지금 초등학교에 그거 자체가 없어요.
2: 운동회가 없어요?
0: 운동회가 없어요.
2: 어, 네. 없어?
0: 자기들끼리 조촐하게. 네. 그리고 어린이집도 하도 다친 아빠들이 많이 나오면서 축소했어. 그렇게 전력으로 뛰는 건 안 해요. 다쳐서.
2: 아, 그래서 전력으로 뛰면서 다칠까봐 중간에 훌라후프가 하나 있어.
0: 그럼 더 다쳐요.
2: 야, 훌라후프 한번 뒤집어, 한번 뒤집고 멈춰서 그리고 다시 가라고.
0: 이게 전력 달리기가 나오는 게 좀 많이 축소되고 귀엽게 무슨 뭘 굴리면서 하든지 이런 걸로 많이 바뀌었어요. 다친 사람 너무 많이
2: 나왔던 건 뭐 그랬다.
1: 아니, 얼마나 많이 다치셨길래들.
0: 엄청 다친다니까. 아니,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얘기했대요. 아빠들이 하도 못 달려서 그 상대적 그 박탈감 느낀다고.
2: 아~ 한 번은 이렇게 한 적 있어. 네. 내가 아 이거 어떻게든 1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1등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빠들이 제가 달 달리는 걸 알아갖고 제 라인에 쓴 사람들 있잖아요. 세 명이 섰을 거 아니에요.
1: 네네.
2: 동시에 들어가면 안 되냐.
3: 아직 기다려달라.
2: 이렇게 해서 맞춰달라. 그래갖고 이제 예 뭐 그러시죠. 뭐
0: 배신자가 무조건 나오는데 그런 데는
2: 저요 배신자.
3: 역시 1등을 놓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셨어.
1: 재밌다. 자,
0: 네. 문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네, 이면진님. 저는 고고고고 맞벌이면 승부욕에 돈 많이 벌어올 것 같은데요. 나 이번에 이만큼 벌었어 하면서 이를 악물고 벌어올 듯요.
2: 아, 돈 버는 거엔 또 승부욕이 없을 수 있어요.
1: 맞아요.
0: 아, 그럼 너무 예, 짜친다.
1: 이상해.
3: 이런 분들이
0: 예. 너무 짜쳐.
2: 너무 짜치지.
3: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한량일 가능성이 좀. 예.
1: 그러니까 이런 게 그거잖아요. 선택적 승부욕.
2: 그렇죠. 사소한 것에 목숨을 네. 건다.
0: 네. 너무 별로야.
2: 어, 스톱이에요?
0: 예? 네? 아, 벌써 아니요, 아니요. 문자 읽어주세요.
3: 4313님께서는요. 스톱! 저런 분들이 큰일 저지릅니다. 명절 때나 장례식장에서 고스톱 할 때 몇 달 잡습니다. 아. 정말 피곤할 거예요.
2: 아, 정말 민망하죠. 술이라도 한잔 해봐. 그러면 난리가 나죠. 야. 이런 분들이 또 주식을 하면
0: 아유, 난리 나요.
2: 승부욕이 다
0: 난리 나요. 물타기! 좀만 더 타! 계속 떨어지는 데다가
1: 주변 사람들도 눈치 보게 되잖아요.
2: 그럼.
0: 아우 진짜.
1: 야, 야, 오늘 진짜. 저 사람 오늘 주식 떨어졌나 봐. 야 우리 가만히 있자. 이러면서.
2: 맞아 눈치 보게.
0: 이점숙님께서 고 연기가 너무 리얼해서 갈등했지만 곽범 씨가 너무 귀여워서.
2: 어머머머머.
0: 귀엽고 순수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네. 야, 이렇게 또 어머님께서 직접 이렇게
2: 이점숙 씨의 그 문자는 공감이 잘 안 됩니다만.
0: 그래요. 저만 공감했습니다.
3: 축하드립니다.
0: 점숙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는 아무래도 70년대생 위에 어머니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2: 분명히 어딘가에 큰 점이 있을 겁니다.
0: 네.
1: 그런가요?
0: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고인지 스톱인지. 저는 사실 있어요. 주변에 이제 운동하니까 그런 형들이 있는데 또 집에서는 또 잘한 형들을 전 긍정적으로 본 형들.
2: 밖에 나와서 운동하려면 집에서 잘해야죠.
0: 네, 맞아요. 딱 이거 같아. 형 그래서 고.
2: 이거 뭐야? 승부욕이 있는데.
0: 네, 근데 또 이런 형 좀 잘 사는 형들이 많더라고 열심히.
1: 그렇죠. 네, 저도 고 하겠습니다.
0: 네.
1: 왜냐면 일단 승부욕이 일단 그런 승부욕이 있어야 될 때만 있으니까 조금 눈치도 좀 주고.
4: 윷놀이 사고였는데.
0: 윷놀이 귀엽잖아.
1: 가족이니까.
0: 사위 어디

0: 땅 떨어지던데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이게 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별로 신경 안 쓰고서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스톱 가겠습니다.
1: 왜냐면 너무 승부욕이 과해도 이게 나중에 피봐요.
2: 그래.
1: 전반적으로.
2: 어느 쪽으로 결혼하고 나서 발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1: 맞아요.
2: 네,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다.
1: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스톱 가겠습니다.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2: 2대1로 고로 결정납니다.
3: 고로 결정이 됐네. 저희가 혹시나 이 두 번째 사연에 전화를 걸면 100% 저같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항상 제가 연기한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2: 그래. 네. 그러면 뭐 일단은 어디다 전화를 걸지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There we go.
1: Here we go. 소리 질러!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자, 저희가 이제 흔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두 번째의 승부욕이 강한 남친을 두고 있는 이분의 사연에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받기만 해도 흔들기가 성공이니까 선물이 두 배가 되고요. 전화를 안 받으면 자동적으로 흔들기는 실패. 음성 변조 해드리니까 부담 없이 전화 받아주시고요.
0: 지난주에는 성공을 했는데 네. 과연 전화를 받을까요?
1: 받으실 것 같아요.
2: 승부욕이 같이 있으시면
0: 받아! 아하, 맞나요?
3: 네.
0: 받아야 될 텐데요.
1: 남자친구가 알면 무조건 받았어야 되나요?
0: 야, 그럼 받아야지!
1: 두 번 만에? 아, 이거 남자친구가 알면 사고다.
0: 전화 안 받네요.
1: 안 받네. 제가 연기를 너무 꼴배기 시켰나 봐. 꼴배기 창피했나 봐.
0: 그래, 너 때문에 안 받는 것 같아.
1: 아, 배려버렸다. 아,
0: 아, 안 받습니다.
1: 배려버렸어, 이거. 배려버렸어요.
0: 전덕기 실패.
3: 아, 아쉽다.
1: 연기 너무 잘하셔서 문제예요. 아, 배려버렸어.
3: 아쉽네.
1: 진짜. 아, 너무 잘하셔서 그런 건데요.
0: 아니야, 너 최선을 다했는데.
1: 예, 프로인데요, 프로.
4: 아, 진짜 열심히 해요, 저.
3: 아니, 뭐. 네, 아니 덕분에 더 와닿았어요.
1: 박수라도 쳐드릴게요, 뭐.
3: 승부욕이. 네. 네.
0: 아, 그래, 너 열심히 하더라.
1: 본 받아야 돼요, 제가. 네,
0: 그리고 예, 그걸 우리 예원이 12층에 어떻게 좀 해봐.
1: 12층.
4: 아, 그럼요. 제가 권한은 없지만.
1: 입김을 좀 있자, 입김.
3: 너무 부담 갖지시는 맞으시고.
1: 한 대 맞아야 되나요?
0: 맞아요. 한 대 맞으시고 저한테.
1: 맞아야 되나요?
4: 부담 안 가지시면 한 대 맞으시더라고요.
3: 부담 갖지는 맞으시고.
1: 네네네, 알겠습니다.
0: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우리 수찬이 오랜만에 와서.
1: 아유.
0: 오늘도 행사 있어요?
1: 아니, 오늘은 아침에 산옥을 다 해놔가지고 집으로 가면 됩니다. 내일
4: 주말에
1: 새벽에,
4: 어디가요? 주말에
1: 내일 새벽에 또 나가요.
4: 주말에 어디가요?
1: 주말에도 하나 가요.
0: 아~
1: 7월에 좀 한가해요, 그래도.
4: 7월. 아~
1: 네, 기업체.
3: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게 좋죠.
1: 네, 네, 나중에 기차 많이
0: 타려고.
1: 네네.
0: 어디 그 밥 한번 먹읍시다, 유팀.
1: 네, 좋아요.
0: 너가 바쁘잖아요.
1: 그것도 권한이 없나요, 본인한테?
4: 그것도 아마 저한테 권한이 없나요.
1: 어제 시간 좀 내주세요.
0: 예원 노래가 끝곡으로 선곡이 됐네요.
3: 어, 세상에 웬일이야.
0: 예, 광희랑 둘이 부른 노래.
1: 아, 네. 와우.
0: 왜
1: 이런 조합이 생겼지?
0: 광희가 노래를 해요?
3: 예, 광희 오빠도 이제 노래하는 거 은근 좋아해요.
0: 아, 그래요. 네,
1: 가수시니까.
3: 네, 그래도 가수니까.
0: 예. 제국의 아이들에서는 파트가 거의 없잖아요.
3: 그래서 저랑 이렇게 둘이 듀엣으로 했었어요.
4: 예원 씨가 또 노래 잘하잖아요.
3: 아, 그렇죠. 못하지 않죠.
0: 아유. 자, 그대만 보유란 노래 오늘 끝곡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 분 고생하셨고요.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나도 수고했어. 자, 여기 와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방송놈들 모두 수고했고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5: 감사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에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7월, 2026년도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혹시 연초에 어떤 계획이나 결심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가물가물 아른아른 급하게 핸드폰이나 다이어리를 뒤적거려보지만 도대체 어디에 계획을 세워놨는지도 모르겠고 겨우 찾아서 보면 얼마 전 황석봉에 나온 명언처럼 판타지 소설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판타지 소설이 따로 없어요.

하지만 계획은 세우라고 있는 법. 잊어버렸으면 또 세우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죠. 자, 2026년 하반기 계획 또 야무지게 세워서 어디든 적어놓는 겁니다. 황제파운 들을 때마다 계획 되새김질하면 되죠. 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파워 맙시오.

0: 2026년 7월 9일 목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자, 첫 곡은 손지창, 김인종, 너만을 느끼며 듣고 오셨습니다. 이거 뭐 계획 이야기 여러분 우리 해야 됩니까? 굳이 뭐 다들 이제는 내성이 좀 생겨가지고 스스로들 알아서 하실 것 같은데, 수정 보완을 스스로 알아서 하실 것 같은데, 어차피 연초 계획 같은 거 여러분 다이어리 사가지고 막 닦고 하면서 적어놓은 거, 지금 다이어리 몇 장이나 쓰셨습니까? 한 두세 페이지 쓰고 나머지 다 새 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제가 계획을 안 세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충동적으로, 네,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고 떠오르고 있다가, 저는 이제 본격적인 러닝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100% 못 지킬 것 같은 느낌인데. 갔다 왔는데 진짜 바로 들어 누웠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살랑살랑 어떤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제 옆에서 같이 뛰고 계셨거든요. 저도 같이 뛰었는데, 야, 이게 토끼와 거북이 전법이 진짜 무섭습니다. 엄청 느리작 뛰고 계셨거든요. 전 진짜 빨리 뛴다고 뛰었어요. 그리고 막 거리도 막 벌려놓고 엄청 했는데, 어느새 보면 뒤에 귀신처럼 따라와 계시고, 어딜 가도 다 따라와 계시고. 여기서 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꾸준한 게, 이 러닝이라는 거는 꾸준해야 되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옆에 누가 같이 뛰면 참 좋구나. 같이 뛰면은 제가 그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은 아마 그렇게까지 멀리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나름 혼자서 그냥 뛴다고 뛰었는데, 아마 걷는 시간도 좀 많았을 것 같기는 한데, 옆에서 그 할아버지한테 앉으려고, 할아버지시잖아요. 그 할아버지한테 앉으려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는 그걸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네, 그냥 운동해버리고, 네, 제가 다니던 필라테스 학원이 안타깝게 문을 닫아가지고 러닝으로 바로 돌아섰다는 거. 러닝하다 보니까 또 이거 옷 욕심이 좀 나긴 하던데. 그 멋쟁이들 보면은 무슨 이상 말도 안 되는 조끼 같은 것도 입고 있던데, 명치까지 오는 그 조끼,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대체? 거기다가 뭐 넣어가지고 다니시는 거지? 약간 좀 탐나가지고 갑자기 구매욕이 그때 한번 확 솟았습니다. 자,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세우고 잊어버리더라도 세우는 게 낫다.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획은 잔뜩 세워보자고요. 그중에 뭐 10개 세우면 한두 개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을 응원하면서, 하반기 계획을 응원하면서 오늘도 황제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를 검색하시면 황제 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할머니 집에 앉아있는 옥수수 황디. 옥수수 몇 개 들고 있나요? 1번 1개, 2번 2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리나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5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오늘 누가 왔는지 출첵해보도록 할게요. 광고 이츠 까꿍.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요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0: 튼튼하게 코웰메디 오래오래 코웰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웰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웰메디 코웰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엠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원형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아이콘 리듬 타로 여러분 황대파 오실 때 리듬 타고 오세요.

유진님 그리고 권옥희님도 입장. 자 9005님 저 받았어요. 황재성의 시내타운에서 커피를 받았습니다. 이거 실한가요? 감사해요. 지금 아주 중요한 이 청취율 조사 기간에 황재성의 시내타운

방송의 황제 파워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황제 파워가 기억이 안 나면 황제성만 얘기해 줘도 된다고 합니다. 또 박하선 씨하고 헷갈려가지고 황제선이라고 하면 또 안 돼요 또. 앙! 이현정님, 오이송님 어서 오십시오. 박재민님, 김호정님, 배지희님도 출.

시원한 밀면을 달고 살아야 하는 계절이네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어쩐지 서울은 밀면을 달고 살 수가 없어요. 밀면 파는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박창원이 오늘까지 황제상 탔는데 너무 재밌네요. 구독. 뭐 다들 왜 이러시죠? 오늘 뭐 제목을 이렇게 약간 찝찝하게 오늘까지 가지고 오늘부터입니다. 아 진짜 제목을 왜 이렇게 다들 이름을 기억을 못하시지? 제 지금 제 심정입니다. 미아오 띠로리. What's the deal?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할머니 집에 앉아있는 옥수수 빵디, 옥수수 몇 개 들고 있나요? 1번 1개, 2번 2개. 5분 추첨해서 선물

좋습니다. 아우, 후련하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야근을 연장으로 그냥 한 일주일 하셨나 보죠.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알았지?

0: 못하는 점은 너무도 없습니다. 파워 냉방빔 없나요?
1: 있죠. 왜 없습니까? 자, 파워 냉방빔 틀어드리겠습니다. 잔말 말고 파워 냉방으로 틀어. 파워 냉방 빔.

딴지 라디오를 청취 중입니다. 저 다 좋아. 여행도 빵지도 차 문 열고 황제파워 들으면서 달려버리면 그냥 낭만 두 배죠. 칭찬해 칭찬해. 그리워 어지러워 어지러워 서러워 서러워 기분 더러워 one more time 그리워 그리워

0: 박은지님, 정순우님, 성타해님, 더 최최. 뜨겁게 뜨겁게
1: 안녕. 잘 자요.
0: 자, 이렇게 성다혜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성다혜님께는 부침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여기까지. 자, 검색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릴게요. 옥수수 빵디가 옥수수 몇 개 들고 있나. 1번 1개, 2번 2개. 정답은 1번 1개.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있는지 꼭꼭 확인하시고 있으면 기다리시면 선물이 도착한다는 사실. 여기서 1부 마칠게요. 1부 끝곡은 데이식스의 You Make Me 준비했고요.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에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데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듯이 이 빗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차곡차곡 저금해보는 건 어떨까요? 집 옥상이나 마당에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아둔 빗물은 일상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비가 오지 않을 땐 식물이나 화단에 물을 줄 수도 있고요. 마당과 베란다를 청소할 때 활용하면 그만큼 소중한 수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3: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4: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3: 7월 7일부터 14일까지
4: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4: 짐.
5: 대한민국 1등 레디오 107.7 FBS 파워 FM.
6: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볼까요? 김영국님, 목포에서 인천 송도까지 택시 손님 모시고 왔어요. 택시로 다시 목포로 출발합니다. 황제 파워 들으면서 안전운전으로 내려갑니다. 아니, 기사님들 이럴 때 어떡하십니까? 이, 와, 초장거리 아닙니까? 목포에서 인천 송도까지 택시비 얼마나 오지? 야,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이 손님도 대단하시네요. 어떤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차 한 대 사는 값보다 그 기간에 나는 택시를 타고 다니겠다. 그게 더 싸게 먹힌다. 라면서 택시를 이용하는데 아 47만 원에

그래서 55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뭐 롤스로땡 그 차 기준으로 아주 싸네요. 보니까. 네. 와, 왕복에 47에서 55만 원. 제가 아, 심지어 편도예요. 그 왕복 요금 지불해야 되는 거죠. 가시는 길이 또 기름값이 있으시니까 아닌가? 할증이 막 이게 지금 할증이랑 이런 거 계산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지역 넘어가면 할증 붙는데 제가 탔던 최장거리는 거의 대부분 차 막혀서 한 시간 아니면 그 전에 무서워서 내렸는데 이야 대단합니다. 이거는 기사님한테 좋은 거죠? 네, 장거리 손님이면은 그날 하루 그냥 다 버신 거잖아요. 근데 하루도 다 날아가겠다 시간이. 하루도 다 날아가겠네. 네. 아유, 안전운전 하십시오. 우리 영국님. 1804님. 내일 고딩 동창들과 수영장 있는 풀빌라로 놀러 갑니다. 요즘 유행하는 웃긴 폰케이스 교환식도 할 거고요. 졸업사진 박아놓은 단체 티셔츠도 맞췄어요. 이게 이제 친구죠. 진짜 친구들. 아주 이 유치하고 어? 별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고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고 이거 보세요. 벌써 웃긴 폰케이스 교환식. 이게 단체로 그냥 졸업사진을 넣어가지고 야 너 그때 정말 못생겼다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놀고. 1804님 너무 부럽고 아 일단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저 친구들 자고 있을 때 얼굴에 저기 낙서도 좀 해보세요. 알았쥬?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문자 만나보겠고요. 오늘 2부 오늘 목이 많이 잠기네요. 초성 알려주고 그림을 그려보는 코너 초성 미술 학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종이랑 크레파스 가지고 스피커 앞으로 모여주시고요.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출발할게요. 오하나 모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듣고 올게요.

자, 2부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 초성미술학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취학 방댕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고 재미나게 그림을 그리는 코너입니다. 제작진들이 저에게 초성을 지정해주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물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면서 그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뭘 그리는 건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정답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궁금해서요. 그리고 재밌고 잘 그린 그림 빵스타그램에도 저희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초성미술학원 오늘 제작진이 저에게 건네준 초성은 바로 시옷 리을입니다. 시옷 리을 뭐가 있죠? 사랑도 있죠. 수레, 서류, 솔로는 유민상 씨 그릴 겁니다. 솔로를 그렸다면 민상이 형 그렸겠죠. 성류, 사람, 뭐 등등. 아,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 요즘 또 이 횟집에서 얼마 전까지 이 친구를 많이 만났죠. 제가 좋아하는 친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옷 리을 갑니다. 출발!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먹었던 빵 중에 안에 초코가 들어간 그 깔때기 모양의 빵 있죠? 그걸 눕혀서 그리세요. 이렇게 싹 싹, 싹. 그 옆면이 애벌레 같이 변할 거예요. 싹, 싹, 싹. 그랬어요? 이 빵 이름이 사실 오늘 초성이랑도 사실 관련이 있긴 한데 안에 초코를 빼세요. 초코를 빼고 끝을 뾰족하게 만드세요. 끝에 요를 뾰족하게. 옆에 쓰세요. 키로당 시가. 키로당 시가라고 쓰세요. 키로당 시가. 됐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셨어요? 네. 애벌레 모양의 끝에 이제 물방울처럼 됐죠. 그리고 키로당 시가. 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도 이 초장, 소금 기름장 다 어울리고요. 힌트를 좀 더 드리자면은 이제 뭐 바다에서 사는 친구고, 골뱅이 친구. 오늘 시옷 리을 초성. 야, 이거 진짜 쉽지 않네. 이거 잘못 선택했어요. 잘못 선택했어요. 이게 이제 뭐 귀에 대고 그러면은 막 바다 소리 들린다 뭐 한다 아시죠? 네. 과연 제가 시옷 리을 초성을 가진 어떤 걸 그린 건지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거 숙회로 먹으면 너무 맛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쿨 해변의 여인.

자, 초성만 알면 빵디 설명만 잘 들으면 누구나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 미술 코너 초성미술학원 정답을 발표해야겠죠. 오늘 제작진이 제시한 초성 시옷 니을이었고요. 자, 제가 그린 그림 오늘 소라를 그렸습니다. 아, 근데 소라가 이게 이제 은근히 비쌉니다. 은근히 인기도 많고 꼬들꼬들하면서 쫄깃쫄깃. 이 데치는 게 기술이다. 대표적인 음식이죠. 데치는 게 기술이다. 초장, 그 다음에 기름장, 그 다음에 불 위에다가 그냥 마음껏 구워 먹어도 맛있고. 이 돌려서 꺼내 먹는데 이게 이제 안 끊기고 꺼내는 게 이제 기술자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근데 중간에 한번 꼭 끊기죠. 밑에 이제 저기 내장이라고 해야 되나? 흔히들 저희가 똥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에서 이제 싹 끊기죠. 소라도 괜찮고 요즘에는 이제 골뱅이에 좀 빠져가지고 백골뱅이에 빠져가지고 백골뱅이에다 소면 싹 넣어가지고 어묵이랑 같이 넣고 팔팔팔 끓여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다. 네, 저는 이제 뭐

숙회 초장이죠. 이게 이제 제일 클래식하면서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근데 소라도 이제 종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뿔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 가면 많이 드실 텐데 이게 살짝 좀 쓰다. 쓰다라는 거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살짝 끝맛이 쓴맛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소라하고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흔히 먹는 그 횟집에서 먹는 그 소라는 달달하죠. 백골뱅이도 좀 달달하고. 근데 이제 뿔소라 조금 쓰니까 그거 감안하고 드시라라는 말씀. 그 끝부분이 아마 쓸 거예요. 그 끝부분만 안 드시면 네 구워 먹으면 너무 맛있죠. 0533님 소라는 한 번에 쏙 빠질 때 진짜 도파민이 터집니다. 끊기는 순간 젓가락으로 바로 대수술 들어가죠. 망치 주세요 하는데 저는 망치 주세요 깨가지고 어떻게든 그 뒷부분을 빼서 먹습니다. 김윤혜님 소라하니까 시장표 소라빵이 급땡기네요. 초코크림 옆구리 터질 만큼 꽉 차 있어야 진정한 소라빵임. 네, 이 빵을 아까 설명할 때 제가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1154님 소라는 초장보다 참기름과 소금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둘 다 먹어버리죠. 진짜 고소합이 미쳤어요. 얘는 근데 이제 참 누가 발견했는지는 누가 이걸 삶아 먹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죠. 문어숙회랑 이제 소라, 이 꼬막, 이 삶는 게 기술인 친구들이 있어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서 먹어야지. 소라도 물론 이제 소면으로 무쳐 먹기도 하고 좀 비싸서 그렇지 무쳐 먹기도 하고 하지만은. 아 이게 이제 잘 삶으시면 이제 돈 받고 팔 수 있다. 하지만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말씀. 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당첨자를 뽑았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점에추 때 백골뱅이가 나온 적이 없죠. 오늘 저녁에 백골뱅이 네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끝곡은 시스타 러빙 유 준비했고요. 듣고 3부에서 봐요. S-I-S-T-A-R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일사병과 열사병 둘 다 온열 질환이지만 다르죠. 어지럼증을 보이는 일사병은 쉬면 회복되지만 쉬지 못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온열 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체온을 낮추는 거니까요.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또 의식이 흐리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 핑 도는 어지러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7: 당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여보세요.
1: 쌍디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채토띠입니다. 저는 결혼과 함께 퇴사를 하고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 의도치 않게 휴직 기간이 길어졌었는데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라는 일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날이 더워지면서 팥빙수 만들기 수업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미숙하다 보니 거의 제가 다 말아주고 다닌다고 봐야 합니다. 처음 하는 일이 익숙치 않아서 땀을 한 바가지 흘려가며 얼음을 갈고 있어요. 또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시원한 빙수도 한 그릇씩 먹고 있는데 정작 저는 황새파워하는 시간까지 한 끼도 못 먹고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퇴근길에 팥빙수 같은 쌍디 목소리 들으면 하루의 긴장과 피로가 싹 날아가요. 황새파워 에너지 받아서 우리 귀요미 어린이들에게 팥빙수 만드는 방법 잘 가르쳐볼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허니문 베이비 하파 나림이 그리고 항상 두 여자 먹여 살리느라 고생이 정말 정말 많은 서희가이 송충이 씨 많이 많이 사랑해. 우리 모두 파이팅! 노래는 윤종신의 팥빙수 신청합니다.

0: 자, 오늘은 최또띠님의 신청곡 윤종신 팥빙수 듣고 오셨습니다. 아,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하셨군요. 애들 막 그냥 신나고 난리 났겠는데. 애들이 신나면은 일단 주변이 난리가 나죠. 특히나 이제 팥빙수가 녹으니까 아마 이제 끈적끈적하고 애들 막 다 만들고 다 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듣기만 해도 그냥 전쟁터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아, 우리 또띠님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 이거 인생의 즐거움을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팥빙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먹었을 때 너무 맛있다. 와, 또띠 선생님 최고. 네, 애들이 그냥 아주 눈이 하트로 뿅뿅 됐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면은 그렇죠. 선생님도 가족이 있고 누군가의 귀한 자식인데 가족이 없겠습니까? 나림이 그리고 남편 별명이 너무 궁금하네요. 왜 송충이신지. 네. 또띠님의 가족들과도 많은 추억을 쌓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황제파워랑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다음에도 뭐야 팥빙수 잘 만들어 본다고 하셨는데 애들하고 만들 때는 그 인절미 떡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떡이 이제 목에 막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잘게 조사서 혹은 넣지 않고 기본 팥. 네. 팥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죠. 이게 보니까는 인절미가 이게 고수용이에요. 저 이게 들이마시다가 몇 번 살이 들려가지고 막 뿜은 적이 있거든요. 이츠 조심스야 됩니다. 애들 큰일 납니다. 조심스. 자, 여기까지 신봤다 만나보겠고요. 3부 드라마나 영화의 오스트를 듣고 제목을 맞춰보는 코너 오스트 퀴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광고 듣고 와서 광고 까꿍.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6: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8: 1533-1566 세라하임.
9: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황재성의 황제 파워에서 드리는

0: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 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청취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해서 음악 퀴즈를 풀어보는 코너 OST 퀴즈 준비했고요. 영화나 드라마의 OST를 20초 정도 듣고 과연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OST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가 중간에 힌트를 드립니다. 20초를 다 듣고 충분히 힌트를 듣고 정답은요 하면 그때 자 작품의 제목은요 정답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답은 딱 한 번만 할 수 있으니까 틀리면 바로 땡입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냥 다 들으세요. 혹시나 틀릴 수 있으니까. 자, 이 코너는 전화받는 방댕이뿐 아니라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맞추실 수가 있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자, 2시부터 6시까지 02로 가는 전화는 저고요. 전화 받으시면 뒤에 라디오 끄시고 블루투스도 해제하시고 꼭 전화를 받아주시기 바랄게요. 자, 첫 번째 방댕이부터 만나봅니다. 전화 주세요. 받았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여기 황제 파워입니다.
1: 어머!
0: 자, 지금 OST 퀴즈 하고 있고요.
1: 네.
0: 자, OST를 잘 들으시고 어떤 작품의 제목인지 맞춰주세요. 자, OST 주세요. 자, 연예인들이 가상 부부가 되어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리얼 버라이티 예능. 서인영, 크라운제이 커플을 칭하는 개미 부부, 뭐 조원, 가인 커플을 칭하는 아담 부부 등등 수많은 스타 부부를 탄생시킨 이 예능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요?
1: 우리 결혼했어요.
0: 성공! 와! 야, 이거 쉽지 않았는데.
1: 아, 너무 신기하다. 진짜예요?
0: 네, 진짜입니다. 아, 이거 오래된 프로여가지고.
1: 네.
0: 가물가물하실 것 같았는데. 자, 자기소개 컴온!
1: 아, 저 강원도 화천에 살고 있는 시유리 엄마예요.
0: 아, 화천요?
1: 네.
0: 화천 시유리 어머니?
1: 네.
0: 어, 화천 어디 살고 계십니까?
1: 강원도 화천읍이요. 화천읍에?
0: 아, 그 네. 고속터미널이 있는데?
1: 아, 네, 맞아요. 여기서 근무하셨어요?
0: 네, 거기서 근무했죠.
1: 아, 너무 신기하다, 진짜.
0: 화천 운전병이어가지고.
1: 아, 7사단에서 근무하셨어요?
0: 어, 네, 맞습니다. 7사단, 단결.
1: 아, 저희 남편 7사단 근무하고 있었어요.
0: 군인 가족이군요?
1: 네.
0: 아, 잠깐만, 그러면은 뭐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1: 아, 지금 상사요.
0: 아, 이제 평생 직장이 되어가는군요.
1: 아, 너무 떨린다, 진짜 너무 신기하다.
0: 시우리 어머니. 아우, 저는 화천에서 군 생활을 해가지고.
1: 네,
0: 아이,
1: 너무 반갑네요. 인연이네요, 진짜.
0: 그러니까요. 네. 고속터미널을 아주 잘 알고 있죠. 거기 PC방도 있고.
1: 예, 또 그때랑 딱히 달라진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0: 아, 그래요?
1: 네네.
0: 거의 뭐 산천어 축제 같은 거 있으면 맨날 대민 지원 나가고.
1: 아, 그러셨구나.
0: 네, 그럼요, 그럼요. 화천 너무 좋죠.
1: 네.
0: 네, 공기도 좋고.
1: 오세요.
0: 안 그래도 거기 지나가는 일이 몇 번 있어가지고 한번 들를까 했는데 아 너무 시간이
1: 아,
0: 없어가지고
1: 네,
0: 한 번 더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죠.
1: 네.
0: 네, 시유리는 잘 크고 있습니까?
1: 아, 네네.
0: 시유리는 몇 살이에요?
1: 여섯 살이요.
0: 아이고, 말 정말 안 들을 나이인데. 그래도 애가 저기 뭐야 자연이 아주 훌륭한 곳에 있어가지고
1: 네 완전히 아, 시골지예요. 서울 그렇죠. 가면은 좋아하고
0: 근데 서울에 있는 애들은 그 자연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1: 네, 그래서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여기서.
0: 그러니까 아니 그 얼마나 재밌어요. 물고기 잡고 막 눈 오면 눈싸움하고 하천 얼마나 좋은데요.
1: 네네.
0: 네, 우리 시우리 어머니
1: 네
0: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문제 맞추셔서 저희가 예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이렇게 화천에서는 시우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다음 빵댕이 만나볼게요. 전화 주세요. 어, 받았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아,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1: 어, 예.
0: 자, 자기소개 컴온.
1: 이천사는 박종훈입니다.
0: 자, 종훈 씨 지금 오스트 퀴즈 하고 있고요. 바로 갑니다. 자, 음악 주세요. 네. 현재 상영 중인 연상호 감독의 세 번째 실사 좀비 영화입니다. 저의 친구 구교환 씨가 이 영화에서 빌런으로 출연을 했는데 전지현, 고수, 지창욱 등등 수많은 스타가 대거 출연한 이 좀비 영화의 제목은요? 제목은요?
1: 군체.
0: 어떤 거 다시 한번?
1: 군체.
0: 성공! 성공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종훈 씨.
1: 네.
0: 어, 이 영화 보셨어요?
1: 아, 보려고 지금 예약하려고 지금 하고 있었는데 아, 바빠가지고.
0: 아, 네. 그럴 수 있죠. 아, 보시려고 각 잡고 계셨구나. 아니, 주변이 지금 네네네. 어디서 통화 중이신데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1: 아, 예, 지금. 뭐야, 고속도로에 있습니다 지금.
0: 아, 운전 중이시군요. 그러면은 저희가 선물 네. 보내드릴게요. 운전을 또 방해하면 안 되니까.
1: 네, 네, 네, 알겠습니다.
0: 네, 종훈님 안전운전하세요.
1: 감사합니다.
0: 안녕.
1: 사랑해요.
0: 사랑해요. 네. 여기까지. 자, 다음 방댕이 전화 주세요. 아, 뭔가 아쉽습니다.
2: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2: 아, 네,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컴온!
2: 아, 저 안녕하세요. 저는 우장산동에 살고 있는 이부희라고 합니다.
0: 두희님?
2: 네네.
0: 두희님?
2: 네.
0: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2: 아, 지금 라디오 이 시간에 못 들어봤는데.
0: 오스트키즈 할 겁니다.
2: 어, 어떡해.
0: 자, 이거 맞추고 꼭 선물 가져가세요. 아셨죠?
2: 네네.
0: 갑니다. OST 주세요. 자, 2003년 첫 방영한 청소년 드라마입니다. 고아라 씨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데뷔를 했죠. 주인공인 중학생 옹리미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성장을 그린 이 드라마는 자,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0: 부희. 이 부희. 너무나 아깝게 선물을 놓쳤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스피커폰으로 살짝만 전화를 해놓고 검색만 했었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었는데 이 드라마의 제목은 반올림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던 것이다. 슬픔은 여기까지. 자, 대표적인 청소년 드라마가 있죠. 반올림, 학교. 이 두 개가 있었죠. 고아라 씨는 반올림이었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아, 이거 너무 아쉽지 않니? 쉬운 문제였는데.
1: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1: 어, 네,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컴온!
1: 어, 잠시만요.
0: 자기도 좋은가 봐. 잠시만요.
1: 그 인천 사는 구본우입니다.
0: 누구요?
1: 인천 살고 있는 구본우라고 합니다.
0: 본우 씨?
1: 네.
0: 자, 본우 씨 지금 오스트키샤 하고 있고요.
1: 네.
0: 아, 지금 뭐 신나는 일 있나요?
1: 어, 아니요. 그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0: 아, 웃음이 뭐 끊이질 않으시네. 일단 긍정적인 마인드 너무 좋고요. 자, 오스트키즈. 네. 음악 갑니다. 음악 주세요. 조정석 씨와 소녀시대 윤아 씨가 출연한 재난 영화로 대학교 산악동아리 출신인 용남과 의주가 유독가스로 뒤덮인 서울 한복판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그렸죠.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라는 SOS 구조 신호를 남긴 이 영화의 제목은요? 정답은?
1: 백두산.
0: 아! 아, 백두산 아닌데! 아!

0: 여기까지.
1: 아, 보누 씨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 전화 걸면서 찍찍찍 할게요. 아, 너무 아깝다. 이게 엑시트였는데.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0: 아 진짜요?
1: 네 지금 온스트 퀴즈 하고 있고요.
0: 네.
1: 자, 제 설명을 듣고 잘 맞추세요. 갑니다. 바로 갑니다.
0: 네네.
1: 음악 주세요.
0: 네.
1: 2001년에 방영한 SBS 사극 드라마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운명에 맞서 처절하게 살다 간 여인 정난정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그렸습니다. 궁중 여인들의 암투와 권력 다툼을 그린 이 작품의 제목은요, 유명한 대사로는 명대사입니다. 왜야? 자, 네 글자 제목입니다. 제목 정답은요?
0: 여인천아!
1: 성공! 왜야? 왜야? 아유,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자기소개 컴온!
0: 아, 저는 용인에 사는 오지혜라고 합니다.
1: 지혜씨.
0: 네.
1: 아, 이 작품을 보셨나요?
0: 아, 봤죠.
1: 아, 여인천하를?
0: 아, 그럼요.
1: 아, 그래요? 아, 지혜씨가 지금
0: 네.
1: 몇 년생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0: 아, 저 84년생이요.
1: 아,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애띄셔가지고.
0: 아,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1: 아, 진짜요? 목소리가 그 약간 중학생, 고등학생 같아요, 느낌이. 대학교 초년생? 아.
0: 사랑해요, 왕빙.
1: 네. 아, 결혼은요?
0: 아, 했죠.
1: 아, 그래요? 애기 있습니까?
0: 네. 아, 네. 지금 8살 아주 개구쟁이 아들 있습니다.
1: 세상에. 하나입니까?
0: 네, 네 하나입니다.
1: 어, 얘는 이름이 뭐예요?
0: 황우주요.
1: 우주?
0: 네.
1: 아, 이름 너무 예쁘다. 이거 누가 지었어요, 이름?
0: 아, 제가 지었어요.
1: 아, 진짜 우주, 우주는 말 잘 듣는 친구인가요? 아니면은?
0: 아, 우주 아, 너무 마음이 예뻐가지고
1: 네.
0: 제가 고생 안 하고 덕분에
1: 세상에
0: 잘 잘하고 있습니다.
1: 아, 또 아들이 이러기 쉽지 않은데 우리 우주가 효자네요.
0: 그러니까요. 네. 아, 네.
1: 아니, 지혜 씨 우리 그 저 문제도 네. 맞추셔서 선물도 가져가셨는데
0: 네네.
1: 저 우주한테 한 말씀 남기시죠. 우리 아들 우주 효자 우주한테.
0: 우주야. 몸도 마음도 항상 건강하게 잘 자라주길 바래. 사랑해.
1: 네. 우리 지혜 씨.
0: 네.
1: 저희가 예쁜 선물 보내 드리겠습니다.
0: 아, 이거 진짜죠. 근데 방디.
1: 그럼요.
0: 저 진짜 퇴근할 때 맨날 들었어요.
1: 아, 그랬어요. 드디어 연결이 됐네요.
0: 와, 진짜 이럴 수가.
1: 역시
0: 아, 지금 다 진짜죠 이거? 너무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1: 아유 무슨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0: 네.
1: 앞으로도 황제파와 함께 해주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
0: 안녕.
1: 자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팡댕이들 중에도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당연히 했습니다. 당첨자는 황제파와 홈페이지 황제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선물 가져가십시오. 여기서 3부 마칠게요. 3부 끝곡은 조이의 안녕 준비했고요. 듣고 4부에서 봐요.

0: SBS ANT에서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방송 조명, 영상 기자, 방송 엔지니어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7월 19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SBS ANT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일, 흔히 더치페이라고 하죠. 어디서 온 말일까요? 더치페이는 더치트리트에서 유래했는데요. 지금과는 뜻이 조금 달랐다고 해요. 더치는 네덜란드, 트리트는 대접을 뜻해서 원래는 네덜란드식 한턱내기나 대접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영국과 네덜란드의 갈등이 깊던 17세기 영국인들이 트리트 대신 페이, 계산이라는 말을 붙여 쓰기 시작했고요. 각자 비용을 부담한다는 지금의 뜻으로 굳어졌다고 해요. 자기 건 자기가 계산하는 더치페이. 그 속엔 뜻밖의 세계사가 숨어 있었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함께 하면 하하이.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이렇게 안 전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1: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6: 황재성의 황제 파워.
7: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6: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7월 9일 주간 황재성

0: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시험 공부하겠다고 앉더니 책상 조명 각도만 네, 30분째 조절을 하고 계시네요. 무슨 뭐 스튜디오 촬영장을 세팅하시는 줄. 사연 받았습니다. 임주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황디, 최근 오픈한 남편 PC방을 다녀왔는데요. 중간고사 끝난 중딩 친구들이요. 가게 문 열리자마자 우와! 하고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순간 진짜 공룡 떼가 뛰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가방 던지듯 내려놓고 자리 잡는 속도가 거의 e스포츠 선수급이더라고요. 남편은 신나서 어서와 이러고 정신은 없는데 저까지 괜히 기분은 좋더라고요. 중딩 친구들아, 앞으로도 시험 끝나면 집 가기 전에
1: 아 맞다 PC방
0: 이 코스 하나

0: 나는 꼭
1: 기억해줘.
0: 네, 오늘은 최근 PC방을 차리신 임주영님의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아, 시험 끝나고 가는 PC방. 아, 달달하죠. 너무 맛있죠. 네, 딱 언제냐, 시험 끝나고 성적 나오기 전까지 그 기간 안에 가는 PC방이, 아, 뭐랄까요, 정서적으로 아주 훌륭한, 심지어 부모님도 주지 못한, 아, 이런 행복감을 선사해 주죠. 우리 주영님 PC방 대박나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 토킹에즈의 사이코킬러 선곡을 해놨네요. 이거 뭐 PC방 갈 때 이 음악 들어버리면 그냥 네, 한 시간 거리에서도 금방 5분 만에 달려와 버리죠. 이 음악 PC방 갈 때 들으면 참 좋은 노래입니다. 우리 주영님의 PC방에 갈 중딩들을 위해서, 중고딩들을 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토킹에즈 사이코킬러.

않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오늘부터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donut, welcome to world.

살랑살랑 졸음이 몰려오는 이 시간, 간식하는 모든 혈당 스파이크가 확 몰려오는 이 시간, 졸음에서 당신을 깨워낼 구원자는 바로 월뷰페. 오늘 월뷰페 샤크라 끝으로 달리겠습니다. 출발. 자, 저는 퀴즈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점액추로 고민 중인 메뉴가 있습니다. 백땡땡땡. 과연 뭘까요? 힌트는 소라랑 비슷하게 생긴 쫄깃한 해산물이면서 소면이랑 아주 매콤하게 무쳐 먹으면 맛이 끝내주죠. 백땡땡땡. 여기 땡땡땡에 들어갈 말입니다. 주관

벌써 목요일이라니 진짜 시간이 나이만큼의 속도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호등님, 그래도 우리 벌써 시간이 빨라버리니깐이 목요일까지 왔잖아요.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Congratulations. 길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 중인 김아영입니다. 출근길 빵디와 늘 함께해요. 송리단길이 어디죠?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어찌되었건 지금 출근을 하신 우리 김아영님께 오늘 하루 힘내시라고 아르기님 빔을 저희가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송파에 있어요, 송리단길. 유명한데 가보질 못했네. 송파에 있으면 아주 유명했을 텐데. 자, 힘내십시오, 아르기님.

남양에 왔어요. 초록초록한 대나무 사이를 걸으니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듯 편안하네요. 너무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대나무숲 담양에 있는 님 사진 한 장만 부탁.

자, 다음 곡은 노라조 행님들과 출발하겠습니다. 노라조 카레. 한 주 나가는 동안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점외추로 고민 중인 메뉴 100땡땡땡 과연 뭘까요? 힌트는 소라랑 비슷하게 생긴 쫄깃한 해산물이죠. 소면이랑 그냥 어묵이랑 넣어가지고 팔팔 끓여 먹으면 너무 맛있다고 해요. 이거 소면으로 무쳐 먹어도 맛이 기가 막혀버리죠. 여기까지.

0: 매콤한
1: 이현세원 러닝하려고 워치랑 벨트까지 준비했는데 헤어밴드가 안 보입니다. 허허, 이걸 뛰어 말어. 무조건 뛰어야죠. 빨리 나가서 진행시켜.

0: 긴 카레도
1: 우리 황제 파워는
0: 나쁘다면 즉석하게
1: 별거 아닌 문자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신순덕 퍼뜩 이름 불러 보이서 깡디 동상 신순덕 입장합니다.

0: 애기 깎아 챙겨주고 부랴부랴 입장하는 유찬 맘이에요. 아유, 지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김하니님.
1: 조금만 탐무지해도
0: 어서 들어오지 않고.
1: 무근무근지에도
0: 뭐하니? 어서 오렴.

빵디 신인 마을 버스 기사입니다. 늘 운전하며 빵디 방송 들으면서 힘내요. 안전운전 하십시오. 슬기님 안전운전 빔 쏴드립니다. 안전운전 빔. 여기서 우린 멈출 수 없죠. 자, 조혜련 아나까나 오늘 월요 100개 7량에 달려봅니다.

0: 조용하니 남자친구랑 한 달만에 데이트를 왔습니다. 이 시간 너무 좋아요.
1: 야, 한 달 동안 못 봤어요?
0: 뭐지? 장거리 연애인가? 네, 영화님 콩그레츄레이션.

0: 후배로 만들어버리려면 이분한테 선물 드려버리면 되겠죠. 오케이. 조영아님께 오랜만에 남친 만났으니까니 선물을 드립니다. 어때요? 기분이가 훨씬 좋아버리죠?
1: 노래는 보통 뭐라고 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0: 마지막에 한 쌈으로 끝났죠. 자,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액추 메뉴 100땡땡땡땡인데 과연 뭘까요? 정답은 100 100골뱅이였습니다. 오늘은 점액추 100골뱅이 탕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이 지났으니까 이번 주 고비는 다 넘겼다고 봐야죠. 오늘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저녁 하시고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하십시오. 오늘 끝곡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우리 같이 퇴근하자고요. 여기까지 끝.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여다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프. 주식 그래프, 환율 그래프, 강수량 그래프, 걸음수 그래프. 선 하나, 각도 하나에 히히비비, 마음까지 요동을 칩니다.

그럴 때면 넓은 평야를 상상해보세요. 오르막 내리막 없는 고요하고 평온한 그곳. 내 마음의 그래프도 지평선처럼 잔잔.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원슈타인 존재만으로 박서현의 러브게임 목요일 첫 곡이고요. 저는 라디오계 소나무 라송 DJ 박서현입니다. 김태경님 라송 실적 그래프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하지만 실적 그래프가 그냥 수평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더 불안하네요. 이 병이에요 우리가. 예, 그죠. 한정희님 오늘 보고서 쓴다고 그래프를 만들고 넣었다 뺐다 했었는데 넓은 들판 상상하며 힐링하며 퇴근해야겠네요. 읽어드린 두 분께는 라송이 쏜다 100인의 커피 아아 제 사비로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정말 수많은 그래프를 보잖아요. 걸음수 그래프, 강수량 그래프도 요즘에 봐야 되지. 비가 왔다가 해가 들어왔다가 뭐 지금은 또 너무 맑아가지고 아니 언제 비가 쏟아 부었나 싶을 정도로 앞서서 제가 한 또 2시, 3시 이때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요즘에는 강수량 그래프 계속 보고 환율 그래프도 많은 분들이 보고 있죠. 지금 유학생을 두신 또 많은 부모님들이 보고 계시고 뭘 봐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까요? 넓은 들판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한정희님의 아이디어. 오늘 여러분의 심신안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특급 이벤트 나갑니다.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러브게임의 특급 이벤트 박소연을 평화롭게 하라. 지금부터 저와 솔방울들을 평화롭게 해줄 사연을 보내주세요. 뭐 예를 들면 뭐 들판도 좋지만 뭐 평화로운 풍경도 좋지만 뭐 아기가 새근새근 자고 있다던가 뭐 아니면 내 앞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뭐 마음에 평화가 오는 혹은 보기만 해도 평화가 오는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뭐 열이 또 탁탁 맞아 떨어진 상태 있잖아요. 뭐 신발장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 그러면 또 마음에 평화가 오잖아요. 젓가락에 탁탁탁

0: 맞춰 있고 숫자가 뭐 탁탁탁탁 맞춰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평화로움을 줄 수 있는 문자를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오늘 제가 1부에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기능성 베개가 선물로 가고요. 오늘 평화로운 사연의 주인공 최고의 사연 한 분께는 프리미엄 매트리스가 나갑니다. 자, 듣기만 해도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사연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광고 뒤에 바로 여러분의 사연 이을 거니까 지금 보내주시고요. 3, 4부에는 네버엔딩 뮤직, 예, 끊임없이 네버엔딩 노래가 나가는 여러분의 선곡이 필요한 코너 진행할 테니까 3, 4부도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화.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는 평화, 머리맡엔 베개, 그리고 프리미엄 매트리스까지 다 드릴게요. 박서연을 평화롭게 하라. 새소리 나고, 예, 신경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움. 자, 어떤 글을 읽을 때 평화로운지, 저를 평화롭게 해줄 사연을, 예, 최고의 사연은 프리미엄 매트리스가 가고요. 지금부터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기능성 베개가 선물로 갑니다. 1064님, 제 월급날 내일입니다. 내일이 월급날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거 평화롭나요? 마음의 평화. 또 8610님, 와이프가 애 둘 데리고 처가댁을 갔습니다. 오늘 퇴근 후에는 평화입니다. 이것도 공감되죠. 351님, 언니 저 답답해서 걷고 있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요. 인증샷이 왔는데 지금 목동 하늘도 여러분 정말 예뻐요. 앞서서는 하늘이 시커매서 막 비가 엄청 떨어졌는데 예쁜 하늘은 참 우리한테 힐링입니다. 4166님, 아기 이유식을 만들었는데 용기 개수에 딱 맞게 들어가서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밥두푼

때 딱 맞게 조절이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우연히 이제 또 하다 보면 또 노하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아 이제 아이가 먹을 생각을 하면 예 마음의 평화가 오네요. 예,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베개가 선물로 갑니다. 0629님 밤새 울고 보채고 엄마 아빠 잠을 못 자게 하는 2개월 우리 아들 포동포동 살올라서 천사같이 자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평온해집니다. 아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기 사진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단연 이 아이가 제일 평화로워요. 근데 속눈썹이 엄청 길고 아이가 솜털 있잖아요. 이마에 솜털과 뭐 속눈썹 정말 약간 부처님 같은 예, 그런 느낌인데 아이가 정말 평화롭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분들 모두 기능성 베개 그리고 프리미엄 매트리스 받을 후보가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평화로운 사연을 보내주시면 돼요. 인증샷도 인정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보내주시고요. 이런 노래 들으면 저도 마음의 평화가 와요. 이게 옛날에 들었는데 요즘 버전으로 다시 또 이렇게 리메이크가 되면 마음에 안정이 옵니다. 리센느라는 팀 아시죠? 여러분 요즘에 야호 이거 예 거제도 소녀 예 리센느의 프리티걸 이어드려요.

프리티걸 어때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좀 오나요? 카라 버전으로 많은 분들이 듣고 젊은 날의 나를 또 상상하셨겠지만 리센의 신곡입니다. 프리티걸 이 곡도 아마 최고의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래도 명곡이고 또 리센

가 워낙 또 잘 소화해서 핫하기 때문에 음원 성적이 좋을 것 같아요. 프리티걸 리센느였습니다. 박소연을 평화롭게 하라.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기능성 베개가 선물로 갑니다. 이소라님 에어컨과 제습기 동시에 돌렸더니 집안이 시원하고 보송보송해졌어요. 여름엔 이게 제일 평온해요. 우리가 어디로 뭐 떠나고 예 더위를 피해서 간다고 하지만 일단 나가면 뭐 고생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름에는 최고의 평화는 또 에어컨과 제습기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예, 이런 거에 최고의 평화긴 하죠. 제일 시원하죠. 7938님 수영복 정리함 구입해서 싹 다 정리했어요. 수영모자는 실리콘이라 자기들끼리 붙어서 보관이 힘들었는데 클리어 파일처럼 정리하는 걸 팔더라고요. 14개 싹 정리요. 너무 깨끗해서 눈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속옷도 그렇고 뭐 이렇게 양말도 그렇고 싹 정리 해놓으면 또 마음의 평화가 와요. 이분이 딱 그걸 보여주셨네요. 4016님 아 정말 화장실이 너무너무 급해서 한계였는데 상가 화장실 비밀번호가 안 걸려 있었어요. 변기에 앉아서 느껴보는 그 평화란 여러분 이거 알죠? 막 식은땀 줄줄 나는데 막 화장실에 갔을 때 진짜 마음의 평화가 오지 이때는. 9735님 제주도 출장 와서 바다 뷰 보고 있어요. 잔잔한 파도와 바람 그리고 저 수평선만 바라봐도 평안하지 않나요? 평소 같으면 지금 집으로 퇴근해서 저녁 준비한다고 정신없을 시간이거든요.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다들 막 예, 정신없을 시간인데 이거 어디서 저 그림 그냥 가져오신 거 아니죠? 정말 한편의 그림 같아가지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바람이 없네요. 예, 잔잔합니다. 예. 좋겠어요. 예, 또 9715님 퇴근길 지하철에서 피곤한 표정으로 서 계시던 어르신에게 한 학생이 말없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 했고 학생은 쑥스러운 듯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예, 이것도 평화가 오는 사연이었어요. 자, 대망의 프리미엄 매트리스 주인공은 잠시 후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아직 못 보낸 분들 기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여하시면 되거든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평화롭게 하는 문자를 보내주세요. 데이브레이크 오늘 밤은 평화롭게.

데이브레이크. 오늘 밤은 평화롭게. 지금부터 평화로운 사연 몇 개 더 이어드리고요. 1등 발표합니다. 2797님, 저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누워서 스마트폰 별자리 앱을 하늘에 비춰봅니다. 빌딩 숲 사이로 보이지 않던 별들을 화면으로 찾아내며 우주의 광활함을 느끼죠. 회사 일은 정말 먼지처럼 작게 느껴지며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와, 이거 여러분 너무 공감되는데 이게 어떤 때 이제 너무 힘들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저는 이제 너튜브로 그걸 이제 보는데 광활한 우주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바다 보는 것처럼 약간 그런 힐링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정말 내가 먼지 같은 존재인데 뭐 여기서 이렇게 내가 업다운이 있나. 이거 마음의 평화가 오긴 합니다. 진짜 이 우주의 광활함을 보면. 예. 1234님. 전세금 올려달라고 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예, 벌써 예, 마음이 쪼옵니다. 오늘 전세금 인상 없이 계약 연장한다고 집주인에게 연락 왔어요. 속이 편안해집니다. 이분은 저 베개 보내드릴게요. 꿀잠 자시라고. 예, 그냥 베개 베고 그냥 오늘 같은 마음으로 늘 꿀잠 자시라고. 8884님 퇴사합니다. 아이고야. 죄 지어서 온 사람 취급하던 회사. 밥도 혼자 먹고 단톡방에서도 저만 빼고 만들고. 헉! 일도 안 알려주고 질문하면 한숨만 쉬던 그 회사 오늘부터 퇴사입니다. 워킹맘 응원해 주세요. 오늘만은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이런 회사는 진짜 때려쳤어야 돼. 이거는 진짜 이게 뭐 한 개만 걸려도 지금 힘든데 몇 개예요 이게 지금. 아 이제 퇴사 축하드립니다. 진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런 분은 축하할 만해요. 예, 힘내시고. 자 이제 뭐 아까 부처님 같은 아이 얼굴도 떠오르고 또 막 너무너무 화장실이 급한데 상금은 딱 열려가지고 변기에 앉았다는 그분도 생각이 나고 지금 이 퇴사하신 분도 마음의 평화 예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중에서 박서연을 평화롭게 하라 프리미엄 매트리스 받으실 오늘의 주인공은 퇴사한다는 8884님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보통 퇴사한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뭐 또 예,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분은 읽으면서 막 오, 너무 짜증이 막 야, 이 회사는 당장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워킹맘 응원하고요. 이제 프리미엄 매트리스가 갈 테니까 예, 잘 주무시면 또 이제 좋은 회사가 또 나타나죠. 예. 0200님, 0220님, 저 그분 너무 공감돼요. 저도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하, 아니 이런 상태인 분들 많이 계시네. 이거 어떡하나. 예. 사실 좀 견디면서 적응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아까 그분은 너무 심했어. 예. 너무 그 힘든 조건들이 말이 안 돼서. 0220님, 예. 그렇다고 또 바로 퇴사 결정한

지 말아요. 이분은 이제 매트리스는 아니지만 제가 베개를 기능성 베개 또 가니까 여러분 베개에서 꿀잠 주무시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고 아까 저는 그 우주 그분도 너무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에 관한 그런 자료 찾아보시면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잠시 후 2부 이어집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뜨거워진 설비를 식히기 위해선 많은 양의 물이 냉각수로 쓰이는데요. 에어컨 가동이 많은 여름엔 전기를 아끼는 것이 곧 물을 아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 실내는 적정 온도인 26에서 28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직사광선을 차단해도 좋겠죠. 또 선풍기, 서큘레이터를 함께 활용해서 찬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전력 소모를 줄이는 건강한 습관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가자.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요즘 아침밥 거르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것이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쌀의 탄수화물은 쉽게 분해돼 포도당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원활한 두뇌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거죠. 또 쌀 속에 풍부한 라이신 성분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두뇌 발달에 좋고요. 쌀에 함유된 가바 역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 수능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쌀로 지은 든든한 아침밥 한 끼로 더 똑똑하게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게임의 법칙. 지난해 가을 사연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유난히 외로웠던 10대 시절 유일한 친구가 되어준 아이. 17

0: 나이에 자연스레 연애를 시작했고 가난해도 마냥 행복했지만 내가 군대를 간 사이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힘든 시기에 곁을 지켜주지 못한 나로 인해 이별을 하게 된 15년 전 구구절절한 스토리가 소개됐었죠.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 사연이 소개된 후 SNS로 DM이 도착. 그녀의 동생이었죠. 우연히 방송을 듣고 혹시 제가 쓴 사연이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우선은 맞다고 했죠.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죠. 혹시 그녀도 이 방송을 들었냐고. 같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자기 얘기랑 너무 비슷하다면서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가끔씩 오빠 얘기해요. 다급히 물었죠. 혹시 언니에게 얼굴이라도 볼 수 있냐, 전해줄 수 있냐고.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진지게 끊어진 인연인데 어리석은 미련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빠, 그럼 몰래 소개팅인 것처럼 만나볼래요? 동생의 치밀한 계획하에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전주, 그녀는 서울. 3시간 가까운 거리를 운전해 갔고 약속 장소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부터 저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봤죠. 유리창 사이로 보이던 그녀의 옆모습. 15년 전 내가 사랑하던 그녀가 맞았습니다.
1: 어떻게 네가...
0: 그녀 역시 저를 바로 알아봤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도 없이 그저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다가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왔던 질문을 했습니다.
2: 그때 왜 헤어지자고 한 거야?
1: 너 군대에 있으면서 모든 게 다 힘들었을 텐데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진 않았거든.
0: 한참 동안 멍했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먼저 생각했었다니. 차를 마시고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나누고 우린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이랬죠.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조잘조잘.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문을 열고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그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시작된 우리. 현재 다시 사랑을 시작한 지 약 9개월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9월 26일에 우리 결혼합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그 당시 사연 마지막에 그녀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지만 부디 단단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지내길 기도한다 했었죠.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내 곁에 있는 그녀, 그녀를 위해 내가 더 단단해지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반드시.

임재범 인사. 오늘 익명을 요청하신 남자분의 러브스토리였는데 이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인사. 남인사님 헐. 혼자 있는데 진짜로 소리 질렀잖아요. 진짜 이런 사연 때문에 운명이란 게 있나 보다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주책맞게 눈물이 그렁그렁 나죠.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내적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야 결혼한다고. 근데 저도 눈물 나가지고 예, 콧물 나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김미애님 이건 영화네요. 최보금님 그때 그 사연이 생각나요. 정말 아쉬운 커플이었는데 퇴근길에 눈물 쏟아요. 야 최보금님은 이런 기억력을 가지고. 김진태님도 첫 번째 사연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이게 여러분 2025년 9월 24일자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25년 작년 9월 24일자 방송. 이런 인연이 있어요 여러분. 라디오에서 읽어줬는데 그걸 또 그 동생이 듣고 본인도 듣고 너무 신기하죠. 지금 문자 주셨습니다. 라송 사연자입니다. 지금은 결혼 준비 다 끝냈고요. 전주에서 같이 지내고 있어요. 오늘 일찍 퇴근해서 예비 와이프와 같이 듣고 있네요. 또 자기 얘기 나온다고 틱틱대면서도 좋아합니다. 정말 두서없이 썼는데 이렇게 멋진 사연으로 읽어주어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을 돌아온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예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진짜 영화 같은 스토리예요. 예, 혹시나 방송에 나오면 선물은 안 보내주셔도 돼요. 러브게임 덕분에 이어진 이 인연이 제겐 큰 선물이거든요. 라는 글을 또

말미에 적어주셨는데 아닙니다. 예, 이렇게 다시 만나고 사연을 다시 보내주신 게 우리 제작진들한테 또 저에게 너무 큰 선물이고 우리 솔방울도 지금 어머어머 너무 신기하다. 예, 너무 큰 선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00만 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소파 받으실 후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이 선물로 갈 거예요. 야, 그래서 여러분 옛사랑, 그리운 사랑도 보내주시면 또 누군가가 이렇게 듣고 다시 또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오작교 역할을 해준 그 동생, 아, 처제한테 정말 평생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하세요. K-WILL 선물 피처링은 은지원.

0: 8746님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 원곡을 아시는 분도 많죠. 예, 츠키의 원곡이고요. 태연 만찬가입니다. 태연 씨가 한국어로 예, 이 정서를 잘 살려내면서 많은 분들의 지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획을 강남 씨가 했어요. 그래서 강남 씨 프로젝트, 예, J-POP 리메이크 프로젝트의 태연 씨가 시작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가수들의 이제 음악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태연의 만찬가 이어드렸습니다. 박수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백현진님 9월 24일 사연 다시 듣고 왔어요. 소름. 진짜 빨리 또 들으셨네요. 최주영님도 러브게임의 법칙 9월 24일 거 들으셨다고. 예, 감동이죠. 2980님의 신청곡 흐르고 있습니다. 퇴근 후 지쳐서 집에 가는 길인데 남편의 저녁 먹고 온다는 연락에 왜 이리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까요? 커피 선물로 갑니다. 아아. 정은지 하늘바라기 신청해 주셔서 이 곡 흐르고 있고요. 잠시 후 박소현의 러브게임 3, 4부에는 네버엔딩 뮤직 여러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선곡을 도와주셔야만 3, 4부 진행이 가능하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 들어서던 열차가 그대로 역을 통과하고 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평화롭던 일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죠. 최근 있었던 이 사고는 지하철역 변전소에서 누출된 이산화탄소가 역사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아지면 질식사고로 이어질 만큼 위험하지만 무색무취로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워 작업 전 반드시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은 물론

0: 지하시설에도 꼭 필요한 가스감지기. 이산화탄소까지 잡아낼 때 안전이 완전해지지 않을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7: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미음 지읒. 이것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나 반대로 짜릿한 쾌감을 느낀 적 있을 겁니다. 콘서트나 프로야구 경

경기 예매하려고 했다가 화면에 이것이 뜨면 맥이 탁 빠지죠. 홈쇼핑에서는 이것 임박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또 조급해집니다. 물건이나 좌석이 완전히 동났음을 알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인피니트 나띵스 오버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정답은 매진인데요. 저번 주 야구 경기 매진돼서 못 가서 너무너무 슬퍼요. 4940님. 근데 언니 매진보다 더 무서운 건 이선자예요. 오 이선자. 오, 예전에 콘서트 티켓 예매할 때마다 이선자 이선자 너무 무섭죠. 1622님 김기동님 세 분께 선물 갑니다. 미음지읒으로 맥주가 왔습니다. 맥주가 생각나는 날이라며 전민경님 그리고 만주 휴게소 가면 먹어야 할 간식이죠. 만주 1770님 또 3027님은 명절. 명절 오면 음식장만에 비상금 나갈 생각에 심장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예, 명절 예. 막장 어 막장 드라마도 두근두근 예 도파민 터지죠. 1404님 그리고 3667님 머징 예 머지를 만들어주셔도 되는데 머징 예, 귀엽게 또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1770님 3667님 두 분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네버엔딩 뮤직 시작할 텐데요. 정인의 장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정인 하면 떠오르는 것, 장마 하면 떠오르는 것, 음악으로 선곡해서 지금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4: 딱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 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오직 의식의 흐름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노래를 이어가 봅니다. 네버 엔딩 뮤직. 끝없이 릴레이로 노래를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이유 큰 의미 없고요. 맥락 딱히 필요 없습니다. 선곡의 포인트는 오직 여러분의 의식의 흐름입니다. 정인의 장마부터 시작할 텐데요. 5012님이 장마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Go, go, go away. 예, 장마에게 go away. 21 노래를 선곡해서 보내주셨고요. 7741님은 옛날 사극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정인은 없어 하면서 없어 유나의 없어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정세환님 장마하면 예 장마 때마다 빨래가 문제지요 라는 글과 함께 이적의 빨래를 신청해 주셔서 이분께 선물 가고요. 자 이적하면 떠오르는 것 빨래하면 떠오르는 곡 선곡으로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없어.

이적의 빨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빨래하면 세탁기죠. 1634님이 세탁기는 빙글빙글 돌죠. 그래서 나미의 빙글빙글. 예. 그죠? 이거나 빙글빙글. 예. 8620님. 옛날에 이불 빨래하면 푹푹 밟아가면서 해서 늘 무릎이 쑤셨어요. 그래서 아이유의 무릎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거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는 명장면이죠. 이불을 밟으면서 빠는. 근데 무릎이 쑤셨다며. 예. 이혜경님, 이적의 빨래를 들으며 이적하면 이적해서 좋은 회사 가서 대박이 났어요. 어, 이분은 성공을 하신 분이구나. 이적을 해서 좋은 회사 가서 대박이 났다며 대박이야 뜨뜨뜨 대성의 대박이야를 연결하셨고요. 김순영님, 이적은 옮기는 거죠. 저도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적에서 이사로 갑니다. 윤상의 이사. 김순영님 선물 가고요. 이사하면 떠오르는 곡이 또 많죠. 에피소드 많죠. 의식의 흐름대로 다음 곡을 보내주세요.

윤상의 이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김채연님이 이사한 친구 집에는 부자되라고 해바라기 액자를 선물해야죠 라는 글과 함께 박상민 해바라기를 선곡해 주셨습니다. 또 5004님이 이사하면 이삿날 뭐 먹어요? 짜장면 먹죠. 짜장면 하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해가지고 지오디 어머님께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연결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윤정희님, 이사하면 비 오는 날 이사하면 오늘처럼 비 내리는 날 이사하면 부자가 된다는 옛말이 있어요. 그래서 리치의 음악을 선곡합니다. 리치 사랑해 이 말밖엔. 이분께 선물 가고요. 의식의 흐름대로 지금 떠오르는 노래를 간단한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자랑해 이말밖엔 리치입니다. 리치를 거꾸로 하면 어때요? 리치를 거꾸로 하면 치리. 치리 치리 뱅뱅 치리 치리 뱅뱅 이효리 8884님 성공이고요. 리치 부자 하면 은행 VIP지 은행 VIP죠. 그래서 은행 뱅크의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경란님 가질 수 없는 너. 5511님 부자가 되려면 금이 최고예요. 그래서 골든 예 K-POP 데몬헌터스의 골든을 연결하셨습니다. 김현빈님 리치 하면 영앤리치 장원영이죠. 그래서 아이브의 눈 감고 러브다이브 러브다이브 흐르고 있습니다. 러브다이브 아이브 하면 떠오르는 것 의식의 흐름대로 지금 보내주세요.

러브다이브 아이브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아이브보단 이브였어요. 아이브에서 이브, 이브에 너그럴 때면 강혜경님 성공이고요. 오승주님, 예, 러브다이브. 다이빙은 바다에서 해야 제맛이죠. 그래서 바다의 음악을 선곡하셨습니다. 매드. 예. 김혜옥님, 다이빙. 물속으로 빠지는 거니까. 나에게 빠져 빠져, 예, 빠져 버려. 박경님의 착각에는 연결하셨습니다. 이로이님, 아이브하면 안유진. 안유진은 지구 오락실. 그러면 오락실 들어야죠. 한스밴드 오락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오락실 하면 떠오르는 것 많잖아요. 한스밴드 하면 떠오르는 것 선곡으로 보내주세요.

0: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제 감상평 들어보실래요?
1: 저 네. 어렸을 때 봐서 진짜 슬프고 명작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잘 봤는데 네. 목가 호주 너무 멀어. 울룰루 거기 되게 멀거든요. 거기 비행기 타고도 한참 가야 돼요.
0: 대문자 T DJ와 함께합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하선의 티네타운 아니고 시네타운.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윤수현입니다. 저와 함께하면 긍정에너지가 전해지고 5분만 같이 있어도 저절로 웃음이 난다고들 해요. 사실 이건 유전이에요. 부모님 두 분 다 유머 감각에 좋으셨고 저 역시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를 웃게 해드리는 게 즐거웠거든요. 지금도 집에 들어가면 거실 칠판에 도표를 그려가며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드리는데 부모님이 박장대소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장점 아끼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눠주세요. 고마움도 전하시고요. 저도 물려받은 밝은 기운 무대에서도 열심히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윤수현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맥락보다는 셀피드 긴 설명보다는 직감이 빛을 발합니다. 네버 엔딩 뮤직 계속해서 릴레이로 노래를 이어가 볼게요. 3부 끝곡으로 한스밴드 오락실을 전해드렸습니다. 한스밴드 오락실. 한스밴드 예전에요. 라이스버거 광고했었는데 김혜리님. 이야, 근데 기억력이 진짜... 아, 라이스버거 광고를 했었군요. 그래서 라이스버거라서 라이지의 음악 깨러기타 깨러기타를 선곡해 주셨습니다. 남희석 씨랑 같이 했다며 야, 우리 제작진 중에도 기억력이 저는 이 라이스버거 좋아하고 막 많이 먹고 그랬는데 야, 전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예, 각인될 만큼 예, 대단한 광고였네요. 한스밴드 라이스버거. 7045님이 오락실 하면 펌프죠.

오락실에서 저도 펌프 엄청 했는데 그때 펌프하면 뭡니까 여러분? 재키죠. 컴백. 예, 재키의 컴백. 많은 분들이 여기에 펌프하셨죠. 그래서 7045님이 재키의 컴백을 선곡해 주셨고요. 정은서님 한스밴드. 밴드하면 윤도현 밴드 가야죠. 그래서 한스밴드에서 윤도현 밴드 갑니다. 흰 수염 고래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의식의 흐름대로 다음 곡을 선곡해서 지금 빨리 보내주세요.

흰 수염 고래 윤도현 밴드입니다. YB 하니까 오비도 생각나요. 015비요. 그래서 허수진님이 015비의 음악 아주 오래된 연인들 연결해 주셨고요. 흰 수염 고래 고래하면 울산이죠. 울산 출신 가수 누구 있습니까? 태희 씨가 있죠. 울산이 나은 자랑입니다. 태희 같은 베개 3841님의 신청곡이고요. 1254님이 흰수염고래 수염에서 수염나면 면도를 해야죠. 그래서 V1에 면도 연결하셨습니다. 0016님 흰수염하면 애니메이션 원피스가 생각나요. 흰수염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피스 주제가 연결하셨습니다. 코요태 우리의 꿈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의식의 흐름대로 다음 곡을 연결해 주세요.

코요테 우리의 꿈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 하면 로또 1등 로또 엑소로또 9236님 성공이고요. 오소라님이 원피스 주제가라서 원피스도 이쁘지만 짧은 치마가 더 이뻐요. AOA 짧은 치마 연결하셨습니다. 또 9331님이 김종민의 우연히가 있다면 성시경의 이윽고가 있죠. 그리고 내래 아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예,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다음 곡을 선곡해 주세요.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입니다. 내일이 부르고 있는데 내일 다음은 모레. 그래서 모래시계 8884님 모래시계 선곡하셨고요. 101 아직도에서 비가 다시 오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집에 도착을 못했어요. 집에 빨리 가고 싶다. GD의 홈 스위트 홈 6457님 선곡입니다. 271님 기억을 걷는 시간 열심히 걷고 있을 때 에픽하이는 뛰어요. 뛰어 에픽하이 런 연결하셨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예 런 하면 떠오르는 것들 에픽하이 하면 떠오르는 것 의식의 흐름대로 다음 곡을 이어주세요.

에픽하이 원 흐르고 있습니다. 에픽하이 타블로 씨 딸 이름이 하루잖아요. 딸 하루가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연결하셨습니다. 9163님 빅뱅의 하루하루. 또 런 하면 션이죠. 션 씨는 정말 진짜 최고의 러너예요. 6724님이 진우션의 말해줘를 연결하셨고요. 남현수님 요즘 제일 핫하고 같이 뛰고 싶게 만드는 노래 코르티스 레드 예 띄워줘야죠. 코르티스 레드에 이어질 다음 곡을 보내주세요. 샵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자매 기술이 달라.

0: 사라집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2: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먼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3: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8시부터는 웬디의 영스트리트가 방송됩니다.
2: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콜티스 레드 들려드렸는데요. 레드 했으면 블루 가야죠. 그래서 더 블루에 그대와 함께 9909님이 연결을 하셨고요. 도가니 사리기 이 가사를 듣고 도가니 말고 오가니 어때요? 오가니 가니. 예, 이거 다 옛날 라떼는 말이야. 다 오가니였다고. 예, 8884님이 컨츄리 꽂고 오가니. 9476님이 레드 하면 와인이죠. 저는 샴페인이 좋아요. 이건 와인파 샴페인파가 좀 나뉘긴 하죠. 한해 샴페인을 연결하셨습니다. 5892님이 레드 경고등이죠. 그래서 타샤니의 경고를 와 괜찮죠. 이 레드 가사가 여러분 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드는 that's red, that's red, red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약간의 경고성이에요. 근데 타샤니의 경고를 바로 연결하셨습니다. 다음 주 네버엔딩 뮤직은 이 곡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비도 많이 왔는데 이런 목요일 저녁에 생방송으로 선곡해 주신 우리 많은 솔방울들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0: 각질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 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똑같은 눈빛이어도 내가 어떤 마음을 담고 있냐에 따라 부르는 말이 달라집니다. 상대에게 불만이 있을 땐 눈총, 애정이 있을 땐 눈길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 대상이 나 자신일 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오늘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눈빛을 주로 보내셨나요? 피곤한 목요일, 실수도 하고 반성해야 할 일도 있겠지만 고생한 나를 위해 눈총 대신 따뜻한 눈길로 하루를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16년 7월 9일 목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빈지노 피처링 어반자카파의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오늘은 눈빛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신기하게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제 눈빛은 제가 이렇게 뭔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워낙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눈을 보고 얘기를 하는 편이라 얘기를 담아서 감정을 담아서 얘기할 때 그 감정을 최대한 전달을 하려고 눈빛에 담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9885님께서 동대문 요즘 핫하다고 며칠 전 딸과 함께 완구거리 다녀왔어요. 정말 많은 말랑이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저장을 해놨는데 시간이 되지 않아서 못 갔고 그냥 근처에 있는 곳들 요새 동대문 말고도 많은 곳들 문구샵이나 이런 데서 많이 판매를 해가지고 다녀왔는데 아 만지는 재미도 있고 계속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네, 재밌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 드릴게요. 2부와 3부에서는요, 영스엔 웬일이야. 영스와는 가족 같은 사이죠. 미니 9집으로 컴백한 아이들의 소연, 미연, 민니 씨와 함께 합니다. 세 분과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 받습니다. 요즘 완소들의 근황은 어떤지,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요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다우닝.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소시지 베이커리 5달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5: 든든하게
4: 집에서도
6: 간편하게
4: 소시지 베이커리 5달.
6: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0: 탕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황주연님, 퇴근하는 길에 다른 지름길을 발견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예쁜 카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익숙한 동네에도 제가 모르는 곳이 많다는 걸 알게 된 하루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새로운 길을, 낯선 길을 마주했을 때 거기에 다양한 볼거리들, 내가 오래 살던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곳을 가게 되면 내가 이렇게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많구나 하면서 재미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뭘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소소한 일상이 담긴 사연이나 저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들 모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오늘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사연 받는 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10cm 피처링 정은지의 같이 걸어요.

센치 피처링 정은지의 같이 걸어요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이야기들 바로 만나볼게요. 0033님, 야간 근무하는 날엔 컨디션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는 편이에요. 밥도 제때 잘 챙겨 먹고 전날 잠도 푹 자고 출근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근데 뭔가 중요한 일정이 있거나 아침 일찍 시작을 하는 일정이라던가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날이 있다면 그 전날 조금 체력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피곤이, 피로가 계속 쌓여서 나중에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3293님, 경제 스터디 모임에 가려고 나왔다가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카페에서 영어 공부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알차게 보낸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 아니 요새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뭐 투잡 뛰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일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취미생활을 즐기고 아니면 또 언어 공부를 한다던가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영어 공부한 게 나중엔 언젠가는 또 쓰일 상황이 또 오신다던가 아니면 일할 때도 꼭 쓰이는 상황이 꼭 오실 것 같아요. 네. 또 0813님, 저녁을 맛있게 먹었지만 디저트 배는 따로 있죠. 아이스크림 사러 집 앞에 나왔어요. 초코 아이스크림 주문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디저트 배는 따로 있죠. 뭔가 밥을 든든하게 먹어도 입이 심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달달한 걸 먹고 싶다던가 시원한 걸 먹고 싶다던가 특히 여름에는 더더욱 그런 감정이 크게 드는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완소들은 지금 뭘 하며 저와 함께하고 있는지 공유해 주세요. The 1975의 Chocolate.

The 1975의 Chocolate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3113님, 매일매일 야근하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일찍 퇴근해서 운전하는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작은 개인 사업을 하며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인데 3년 전에 남편과 학업도 시작하면서 논문이 완성되어 드디어 졸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축하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축하드립니다. 와, 네. 또 작은 개인 사업을 시작을 또 하시고 남편분과 또 학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너무너무 멋있고 이 졸업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멋지게 해내셔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장민정님, 손님 한 분이 예전에 했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다고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시술하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마지막에 가실 땐 너무 마음에 든다고 웃으며 가시더라고요. 저도 기분 좋아서 사연 보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 근데 저도 만약에 헤어스타일리스트 분이라고 하면 기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또 다시 오신 분인데 가실 때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아, 다음에 또 올게요. 요 말. 뭔가 조만간 또 찾아오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또 들죠. 네. 또 우리 0907님.

직장 다니며 투잡 뛰는 직장인입니다. 매일 8시에 라디오를 듣는데 웬디님 호탕한 웃음소리에 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호탕한 웃음 계속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네 이런 호탕한 웃음 자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잡 뛰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날은 또 좋으면서 또 어떤 날엔 되게 힘든 날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저희 또 호탕한 웃음소리 들으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지금까지 덕, 지우미 사연 만나봤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 3부는 영센 웬일이야 미니 9집 위메이드로 컴백한 아이들의 미연, 민니, 소연 세 분과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럼블피쉬의 스마일 어겐 듣고 2부에서 만나요.

요즘 산업현장 화재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안타까운 일 중 하나는 이전에도 화재 경보가 오작동한 경험 때문에 진짜 경보가 울렸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는 대신 또 오작동일 거라고 의심한 작업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어느 정도 불이 번진 후에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화재 감지기보다 화재의 시작을 감지하고 화재 신호와 비화재 신호까지 구분하는 불꽃 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잘못된 경보 없이 빠르게 작동할 때 진짜 안전이 보장되는 거니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비니
1: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서양에 젤리가 있다면 우리나라엔 묵이 있죠. 그 중에서도 부드럽고 쌉싸래한 도토리 묵은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도토리는 신석기 시대부터 먹어온 열매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등의 유적지에서 야생 도토리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도토리가 원래 배고픔을 견디게 해준 구황식품이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고려 충선왕은 흉년이 들자 반찬수를 줄이고 몸소 도토리를 먹었고요. 조선시대 숙종도 흉년의 도토리를 백성에게 나눠줬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지금은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높아서 건강식으로 손꼽히는 도토리묵. 한때는 어려운 시절을 버티게 해준 음식이 이젠 건강을 챙기는 별미가 된 셈이죠.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오늘은 미니 9집으로 컴백한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1: 나 인사할까요?
2: 네. 하나 둘
3: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0: 아이 반갑습니다. 한 번씩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 소연 씨부터.
1: 안녕하세요. 전소연입니다.
0: 와
4: 전소연 씨.
5: 안녕하세요 미안입니다.
6: 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 분들께서 영세도 정말 많이 또 출연을 해주셨었어요. 네. 근데 오늘도 이 조합은 처음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0: 우리 성민님께서 아이들의 언니 라인 영세 떴다. 드디어 리더님 등판했네요. 박수.
2: 저 처음 와요?
0: 네.
2: 진짜요?
0: 네.
2: 나 처음 왔어?
4: 뭔가 익숙한 느낌이긴 한데.
2: 나 한 두 번 온 줄 알았어요.
0: 아, 그래요?
2: 네.
0: 워낙 바쁘게 활동을 하셔가지고.
2: 아,
0: 또.
2: 그렇구나.
0: 네.
2: 아, 너무 좋네요. 이제 오게 돼가지고. 너무 그쵸, 반갑습니다.
0: 그쵸.
2: 네.
0: 이번을 계기로.

0: 자주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언니 라인의 특징이 있나요?
1: 특징이요?
0: 네. 근데 무슨 조합마다 네. 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주시잖아요.
1: 그렇죠.
0: 네. 언니 라인의 이런 특징이 있나요?
2: 그러니까 원래 언니 라인 사실 이 줄이긴 해요.
1: 네. 아. 왜냐면 항상 거부를 해왔어요.
0: 아, 언니 라인?
1: 라인에 끼려고.
2: 서연이가 아,
0: 딱 중간이라.
1: 네.
3: 아. 아, 좀 애매해요.
0: 아.
1: 네. 근데 사실 뭐 나이라는 게.
3: 근데 이상하게 네. 거기선 잘 안 껴주고 여기는
0: 오라고
3: 하고.
0: 네. 근데 오라고 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오라고 했는데 하도 안 오니까 맞아요. 이제 거부를 하는데 아. 이제 오더라고요.
3: 네, 이제 뭔가 네. 거부를 하는 쪽을 저는 계속 네. 찾게 되더라고요.
1: 아. 그래서 저는 네. 솔직히 이제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3: 저요?
0: 저 언니 정하기 싫어진 것 같은데.
3: 언니 라인 할게요.
0: 아!
3: 네.
0: 계셨죠. 네. 이번 계기로 네. 네. 이 자리에서 바로 또 공식 인정을 또 하시는.
3: 저 이제 언니입니다.
0: 아, 네. 좋습니다. 네. 아니 또 아이들 분들께서 좋은 소식을 들고 영세 놀러 오셨습니다. 6개월 만에 미니 9집 We Made로 컴백을 했습니다.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3: 아, 저희 이번 We Made는요, 저희 9집이고요, 벌써. 그리고 또 저희의 또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굉장히 담긴 그런 앨범입니다. 네.
0: 아니, 앨범을 낼 때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장르, 새로운 모습을 항상 들고 나오셔서
3: 네.
0: 기대하게 만들기도 하고, 근데 그 기대를 또 뛰어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TH04님께서 미연 누나 이번 앨범 신곡 스포 물어봤을 때 섹시라고 네. 했잖아요. 이번 컨셉을 가장 잘 소화한 아이들에서 제일 섹시한 멤버는 누군가요? 라고.
1: 아 근데 TH04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0: 네.
1: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은 정해져 있겠죠.
0: 아 누구죠?
1: 아 근데 원래 저라고 제가 밀고 있었거든요.
0: 아 미연 씨가.
2: 미라.
1: 아니 근데 무대를 최근에 봤는데 이제 소연이는 워낙 뭐 섹시했었고 오. 이제 민니가 엄청 섹시하더라고요.
3: 아 인정. 네. 네 인정.
1: 이게 처음에 안무 연습할 때는 저희가 그냥 진짜 춤 맞고 안 맞고만 보느라고 잘 몰랐어요. 각자가 네. 뭘 하고 있는지.
0: 네, 네.
1: 근데 굉장히 뭐 제스처도 많이 준비하시고 한껏 부리시더라고요.
0: 어머.
1: 저 다음으로는 민니하고 하고 싶습니다.
0: 아 1등은 감사합니다.
3: 저는 3위?
2: 3위!
0: 아, 민니씨!
2: 네.
0: 지금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좀 인정하시나요?
2: 2등인 거는 조금 인정 못 하는데.
0: 1등이다?
2: 섹시해졌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0: 어, 그럼 몇 등이라고 생각하세요?
2: 전 당연히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니 이 아이들분들이 컨셉 1등을 물어보면 자기애가 강해서 다 본인을 고른다고 해요.
2: 맞아요.
0: 그럼 민니씨가 생각하는 그럼 2등은 누구예요? 1등은 본인이라 하셨으니까.
2: 2등?
0: 없다? 본인이 너무 1등이라서?
3: 독보적인 1등인가
0: 약간 2등을 망설이셔가지고 뭐 약간
2: 2등 근데 제가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슈아가 근데 우리 막내가 많이 또 섹시해졌다. 네, 성숙해졌고 많이 섹시해져가지고 뮤비 보고 깜짝 놀랐어요.
3: 인정 못합니다. 인정 못합니다.
0: 아니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이
1: 우리 둘이 그러니까 왜 슈아 얘기를
3: 갑자기
1: 해.
0: 그럼 3위까지 골라볼까요? 3위?
2: 3위?
1: 3위까지는 기대해볼 만하죠.
2: 아니 2위까지 물어보니까 비해서 대단한 건데.
1: 아 진짜?
3: 3위 얘기해주세요.
2: 3위?
0: 속상해 실망해하지 않게.
1: 네.
0: 3위 안 불리더라도
1: 절대 안
0: 될게요.
2: 3위? 아 어려운데?
3: 뭐 어려워?
2: 우기인 것 같아요.
0: 아
1: 진짜 평화주의다.
3: 그러니까 진짜 착하다.
1: 진짜 착하다.
3: 언니 진짜 착해요.
1: 진짜
0: 감사하다.
1: 실망할 줄 알고.
2: 그러니까
1: 실망할 줄
3: 알았습니다.
0: 그러니까. 아이 또 타이틀곡 제목은 Give Me That Love입니다.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3: 이번에 저희가 여름 곡을 준비했는데요. 진짜 뜨거운 여름 곡이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에 관한 노래예요. 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저희가 말했던 뭐 자신감, 자존감 이런 걸 조금 벗어난 주제여서 더욱 새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니 우리 써니님께서 오랜만에 서머송으로 돌아왔다길래 저는 크락션 같은 청량 시원한 노래일 줄 알았거든요. 반전으로 뜨겁고 후덥지근한 게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서머송이라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 근데 타이틀곡이 원래 다른 노래셨다고.
1: 어, 네 맞아요. 타이틀곡을 원래 보냈던 거는 그 모닝이라는 저희 수록곡,
0: 아, 네네네, 네, 알아요.
1: 수록곡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김미델 러브이 되게 됐어요.
0: 어, 어떻게 바뀐 거예요?
1: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번에는 뭔가 저희 멤버들이랑 저희가 좀 변하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네. 얘기를 사실 맞아. 앨범을 처음 만들 때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타이틀을 고르니까 모닝을 골랐는데 이제 모닝은 사실 또 아이들스러운 거예요. 되게 저희가 했던 것이라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럼 정말 안 했던 거를 해보자라고 해서 김미델 러브 골랐고 그리고 사실 김미델 러브를 좋아하는 회사분들 멤버들이 되게 많았어요.
2: 네. 어허, 독보적으로 조금
1: 네 맞아요.
2: 또 다음 문자가 하나 와 있는데 민니 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 9948님 민니가 이번에 다시 찐 도입부를 맡게 됐잖아요. 이번 파트 쟁탈 저는 수월했나요? 네. 쟁탈 저는 뭐예요?
2: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 막.
1: 네. 파트 뺏기.
3: 내가 가질 거야.
0: 내 거야!
3: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서현이가 저한테 쳤습니다.
2: 근데 그게 민니 씨 파트여도 그 도입부를 뺏고 싶은 사람은 없었어요?
3: 있을 수도.
2: 너무 매력이 있는 파트다 보니?
4: 근데 이 노래는 진짜 그냥 민니 그 도입부는 민니 거였던 것 같아요.
3: 제 거였습니다.
2: 아니 근데 지난번 네. 모노 때도 취임새로 또 도입부를 맡으셨었잖아요.
3: 약간 애매한 도입부긴 했어요.
2: 왜요? 매력이 딱 있었는데.
3: 그 뭐죠? 약간 애드립인가?
2: 맞아요 맞아요. 네,
3: 가사가 그래도. 없었어가지고 그래도. 이번에 좀 당당하게 도입부라고 소개할 수가 있어서 네, 좀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2: 아하. 혹시 이 도입부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살짝?
3: 네.
2: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3: 네. Keep me on my toes. 시선 같이 닿을 때면 shivers through the bones.
1: 사랑.
2: 와,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셔가지고.
1: 네. 근데 진짜 많이 녹음했어요.
2: 맞아요,
1: 저희.
2: 진짜.
1: 네,
3: 진짜 많이 했어요.
1: 너무 많이 녹음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가 원래 녹음 비하인드 촬영하잖아요. 이것도 다 끄고도 막 녹음하고.
2: 아 진짜? 네. 왜요 왜?
1: 그냥
2: 느낌 때문에?
4: 네, 느낌.
1: 네, 이 부분이 정말 느낌이고 저희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느낌이라 어떻게 하면 더 잘 나올까를 계속 연구했던 것 같아요.
3: 맞아요.
2: 와 근데 너무 좋아요.
3: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걱정될 정도로
2: 이거 맞나?
3: 계속 아쉬워서
2: 진짜.
3: 계속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제
2: 결국에는 많이 하면 약간 헷갈리잖아요. 이게 맞나? 나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나?
1: 맞아요.
2: 너무 잘 나왔네요. 네.
3: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사실 가사를 외우냐 안 외우냐가
2: 맞아요.
1: 진짜 차이가 커요. 네, 맞아요. 진짜.
4: 근데 이제 외우고 약간 진짜 눈 감고 할 수 있을 네. 정도로 하는 거는 딱 다른 느낌이 나요.
1: 맞아요.
2: 맞아요. 근데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파트가 녹음하다가도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곡은 좀 수월했나요? 아니면 좀 변경도 됐나요?
1: 이번 곡도 꽤 변경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4: 그랬나?
1: 언니 파트 내,
4: 내 거 말고도?
1: 언니 파트 말고도 이제 뭐 욱이랑 저랑 랩하는 것도 조금 약간 핑퐁도 좀 다르게도 해보고 했었어요.
2: 그럼 이게 녹음한 그 자리에서 바로 바뀌나요?
1: 아니요,
4: 다른 것 같아요.
1: 하루 뒤에. 하루 뒤에 이제 뭔가 좀 모니터 들어보고
2: 네. 좀 아쉽다
1: 네. 하면은 이 파트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네 한번 바뀌는 것 같아요.
2: 그럼 녹음을 수정 녹음도 꽤 많이 하시겠네요?
1: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2: 와 그래서 또 이렇게 완벽하게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저 사실 믹스 보내고도 한 파트만 다시 보내드려도 되냐고 다시
2: 진짜?
1: 보내고 네 이렇게
2: 믹스
1: 해요.
2: 단계에서도?
1: 네.
2: 와
3: 모닝인가 그게?
1: 아니. 모닝도 아마 믹스 전달하고 막 아파트 바뀌고 했을 거예요.
4: 진짜?
3: 와, 네. 중간에 이건 추가 녹음도 생기고 네.
2: 이거 그리고 곡에 대한 애정이 또 커서 또 그런 것도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민우님께서 각자 이번 노래에서 탐나는 파트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4: 아 저 있었어가지고 네. 이제 소연이한테 얘기를 했어서 그거를 이제 바꿨죠.
1: 아 오, 받았죠. 미연 언니 파트가 좀 바뀌었었거든요.
4: 이제 원래 애드립 이제 브릿지 부분에 애드립이 있는데 약간 그 전에 속삭이다가 들어가는 그런 파트인데 네, 네. 그게 원래 소연이의 파트였었어요. 근데 이제 딱 그것만 지르기가 전 너무

0: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늘릴 수 있을까 이런 맞아. 걸 하고 이제 고민하고 연락 맞아. 주셨죠?
1: 맞아. 언니가 이제 파트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고민했어요. 이게 어쨌든 누구의 파트를 빼서 줘야 되는 거니까 이미 다 녹음은 그쵸, 그쵸. 되어 있고 그쵸. 뭐를 빼서 줄까를 하다가 이제 제 파트를 빼서 이제 조금 줬었던 거죠.
0: 네. 전 진짜 처음 연락해봤거든요.
2: 아 진짜?
0: 네, 진짜 고민하다가 아 이거는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래서 장문으로 밤중에 보냈었습니다.
3: 궁금하다. 이게 진심이 진짜 담긴 문자에서 또
1: 맞아요, 맞아요.
3: 소유식에 닿지 않았을까.
1: 그리고 너무 잘 소화해줘서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선택이.
0: 감사합니다.
3: 오늘 하이파이 많이 하시네요. 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Give Me That Love 듣고 올게요.

0: 아이들의 Give Me The Love 듣고 왔습니다. 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다양한 장르를 고심하고 연구해서 내시는 것 같아요. 아. 이번에도 그렇게 느꼈고 이번엔 약간 여름 섹시 느낌.
1: 아, 아 여름 섹시.
0: 네, 근데 이게 안무도 너무 매력적이고 코러스 파트 그 안무 있잖아요. 그 아, 쏙 들어오고
1: 감사합니다.
0: 멤버분들의 비주얼도 뮤비에서 한 분 한 분 다 너무 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보컬 보컬의 색깔들이 다 다섯 분 다 너무 다 다양해서 그런지 노래가 항상 좀 새롭고 다채롭게 들리는.
1: 감사합니다.
0: 그걸 또 디렉을 또 잘 해주시고 녹음을 맞아요. 계속 수정 녹음해서 그렇게 나오는 걸 수 있지만 너무 좋습니다. 또 다음 문자 하나 미연 씨께서 소개해 주세요.
2: 네, 재민님 오랜만에 썸머송으로 돌아왔는데 썸머 퀸도 따로 준비를 하나요? 크크크크 여름 컴백은 다른 컴백이랑 좀 다른지 궁금하고 겨울에 서늘한 아이들도 좋은데 언젠가 아이들표 윈터송도 꼭 듣고 싶어요. 오.
0: 여름 컴백을 준비하는 자세 다른 때와 좀 다른지 아니면 똑같은지
3: 저희 근데 사실은 원래 컴백이 5월인가?
4: 네,
3: 5월이었는데 네, 밀려가지고
0: 네. 조금 많이 밀려 그쵸? 네. 네. 두 달 정도가
3: 썸머 퀸을 놀 썸머 뭘 놀 썸머 송도 노리지 않았고요 사실은 네 그냥 이렇게 적당한 맞아. 선선할 때를 노렸었는데 근데 이제 밀리면서 의외로 이게
4: 더 잘
3: 되게 썸머 송이
0: 더 잘 어울려요
3: 네 맞아요
0: 썸머 송이랑 잘 어울려 그러면 이제 두 달이 밀려서 어떻게 보면 썸머 송이 되었는데 네. 따로 준비하신 게 있는지
3: 아 저희 요즘 아 이게 따로 준비한다 해야 되나 그 오일을 발라요
0: 아 그 건조해서?
3: 아니요
4: 약간 약간
3: 무대
0: 아 건강한 무대 보이려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 무비처럼 네 뮤비에서 네. 좀 촉촉하게 나잖아요
3: 좀 끈적해 보이려고
0: 맞아요 아~
3: 네 그런 준비 정도
4: 아~ 핫한 느낌
3: 네 핫한 느낌
2: 운동도 하시지 않아요?
3: 운동 아 운동
0: 멋있다 네. 하긴 여름에 건조할 수가 없지 습한데
3: 그러니까
0: 네, 말이 안 되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2: 운동한다고 하는데 엄청 수줍어하길래
4: 아~ 운동도 하고 근데 이제
3: 운동도 하죠. 네.
0: 아, 그렇죠. 운동도
4: 약간
0: 하죠.
4: 끈적거리는 메이크업도. 약간 웨트한 느낌
0: 많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약간 태닝한 그런 메이크업 같은 거.
3: 네, 네, 그렇죠.
0: 그렇죠.
3: 맞아요.
0: 뮤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미연 씨 그때 운동을 뭐였지? 발레였나?
4: 어떻게 기억하세요?
2: 대박.
0: 맞아요. 그렇죠. 발레를 하신다고 그때 한 3회인가 4회밖에 안 가셨었다고 하는데.
2: 네, 네.
0: 아직 이게 진행 중이신가요?
2: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이쪽에서 연락 와주시는데 진짜 이게 또
0: 바쁘니까.
2: 네 바쁘다 보니까
3: 계속 몇 회 했어 이제.
2: 그래도 7회 8회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좀 갔어요.
0: 그러니까요. 네, 3, 4회 정도 갔다고 네, 하셨어요. 아,
3: 3, 4회 정도 더 했네요.
2: 횟수까지 기억하세요. 이야. 감사해요.
0: 아니 우리 추추님께서 이번에 1위 공약으로 미연이가 뽀뽀를 얘기했는데 다 동의하는 건가요? 미연이는 왜 뽀뽀에 집착하는지도 궁금해요 라고
3: 그니까요
0: 아가 스킨십을 좋아하시나 봐요
2: 그런 것 같고요 아, 일단은 저 뽀뽀라는 단어가 너무 네. 웃겨요.
0: 그러니까 아, 어떤
2: 멤버랑 뽀뽀가 이게 웃겨서 아니, 마음에 들어서 아~ 이 만약에 그런 저희 라이브 방송 같은 거 할 때도 그 댓글만 눈에 보여요. 아~ 제 눈에
3: 없는데도 있는 것 같아요.
2: 아니에요. 아~ 진짜 있어요.
3: 같이 댓글 보고 있는데
2: 진짜 있고 그리고 또 자꾸 집착하게 되는 이유가 솔직히 저도 막상 진짜 뽀뽀 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진짜 뭐 하고 싶은 줄 알아 나라고?
0: 네 지금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2: 아니, 아닌데 아닌데
0: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2: 이거를 얘기할 때 그 멤버들 반응이 너무 웃겨요. 아~ 약간 싫어하는 아~ 듯한 그런 아~ 반응이 너무 재밌는 거야. 저는.
0: 그래서
2: 네, 네. 네.
0: 그래서 1위 공약이 뽀뽀가 확정이 됐나요?
2: 된 건가요?
3: 아니
2: 나이였어요 제가.
0: 반대하시는
4: 분이
0: 많이
4: 다 오케이 한 거 아니었어?
0: 아 진짜?
4: 볼 뽀뽀 아니에요?
0: 소연 씨는 그래? 반대하시나 봐요.
3: 아니 그 지압 슬리퍼 뽀뽀. 신고 노래하기 아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뽀뽀보다 지압 슬리퍼 훨씬 재밌지 않아요?
2: 진짜요?
0: 지압 슬리퍼를 신으세요?
3: 미연 씨는
0: 미연 씨만
3: 네.
0: 저는 아, 그럼 미연 씨만 편안하고 다른 사람은 도통스럽겠네.
4: 근데 그거. 뭔가 그건 김미들럽이랑 좀 뭔가
3: 다들 뽀뽀하고 싶어요. 제 생각에. 아. 다들 뽀뽀를 하고.
0: 소연 씨가 좀 따라가 주셔야겠다.
3: 네. 네.
2: 뽀뽀하고. 소연이가 센터로 와야
4: 돼. 근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소연이한테 뽀뽀하는 모습 상상하면 좀 웃길 것 같아. 그 뭔가 소연이가 진짜 싫어할 것 같아.
0: 싫어하니까.
3: 그럼 내가 좋아할게. 만약에
0: 아~ 공연하면 근데 그래? 그것도 해봐. 상상이
2: 가. 그러니까 안 좋은데 애써 좋은 표정을 짓는 그것까지 너무 상상이 가요.
0: 저는 꼭 그게 뜬다면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이번에 1위 공연 꼭 볼 수 있길 기대해보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0: 기능 식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3: 든든하게
2: 집에서도
4: 간편하게
2: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4: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오딸.

0: 전화.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웬디의 영스윗 광고 듣고 왔고요. 여기서 잠깐 복습 퀴즈. 여러분이 오늘 방송을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신지 확인하는 복습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뮤언 씨가 문제 내주시죠.
3: 네. 아이들의 미니 9집 We Made의 타이틀곡 제목은 바로바로 김미대 땡땡인데요.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2: 보기 주세요, 민니 씨.
4: 네. 1번 허브, 2번 러브.
5: 오. 아, 어렵다.
2: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그중 딱 한 분을 뽑아 아이들의 친필 사인 앨범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소연 씨?
4: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2: 그리고 잠시 후 3부에서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깜짝 미션도 있을 예정인데요. 아이들에게 응원의 말도 함께 보내주세요. 미션 성공 시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6: 많이 보내주세요.
2: 그럼 저희는 3부에서 계속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혹시 이거 같이 외쳐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잠시 후에
6: 만나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몇 년 사이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엔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7: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7: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미연, 민니, 소연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깜짝 미션, 운명의 빙고판.

0: 저희가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미션을 해서 성공을 해야 청취자분들께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꼭 성공을 해야겠죠?
1: 네.
0: 자신 있으신가요?
1: 네.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이번 미션은 프로그램 이름 이어 말하기인데요. TV, 예능, 그리고 라디오도 포함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왕복으로 틀리지 않으면 성공이에요. 문제는 음성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준비됐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게 어떻게...
0: 네. 시작해볼까요? 시작!
3: Ready, go! 1박.
0: 에? 1박이 뭐예요?
2: 아, 1박. 뒤에 있는
0: 이런 거예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0: 아,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아니, 제가 저한테 우를 날릴게요. 아니, 저는 시작하면 제가 바로 아는 프로그램을 외치는 건 줄 알았어요.
4: 나도.
0: 저희도 다 그렇게 이해했죠.
2: 아니, 그걸 다 안 들었어.
0: 그래, 민니 씨는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4: 뭐예요?
0: 아니, 이거를 뭐예요? 지금 이렇게, 그게 아니라 정말 시작하면은 내가 프로를 외치는 건 줄 알았는데
4: 네 글자.
0: 문제가 음성으로 나온다 그래서 뭐지 했어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2: 근데 왜 아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0: 뒤에를 이어 말하는 거. 이어 말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2: 그래, 안 해주셨다.
0: 프로그램 이름이 저는 이게 내가 말하면 플레이라고 해서 소연 씨 말하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2: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0: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면 뭐 러닝 맨 이렇게 그 맞죠?
2: 네.
0: 오케이. 예스. 이제 이해했습니다.
4: 몇 글자예요? 몇 글자예요?
0: 이거 몇 글자인지 상관이 안 해.
4: 상관없어요.
0: 방송처럼 세 글자 나올 수도 있고 네 글자 나올 수도 있고 다르다고 합니다. 어머 나 틀릴 것 같은데?
4: 설레.
0: 우와 설레요?
4: 아니 그냥 추임새요. 추임새.
2: 설레.
0: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4: 네.
0: 저부터 먼저입니다. 시작!
3: Ready, go!
4: 1박
0: 2일

0: 복면
1: 가왕.
2: 어려워.
0: 그것이
3: 알고 싶다.
0: 인기
1: 가요.
2: 우와!
0: 나 혼자
1: 산다.
2: 우와!
0: 런닝
1: 맨.
2: 뭐야? 나야?
0: 웬디의
2: 양.

0: 그러면 빙고 하나 완성 아니에요? 이렇게 딱? 그죠? 와!
1: 빙고예요?
0: 지금 성공한 날씨 빙고. 어머. 와, 대박. 와.
2: 축하, 축하.
0: 아니, 여러분들 덕분에 빙고 한 줄을 완성한 거예요.
2: 실패도 완성이에요?
0: 아, 아니구나.
2: 아닌 거죠.
0: 네, 죄송해요.
1: 그래도 잠깐 행복했다.
3: 그니까.
0: 붙여져 있는 것 때문에 성공인 줄. 아.
1: 곧 성공이.
2: 아, 말하지 말걸.
0: 죄송합니다. 아니야,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도 성공을 해서 다행입니다. 아. 네, 제가 실패해가지고. 아. 네, 저예요, 저. 네, 제가 실패했어요.
1: 근데
0: 네.
1: 미션이 어렵다.
2: 그니까요.
0: 네,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미션도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이번 미니 9집의 수록곡들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그럼 첫 번째 노래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Hello, it's a lovely morning. The weather's so nice today. I love it. Morning alarm is at 8 a.m. 세 번째 트랙 Morning인데요.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Morning은 정말 건강한 노래입니다. 제가 한동안 건강 중독자였거든요.
1: 요즘 전도사, 전도사.
2: 네, 건강 전도사.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그래도 지금도 이제 아침형 인간. 그리고 아침에 뭐 핸드폰 안 보고 명상하고. 와,
1: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2: 스트레칭하고 러닝하고 산타고 뭐 이런 제가 네, 야채 안 먹어서 더 건강하게.
0: 와, 멋있다. 네. 아침형 인간 일단.
2: 네, 이게 제 삶을 약간 좀 쓰면서 약간 건강 전도사처럼 좀 쓴 노래였어요.
0: 와, 멋있다. 네. 우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이틀이 될 뻔했던 Morning입니다. 네. 혹시 나는 모닝파였다 있나요?
1: 모닝도 너무 좋은데 진짜 찐 모닝파가 우기.
2: 저랑 우기만 모닝파였었어요. 근데 진짜 회사 통틀어서.
1: 진짜?
2: 네, 진짜. 제작팀, 무슨 팀 다.
0: 아, 진짜 두 분밖에 안
1: 계셨어요? 김미대 씨였어.
2: 네.
4: 나 완전 김미대 씨였어.
0: 근데 소연 씨는 왜 모닝이었어요?
2: 저는 사실 이런 자극적인 노래 좋아하고 김미대 럼처럼 약간 막 좀 느좋? 네, 그런 네, 노래 네, 별로 네, 잘 못 네, 들어요. 네, 네,
0: 네, 네. 아, 느좋. 느낌 있는
2: 느좋.
1: 느좋. 소연이가 느좋다니까.
4: 맞아요.
0: 네. 아, 우리 8837님께서 모닝은 진짜 음방 한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제발 강력하게 추진해주세요.
1: 아, 진짜 하면 좋겠다.
2: 그러니까요. 아니 뭐 어디 저희가 또 근데 모닝 안무도 있잖아요.
1: 아, 이제 네.
2: 어디선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0: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 이제 연습하면서 이 노래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2: 뭔가 기분이 좋아져요. 네. 좀 신나요. 건강이 원래 기분을 좋게. 건강이.
0: 건강 전도사 맞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네.
2: 건강을 사랑 합니다.
1: 벌써 네. 바로 운동 가실 복장인데.
0: 아, 운동 가시나요?
2: 아, 운동 네, 하고 네. 왔죠.
0: 네. 와, 건강 전도사네. 우리 곤지님 다들 요즘 유행하는 땡로그에 재미 들린 것 같던데 시작하자고 하는 사람 칭찬해 아이들의 하루 일과 너무 재밌어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까 이거 방송하기 직전에도 찍으시더라고요.
2: 맞아요. 네.
0: 이거 시작하자고 한 사람이
4: 미연인 것 같아요.
1: 저죠?
0: 네. 미연 씨가 뭔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래도 근데 저도 느린 편에 속하거든요. 또 나가면.
0: 아, 그래요?
1: 근데 이 안에서는 되게 빠른 사람이 돼요.
0: 아, 진짜?
1: 아이들 안에서
2: 제일 빨라요.
1: 네. 셀로그 땡로그도 사실 조금 유행이 지나긴
0: 많이
1: 했는데.
0: 지나긴 했죠.
1: 네. 아, 근데 솔직히 저는 소연이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2: 아, 근데 제가 저는 또 요즘
1: 맞아요.
2: 요즘 또 그 열심히 찍고 있는 게 또 있어가지고
0: 알죠.
2: 네, 제가 그것까지 못 찍을 것 같아가지고 아,
1: 컨텐츠가 다른 데로 소비되지 않고 싶대요.
2: 맞아요.
0: 그걸 맞아. 하나에 집중해서 맞아. 좀 몰입해서 하나에, 하고 네. 싶은 그러니까.
2: 조회수 분산될까 봐. 아~
1: 그러니까. 근데 제일 특별 출연 많이 해주시잖아요.
2: 네, 특별 출연. 그래서 특별 출연해요. 네. 아~
0: 특별 출연이라도 그거라도 네. 좋습니다.
1: 그쵸. 너무 네. 좋아요.
0: 그럼 또 다음 곡 만나볼게요.

0: 진짜 잘해.
1: 진짜.
2: 진짜 전문. 네, 크로우는 까마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운이 오든 불행이 오든 포기하지 않고 까마귀처럼 끝까지 살아남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 오, 네. 완벽하다. 이게 또 콘서트 성공계.
2: 네,
3: 맞아요. 맞아.
1: 이게 콘서트 저번에 한국에서 처음 하셨을 때 네.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인터넷에 당일이랑 막 이런 것들이 이슈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저도 이걸 봤었었는데 퍼포먼스도 멋있고 노래도 멋있고 그리고 나중에 미니시 파트부터 느낌도 확 바뀌잖아요. 오런 네. 파트도 멋있고 처음에 소연씨 뮤직비디오에서 너무 멋있게 나오시더라고요.
2: 맞아요. 감사합니다.
1: 멤버들 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우리 네버님께서 크라운 혹은 비하인드 영상 보는데 진짜 멤버들을 갈아 넣어서 팬들 사이에선 직장 내 괴롭힌 영상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소연님도 멤버들이 잘하니까 점점 더 욕심이 나는 거겠죠?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2: 아 진짜 뭐 직장 내 괴롭힘을 만약에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미안하고 쉬워야 그리고 아 그리고 멤버들이 이 노래를 너무 어려웠을 텐데 너무 소화를 잘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3: 멋있어요 이 노래.
1: 네 멋있어요 진짜. 8772님께서 크라운은 랩이 진짜 멋있어요. 소연, 미연, 크로스 한번 라이브로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아 미연 씨도 이번에 또 랩을 맡으셨어요.
3: 맞아요.
1: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소연 씨한테 이거 내 파트 맞는지까지 확인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랩을 맡은 소감 좀 궁금하거든요.
0: 소감은 진짜 너무 고맙고 왜냐면 이 부분의 가사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3: 아,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랩으로서 엄청 자신 있는 편 아니었어서 그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 멋있는 노래에 내가 괜찮을까? 이 랩을 한다는 게
1: 그때 당시에
0: 네.
1: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그쵸? 지금 자신감이 막 넘치는
3: 잘해요 또!
2: 저는 사실 언니가 진짜 포인트였고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은 이 연예계 생활 동안 이게 오랫동안 저희가 많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새로운 모습을 그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막 부럽더라고요.
1: 우리 소연씨가 부럽다고 한 파트 우리 미연씨 네 우리 8772님께서 요청하신 크로우 랩 한 소절 가능하실까요? 두 분 다
0: 가능한데 멋있진 않을 거예요.
1: 아 멋있습니다.
3: 멋있어요.
0: 해보겠습니다.
3: 멋있어요.
2: 네.
3: 네. Yo out the flock on the dog 으로랜 커드 TKO no stop
2: 아니요 언니
0: 죄송해요.
2: 아니 근데 여기는 네. 랩하는데도 보통 랩은 되게 드라이하게 하는데 에코를 엄청 깔아주세요.
0: 네. 그래서 네. 지금 너무 감사해요.
1: 그러면은 에코 빼고 해주세요.
0: 아니요
1: 에코를 넣어서 더 민망했던 것 같아요.
0: 아니에요.
1: 아니 에코를 넣으니까 미안해요. 내가 그걸 몰랐어 우리가. 우리는 항상 좀 더 해드리려고 에코를 넣어드리는데
2: 더 잘 수 있어.
1: 그러니까 랩은 에코를 빼야 된다는 거 몰랐어.
0: 이게 제가 근데
1: 아니 우리 래퍼는 저희가 처음 모셔봐요.
0: 이게
1: 네, 래퍼가
0: 이게 제가 미리 네. 자꾸 막 말이 길어지는 게 너무 죄송한데 네.
1: 아니
0: 약간
1: 아니에요.
0: 저의 그게 있었어요. 저 신념? 그러니까 신념이 뭐냐면
1: 신념은 에코 빼고 해야 된다?
0: 아니요
3: 완전 래퍼네요.
0: 그러니까 랩은 라이브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 랩은 라이브로 할 수 약간 그 약간
2: 레코딩형 필요, 그런
0: 레코딩형 래퍼거든요. 근데 해보겠습니다.
3: 네.
0: 네 해보겠습니다.
1: 와 좋아요.
0: 근데 들으시는 분들이
1: 아니 아까 에코 빼서 괜찮아요.
0: Yo out the flock on the dog roll and call the TKO no stardom no money 우린 벨트를 목표로.
2: 감사합니다. 에코 빼니까 더 좋네.
3: 훨씬 좋다.
1: 홀랐다.
3: 훨씬 좋다.
0: 진짜 이거 진짜예요? 실제 상황이에요?
1: 아니 진짜. 에코 뺏어야 되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래퍼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미리 에코 빼는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
2: 드라이하게.
0: 보컬과 래퍼는 다르군요.
1: 네 드라이하게.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민망하시니까 바로 다음 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다섯 번째 트랙 Love is Pain입니다.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이 곡은 우리 우기가 또 작사 작곡을 한 곡인데 이 앨범 안에서 가장 뭔가 감성적인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또 이런 맞아요. 좀 감정적이고 좀 슬픈데 이것조차도 진짜

0: 연기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연기의 스타일이.
1: 근데 네. 그걸 확 느꼈어요. 뭔가 멤버분들마다 솔로 앨범도 있고 네. 솔로곡들이 있다 보니까 들었을 때 멤버분들의 색깔이 되게 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분들의 솔로 앨범도 작사 작곡하고 참여를 또 하시고 솔로곡도 막 다 그렇고 네. 하면은 들어보면 아 이게 멤버분들이 짙게 묻어나 있다. 그래서 소연 씨도 뭐 소연 씨라는 이름으로 활동도 하시고 이번에 네. 새로운 이름도 또 네. 공개를 하시고 또 활동을 하시지만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그 안에서 멤버분들의 색깔을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듣자마자 딱 느껴진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서로 곡 작업을 하실 때 만들 때부터 들려주고 혹시 피드백도 좀 해주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다 만들고서 들려주시죠?
2: 대부분 저희 거의 수급할 때 들어보는 것 같아요.
1: 네. 마지막에. 네. 근데 다른 그룹들 보니까 멤버의 노래인지 모르고 채택된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멤버 아이들 분들은 어떠세요?
2: 저희는 거의 그런 사실 그 노래 뭐 써 있어요. 뭐
1: 아 누가
2: 우기 러비 스테이 소희 안 돼.
3: 아니야 이번에 근데 블라인드 테스트 하지 않았어?
0: 아 그랬어?
1: 아, 아 진짜
2: 이번에 블라인드 테스트
1: 처음이었어요?
2: 했다.
1: 처음이었어요?
2: 네
1: 테스트?
2: 이번에 수록곡 블라인드 테스트 했어요.
1: 와
2: 아, 맞아요.
3: 거... 네. 네. 그래서 제 곡 떨어졌어요.
1: 아, 아 블라인드.
2: 맞아 직원분들이랑 네, 저랑 진짜?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었어요.
1: 아, 네. 네.
2: 진짜 몰랐어요. 진짜.
1: 아 민니 씨 네. 다음에 꼭
3: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 파이팅.
0: 다음에 꼭. 네.
1: 아니 혹시 나 이 노래 최애곡이다 하시는 분 있나요? 제 생각에 우기 씨 있었으면 여기서 저요 있었으면
2: 이 노래 네. 좋아요.
0: 근데 이 노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4: 맞아, 맞아.
0: 이 앨범 안에서 굉장히 뭔가 포인트 되는
1: 다른 느낌의 곡이다 네. 보니까 네.
3: 한 차에?
1: 차 언제 차에, 차에. 네. 언제 들으면 좋다. 혹시 추천 하나 해주신다면
3: 아. 저는 샤워할 때
1: 샤워할 때
3: 아, 좋다, 뭔가 이 노래 좋다. 듣고 혼자 노래 불러요.
1: 아.
3: 뭔지 알죠?
0: 하루를 뒤돌아보면
3: 아 그렇지 않아요.
1: 샤워할 때 흥얼거리시는
3: 저는 그러니까 샤워할 때 그 하루의 마무리 할 때 좀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스피커로 노래 틀고
1: 와.
3: 그래서 어제 이 노래 틀고 혼자 샤워하면서 노래
1: 우와,
3: 불렀어요.
1: 와 너 완전 갓생선다. 멋있다. 나도 그러고 싶다.
0: 진짜 그럴 여유가 없어요.
3: 그렇게 하세요. 네, 5분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 한번 해봐야겠다. 도전해봐야겠네요.
3: 네.
1: 아, 근데 이 노래도 혹시 짧게 한 소절이 가능할까요? 혹시 민니 씨?
0: 저요?
1: 네. 그 샤워하실 때 그 5분 가능하시다 그랬는데 어제 감정을 살려서
3: 아 해보겠습니다.
1: 와우.
3: 네. Still make a tea. Enough for two. 이런 느낌.
0: 뭔가 네. 감성이
1: 네. 그러니까요. 아 좋습니다.
2: 좋다, 좋다.
1: 우리 이렇게 수록곡까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멤버들 앞으로 문자들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871님 이번 신곡 안무에 기세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기세 넘치는 안무 한번 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기세가 필요하나요?
2: 기세?
1: 기세.
2: 아 이번 안무는 좀 심취해야 되나?
0: 심취해야 되면서도 이게 진짜 어려운 게
3: 힘들어요.
0: 이거. 힘들어요. 계속 흔드니까.
1: 그러니까
0: 네.
1: 코러스 파트의 안무가 네. 진짜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2: 마음에 준비하고 올라가야 돼.
1: 아 진짜 네.
2: 뭔가 배 아파요.
1: 아~
3: 네, 춤만 춰도 되게 힘든데 이제 노래까지 같이 하니까
2: 네.
1: 아 그쵸 그쵸 계속 흔들거리는 네. 그런.
0: 맞아. 아하. 저 진짜 처음이거든요. 전 항상 노래할 때 아
1: 그쵸 이런 애드립 같은
0: 네 근데 춤을 추면서 하는 게 또 처음이었어서
1: 아.
0: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적응이 좀 안 되더라고요.
1: 너무 잘하시는데요. 뭐.
3: 계속 하면 살 빠질 것 같아요. 이 춤
1: 아 다이어트 여름에 네. 최적화된
0: 네. 네. 네.
1: 그런 춤이죠.
0: 네. 네. 약간 코어가 좋아야 돼요.
1: 좋아지야. 네. 코어가 제일 중요한데.
3: 네. 네. 땀 안에 흘릴 거예요.
1: 아, 너무 좋습니다.
3: 네.
1: 오늘 또 영스를 위한 포인트 안무를 남겨주고 가신다고 해요. 저희가 따로 촬영을 해서 영스 공식 인별그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난 후 찾아봐 주시고요. 또 우리 4998님께서 아이들 롤라팔루사 너무 기대 중이에요. 무대 스포 하나만 해주고 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우.
0: 또 유명한 또 페스티벌에.
2: 네. 오늘 또 저희가 합주를 하고 왔거든요.
1: 아, 요거를 위한 합주였군요.
2: 네. 아, 굉장히 또 좋은 편곡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새로운 무대도 한 번도 보여드린 적 없는 무대도 또 거기서 공개하는 곡이. 것도 있어가지고 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0: 어, 네.
1: 너무 좋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또 우리 0900님, 아이들도 활동하면서 친해지고 싶었던 동료들이 있었겠죠? 그럴 땐 어떻게 다가갔나요? 최근에 먼저 다가가서 친해졌던 연예인 동료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저도 다음 주부터 새로운 모임에 나가게 되는데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는 아이들만의 꿀팁도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MBTI가 다들 E이시고.
2: 네, 전 E.
3: 중간이긴 한데 최근에 I가 나왔어요.
1: 아, 진짜요? 네.
3: INFJ가 나왔어요.
0: 저는 완전 I인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은 여기서 미연 씨가 제일 친화력이
3: 또 인맥이.
1: 그쵸.
2: 아, 그런가?
3: 제일 많잖아요. 아,
1: 그쵸. 네. 인맥 부자.
0: 인맥 부자. 인맥 부자.
1: 친화력도 그렇고.
2: 네.
1: 그러면 세 분 중에 최근에 먼저 다가가서 친해졌던 연예인 동료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 생각 미연 씨가 답변이 제일 먼저 나올 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2: 근데 저는 약간 친구가 많긴 한데 네. 이 최근에 친해진 친구보다는 거의 아, 되게 더 오래.
1: 내 생각에는 저는. 항상 자주 사람들을 많이 친해지니까 네. 최근이라는 걸 고르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2: 그런가? 아 근데 저 한 명 있어요.
1: 오!
2: 그 이제 최근에 그 유튜브를 찍으면서 네. 그 아이브의 이서
1: 아,
2: 있는데 이게 네.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애기이고 네. 나이도 저는 많이 차이 나는데 막 가끔 연락도 주고 막 콘서트에 막 꽃도 보내주고 어머, 막 이렇게 저를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애기가 너무 귀여운데 그래서 어머. 밥 먹기로 계속 하고 못 만나고 있는데 이서랑 연락을 많이 했었어요 최근에. 아~ 네.
1: 그러면 만나게 되면 밥은 또 미연 씨가
2: 드셔서. 아 제가 사야죠.
1: 아, 멋있다.
2: 당연히, 네.
1: 아 멋있다. 그럼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는 꿀팁을 알려달라고 사연자분께서 알려주셨어요.
2: 근데 저는 약간 그 사람을 좀 좋아하는데 네. 저랑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오면요 뭔가 그 사람을 안고 싶어요.
3: 안아 실제로. 스킨십 좋아하네 참.
2: 그래서 약간 어, 그런 느낌이 막 그냥 저도 모르게.
1: 아 진짜? 네. 어. 안진 않죠?
2: 네? 이렇게
1: 어, 안아요?
2: 아 너무 좋아.
3: 근데 진짜 안 어, 진짜 자주 안는 거 같은데. 어,
2: 근데 그게 약간 그렇게 돼요. 저도 아, 부담스러우실 좋아서? 수도 있는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1: 아니요 아니요 그건 너무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죠. 네. 너무 좋은 거죠.
2: 네.
1: 그럼 우리 미연 씨는 그러면 다가가서 안아라라고 좋으면 말씀해 주셨고 소연 씨랑 민니 씨.
0: 저
1: 어떠세요?
0: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친해지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 아직 좀 오래됐긴 했거든요. 한
1: 예전에?
0: 6년 전인가?
1: 아, 6년 전이면
2: 그 정도 짝사랑 아니에요? 그
0: 아니, 아니 아니 아니
1: 아직까지 친해지고 싶으신 아니, 거죠?
0: 아니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친해지고 싶어서 연락을 했었어요. 그 프로미스나인의 네. 나경님한테
2: 아 진짜로?
0: 네. 네 근데 진짜 좀 옛날이긴 했거든요. 진짜 좀 옛날에 한 6년 전?
1: 네네
0: 한 그 정도 전에 제가 이렇게 보는데 너무 너무 예쁘시고
1: 네네
0: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번호를 받게 돼가지고 어머. 이제 친해지고 싶다고 연락을 했었어요.
1: 그러고 어떻게 좀 진전이 됐나요?
0: 그러고
1: 밥을 같이 먹어요 하고 연락이 좀 이렇게 끊겼나요?
0: 아 그러고 나서 진짜 최근에 제가 한번 또 연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밥을 먹기로 했어요.
1: 와
2: 진짜 의외의 조합이다.
3: 대박.
2: 근데
0: 네 진짜 옛날에 했다가 어떻게 좀 막 끊겼다가 이제
1: 네. 근데 이게 진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딱 있기는 해. 이게 딱
0: 네 맞아요 맞아요.
1: 갑자기 생기는 통할 맞아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맞아요. 저, 또 우리 민희 씨.
3: 아 저도 방금 미안이가 아이브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레이 아이브 레이 님이랑 그 유튜브 촬영 같이 해가지고
1: 유튜브 촬영. 네.
3: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1: 네.
3: 근데 제가 또 약간 요즘이 좀 아이여서
1: 네.
3: 아 연락처 받고 싶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이제 먼저
1: 아 진짜
3: 언니 저 번호 좀 주실 수 있어요? 이러고 오신
1: 귀여워.
3: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너무 고마운 게 제가 요즘 뭔가 이렇게 먼저 사실 원래 약간 선배님이면 먼저 하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거 잘못해가지고 먼저
0: 와서
3: 해가지고 연락도 먼저 해가지고
0: 우와.
3: 되게 너무 귀엽고
0: 부럽다.
3: 저도 언젠가 밥 먹기로 했는데 아직 활동 중이라서
1: 먼저 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들 바쁘고 그쪽 팀도 바쁘고
0: 네.
1: 활동 시기도 다 다르고
0: 네.
1: 뭐 겹치고 막 하다 보니까
3: 네.
1: 근데 지금 만약에 레이 씨한테 먼저 이번에는 네네. 본인이 먼저
3: 네.
1: 한번 한마디를 해본다면 팬분들도 이게 전달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3: 네.
1: 한번 해본다면
3: 레이야 시간 되면 언니랑 같이 밥 먹자.
1: 어색해요.
0: 너무 수줍다.
1: 그러니까 귀여워.
2: 와,
1: 저도 부끄러워졌어요.
0: 뭔가 제가

0: 뭔가 언니들이랑 조금 이렇게 제가 원래 집에서 좀 막내여가지고 뭔가 언니들이랑은 되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동생. 동생들한테 약간 어색해하는 스타일.
1: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0: 네네.
2: 네. 꼭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8: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량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1: 스톱!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 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제 아까 2부에서는 퀴즈의 정답을 발표할 차례인데요. 아이들의 미니 9집 We Made의 타이틀곡 제목 깁니다. 땡땡에서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요.
2: 2번 러브였습니다.
3: 와, 너무 어려웠어.
2: 그러니까
4: 진짜 어려웠어.
1: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한 분께는 아이들의 친필 사인 앨범도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선거표 확인해 주시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한 영쌤 웬일이야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3: 벌써요?
4: 그러니까
2: 시간 너무 빨라요.
4: 그쵸, 저는 그쵸. 진짜 첫 출연이었는데 너무 편하게 잘하고 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1: 아유, 좋습니다. 네. 우리 삼고고사님께서 다음엔 아이들 완전체 꼭 보고 싶어요. 리더님 대표를 약속하고 와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4: 아, 네. 약속. 진짜 올게요.
1: 진짜 불러주세요. 기회가 된다면 진짜. 꼭 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소연 씨 만나뵐 수 있어서 또 이렇게 언니즈 팀 네.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번 활동도 노래가 너무 좋은 만큼 또 재밌게 건강하게 무사히 잘 마치셨으면 좋겠고 1위 공약 보고 싶네요. 네. 그럼 네. 저는 세 분 보내드리면서 4부 영스맵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조심히 가세요.
2: 감사합니다.

0: 지원서 접수는 7월 19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SBS ANT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돈 머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머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머리 비 하겐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생활정보.
8: 여름철 자는 동안 흘리는 땀과 높은 습도 때문에 이불에 진드기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데요. 여름용 얇은 이불과 패드의 권장 세탁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특히 베개닛은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사흘에 한 번이나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갈아주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세탁할 때 섭씨 53도 이상의 따뜻한 물을 사용하면 진먼지 진드기를 없앨 수 있습니다. 다만 기능성 냉감 소재라면 반드시 찬물로 세탁해야 하고요. 세탁 후 습기가 남지 않게 완전히 건조해줍니다. 이불이 다 마르면 가볍게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먼지와 진드기 사체를 털어낼 수 있으니까요. 매일 밤 몸에 닿는 침구인 만큼 깨끗하게 세탁하고 관리하는 건 어떨까요?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평범해서 더 특별한 완소들의 하루를 영스가 따라가 봅니다. 영스 맵스. 영스 가족의 하루를 따라가며 이야기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영스 맵스입니다. 오늘 지도의 주인공은 2365님인데요. 지금부터 다 같이 주인공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왔어. 얼른 옷 갈아입고 일 좀 도와. 오랜만에 가족 모임에 있어서 본가에 갔다. 도착하자마자 엄마의 지시에 옷을 갈아입고 텃밭으로 가 일을 돕기 시작했다. 오자마자 이게 뭐야? 더워. 배고픈데 밥은 언제 먹어? 밥 먹고 싶으면 밥값을 해야지. 다 하고 나면 거기 열매도 좀 몇 개 뽑아. 오, 벌써 다 자랐네. 엄마, 이걸로 물김치 만들어주면 안 돼? 헉, 맛있겠다. 알았으니까 뽑기나 해. 그렇게 일을 마치고 밥이 다 될 때까지 엄마가 쪄놓은 옥수수를 먹으면서 쉬고 있는데 초등학생 조카가 말을 걸었다. 이모, 이모, 바빠? 아니, 왜?

이모, 이거 만들 줄 알아? 어, 갑자기 왜? 나 해보고 싶어. 조카는 나에게 이것을 만들 줄 아냐고 물었는데 조카가 만들어보고 싶다고 한 이것은? 영스맵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조카분이 만들어보고 싶다고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그랬구나, 2번 달구나.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보기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일정 따라가 볼게요. 박정현의 달아요.

달고나? 갑자기 왜? 친구가 캠핑 가서 아빠랑 만들어 먹었다는데 나도 해보고 싶어. 이거 별 모양 틀도 샀는데.

엄마가 집에서는 절대 안 된대. 이모 완전 잘 만드는데 한번 보여줘? 보여줘! 그렇게 국자와 설탕 등 재료들을 챙긴 뒤 다들 조카들도 다 데리고 마당 한쪽 구석으로 가서 달고나를 만들기 시작했다. 어때? 이모 잘하지? 이모 짱 멋있다! 최고! 조카가 사온 틀로 이것저것 모양도 내니 제법 그럴싸했고 이제 조심스레 모양을 내렸는데 손으로 하니 금방 깨져버렸다. 자꾸 깨져. 이모 이거 어떻게 해? 아, 달고나이는 이게 짱인데. 나는 엄마 방에 들어가 반지꼬리에서 몰래 이것을 빼왔는데 내가 빼온 이것은

경 스맵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님이 배운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바늘, 2번 마늘.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지도 완성해 볼게요. 스위스어로우의 간지럽게.

나는 엄마 방에서 바늘을 하나 훔쳐왔고 바늘 끝을 불로 살살 지져 오징어 게임 이정재의 비니에 달고나를 깼고 결국 완벽한 별 모양이 성공했다. 짜잔! 어때? 됐지? 그렇게 조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뭔가 등 뒤에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고 뒤를 돌아보니 엄마가 서 있었다. 아유, 국자가 어디 갔다 했더니만 뭐하는 거야? 다 태워먹었네. 아우, 내가 미쳐. 엄마의 등짝 스매싱과 함께 폭풍 잔소리가 쏟아졌고, 아니 애들이 해보고 싶다고 하도 졸라가지고 네가 해야? 애들보다 네가 더 신났어 아주 그냥. 조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딴청을 피우고 있었고 결국 나만 된통 혼난 뒤에 뒤처리까지 맞게 됐다. 조금 억울하긴 했지만 나도 동심으로 돌아가 좀 신났던 건 사실이라 할 말은 없었다. 나중에 집에서 제대로 한번 해볼까나? 이렇게 오늘의 지도 추억의 놀이로 완성!

영스 맵스, 오늘은 2365님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퀴즈 정답은 달고나와 바늘이었습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까지 학교 다녔을 때 그 과학 그 선생님이랑 집에 오셔가지고서 수업을 막 해주셨었어요. 그때 이 달고나를 만드는 거를 막 과학 설명을 하면서 막 해주셨었거든요. 그때 온 집안에 달고나 향이 풍기고 이제 그때 바늘보다는 저는 손으로 깨긴 했었었는데 아 너무 재미있었던 그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문방구 같은 데 가도 이런 게 팔았어가지고서 아 재밌게 했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오징어 게임 이후로도 이게 많이 판매를 해서 또 많이 해봤었고 또 다시 한번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듭니다. 영스맵스, 이렇게 영스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따라가며 함께 퀴즈도 푸는 코너입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영스맵스 게시판에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지도를 완성해준 분께는 선물로 배달의 상품권을 또 퀴즈 정답자의 추첨을 통해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데이브레이크의 써니 써니 듣고 올게요.

지금부터 완소들을 위한 7월의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 평설 정기 구독권,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트리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9928님 오늘 일 때문에 커피만 세 잔을 마셨더니 너무 말똥말똥해요. 피곤하지 않으려고 마시는데 더 피곤해지는 매직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날에는 원래는 저는 커피를 좀 마셨거든요. 근데 요새는 진짜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오히려 안 마시고 그럴 때 물에다가 차라리 비타민 가루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타서

마시고 그리고 비타민 B 같은 것도 좀잘 챙겨 먹으면 오히려 잠도 잘 오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한 날에는 커피를 안 마셔보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영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펀치 피처링 크러쉬의 잠 못 드는 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원나잇!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0: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 1533-1566 세라하임.
2: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3: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6: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8: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에어컨 꺼달라. 대 양냉방칸 가라. 출퇴근길 냉방전쟁 또 시작됐다.

0: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9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리센느 프리티걸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에어컨 꺼달라 약 냉방칸 가라 출퇴근길 냉방 전쟁 또 시작됐다 였습니다. 에어컨의 계절 무더운 여름이 오면서 출퇴근길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냉방 온도를 놓고 승객들 간의 갈등이 또 시작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은 에어컨을 좀 세게 틀죠. 근데 이제 바람이 너무 세서 송풍구 바로 아래는 살이 찢어질 정도로 춥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하철은 약 냉방칸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근데 또 매번 그 칸을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렇고요. 자, 아무튼 더우니까 켜라, 추우니까 꺼라 이 전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건 기관사님들일 것 같고요. 아무튼 에어컨 뭐 대중교통이 배려가 필수니까 온도가 24도로 맞춰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아무래도 여름에는 추울 것 같은 분들이 얇은 겉옷을 하나씩 챙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또 벗을 수 있는 걸 하고 다녀야 되고요. 그렇죠?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망상의 권위자 이종범 작가와 아무리 쓸데없고 현실 불가능한 내용이라도 사연에 맞춰서 상상을 해드립니다. 오랜만에 저희 둘이 아무 말 토크를 할 텐데 들으실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77번이나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텐 생방송을 보실 분들 고릴라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채팅 참여하시고 언제든 대화를 참견해주세요.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들이 다녀오시라고 공연 티켓을 보내드리는데요. 세종문화회관에서 8월 22일부터 열리는 일루시어니스트 이은결 30주년 콘서트 원 오브 원에 베텐러들을 초대합니다. 1인 2매씩 보내드리고 베텐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서 공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평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9736님, 이번 청취율 조사에 베텐이라고 성실히 답했습니다. 오래오래 청취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생색 안 내시면서도 답한 분들 많으시겠죠? 믿겠습니다. 채팅창에 베텐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배알단 천해라라고 하셨고요. 뭐야 이 충신은 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신애경님, 시골에 살 때 습하고 비오는 날은 민달팽이가 부엌이나 화장실에 많이 출몰했어요. 신발 속에 민달팽이가 들어있는 줄 모르고 밟았는데 와, 그게 벌써 15년 전 일이네요. 근데 아직도 발바닥 그 느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뭔가 민달팽이로만 기억이 나는 풍경 기억은 아니시죠? 굉장히 좀 잊을 수 없는 기억이셨을 것 같습니다. 시골에 살기가 요즘 세상에 또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단기간만 사는 게. 저는 민달팽이는 모르겠고 꼽등이를 집 화장실에서 밟았던 그 기억은 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옥에 살아가지고 화장실에 꼽등이들이 이렇게 몇 마리씩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 피해서 다녔었는데 걔네 밟을 때 그 느낌이 예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느낌입니다. 형 꼽등이도 먹어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9488님, 용국수님 곱창집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강아지가 곱창집 앞에서 오줌을 쌌어요. 짠했어요. 강아지는 뭐 꼭 거기가 거기라서 싼 건 아니죠. 그냥 강아지는 커뮤니티 활동 같은 느낌이죠. 예, 어디서 이렇게 냄새가 나면 그냥 거기다가 또 하게 됩니다. 예. 다른 강아지들도 많이 거기다가 영역 표시를 했다는 거죠. 예, 커뮤니티가 됐다는 건 NPC 타임이었습니다. 만약에 해외에 갈 때마다 현지에서 내 냉장고를 소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음식이 입에 안 맞을까봐 걱정 안 해도 되고 아주 좋겠죠?
6: 만약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닐수록 진짜로 키가 작아진다면 어떨까요? 보부상인 저는 거의 바닥에 붙어 있겠죠?
5: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INFJ 두 남자가 절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도 실제 일어난 일처럼 마음껏 과몰입해서 무궁무진한 상상 토크를 선사해드립니다.
6: 파워 앤드리 펼치는 상상 초월 과몰입 토크쇼 앤드리 사는 세상
5: N4세. 앤드리 사는 세상 N4세. 뜬손실 기간 영혼의 파트너들을 만나 행복했던 최고의 수혜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5: 이번 스페셜 DJ 기간이 유독 즐거우셨다고 들었습니다.
7: 아니요, 저 언제나 우리 베디가 없을 때는 손님 맞이를 해야 되잖아요.
5: 예.
7: 맏형으로서.
5: 그렇죠.
7: 이렇게 친절함을 그냥 두르고 갔을 뿐입니다. 뭐 굳이 뭐 베디의 부재가 즐거웠다 그런 건 아니고요.
5: 약간 베텐에서는 이제 이종범 작가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부단장 역할이죠.
7: 그죠, 그죠, 그죠. 예. 약간 집사처럼 누구 없으면은 손님 맞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5: 약간 선임하사, 주임원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7: 아, 약간 행정보건관 같은 그런 건가요?
5: 그렇죠.

0: 그렇죠.
1: 예. 근데 특히 이번에 N분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2: 파워 N들이 DJ로 와서.
1: 네. 정말 평소에 제가 이제 베리하고 할 때 우리끼리 주고받는 그 온도가 있잖아요.
2: 예.
1: 그게 이제 N사스의 기본적인 온도로 전 이제 적응이 됐는데 한껏 온도가 올라가 계신 거예요.
2: 아.
1: 눈이 막 땡글땡글 해가지고 막 그럼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막 그러시는데 약간 당황했죠.
2: N으로 들이대는 사람들이 또 있구나.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놀랐다.
2: 이제 손석희 선생님의 라디오도 나가는 교수님이 되셨군요.
1: 그렇네요.
2: 타사 라디오에. 거기서도 휘파람을 불고 헬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1: 아니요, 헬기 안 했어요.
2: 헬기는 안 했어요?
1: 헬기 안 했어요.
2: 왜 안 했습니까?
1: 그 시켜야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 이게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이러면서 헬기 하기에는 네. 거기는 그 톤 앤 매너가 달라요.
2: 그래요?
1: 네, TPO가 달랐어요.
2: 거기서는 뭐예요?
1: 거기서요? 거기서 그냥 매 시간마다 되게 뜬금없는 주제를 가져오면은 그 네 명이서 그냥 수다 떠는 거예요.
2: 그럼 사실상 거기도 N사세 저희 코너를 하시는 거네요.
1: 아니, N스럽진 않아요. 좀 더 지식교환 느낌이 물씬 나긴 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아무도 쓸데없는 그런 얘기는
2: 아니에요. 우리도 지식이 많아요.
1: 쓸데가 없는 지식인 게 문제죠.
2: 문철마삼이랑 헬기는 꼭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2: 예. 자, 박경미님. 배디 작가님이 소해는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좋아요. 배디는 뭘 해도 뚱한 표정이라고 하던데 이제부터 리액션 잘하세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박경민님. 이건 근데 배디의 온도가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그냥 내가 보기에 라디오의 합의 문제, 합. 상대가 누가 좋다고 남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2: 아, 그렇군요.
1: 그렇죠, 그렇죠. 엔사스의 보통 기본적인 표준적인 온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것도 좋죠.
2: 그렇군요. 이 뭐랄까 꼬바르는 문자들이 많네요.
1: 그러게요.
2: 예. 꼬바로 먹고 싶네요. 갑자기
1: 갑자기 다들 졸졸졸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다 고자질이라고 그래요.
2: 1910님 작가님. 작업실 이사한 거 어떻게 됐나요? 이사 잘했나요? 나중에 작업실 룸투어 영상 보여주세요.
1: 진짜 물건이 내가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거를 약간 이번에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버렸거든요.
2: 예.
1: 요즘에는 무게별로 돈을 매기면서 다 이제 알아서 섞어서 버려도 자기들이 불러주고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2: 그래요.
1: 그 봉투 80리터짜리를 몇 개가 나는지 몰라요. 버려도 버려도 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2: 그렇게 많아요?
1: 진짜 많았어요. 근데도 아직도 가득 차 있다.
2: 이사 아저씨들이 엄청 싫어했겠네. 블랙리스트 올랐겠네.
1: 굉장히 친절한 팀이고 미리 와가지고 견적을 보시거든요. 근데 만화책이 많은 게 확실히 난이도가 확 올라간대요. 그거 아시죠? 만화책이 많으면은 이 이삿짐용 표준 박스가 있어요. 보시죠. 그 표준 박스의 절반밖에 못 채워요. 부피가 늘잖아요. 만화책이 많으면 무조건 차가 한 대 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이더라고요.
2: 분석행위 어떻습니까?
1: 네? 갱유는 이제 저를 묻는 거예요. 만화책은 태우고 저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2: 자, 3842님 작가님은 따지고 보면 프리랜서인데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나요?
1: 요즘은 원래 루틴이 중요했죠. 저는 루틴이 무조건 잠과 운동 두 가지를 박아놓고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요즘에는 무너진 상태입니다. 운동을 못하고 있는 지가 좀 됐어요.
2: 운동을 못해요?
1: 네, 루틴이 망가진 지가 좀 됐습니다. 너무 일이 많으니까 요즘은 살짝 무너졌는데 다시 올해 안에 루틴을 잡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이제 잠 시간 절대 안 줄이고 운동 시간 반드시 확보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맞춰서 간다. 이게 대원칙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지금 못하고 있죠.
2: 스트레스 받아서 잠이 안 올 때는 없습니까?
1: 많죠.
2: 그때 어떻게 해요?
1: 그때 이제 주로 틀어놓는 게 있어요. 저는 주로 제가 뭐 설명회 하는 영상이잖아요.
2: 본인 소리를 들으면서 본인이 잔다?
1: 열몇 시간을 틀어놓거든요.
2: 내가 내 무릎을 베고 자는 거예요?
1: 아니죠. 여러 개 제가 해봤어요. 해봤는데 처음에는 모니터링 하려고 틀어놨거든요.
2: 네.
1: 근데 많이 해보니까 그게 잠이 제일 빨리 와요.
2: 내가 지루한 걸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잔다.
1: 내가 내용을 아니까 그런 거 봐요.
2: 소름 돋는 나르시즘.
1: 나르시즘 아니에요.
2: 혹시 종범의 헬기 틀어봐.
1: 아니야.
2: 헬기 소리 들으면서 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1: 그게 좋아서 자는 게 아닙니다. 지루하니까 자는 거죠.
2: 휘파람 소리. 내 휘파람 소리 들으면서 내가 자고.
1: 이 사람들 참 또 지독하게 해석하네 또.
2: 가장 편안한 내 목소리.
1: 네.
2: 자, 오늘의 코너.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주세요.
1: 네, 이 코너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도 여러분 실제 일어난 일처럼 마음껏 저희가 가물이불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라면 어떡할 것이냐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해서 아무 말 토크를 하는데 시간이 확 버려지는 그런 코너죠.
2: 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 선물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2: 자, 상상 사연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사연은요. 박상우님의 사연입니다. 편의점 1+1 상품 가져올 때마다 왠지 돈을 쓰면서 동시에 돈을 버는 느낌이 들었어요. 문득 집을 사는데 하나 더 월급을 받는데 더블로 이러면 어떨까 했네요. 두 분은 내가 산 것 1+1으로 하나 더 가질 수 있다면 뭘 갖고 싶나요? 기본적으로 1+1이 주로 많이 적용되는 품목이 뭐가 있죠?
2: 보통은 뭐
1: 음료수,
2: 맥주.
1: 맥주,
2: 예, 뭐 과자 뭐 이런.

0: 쪽이죠.
1: 요즘에 이제 제로 탄산 이런 거 뭐 큰 거 그런 것들 거의 1 플러스 1 많고 또 뭐가 있죠?
0: 라면.
1: 저 이번에 그 작업실로 옮기면서 알게 됐는데 휴지 같은 것들이잖아요. 소비품 주로 소비품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원 플러스 원 보시면 좀 혹하신 편이에요?
0: 저는 뭐 혹하죠. 특히 이제 맥주 같은 거 샀는데 네. 아 이거는 그 2 플러스 2원이고요. 뭐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냉큼 뛰어가서 가져옵니다.
1: 네. 똑같이 있어도 똑같은 품목이 있어도 원 플러스 원이 잡혀 있는 것을 잡는다.
0: 그렇죠.
1: 원 플러스 원일 때 제일 좋은 거면 뭐가 있어요?
0: 저는 어렸을 때는 네. 이 컴퓨터 게임을 용산 사러 가면 네. 게임을 사서 집에 올 때 그 길이 그렇게 불안했습니다.
1: 왜죠?
0: 깡패한테 잡힐까 봐.
1: 야 웃어. 야
0: 왜냐면
1: 웃어.
0: 왜냐면 신용산역 그 네. 지하에 아. 산적들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1: 있어요. 있어요.
0: 저는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1: 있어요.
0: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안전하게 집까지 공수할 수 있을까.
1: 약간 그 네. 무협지에서 이렇게 길목 지키고 있는 네. 그 체라 체.
0: 그렇죠.
1: 수로체 이런 것처럼 네. 옆에서 딱 와가지고 처음 보는 분들인데 갑자기 웃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웃음을 전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 항상 역기동무하고 내가 갑자기 친구가 생겼네 이런 느낌으로.
0: 제가 뭐 2차 성징이 나타나고 키가 확 좀 어느 정도 이 정도로 크고 부피감이 네. 좀 생기면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그런 일은 없는데
1: 그죠.
0: 아주 어렸을 때는 그래도 야만의 시대에 깡패들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린 나이에 신용산 가서 용산 전자상가에서 게임을 딱 사서
1: 무서워요.
0: 동서 게임 채널이라고 있었어요.
1: 아 알죠.
0: 그걸 사갖고 집에 올 때 왜냐면 이걸 어디다가 넣고 오기가 그래서 부피가 크거든요.
1: 맞아요.
0: 들고 올 때 그 용산 GTA 시절
1: 어디에서 누가 갑자기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0: 그래서 게임을 살 때 항상 이거를
1: 두 개를 사서
0: 똑같은 거를 하나를 네. 내가 만약에 여기서 털리면 바로 가면 네. 혹시 뭐 보험처럼 복구해주는 그런 서비스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1: 그
0: 어린 나이에.
1: 그 정도로 불안했어요.
0: 불안하고 게임을 그만큼 소중히 생각했던 거죠.
1: 애초에 처음부터 두 개를 사면 어때요? 하나는 이렇게 세금이야.
0: 그건 부자잖아요.
1: 세금. 부자니까.
0: 그럴 수는 안 되죠.
1: 맞아. 그러게요. 두려워서 원 플러스 원이라는 생각을 못했네요. 당연히 저는 이제 속물에 물질을 좋아하시니까 예. 뭐 비싼 거 얘기했을 줄 알았거든요. 뭐 차나.
0: 비싼 거? 차요?
1: 차를 집이나.
0: 집을 원 플러스 원은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수명 원 플러스 원은
1: 어떻게 사요? 이분 갑자기 감 떨어지셨네. 엔사세 지금 한 달만 뭐 노안이 한다고 지금 N이 뭔지 못 까먹었어요?
0: 지금 주임원사가... 아니 부대장이 복귀했는데 항명하는 거예요?
1: 아 지금 부대 분위기 다 까먹으셨네 이분. 우리가 지금 언제 계열성을 따졌어요?
0: 세금이나 원 플러스 원은 내세요.
1: 지금
0: 관세.
1: 아니 집 원 플러스 원이면 좋겠네 이런 얘기 떠드는 게 이 코너 아닙니까?
0: 미국형 왜 저러냐고.
1: 내가 맞잖아. 아니 내가 맞잖아.
0: 그냥 소외 보고 싶대요.
1: 그러게요.
0: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1: 근데 사실 음식 같은 거는 원 플러스 원이 안 되겠죠? 될 수가 없지 그죠?
0: 음식 원 플러스는 워낙 익숙하니까.
1: 왜 익숙해요?
0: 네? 뭐가 아니 어디 가나 많이 주잖아요.
1: 곱빼기 이런 거요?
0: 곱빼기도 그렇지만 이제 음식을 많이 시키면 하나 더 주고.
1: 아 치킨도 한 마리 시키면 두 마리 주는 데가 있지. 그렇죠. 맞네요.
0: 음식이 제일 많죠.
1: 음식이 제일 많구나. 예. 그러네요. 저는 사실은 오락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오락기 같은 것들이 이제 가끔 작업실에 두면 집에서 못하고 집에 놓으면 작업실에서 못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진짜 진지하게 원 플러스 원 자체 원 플러스 원 그러니까 스스로 두 배 가격을 내고 두 대를 사는 것도 고민한 적이 많이 있어요.
0: 두 대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1: 작업실에 가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왜냐면 그게 이제 그 땡텐도 뭐 스위치 같은 거는 두 달씩 있잖아요. 근데 큰 애들 제대로 된 애들
0: 지금 가방 속에 있죠?
1: 아 없어요.
0: 없어요?
1: 없어요.
0: 저번에 들고 다니더니.
1: 없어요.
0: 어 그래요?
1: 없어요. 나도 갔어요.
0: 아내가 천사라고.
1: 그런 것들 양쪽에 놓으면 좋긴 좋잖아요. 근데 생각만 했다.
0: 저는 티셔츠 같은 거가 하나 마음에 들면
1: 네.
0: 이제 마크 저커버그처럼 한 10장, 20장 이렇게 사거든요.
1: 저랑 비슷하시죠? 네.
0: 그런 거 할 때 그런 계산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니까
1: 네네.
0: 그런 거를 몇 개를 더 얹어주고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걸 만나면 좀 아쉬워요.
1: 맞아요. 네. 사실은 제가 베테랑 가서 제일 놀랐던 거 제가 되게 이거 부들부들하고 편하네 막 입는 바지로 입어야지 하고 딱 입어 샀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바지를 내가 딱 여러 개 샀어요. 근데 목요일마다 오면 저 나하고 똑같은 바지를 입고 있는 사람이 DJ석에 앉아있는 거야.
0: 저죠?
1: 예, 네, 그죠. 베디하고 네. 저하고 그때 같은 바지를 입고 있었잖아요.
0: 이제 안 입어요?
1: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0: 저는 아직도 입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세요? 네.
0: 저는 아직도 몇 년째 입고 있어요.
1: 네, 그때 제가 그걸 원 플러스 원처럼 여러 개 샀죠.
0: 저는 그때 그걸 한 2, 30개를 샀기 때문에
1: 너무 많잖아 그건.
0: 아직 심지어 포장을 뜯지 않은 것도 서랍 속에 있습니다.
1: 야,
0: 새 거가 있어요. 왜냐면 단종이 될 수 있다. 네. 요즘은 뭐랄까 소량생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니까 단종이 되는 걸 겁나서.
1: 최근에 그 혹시 중증외상센터 그 한산이가 작가라고 아세요?
0: 그 드라마요?
1: 드라마
0: 주지훈 씨 나온 거?
1: 그렇죠. 그 드라마의 예. 원작 웹소설을 쓰신 한산이가 작가라고 있어요. 네네. 그분이 최근에 저한테 갑자기 형 팬티 몇이야 사이즈가? 뭐, 왜? 그랬더니 심리스 팬티 입어봐. 그러면서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내가 남자에게 팬티를 선물 받은 게 저기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입어보고 알았죠. 아 이런 것들은 원플러스는 해야 된다.
0: 남자가 남자한테 팬티 선물한 얘기를 저희가 방송에서 들어야 됩니까?
1: 웃기잖아요. 웃기잖아요.
0: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1: 다음은요. 강지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들의 머릿속 생각을 꿰뚫어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면접 보는데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면접관 생각에 말려서 방해가 될까요? 옛날에 이런 영화 있었죠.
0: 뭐요?
1: What Women Want라고.
0: 아, 멜 깁슨 나온 거?
1: 멜 깁슨 나온 거. 그 네. 영화 보셨죠?
0: 봤죠.
1: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 영화 좋아하시나요?
0: 좋아했는데 이제 저희 베테랑에서 결론이 좀 난 게 아, 네. 우리가 여자들의 속마음을 다 들으면
1: 네네.
0: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냐.
1: 아,
0: 네.
1: 아 이거 그러니까 그냥
0: 그 정답 이게 시험 볼 때가 좋겠죠. 시험 아, 볼 네. 때는 정답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여자들의 모든 얘기를 우리가 다 듣다 보면 네네. 얼마나 살 때 이게 우울해지겠느냐.
1: 아,
0: 네. 오히려 멘탈 다 터지지 않겠느냐.
1: 오히려 구관참시다.
0: 그렇죠.
1: 오히려
0: 이걸 모르고 사는 게 차라리 낫지.
1: 아. 네. 그런 면이 또 있구나.
0: 배틀에서는 그걸로 결론이 났어요. 예전에 What Women Want 같은 거는 우리에게는 호러다.
1: 아, 그럼 What 상관 Want 같은 건 좋은데
0: What 상관 Want도 약간 호러일 수 있죠.
1: 호러인가요? 네. 아, 누구든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0: 그러니까 사실 사람 마음을 굳이 안 들여다보는 게 더 좋다는 게 그 영화에 나오는 약간 그 메시지 아닙니까?
1: 그렇죠. 네. 결국은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얘기긴 한데 네.
0: 보세요. 이분들 익명성을 이용해서 저한테 속마음으로 해야 가둬놓아야 될 얘기를 다 풀어놓쳤습니다.
1: 여기 약간 해우소죠. 해우소.
0: 판도라 상자가 다 열려 있는 느낌. 해우소. 악령들이 떠다니잖아요.
1: 아 우리 경우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이미 경험하고 있구나.
0: 그렇죠. 그렇죠. 어.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모르는 게 약이다.
1: 갑자기 딴 얘기지만 옛날에 우리 그 뭐야 영화 얘기도 했으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이번에.
0: 뭐요?
1: 그 What Women Want하고 죽은 시인의 사회가 같은 극본 거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글 쓴 사람이. 그 너무 다른 걸 두 개가 한
0: 가르페 디엠.
1: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간에 면접이면 어때요? 근데 면접이면 이거 근데 중대사잖아요.
0: 면접이면
1: 꽤 중대사잖아요.
0: 제가 면접관이 돼본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1: 아,
0: 면접관이라는 건 이거를 던지고 정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그냥 어떻게 말하나 보는 느낌이거든요.
1: 네네네. 네,
0: 그래서 내가 던지는 질문도 딱히 목적성을 갖는 질문이라기보다 네. 이렇게 이거 한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쓱 보는 거에 가깝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가지고 머릿속을 꿰뚫어볼 필요가 사실 없다.
1: 그래도 그때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다랑 이 길은 아닌 것 같다를 중간에 알아챌 수 있는 가능성은 올라가잖아요. 아 그거는 이런 능력까지 없어도 되나? 그냥 최소한 눈치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0: 그럴 수도 있죠. 예.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지 네. 않을까.
1: 확실히 맞아요. 약간 오히려 상대방 밀릴 수, 말릴 수가 있어요. 이 면접관이 지금 원하는 방향을 알아내서 맞추겠다 생각을 할수록 말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도
0: 면접관의 속마음이 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확률이 더 높잖아요.
1: 그죠.
0: 저 사람은 그냥 오늘 점심 뭐 먹지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면
1: 그래,
0: 그 그런 속마음을 알게 된 게 되게 허무하잖아요.
1: 그런 마음으로 면접을 네. 보셨어요?
0: 그럴 때 아니 저는 아니죠.
1: 아, 그런
0: 제가 면접 볼 때는 이제 네. 올바른 청년이었기 때문에
1: 아파서 뭐 할 때도
0: 되게 열심히 뭘 해도 열심히 대답하고
1: 아 했는데. 빨리 끝나고 메뉴 뭐 고르지 네. 뭐 먹을까 이런 거 생각한 거 아니에요?
0: 아니 아니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들여다볼 필요 없이 네. 내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가는 게 낫다.
1: 네. 알겠습니다.
0: 자 시간이 다 돼서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디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이른바 전설의 심해어라 불리는 어종이 있습니다. 바로 도톰이죠. 주로 남해와 동해의 깊은 바다에 산다는 도톰의 국내 최대 공식 기록은 몸길이 약 175cm, 무게는 약 120kg. 그런데 이 거대한 심해어 도톰이 요즘 부쩍 자주 잡히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낚시꾼들 사이에선 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지만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릅니다. 과학적으로 확인된 관련성은 없고 오히려 산란기를 맞은 도톰이 연안 가까이 머물면서 예년보다 자주 눈에 띄는 거라는 분석인데요. 그러고 보면 바다는 참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것 같죠?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백혜영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0: 해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아무 말 토크하는 시간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자, 또 만나볼까요?
1: 네, 다음 사연은요. 홍지연님의 사연입니다.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우승 후보국의 국민이 보는 월드컵은 어떤 기분일까가 궁금했어요. 엄청난 기대감과 도파민에 휩싸여서 한 달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월드컵, 올림픽 등 스포츠 행사 동안 우승 후보의 국가 사람으로 100% 살아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0: 아...
1: 예를 들면 거주하는 곳은 물론 정신적, 문화적 자체로도 한 달 동안은 그 나라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0: 아... 축구 강국의 어떤 축구 팬으로 사는 거는
1: 네, 어떤 느낌이에요?
0: 확실히 만족감이 있겠네요.
1: 네, 네, 네.
0: 물론 프랑스도 거의 뭐 한 20년 만에 우승했던 거고,
1: 네, 네, 네.
0: 그다음에 아르헨티나도 뭐. 1986년 우승했다가 지난번에 우승한 거니까 사실 되게 오랜만이긴 하죠.
1: 거의 50년.
0: 이게 사실 스포츠라는 게 보통 한 번 잘 되고 대부분 실패잖아요.
1: 쭉까지는 않죠.
0: 네. 네. 결국은 승자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여가지고. 그리고 브라질도 영원한 우승 후보인데 지금 2002년 우승한 다음에 우승 못하고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아, 이게 약간 우승 후보 숫자가 늘어나니까 돌려막기 하듯 한 번씩 해도 다음번 우리 우승은 일단 뭐 기본 20년 이후네요.
0: 그렇죠.
1: 20, 30년은 걸리네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스페인이 이번에 뭐 우승 후보 중에 하나지만 네. 16년 됐고.
1: 근데 이미 우리 같은 경우죠. 올림픽을 한다 그러면은
0: 네.
1: 양궁을 하는 날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기분을 좀 느끼고 있지 않아요?
0: 약간 편안하죠.
1: 편안하잖아요. 네. 그냥 뭐 얼마나 멋지게 이길까 뭐 이러면서 그냥 그 슈퍼펄레이를 기대하잖아요. 쇼트트랙.
0: 쇼트트랙은 요즘 좀 조금 다른 나라들이 좀 치고 올라왔죠.
1: 조금 긴장을 하나요? 네.
0: 긴장이 되죠. 옛날처럼 양궁 같진 않아요. 양궁은 아직도 짱짱한데.
1: 양궁은 뭐요? 그렇죠.
0: 태권도도 다른 나라들이 많이 올라왔고.
1: 많이 올라왔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다 가서 가르치니까. 그래도 아무튼 뭐 양궁하는 날짜만 골라서 한국인으로 살면 그 느낌이 이거 아닐까요?
0: 그렇죠. 양궁이 편안하긴 한데. 네.
1: 아, 근데 요즘 또 탁구 올라오고 있어요.
0: 아.
1: 탁구 요즘 올라오고 있습니다.
0: 탁구요?
1: 우리. 탁구. 요즘 이제 신유빈 선수가 정말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드민턴 올라오고 있죠.
0: 배드민턴은 뭐 안세영 선수가 네. 올라갔죠.
1: 네, 올라갔죠 네. 이미.
0: 여제의 자리, 황제의 자리.

0: 올라갔고.
1: 올라갔죠. 예. 탁구도 이제 사실은 뭐 그 만리장성 넘기고 막 이런 게 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약간 기대가 되거든요.
0: 탁구는 그래도 중국이 워낙 예. 어쨌든 축구가 월드컵 때 네. 월드컵이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가 제일 큰 블록버스터 축제니까.
1: 그죠, 그죠, 그죠.
0: 이때
1: 아니다. 단일 종목으로 세계 축제가 이제 월드컵이 제일 크니까 그런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대충 짐작을 해보면은 우리 김연아 선생님 계실 때 그때도 비슷하게 느껴봤고 마음 편안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0: 김연아 선수 때는 네. 그래도 긴장감이 있죠.
1: 왜냐면
0: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아. 얼음이라는 게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1: 그죠, 그죠, 그죠. 예. 어, 그 페이커 선생님.
0: 페이커 쌤.
1: 그랬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거, 그 느낌 아닐까요? 근데 축구는 다르긴 하겠다. 이 정도로 단일 종목으로 큰 게 있으려나?
0: 없죠.
1: 근데 유럽 축구 같은 거 보면은 유럽들끼리도 좀 잘 싸우잖아요. 네. 그 안에서 이제 팀들끼리 있잖아요. 주로 우승하는 팀들 보면 그 팀 팬들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0: 근데 그것도 이제 시기가 한번 와서 네. 왕조급으로 바르셀로나가 계속 먹는 시대.
1: 네네네.
0: 레알 마드리드가 몇 년 동안 지배하고 지금은 파리 생제르맹 뭐 이런 그쵸, 그쵸. 이런 때면 모르는데 또 기다림이 막 몇십 년 있을 수도 있거든요.
1: 아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요 몇 년도까지 외우고 그 경기를 잊지 않고 있는 게 그래서 그렇구나.
0: 그렇죠.
1: 사실 그때 그 예를 들면 시카고 불즈 때 시카고 불즈 이제 완전 황제였을 때 그쵸. 그때 그 동네 살았던 분들은 아직도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0: 아니면 올림픽 때 미국 농구 대표팀 드림팀 네. 뭐 이런 거는 사실 어느 정도 편안하죠.
1: 네네네.
0: 아 근데 월드컵 때 우승 후보국 국민이 된다는 거.
1: 근데 이거 어떻게 조별에서 아예 초반에 탈락해 이거하고 결승까지 가서 거기서 준우승 아깝게 졌어요. 이 둘 중에 뭐가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그 우승 후보국의 국민이에요.
0: 조별 탈락이 훨씬 고통스럽죠.
1: 아 그런가요?
0: 예.
1: 아,
0: 조별 탈락은 온갖 욕지거리가 나오는데 결승에서 준우승했다? 아무리 우승 후보여도
1: 네네네.
0: 아 이거 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못해? 이게 아쉽지만 그래도
1: 2등도 잘한 거야.
0: 7경기 8경기 본 거잖아요.
1: 아, 그죠, 그죠.
0: 그게 중요하죠.
1: 실제로 그리고 네. 1등을 못 해도 그 마지막까지 즐길 수 있잖아요.
0: 일단. 로또 2등이라고 비교하면 또 약간 열받네. 네. 로또 5등 되는 거랑 2등 되는 거는
1: 그죠.
0: 이게 월드컵이랑 좀 다르네요.
1: 아, 다르죠. 근데 왜냐면 로또는요. 5등, 4등, 3등, 2등 치고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이거는 준우승까지 갔어 그러면은 마지막 결승까지는 경기를 계속 즐겨서 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0: 제가 보기에는 준우승이 차라리 낫다.
1: 당연히 저도
0: 선수들이 아쉽겠지만 네네네네. 그래도 조별리그 탈락보다는 훨씬 낫죠.
1: 네, 제가 보기에도 네. 이건 준우승이 훨씬 낫을 것 같긴 합니다.
0: 자. 근데 보니까 예, 4강 가고 이런 것만 해도 사실 축제거든요.
1: 완전 축제죠. 예,
0: 4강이랑 준우승이랑 뭐가 그럴 것 같으세요? 4강에서 탈락하는 거랑 네. 결승에서 지는 거랑
1: 둘 중에 뭐가 더 네, 힘들
0: 요 정도
1: 것
0: 비교해야
1: 같냐?
0: 사실 밸런스가 그죠? 맞거든요.
1: 뭐가 더 힘들 것 같냐고요?
0: 뭐가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냐?
1: 4강에서 지는 게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최강자를 가리는 마지막 경기를 충분히 몰입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자리가 내가 저기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가 저기 가 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면 결승 볼 때 약간 좀 맥 빠지지 않을까요?
0: 야, 근데 준우승을 하는 거랑 그러니까 올림픽엔 그런 얘기가 있어요.
1: 네.
0: 동메달 그러니까 시상 때 보면은 동메달 받는 선수들 표정이 더 편안하다.
1: 네네네.
0: 은메달은 표정 관리가 안 돼요.
1: 썩어 있어요?
0: 네.
1: 아 진짜요?
0: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금은이면 모르겠는데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었는데.
1: 그치 그치. 네. 저 손끝에 닿았는데 좀 내가.
0: 네. 근데 또 축구는 좀 다르네요.
1: 그렇군요.
0: 우리로 치면 사실 뭐든 좋은데.
1: 네.
0: 만약에 프랑스나 아르헨티나 급이다. 이러면은. 4강에서 지는 게 차라리 낫나?
1: 차라리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0: 아닌가? 근데 4강이 월드컵 4강이 말이죠.
1: 네.
0: 유럽이랑 남미 제외하면 역사 거의 100년 역사에 딱 세 네. 나라밖에 없습니다.
1: 그래요?
0: 우리나라.
1: 예. 네.
0: 그다음에 지난번에 모로코. 그다음에 초대 월드컵 때 미국.
1: 네.
0: 유럽 남미 제외하면 딱 세 나라밖에 없어요.
1: 그 나머지는 언제나 그 유럽 남미가
0: 4강은 못 가는 거예요.
1: 돌려서 먹었던 거예요?
0: 우리나라랑 모로코가 4강 간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1: 그거 완전 이변이었구나 진짜. 네. 그때 그거를 20대 때 경험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0: 미국이 1930년에 4강을 갔어요.
1: 아 그렇군요.
0: 놀랍게도 미국이 근본이 있습니다.
1: 그 얘기를 저한테 왜 하시는 거죠?
0: 그냥 하는 얘기예요. 자 다음 가볼까요?
1: 다음 사람 가볼까요? 익명 구우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딸이 친구들이랑 스티커 사진 찍은 걸 보여주면서 자기가 제일 못생긴 것 같대요. 그러더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몇십억 인구가 모두 똑같은 얼굴이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0: 그래도 등급이 생길까요?
1: 생기죠.
0: 똑같이 생겼는데
1: 생기죠.

0: 생기겠죠.
1: 뭘로 만들죠?
0: 그때부터 네. 이제 다른 차이를. 거. 아 그럼 채영도요?
1: 네?
0: 채영도?
1: 채영도 똑같아요.
0: 목소리는요?
1: 목소리도 똑같습니다.
0: 그럼 일단
1: 어? 잠깐만.
0: 네.
1: 모든 얼굴과 체형이 똑같은데
0: 네.
1: 목소리만 차이가 나는 세상에 오면 제가 상당히 상위 등급 받지 않을까.
0: 그렇죠.
1: 제가 목소리 원툴이잖아요.
0: 근데 갑자기 그렇게 도도한 얼굴을 짓는 건 뭐예요?
1: 어 괜찮은 세상이네.
0: 되게 열받는다.
1: 모든 걸 초기화했으면 좋겠네.
0: 그럼 이제 일단은 얼굴로 사람을 구분하진 않겠죠. 하지만 인간이 서열을 안정하는 게 가능해 보이세요?
1: 그러니까 서열은 뭔가로 정할 텐데
0: 일단 신분증에 얼굴 사진 빠지겠죠. 그잖아요. 얼굴은 뭐 봐서 뭐야. 아 성형 수술도 없어요?
1: 없죠. 근데 이런 거 아니야?
0: 뭐요?
1: 두개골은 따로 이제 투과해가지고
0: 네네네.
1: X선 같은 거 투과해가지고 그걸로 등급 따지는 거예요.
0: 이제 야, 속을 보는 거야. 속을
1: 눈구멍이 왜 이렇게 작냐?
0: 속을 보는 거예요.
1: 네.
0: 탈모는
1: 뼈다구로 보는 거예요.
0: 탈모는 와요?
1: 탈모는
0: 똑같아요?
1: 탈모는 모두 밀어버리죠.
0: 네. 그거보다 차라리 왜 그 몇 살까지는 지구인이 전부 얼굴이 똑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1: 네네.
0: 근데 그 몇 살 때 딱 분화가 된다. 그러면 어때요?
1: 약간 그거네요. 그럼 그 나이 때까지
0: 네.
1: 겁나 잘 살고
0: 네.
1: 인격적으로 되게 자기 소양을 잘 쌓은 사람들은 딱 무슨 그 네. 미녀와 야수나 개구리 왕자처럼
0: 가차같이
1: 딱 될 수 있는데
0: 딱 했는데
1: 내가 지금까지 진짜 못 살았다.
0: 네.
1: 이러면 돼지가 된다.
0: 딱 했는데 카드 열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어떨 것 같아요?
1: 아 그건 좀 별로네요.
0: 어느 쪽이 나아요? 모두가 똑같은 얼굴이에요. 이거랑 몇 살 기점으로 모두가 분화한다.
1: 모두가 똑같은 게 낫습니다.
0: 아.
1: 자신이 없네요.
0: 뭐 아, 본인이
1: 네.
0: 곱게 마음을 쓸 자신이 없어요?
1: 마음을 곱게 쓰는 거는 양심적으로는 쓸 수 있는데 고운 말은 못 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1: 예. 매트릭스 나오는 스미스 요원들처럼 모두 통일해버려.
0: 그러니까
1: 네. 오히려 옷장, 옷도
0: 그죠,
1: 옷도 그죠. 신분을 나눌 수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0: 옷도요? 그럼 뭘로 해야 돼? 목소리도 아니고 정말 그럴 때야말로 정말 이 인성과 소양,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거 가지고 구분되는 건가요? 아 무조건 뭐 문신을 새기든 염색을 하든 반드시 자기 정체성을 위해 뭐 하지 않을까요? 피어싱을 하든 뭘 하든 뭘 할 거야. 금리를 씌우든 뭘 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1: 그러네.
0: 화장 뭐 정말 색다르게 하겠지. 아닐까?
1: 추첨으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는.
0: 뭐 어떤 추첨?
1: 모두가 공평하게.
0: 네네.
1: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도
0: 네.
1: 그냥 뽑기를 해서 딱 너네 둘. 딱 너네 둘. 먹을 거 중에 나는 이거 먹고 싶고 뭐 이거 먹는 사람 여기 줄 서.
0: 네네.
1: 다 추첨.
0: 뭐 먹는
1: 너 이 경기장 들어가고 싶어? 추첨. 이런 식으로.
0: 이 집 살래? 추첨.
1: 추첨.
0: 차도 네. 추첨.
1: 너 강남? 강남 지원자 추첨. 지금 하고 있나?
0: 그런가요?
1: 아무튼 그런 식으로.
0: 그러면 이제 일말의 희망이 없네요. 아니 이제 오직 모든 게 도박이잖아 그러면.
1: 베테너들은 좋아할 뜻이라고.
0: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1: 주식 추첨.
0: 아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1: 추첨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지식이 될 수 있잖아요.
0: 추첨이 어떤
1: 모든
0: 정보가
1: 게 추첨이니까.
0: 추첨에 정보가 있어요.
1: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게 추첨인데
0: 네네.
1: 그 추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0: 그런 식이면 정말 명당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여기서 1등 많이 나온 줄 있잖아요.
1: 네.
0: 뭐 예를 들면 강남 아파트 1등 많이 나온 집. 이런 식으로 추첨 장소 명당이 생기겠다.
1: 네. 리딩 방이 쌓이는 거고.
0: 아 리딩을 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추첨인데.
1: 근데 희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까요?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까요?
0: 전 절망이라고 봅니다.
1: 왜요?
0: 아무런 의욕이 없을 것 같아요.
1: 본인은 이제 노력하고 이러면 수능 3개 틀리고 이러는데
0: 잘해봤자 뭔 의미가 있어.
1: 수삼틀인데
0: 아니 오히려
1: 추첨 세상에 오면 나의 능력, 지적 능력이 발휘가 안 되니까
0: 오히려 재밌는 거를 적극적으로 하려나요?
1: 난 1등 시민인데
0: 이상한 마음의 소리 하세요 지금? 지금 뭐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1: 수능을 모두 추첨으로
0: 네.
1: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0: 수능 그 수능이 아니잖아요. 수학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1: 공산주의가 왜 망했나 생각해보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0: 그리고 모두가 같은 얼굴이라고 해도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누구의 얼굴로 똑같이 통일할 거냐.
1: 근데 얼굴이랑 체형이랑 심지어 목소리까지 똑같은데
0: 네.
1: 말하는 내용이 다를 수는 있죠.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 사람 어떤 소양, 교양, 지식 이런 게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1: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0: 아니면 와야죠. 위트.
1: 세상을.
0: 아니죠. 드립력, 위트, 재미. 요것도 또 한 축이 있을 거고. 적어도 얼굴로 플러스 마이너스 뜨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1: 그러네.

0: 자, 다음.
1: 다음은요. 이상준님께서 보내신 거 할게요. 만약 두 분이 죽은 후에요, 사는 동안 했던 좋고 나쁜 업보들이 쌓여서 토큰이 되고 그 토큰으로 다음 생을 직접 주문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두 분은 지금까지 얼마 정도 벌었다고 생각하세요? 다음 생에 꼭 주문해야 되는 인생 스펙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좋고 나쁜 업보들이 쌓여서 토큰이 된다. 게임머니가 되는 거죠, 다음 생.
1: 다음 생을 고 이제 살 때.
0: 배성재 큰일 났네, 빚더미다라고 하신 분 있고.
1: 스타팅 패키지를 살 수 있냐 없냐.
0: 근데 이걸 가지고 저는 전생에 많이 벌어놓은 것 같습니다.
1: 아, 올해 굉장히 수월했어요, 이번 생은.
0: 이번 생에 사실 이 정도로 네. 풀리는 거 보면. 네. 예. 일단 사람을 잘 만났지 않습니까?
1: 아, 그래요, 그죠. 예. 아, 네.
0: 아니 이제 네, 뭐 그쵸, 그쵸. 우리 배텐 가족들도 그렇고. 아, 네. 네.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1: 근데 지금 현재 현생에서 지금 모은 토큰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걸로 이제 다음 생에 들어갈 때 골라야 돼요. 마음껏, 그러니까 양껏 못 사. 뭐 성별, 출생지, 직업, 신체 스펙 이런 것들 중에 뭐 이제 골라 사야 돼요. 지금 벌어주신 거로는 양껏 못 사. 뭘 고르실 겁니까?
0: 대형 다음 생 난이도 헬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거의 다음 생 난이도가 헬이면
1: 불지옥.
0: 저는 몸에다가 모든 걸 걸겠습니다. 몸, 오, 신체 능력으로는.
1: 근데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
0: 노예로 살아야 되니까 다음 생은. 무조건 신체 능력이라도 건강하게.
1: 맞아 맞아.
0: 왜냐하면 노예인데 몸이 부실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1: 그 진짜 헬란이죠. 헬란이죠. 지금까지 쌓은 토큰으로 저도 불안불안하거든요. 네. 불안불안해요. 불길해요.
0: 형은 그냥 가축이 될 거라고 하신 분 있고.
1: 아니 인간이 무조건 인간이야 일단.
0: 그냥 말이 됐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네.
1: 이분들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일단 인간은 인간입니다.
0: 자. 약해서 빨리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라고 하신 분 있는데
1: 또 악덕을
0: 빨리 이번 생 다음 생 끝내는 게 낫나요?
1: 근데 다음 생에서 그러면은 토큰을 벌어들일 시간이 없잖아요.
0: 아 그렇네.
1: 그래서 그 다음 생에서
0: 그다음 또 생을
1: 적어도 이게 퐁당퐁당으로도 가려면은 선업을 쌓을 시간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다 다음 생 살려면은
0: 야 그러니까 이게 거북 다음 생에 거북선 조타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미친 듯이 노를 저어야 되지 않습니까?
1: 아 거북선 조타수면은 그나마 영광스럽죠. 네. 근데 이제 노예선이야. 어디 뭐 노예선 같은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지금 현재까지 저의 스코어를 보면요, 저는 불길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산 다음에 큰 거 몇 개를 깎아먹고.
0: 그럼 전생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1: 전생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나쁘지 않았다.
1: 전생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0: 이렇게 머리 좋게
1: 예 중상턱으로 잘 치는
0: 거. 민으로 태어난 거 보니까
1: 잘 치는 것 같아요. 전생 그래도 올해 내가 이제 말아먹고 있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죠. 걱정을 하고 있죠.
0: 현생망이라 이생 택한 거다. 전생에 헬기 프로펠러로 살았을 거다라고.
1: 이상한 걸로 선업을 쌓았다. 프로펠러 전생에 프로펠러인 사람이 있어요.
0: 여러분은 전생에 뭘 하셨던 것 같습니까?
1: 그러니까요. 뭐였을까? 베테너들 전생은 뭐였을까?
0: 베테너들의 전생은
1: 여기서 이러고 채팅치면서 재밌게 깔깔대고 웃으시는 분들의 전생은 뭐였을까요? 너무 궁금하다.
0: 뭘 팔아먹었을까 이분들?
1: 아니 뭘 꼭 팔아먹어야?
0: 여러분 뭘 팔아먹은 겁니까?
1: 아니, 뭘 팔아먹어?
0: 뭘 팔아먹었길래 이렇게 베텐의 지방령으로 에? 채팅창에 박제돼 있는 거예요?
1: 아니, 팔아먹어야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0: 자, 다음은요.
1: 다음은요. 정준혁님의 사연입니다. 뷔페 갈 때마다 푸짐한 음식들 앞에서 사람도 소처럼 한 번에 많이 먹고 저장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되새김질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진짜로 소처럼 먹이를 저장했다가 되새김질을 할 수 있다면 어떨 때 좋을까요? 아, 이거야 뭐. 먹는 것이 아, 먹는 게 짐스러울 정도로 바쁜 시기가 있긴 있잖아요. 군인들.
0: 그렇죠.
1: 전시 상황. 출장 갔을 때. 장거리 운전. 또 뭐가 있을까요? 시험 공부. 또 뭐 있지?
0: 뭐 사실 바빠서 못 먹는 건 이해가 되죠.
1: 네네.
0: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회는 워낙 근면하게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거의 목숨 걸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
0: 그러면은 음식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1: 밥도 안 먹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음식점들은 다 망하겠네. 뷔페는 망하겠네 확실히. 그잖아요.
0: 뷔페는 열면 안 되죠.
1: 뷔페는 절대
0: 종량제로 팔아야죠.
1: 고기 뷔페는 절대 무조건 망하는 거잖아요. 네. 싹 집어넣고 이거 야 1년치 다 먹었다 그러고 하면 어떻게?

0: 근데 되새김질은 맛의 기쁨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1: 그럴까요? 예. 왜죠?
0: 위액도 같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1: 사람하고 다르겠죠. 지금 우리하고 다르겠지. 이렇게 되면은 싹 음식만 올라오지 않을까요?
0: 한 번에 그러니까 이게 먹어서 저장을 하고 싶다라는 느낌보다는 계속 먹고 싶다에 가까운데.
1: 아, 근데 그렇긴 하겠다. 이거 처음에 요리한 직후에 그 모든 질감과 색과 온도와 모든 것들을 예. 처음에 우리가 뿌시면서 들어갈 때 이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미 전부 다 함락돼 버린 음식물은 그 맛은 없겠구나.
0: 그렇죠. 음식이 이제 혀로 느껴야 되는 맛이 네. 또 씹는 맛, 넘기는 맛 이런 게 있었는데 되새김질은 사실 뭐랄까 내 뱃속에 있는 음스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잖아요.
1: 그렇게 해석하면
0: 약간 한번 녹인 거잖아.
1: 너무 불쾌하죠.
0: 한번 녹인 거를 좀 꺼냈다가 다시 넣는 느낌이니까 네네네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소가 예. 어떤 식으로 하지? 일단 한번 되나? 한번 그 소화를 했나?
0: 했겠죠.
1: 아무튼 이거는 저희 둘 다 별로 원치 않는 것으로 아우리
0: 셀프 짬타이거
1: 그러니까 자, 하나 더 할까요?
0: 네?
1: 하나만 더 할까요?
0: 윤마치 씨 신곡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1: 좋습니다.
0: 빨리 끝내달라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후배라면서요.
1: 그렇죠.
0: 얼마나 후배예요?
1: 아껴야죠. 후배라고 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0: 원래 알았어요?
1: 몰랐죠. 어떻게 알아요?
0: 참, 이 학연 정말.
1: 근데 네. 저도 몰랐다가 그날 만나가지고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났으니까 후배 느낌은 아니죠 사실. 아, 동문 느낌. 동문. 예.
0: 자, 광고 듣겠습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안전화.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배텐의 영원한 막내 소혜가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1: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2: 배성재의 텐, 엔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코너에 상상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 네.
2: 자, 피곤한 두 아재라고 보내셨습니다. 누가 더 피곤해 보여요?
3: 아직 시차 안 잡히셨으니까 피곤하시겠죠.
2: 그럼요. 저는 뭐 시차가 지금 없습니다.
3: 그렇습니다.
2: 우주 시차고요. 이종훈 작가는 건강관리 잘하시고.
3: 알겠습니다.
2: 네. 오늘 끝곡은 윤마치 씨의 신곡 시소인간입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컬투쇼 썸머 뮤직 페스타. 7월 8일 수요일엔
1: 말 달리자
0: Crying Not. 7월 14일 화요일엔 워터밤 아니고요 매밤 MC 유노 유노 아이들 B2B 미녀 암소맨 바다까지 소리 질러.
2: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7월 10일부터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3: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생길 경우 폐쇄적인 특성상 은폐되기 쉽기 때문에 학대받는 아이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관심입니다. 우리 주변 아이의 얼굴, 신체에 자주 상처가 생기거나 집안에서 큰 소리의 싸움, 아이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릴 때 무심코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112, 전화상담은 182. 당신의 작은 관심이 학대받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6: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 손으로 직접 뭔가를 만드는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만큼 언젠가 꼭 훌륭한 결과물이 나올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멋진 결과물이 나오는 만큼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좀 다른가? 예. 음악을 만들 때도 이제 어쨌든 뭐 노력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예, 노력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제 개개인마다 그 노력을 쏟는 양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진짜 막 장인처럼 막 하나부터 열까지 뜯어 고쳐서 나오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좀 이렇게 러프하게 이렇게 슥슥 하면서 나오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요즘은 좀 뭐라 그럴까, 뭐 랩만 놓고 보면 옛날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가사도 좀 막 열심히 쓰고 뭔가 메시지 중심 약간 이런 느낌을 가다가 요즘은 그냥 반주 틀어놓고 막 그냥 흥얼흥얼 거린대요. 프리스타일로.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가져가는 류로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어떤 분들이 볼 때는 저게 노력을 하는 건가 싶지만 어쨌든 그들은 계속 뭔가 이런 프레쉬한 걸 뱉기 위해서 막 흥얼흥얼 하는 거니까 뭐 그런 데서 오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고생하는 덕분에 더 멋진 내일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문화 선물도 준비를 했는데 두산 아트센터 영광홀에서 열리는 연극 플리백 관람 티켓을 1인 2매 총 5분께 드리고요. 7월 18일 토요일 저녁 6시 공연입니다. 블랙코미디 여성 1인극 작품이고 19세 이상 관람가이니까 보고 싶은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77로 성함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잠시 후 2부 디깅뮤직은 7월 9일 친구 데이를 맞아서 가요계 대표 절친 아티스트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0: 하기 하면 하하림.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전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부장님과 처음으로 단 둘이 출장을 가게 됐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회사 차를 끌고 가야 해서 장거리 운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출장 날 아침 운전석 쪽으로 향하는 나에게 우리 부장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할 건데? 나 운전 좋아해.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김지수의 초콜릿 드라이브였고요. 김혜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출장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장거리 운전을 해야 돼서 걱정을 했는데 부장님께서 운전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운전하는 걸 좋아하셔서 출장 가는 내내 신이 나셨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있나? 부산까지 운전을 하는데 그거가 막 신날 수가 있나? 이 정도면은 직업을 변경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운전하는 게 이렇게 신날 정도면은 사실 뭐 나는 그냥 뻥 뚫린 길 운전하는 거 좋아해 뭐 이런 거는 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계시겠죠. 근데 이렇게 좀 출장 가는 길 내내 운전하는 걸 신나하셨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뭐 선의로 하신 게 아니라면 진짜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요. 예. 진지하게 직업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저는 뭐 운전하는 걸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데 아무리 그래도 장거리 가야 될 때 운전을 하라 그러면 좀 피곤한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할 텐데 이렇게 신나하신다? 아, 요거는 제가 볼 때 직업을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택시 기사님이 돼도 너무 신나는 거잖아요. 운전이 너무 즐거운 얼마나 좋아. 자, 사연 보내주신 김혜영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청하의 벌써 12시, 조피디 인순이의 친구여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을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2548님이 생활체육 복싱대회에 도전합니다. 눈물의 감량을 이겨낸 제 자신에게 칭찬해주고 싶은데 도전을 앞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해주셨습니다. 감량까지 해서 나갈 정도면 이분은 꽤 그래도 진지하게 임하시는 거 아닐까 싶네요. 예. 보통 선수분들 아니면은 그냥 본인 체급에 맞춰 나가는데 감량까지 할 정도면 좀 진지한 상황인 것 같아서 예. 좋은 성적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 이분은 디깅뮤직 가요계 절친 특집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는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그리고 데이식스의 좋아합니다. 이렇게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말보다 좋은 음악 하나가 마음에 더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보물 같은 음악을 찾는 즐거움 디깅 뮤직. 오늘은 가요계 절친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딘딘의 뮤지카 2부 시작했고요. 오늘 디깅 뮤직은 7월 9일 친구데이를 맞아서 가요계 대표 절친 아티스트들의 노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말고 활동하면서 친해진 절친 뭐 슬리피 아닐까요? 예, 리피 형이 그렇고 절친? 뭐 리피 형, 용국이 형, 뭐 규현 형도 친하고 뭐 소유랑도 친하고 뭐 보면은 많은데 절친의 그 개념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예, 소중한 사람? 뭐 이런 걸로 따지면은 꽤 많죠. 예. 같이 일을 하는 친구끼리 더 잘 통하는 게 있지 않냐 해주셨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두 종류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진짜 아, 이 사람이 내 친구가 됐구나를 느낄 때는 뭔가 이 사람의 성공에 있어서 내가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막 이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게 막 내가 막 같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대신 상대도 나랑 똑같이 이런 마음이 공유가 될 때, 그럴 때 확실히 아 이제 이 사람이 나랑 그냥 같은 업계에 있던 사람에서 아 친구가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가요계 절친하면 생각나는 아티스트나 노래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제일 먼저 만나볼 아티스트는 박효신 씨와 김범수 씨입니다. 두 사람은 김나박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가요계 대표 남성 보컬들인데 벌써 20년 넘게 친분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한 음악방송의 무대에서 서로의 노래를 같이 부른 적도 있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찾아보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 친구라는 건이란 노래를 같이 부르셨죠. 그 이후로의 뭔가 이 친분이랑 이런 썰을 들은 적이 없긴 해가지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네. 두 분은 2004년도에 박효신 씨의 4집 앨범 듀엣곡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박효신과 김범수가 함께 부른 친구라는 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효신 김범수의 친구라는 건 듣고 오셨고요. 박효신 씨는 한 인터뷰에서 범수형은 한마디로 완벽에 가까운 보컬이다. 원래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형이다. 너무 좋아해서 범수형의 전국 투어 공연에도 게스트로 따라다녔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옛날이지 않을까? 그 요즘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사실 두 분의 이 친분 썰을 요 근황, 요 근래 근황을 들은 거는 거의 없기는 해가지고. 네. 근데 원래 잘하시는 분들끼리 친하게 지내요. 네. 왜냐면 뭐라 해야지, 서로 이렇게 배울 점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서로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수일수록 없잖아요. 뭐 사실 김나박이한테 누가 노래를 질문을 하고 고민을 물어보지 사실 이 사람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레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등한 약간 사람들끼리 그런 거를 공유하면서 좀 친하게 지내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친한 래퍼나 가수 형들 중에 완벽에 가깝다라고 느낀 분? 음악적으로? 음악적으로? 음악적으로? 시경이 형? 성시경의 발라드는 완벽하죠. 그냥 뭐 흠 잡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김나박이 말고 저는 성시경, 성은 좀 독보적인 다른 티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뭐 축구 선수 중에 막 뭐 메시, 호날두 막 이렇게 있지만 시경이 형은 약간 베컴 같은 존재 같은 스페셜리스트 같은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예, 시경이 형이 성시경의 발라드는 완벽하죠. 예. 자, 그럼 저희는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김범수의 지나간다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효신의 해피투게더에 이어서 김범수의 지나간다까지 듣고 오셨고, 김범수 씨는 가수 KCMC와도 돈독한 사이로 유명한데 친한 형동생이자 사지지간이라고 합니다. KCM 씨가 김범수 씨한테 2년 정도 보컬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데뷔 초에 기획사에 사기를 당해서 힘든 시절을 보냈던 KCM 씨에게 김범수 씨가 도움을 주고 격려도 해주면서 많이 이끌어줬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가수를 그만둘까 고민하던 KCM 씨에게 그만두지 말아라, 너는 너무 좋은 소리를 가졌고 나보다 뛰어나니까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까지 해줬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마치 내가 존경하는 아티스트가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해준다면은 사실 쉽게 포기할 수 없죠. 예. 근데 만약에 저한테 누군가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저 그만둘까요? 이랬을 때 같은 말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야, 너 너무 잘한다. 아쉽다. 근데 재능이 너무 좋으면 너무 아쉽다. 좀 더 해봐.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야, 절대 포기하지만은 못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뭐 여기저기 수소문을 좀 해보겠죠. 뭐 이런 보컬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뭐 이런 거는 하겠지만, 야, 절대 포기하지 마. 뭐 이런 이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자, 두 사람은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너튜브 콘텐츠에 함께 출연해서 서로의 흑역사를 폭로하면서 티격태격하는 절친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김범수의 보고 싶다에 이어서 KCM의 아직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범수의 보고 싶다 이어서 KCM의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KCM 씨는 활동 당시에 개성이 강한 패션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가수 KCM 씨 하면 KCM의 패션 하면 비니, 선글라스, 체인 벨트, 우리 조끼와 땡땡이가 가장 유명한데, 과연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자,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제 팔에 착용을 하고, 요즘은 뭐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쓰는 분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자, 정답이 뭔지 아시는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KCM의 흑백사진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 3부 디깅 뮤직 시작했고요. 오늘은 7월 9일 친구 데이를 맞아서 가요계 대표적인 절친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퀴즈 하나 드렸는데 가수 KCM이 활동 당시 착용한 패션 아이템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땡땡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주관식 문제였고 정답은요 바로 팔토시였습니다. KCMC가 팔토시를 착용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워낙 피지컬이 좋고 협찬받은 옷들이 사이즈가 다 안 맞았고 어쩔 수 없이 팔 부분을 잘라서 입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추위를 막기 위해서 토시를 착용하게 된 거였고 한때 패션 흑역사로 놀림을 받기도 했었는데 본인은 토시 덕분에 대중들에게 확실하게 기억돼서 오히려 좋았다며 대인배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걸로 광고도 찍으셨죠. 소고기 토시살이 들어간 샌드위치 광고입니다. 이 샌드위치 거긴가요? 그 지하철? 참 여기는 광고 많이 찍어. 네. 늘 뭔가 새로운 메뉴가 이제 이벤트성으로 나올 때마다 광고를 무조건 찍죠. 네. 참 요즘 시대에 이러기 쉽지 않은데 감사한 예. 감사한 곳이죠. 감사한 곳. 예. 자, 팔토시 토시 다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선물 받으실 분들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KCMC는 GOD의 김태호 씨와도 20년 넘게 친분을 이어오고 있는데 김태호 씨가 군복무 당시 콘서트를 연 KCMC를 응원하기 위해 휴가 기간에 콘서트장까지 방문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휴가날 친구 콘서트 보러 간 건데 게스트로 간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방문한 거예요. 와 대단한데 할 게 없지 않았을 텐데 요 정도면은 진짜 너무 친한 거죠. 예, 너무 열심히 내 친구가 준비를 했거나 자, 김태호 씨는 마당발로도 유명한데 동갑내기 동료 가수인 린 씨와도 가요계 대표적인 남사친 여사친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김태호 씨와 린 씨가 함께 부른 내가 야 하면 넌 예 듣고 디깅 뮤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내가 야 하면 예 하는 여자 없나?
3: 내가 예 하면 야 하는 남자 어디 없나? 야 하는 남자 말고
2: Say 야야야야
4: 오빠 지금 무슨 말이야?
2: Say 야야야야
3: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5: 오늘 전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올해 들어 가장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우 및 돌풍 피해 우려, 되도록 야외 활동을 삼가고 빗길 교통 안전에 유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계곡과 하천변 접근 금지. 산비탈, 급경사지, 축대 등 산사태나 붕괴 우려가 있는 곳 접근 금지. 강한 너울 유입 예상, 백사장, 방파제 등 해안가 출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잘한다 너.
1: 네가 잘하지. 네.
2: 자, 김태우 린의 내가 야 하면 넌 예 듣고 오셨고요. 두 사람은 81년생 동갑내기인데 김태우 씨가 어떤 방송에서 결혼하기 전에 가장 많이 만난 여자 사람 친구라면서 여자친구 생기면 꼭 보여줄 정도였다라고 꼭 먼저 보여줄 정도였다라고 했는데 같은 남자나 같은 여자가 봐야 정확하다 뭐 이런 말이 있긴 한데 저는 굳이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내 눈이 더 제 눈을 좀 더 중요시하는 타입이고 그렇다고 제가 막 쉽게 막 빠져가지고 막 쉽게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와 하다가 막 뒤통수를 맞고 막 이런 적은 사실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오래 보죠. 그래서 주변에 뭐 친구들이 있으면 야 이제 그냥 좀 사겨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 저는 아, 아직 아니야 막 이러면 아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막 이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제 주변에 이제 여사친이라고 칭하는 그 여자들은 오히려 좀 답답해했죠 저를 늘. 야 나 같으면 너 안 만난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그들이 너무 쉽게 이렇게 누굴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결국에는 또 그렇게 또 헤어지고 뭐 이러니까. 자 린 씨는 가수 백지영 씨와도 20년 지기 절친 사이로 유명한데 자 이쯤에서 린의 사랑했잖아요 이어서 백지영의 사랑 안에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린의 사랑했잖아에 이어서 백지영의 사랑 안에까지 듣고 오셨고, 두 사람 역시 20년 넘게 가요계 선후배이자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친분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린 씨가 백지영 씨에 대해서 오랜 시간 든든한 선배님, 친구, 또 멘토이자 수다 메이트로 곁에 있어주는 언니라면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애주가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더 친해졌다라고 하고요. 린 누나는 네, 그래도 뭐 술을 그래도 즐기시죠. 네, 저랑 같이 피처링도 해주셨고, 저희가 그 더콜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술자리를 이제 끝나면 음악하는 사람들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때 뭐 이제 종신이 형, 뭐 뮤지 형, 윤민수 형님, 린 누나 막 저 소유 막 이렇게 있으니까 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동균 형도 술 엄청 드시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우리는 무조건 회식을 했는데, 그럼 늘 거기 끝까지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저랑 뭐 린 누나, 윤민수 형, 하동균 형 막 이렇게 맨날 끝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좀 많이 친해졌죠. 예, 그래서 뮤직하이에도 나와주시고 했었던. 근데 사실 술을 좀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은 술을 안 드시는 분들하고는 좀 친해지기가 어렵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오히려 같은 게 술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좀 친해지기 어려운 것 같고. 예. 자, 그럼 이쯤에서 백지영의 거짓말이라도 해서 널 보고 싶어에 이어서 두 분과 또 오랜 시간 친분을 이어오고 있는 남사친 케이윌의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미안해.

백지영의 거짓말이라도 해서 널 보고 싶어에 이어서 케이윌의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까지 듣고 오셨고, 백지영, 케이윌, 린 씨는 가요계 3호인 멤버들인데 이 모임 이름이 BTX라고 합니다. 20년 동안 가요계에서 버틴 X의 이니셜을 따서 BTX라고 지었다라고 하는데, 멤버로는 이제 백지영, 케이윌, 거미, 이승기, 윤종신, 김범수,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 등이 속해 있고, 최근에 규현 씨도 합류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백지영 씨가 이 모임에서 두목으로 불리고 있고, 저도 이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7년 뒤면은 이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 일단 힘들어요. 사실 케이윌 형이랑도 친하고, 데이브레이크 원석이 형이랑도 친하고, 규현이 형이랑도 친하고, 뭐 종신 형님이랑도 친분 있고, 지영이 누나도 알고 하지만, 사실 제가 막 여기 가가지고 또, 그리고 이들은 너무 이 20년 동안 화려한 경력과 쌓아놓은 이력들이 너무 많은데 굳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있고 싶지 않은 막내라서. 예. 자, 그럼 저희는 BTX의 멤버인 거미 씨의 기억상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우 및 돌풍 피해 우려, 되도록 야외 활동을 삼가고 빗길 교통 안전에 유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강, 계곡, 하천변 등 위험 지역 접근 금지. 산비탈, 급경사지, 축대 등 산사태나 붕괴 우려가 있는 곳 접근 금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거미의 기억 상실 듣고 오셨고요. 오늘 디깅 뮤직은 가요계 대표적인 절친 아티스트들의 음악들로 함께 해봤는데 앞으로도 멋진 노래 들려주시길 기대하고요. 저는 3부 끝곡으로 BTX의 맏형 윤종신 씨의 내일 할 일 들려드리면서 디깅 뮤직 마무리하고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클락션입니다. 자 그럼 B2B의 띠띠빵빵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B2B의 띠띠빵빵 듣고 오셨고,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클락션이었는데, 골라온 이유는 제발 클락션 좀 안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이게 사실 그 뭐 서구권이나 유럽은 잘 모르겠네. 유럽도 잘 안 들르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유독 우리나라가 클락션을 너무 많이 울려요. 근데 그 뭐 제 기억이 과장됐을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클락션을 진짜 캐나다에서는 안 울렸어요. 그래서 클락션을 누르면 무슨 일이 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진짜 위급한 상황, 그래서 이렇게 틱 클락션을 누르면 다 쳐다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진짜 우리나라랑 다르다, 뭐 이런, 야 진짜 여기는 신호가 바뀌어도 안 가도 클락션도 안 울리네, 약간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늘 느끼죠. 아, 왜 이렇게 클락션 울릴까 하다가 오늘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헬스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나갈 생각이, 그래 어떤 길이었냐면, 저는 상가 주차장에 있었고, 상가 주차장에서 나가려면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바로 마주하는 게 이제 상가 주차장을 나갈 때 바로 앞에 있는 게 오른 우회전을 해야지, 그러니까 직진하는 차들이에요.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차들. 근데 저는 이제 신호 바뀌면 기다렸다 좌회전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주차장 이렇게 쓱 올라가는데 갑자기 빵 하는 거. 그래서 나 뭐지 하고 보니까 이 차가,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려고 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올라가는데 빵을 누른 거여서, 보니까 내가 나올까봐, 내가 나올까봐. 근데 그게 약간 이렇게 빵? 이게 아니라 깡! 진짜 열이 갑자기 확 받아가지고 탁 쳐다봤는데, 그분이 약간 그 민망해하면서 이렇게 피하면서 이렇게 가시는 거를 보고, 아니 자기도 민망할 거를 왜 이럴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휴 그냥 뭐 저런 사람도 있겠지 하고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좌회전을 이제 하는데, 거기서 또 뒤에 오던 차가 갑자기 그 전속력을 달려오는 거 있죠. 그 안 넣어주려고. 근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래봤자 어차피 신호거든요. 그 왜 이럴까 막 혼자 차에서 갑자기 인류애를 다 잃어서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지? 막 와 진짜 어떡하지? 내 앞에 있는 이 차도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까? 막 지금 도로에 있는 이 100대 차 중에 과연 정상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막 여기서 내가 좌회전을 해도 될까? 막 내가 집까지 가는 동안에 클락션을 안 들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그래 너무 화가 나는 게, 그렇게 하고 어쨌든 내 앞에 계속 가잖아. 왜 이럴까? 막 아 진짜 아 진짜 막 아 그들이 볼 수 있게 무언가를 막 하고 싶더라고. 막 SNS 라이브라도 켜가지고 진짜 제 앞에 있는 차 막 하면서 막 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클락션을 왜 울리는 건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앞에 신호가 바뀌었는데 뭐 핸드폰 안을 안 간다 그러면은 그냥 빵 정도, 그냥 노티스 정도 할 수 있는데 막 야 이렇게 누르는 거를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냥 뭔가 우리가 알려줘야 할 때 빵 빵 뭐 이 정도는 괜찮다. 예, 근데 막 빵 이건 진짜 누가 갑자기 끼어서 내가 사고가 날 것 같을 때 쓰는 클락션이지 않나. 나중에 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게 시그널로 잡혀가지고 빵을 하면은 앞에 차한테만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AM의 죽어도 못 보내, 우효의 민들레,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권진아의 Rain on Me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이 사랑은 너의 발 밑에 두고 시작해.

0: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프터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한끼 식사를 알약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약을 드실 건가요? 저는 원래 일정한 것을 일정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왠지 솔깃하더라고요.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들을 일정하게 하다 보면 작은 차이도 민감해지니까 알약의 식감 차이 같은 것들을 느끼고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일 아침은 뭘 먹지 고민하면서 또 다른 고민을 던져봅니다. 이웃의 바위가 되지 않은 손에서 지금 출발할게요.

이상하게 그 늦은 시간 되면 우리 배고프잖아요. 야식을 뭘 먹지?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는데 가끔씩은 또 이제 내일 아침은 뭘 먹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하러 가는 때는 보통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이제 그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아침 같은 게 나오면 그런 걸 먹는 편이거든요. 세트를. 그래서 이제 항상 먹는 메뉴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걸 시켜서 운전을 하면서 이제 커피와 함께 감자튀김을 싹 먹으면서 운전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 항상 뻔한 거고 익숙한 거지만 이상하게 그걸 먹음으로써 좋아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나가면 그런 것도 있죠. 아, 어떤 지점이 좀 더 맛있다. 아니면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다. 날씨에 따라서 그 식감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 좀 눅눅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오히려 날씨는 좀 굳지만 그래서 더 바삭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무튼 예, 이런 그 아침 먹는 거 내일 뭐 먹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데 이 밤중에 생각하는 것 중에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런 알약 같은 게 있어서 한 알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라고 하면 잘 먹을 것 같기도 해요. 뭔가 그 정해진 걸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를테면 뭐 집에서 아침을 먹으면 커피에다가 토스트를 해서 이제 거기다가 차가운 버터를 두껍게 얹어 먹는다 이런 것들이 저의 그 루틴 중에 하나인데 그 단순해 보이지만 그 매번 좀 다르거든요. 그 어떤 버터를 쓰냐 아니면 커피를 뭘로 만들어 먹을 것이냐 아니면 빵을 좀 더 바삭하게 구울 것이냐 조금 촉촉하게 구울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알약으로 먹는 간편함 플러스 이제 알약이 이제 캡슐형이냐 아니면 그 씹어 먹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서방정이라 그러죠. 천천히 녹여 먹는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코팅이 돼 있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테일을 즐기면서 나름대로 그 알약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더랍니다. 참 쓸데없는 얘기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생각하다 보면 이제 졸리고 이제 주무시면 되는 거죠. 9229님 덕원님 혹시 봉숭아 물들이기 해보셨나요? 봉숭아 꽃과 잎을 곱게 빻아서 손톱 위에 올려서 비닐로 꽁꽁 싸매두면 손톱이 주홍빛으로 예쁘게 물들잖아요.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주민들을 위해 이 꽃을 심으셨더라고요. 8살 딸과 둘이 봉숭아물이 새어나오지 않게 테이프로 잘 감싸고 누워있답니다. 어릴 때 엄마가 해주셨던 게 생각나서 해봤는데 딸아이도 엄청 신기해하더라고요. 경비 아저씨 덕분에 옛날 생각나는 밤이에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저도 해봤죠. 저희 어릴 때 다들 많이 해보지 않았나요? 그죠? 그리고 이거 진짜 웃긴데 그 남자 중고생들도 되게 많이 해요. 많이 했었어요. 저 어릴 때. 그런 깔롱을 부리는 친구들이 있었죠. 왜? 그 새끼손가락에 손톱 물이 그 눈 올 때까지 첫눈 올 때까지 남아있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믿는 그 순수한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제 주변에. 하지만 그 친구들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경상도 남부 해안가에서는 눈이 눈이 왔다고 할 수 없는 정도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죠. 네. 아. 그때 깔롱 부리던 친구들 아무도 네, 사랑을 이루지 못했고요. 거의 다 늦게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못했고요. 아, 그런 생각들이 나네요. 네. 아, 참. 그리고 그거 있죠. 이거 할 때 그 백반이라 그러나요? 명반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 함께 또 빻아야지 오래 갑니다. 생각보다 그 꽃물만 하면 금방 날아가더라고요. 네. 근데 또 지금 하면 또 각별한 마음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저희 애도 유치원 다닐 때 했었는데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사랑을 찾았기 때문에. 아, 이혜진님. 네. 야근하고 늦게 들어와서 이제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탈탈 털어서 반듯하게 놓으니 향긋한 향기가 나네요. 피곤하긴 해도 기분은 좋아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그쵸. 빨래는 진짜 귀찮은데 하고 나면 너무 뿌듯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됐을 때 너무 좀 고통스럽죠. 네.

밥은 굶고 나가셨어도 솔직히 입었던 옷을 또 입고 나가긴 좀 그렇잖아요. 네. 저 약간 그런 거에 민감합니다. 저는 약간 그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성격이긴 한데 옷은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빨아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좀 그거 있긴 해요. 여름, 한여름에는 뭐 습기도 많고 그래서 잘 말려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밖에 면옷차례 비가 올 것 같고 안에 옷차례 좀 습기가 많은 것 같고 이 어려움 제습기로 극복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습기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 건조기 안 쓰고 근데 되게 좋아요.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들, 신청곡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번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9229님의 신청곡 이승철의 말리꽃, 이혜진님의 신청곡 테너 그리골리의 Summer in Jersey 듣겠습니다.

여름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른 열대야라는 이름의 여름 공연을 한 지 올해로 벌써 15년 차가 되었다. 처음 준비할 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늑하게 긴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 대단하고 그 사이에 그 모습이 크게 변한 것 없는 것도 재밌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다. 공연하는 장소와 그 주변의 모습들도 많이 변했고 관객들의 모습도 그때와 달라졌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이 그렇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그때와 같은 밴드를 보고 있더라도 사실 같은 것이 아닐 텐데 서로가 조금씩 많이 달라졌으니 때로는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연을 보러 오는 분들과 준비하는 우리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조금 기적적인 일일 수도 있겠다.

시간을 두고 보면 오래 남아있는 밴드도 오래 음악을 듣고 있는 관객도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한쪽이 오래 소송이며 기다리고 있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생각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분들은 예전부터 잘 듣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곤 한다. 내가 이 자리에 버티고 있는 만큼 그들도 잊지 않고 있었구나 생각하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다. 계속 만들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듣고 계실지는 모르지만요.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 이번 주에 글은 잘 듣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 이랑의 잘 듣고 있어요. 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뭔가를 만드는 사람, 특히 노래를 만들면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노래 잘 듣고 있어요 거든요. 근데 그 잘 듣고 있어요라는 말이 갖는 힘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많은 사람이 음악을 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내가 만든 음악들을 쏘아보내고 있지만 정말 닿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물론 뭐 조회수가 좀 올라가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막 이거는 100만 명이 들어야 될 노래야 생각하지만 뭐 수백, 수천 정도면 뭐 괜찮은가? 만 명이나 들었네 뭐 이 정도면? 근데 그게 충분한 걸까? 엄청난 그 조회수의 엄청난 히트곡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되게 작게 느껴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막상 열심히 듣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결국 허공에 대고 뭔가를 한다는 느낌이에요. 네. 보이지 않는 객석을 향해서 노래를 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는 노래 잘 듣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듣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 육성으로 전해지는 어떤 그 피드백이 정말 큰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네, 생각보다. 근데 들어본 적이 있다 정도가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 보이지 않는 그 공간들을 통해서 대면할 때 연결된다는 것이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의 용기를 갖기도 하고 또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내가 듣던 음악을 만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도 또 반대로 생각하면 특별한 경험일 수가 있죠.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어떤 의미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이게 뭐 얼마나 많이 플레이가 되고 조회수가 찍혀서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넘어서는 것이 실제적인 만남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요. 네. 자, 애프터클럽 금요일을 맡고 있는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손에서 윤덕원입니다. 자, 사연들도 만나볼게요. 유선영님, 다음 주에 졸업 전시회가 있어서 밤새 그림을 그려요.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졸리고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물론 부지런을 떨었으면 지금처럼 고생은 안 했을 텐데 힘 좀 주세요. 네, 힘을 일단 드리고요. 쭉쭉쭉쭉. 아, 그 졸업 전시회가 진짜 그 작품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미술을 전공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학창 시절 가장 큰 이벤트가 졸업 전시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즈음에서는 다들 인간의 몰골이 아니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또 와, 이런 거를 열심히 만들었구나, 대단하네 생각하면서 응원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런가 봐요. 결국은 어떤 그 마감과 보여준 순간을 위해서 달리게 되는 거고, 좀 일찍 준비한다고 해도 결국 마지막에는 좀 허덕일 수밖에 없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자신 안에서 잘 소화해내고 무사히 치러내고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지 않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이죠. 아마 더 빡센 마감들도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때는 더 능숙한 창작자가 되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졸업 전시회 화이팅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죠? 신성미님, 오늘 20년 지기 친구와 술 한잔 했습니다. 옛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껏 웃었네요. 더블루의 그대와 함께 시원하게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이 또 이렇게 20년 지기 막 30년 지기 이렇게 진짜 오래된 친구랑 만나면 진짜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되게 옛날 얘기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

그때 뭐 그랬잖아, 그런 실수를 했잖아, 너 뭐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했잖아, 이런 것들. 아, 저도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그 서로의 치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이렇게 또 마음껏 웃고 신났다는 거 보면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뭔가 그 당시에 함께했던 꿈과 희망 같은 것들을 얘기하셨을 것 같아서 괜히 제가 좀 부끄러워지네요. 네. 이 20년 지기 친구와 또 30년, 40년 함께하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648님, 일 끝나고 부모님을 뵈러 천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월차를 냈거든요. 두 달 만에 내려가는 길이라 기분이 설레네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참외도 한 박스 샀고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안전운전 해야겠죠? 효정의 나의 작은 청춘에게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어우, 축하드립니다. 이게 또 가족들 만나러 가는 기분이 또 각별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선물까지 사가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이 좀 텀이 길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한때는 이제 함께 거주하면서 하나의 생활을 유지하다가 각자의 또 중심을 찾아서 흘러가게 되면서 조금 그 중심 간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지구가 태양이랑 멀리 떨어졌지만 중력을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은 이제 좀 멀리 떨어져서 1년에 한 번씩 보고 몇 달에 한 번씩 보는 약간 그런 공전 관계가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이 만들어주는 끈 같은 것들이 참 소중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점점 더 그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서로를 붙들고 돌아가는 그 힘, 그 힘을 충실히 행복하게 누리시면서 서로를 또 맞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보면 좋고요. 저도 자주 봐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노래 들을게요. 신성미님의 신청곡,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 6648님의 신청곡, 효정의 나의 작은 청춘에게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윤덕원의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들을 좀 더 만나볼게요. 이재민님, 덕원님, 1년 동안 준비한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우울합니다. 아는 문제를 틀렸거든요. 너무 아쉽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좀 화가 나고. 이게 내가 모르는 문제를 틀릴 때는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아는 문제를 틀렸을 때는 정말 화가 납니다. 네. 또다시 준비할 생각하니까 막막하기도 하고. 기회라는 것이 왔을 때 붙잡아야 되는데 나의 실수로 놓친 게 아닐까 자책이 들기도 하죠. 저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미님을 위해서 저희 사연을 좀 풀어볼까 해요. 때는 바야흐로 1999년 저희 학교에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이 촬영을 하러 왔어요. 저는 그때 이제 학교의 대표로 100명 중에 한 명으로 출전했죠. 그리고 49번 문제까지 도달했습니다. 문제가 나왔어요. 저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 기억이 가물가물한 문제들을 아슬아슬하게 뚫고 끝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한 문제만 맞추면 이제 50번째 문제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고 있었죠. 근데 아는 문제가 나왔는데 틀렸습니다. 문제는 그거였죠. 이제 그 형벌은 법에 정해진 대로만 집행해야 된다라는 원칙. 무슨 원칙인가요? 이 사회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죄형 법정주의. 네. 지난주에 풀었던 겁니다. 저희 사회 선생님이랑 같이. 근데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저는 틀리고 말았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두 번째 기회가 생겼습니다. 왕중왕전이 생겼더라고요. 골든벨 왕중왕전을 갔습니다. 또 아는 문제를 드렸어요. 아,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네. 자다가 이불킥을 하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생각하면은 나중에 제가 이제 40살이 돼서 방송대학교 법학과를 들어가서 법 공부를 하게 되는 이런 그 결과까지 또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겠지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의 경험이. 네. 아마 재미님 1년 동안 준비하신 것도 너무 안타깝지만 분명히 또 다음에는 이걸 바탕으로 좋은 성적 내실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그 순간은 어떤 식으로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요. 털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못 털어버렸지만요. 털어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1104님, 어젯밤에 일이 많아서 거의 못 자서 정말 피곤한데요. 오늘도 이 시간까지 깨어있습니다. 애청자로서 덕원님과의 의리 때문일까요? 이렇게 된 거 끝까지 듣고 잠들려고 해요. 오늘도 편안한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어떻게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돼요. 저의 의리를 지키는 건 그 끝까지 듣는 거라기보다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계시는 게 저의 의리를 지키는 거에 가깝고 저는 의리를 지켜서 계속 방송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7397님, 쌀 씻고 집 치우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덕원님 방송을 듣습니다. 요즘 덕원님이 쇼폼에서 자주 보여서 재밌게 보고 있어요. 라고 보내셨네요. 뭘 보셨을까? 참, 잘 모르겠네요. 네. 제가 항상 여러분께 진중한 모습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으로는 안 될 때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가끔씩 또 재밌는 모습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저희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애프터클럽에서의 모습이 가장 저의 본모습과 가깝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쇼폼 뭐 이런 비디오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가식적으로 하기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라디오는 그 사람의 성격과 본성을 숨길 수 없는 매체다라는 거. 네. 아시죠 여러분? 네. 최민우님의 신청곡 에드시런의 걸웨이 걸, 그리고 배미라님의 신청곡 카더가든의 로맨틱 선데이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윤덕원의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손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들을 더 만나볼게요. 김효민님, 덕원님, 3년 만난 남자친구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축하한다고 말씀하시는 엄마의 전화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시더라고요. 타지에 저 혼자 있다 보니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결혼 준비 시작하면 정신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즐겁게 준비하고 싶어요. 혹시 팁이 있을까요? 아,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효민님의 프로포즈를 받으셨군요. 아, 근데 좀 프로포즈 받은 것도 그렇지만 그 어머님의 그 약간 그 반응 같은 데서 아, 뭔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축하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걱정되고 잘하겠지?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더 다음 단계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막 여러 가지 기쁨과 불안과 걱정과 행복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것들. 저도 막상 제가 당사자일 땐 그 생각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 부모님들은 걱정하셨겠죠? 잘할 수 있을까? 팁은 저 진짜 기억이 안 나긴 해요. 너무 오래 전이라 어떤 느낌이었지? 근데 저는 그때 되게 막 준비 못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막 대단한 걸 준비하지도 않고, 그 다음 신혼집은 또 월세집이었고, 그 다음은 되게 좁은 데서 막 정말 소꿉놀이 하듯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함께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신뢰하면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보다 이제 같이 간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대단한 것들을 준비하고 뭐 화려하지만 그게 같이 한다는 느낌이 안 들면 왠지 좀 불안한 마음도 들 것 같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어떤 그 함께 가는 인생의 방향성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좀 그런 걸 맞추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맞춰가면 제 생각에는 또 결혼 생활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생길 수 있는 오차들, 시행착오들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사연, 류진영님. 혹시 건강검진 하셨나요? 얼마 전에 검진을 했는데 다행이다 정상으로 나왔답니다. 요가를 1년 반 동안 열심히 했더니 키가 1.5cm나 커졌어요. 내 생애 최고의 키네요. 키 크고 싶으신 분들은 요가를 추천합니다. 강추. 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근데 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키도 크지만 아마 생기고 있던 그 목이나 허리의 통증도 조금 줄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너무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는 건강검진을 20년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해봐야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막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꼭 해야지 생각했는데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케줄이 안 바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쁘죠? 네. 아무튼 건강하시는 것을 축하드리며, 그리고 요가 하시면서 키 큰 것도 축하드리면서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류진영님의 신청곡 바로 브로콜리 너마저의 바른 생활이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0: 불안 가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Z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려는 셀프케어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가방 안에 손으로 가볍게 만질 수 있는 장난감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로마 오일, 신맛이 나는 사탕, 달콤한 초콜릿 같은 걸 넣어두고 불안이 느껴질 때 긴장을 푸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불안 가방을 두고 자신의 감정을 인지한다는 점, 불안을 참는 대신 스스로 조절한다는 점이 자기 인식과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마음에 불안이 스며들 때 가만가만 다독여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윤덕원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2부 시작했습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Fat Hamster와 캉류의 I Demand였고요. 이번 주에도 제가 고른 노래들을 쭉 만나보는 그런 날 이런 노래 시간, 인디신의 신곡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앨범은요, 싱어송라이터 황푸아의 EP 앨범 난기류입니다. 이 난기류라는 게 비행기 탈 때 막 하면서 비행기가 갑자기 막 흔들리는, 왜냐면 비행기는 공기를 타고 가니까 공기가 약간 불균형, 불안정하면은 비행기도 떨리겠죠. 근데 사실 되게 겁나잖아요. 막 흔들려서 테이블에 있는 거 떨어지기도 하고 빨리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어디서 들었냐, 이 황푸 앨범 발매 공연 보러 가서 들었는데, 기장인 친구가 있대요. 근데 그 친구의 말로는 이 터뷸런스가, 난기류가 대단히 좀 불안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걱정할 만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항공기에 좀 문제가 있거나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은 오히려 출발할 때, 그러니까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가 제일 이제 조심스럽고 좀 위험할 수 있는 순간이고, 오히려 공중에서 이 난기류는 흔들리긴 하지만 큰 문제는 안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난기류를 탄 것처럼 흔들려서 걱정스럽고 두려운 순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건 잠깐 지나가는 난기류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 난기류가 실려있는 앨범입니다. 좀 따뜻한 음색, 목소리의 음색과 이 3인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콘트라베이스, 더블베이스, 그리고 바이올린, 나이올린 기타, 바이올린, 나일론 기타, 네, 이렇게 3인조 구성인데 트리오 구성으로 만들어진 앨범인데, 그래서 그런지 노래도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 가사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좀 포근하게 품어주는 듯한 앨범입니다. 노래 두 곡을 들고 왔는데요, 황푸아의 난기류, 그리고 저 언덕 너머의 피처링 달인, 노래 두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1: 병원했던 너의 길목 위에

황푸아의 난기류 그리고 저 언덕 너머에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 밴드 온도의 On the Blue 가지고 왔습니다. EP 앨범이고요. 온도라는 팀 이름이 좀 인상적이네요. 어떤 온도일까 궁금해지는 팀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앨범에 따라서 어떤 앨범은 어떤 온도다, 어떤 앨범은 어떤 온도고, 어떤 무대는 어떤 온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좀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은 뭐 좀 차가운 온도입니다. 뭐 뜨거운 온도입니다. 어떤 때의 온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 보입니다. 이 두 번째 EP라고 하는데요. 이 온더 블루는 뭔가 약간 좀 새벽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약간 청량함이 돋보이는 그런 앨범인 것 같고요. 노래 두 곡을 들어볼 텐데요. 새벽 한 칸 그리고 우리의 여름, 밴드 온도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 날 이런 노래 계속 이어갈게요. 다음 소개할 앨범은 밴드 ABTV의 정규 앨범 Low Tide 가지고 왔습니다. 이 ABTV는 Attraction Between the Body 약자라고 해요. 약간 그 여러 팀에서 잘하는 멤버들 모여서 만드는 팀을 우리가 슈퍼밴드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ABTV도 약간 슈퍼밴드 같은 그런 밴드거든요. 그래서 원래 되게 잘하던 분들이 모여서 만든 팀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약간 그 멤버를 좀 변화가 있긴 했지만 오히려 더 밴드다운 모습, 밴드다운 음악들로 똘똘 뭉친 느낌이 있어서 약간 멤버 변화가 있을 때 괜찮을까 했는데 더 황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좀 하드락적인 느낌도 있고 약간 또 중간에 래핑 같은 것도 들어가고 아무튼 록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은 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노래 두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버디 그리고 애프터매스 ABTV의 노래 듣겠습니다.

ABTV의 버디 그리고 애프터매스 듣고 왔습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요. 소피의 EP 앨범 한여름 토마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피님은 그 듀오 새벽 공방의 멤버인 것 같은데요. 저도 몰랐는데 정보를 찾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새벽 공방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한 듀오가 있었는데 네. 한여름 토마토라는 앨범 제목처럼 여름 노래가 가득한 EP 앨범입니다. 되게 청량하고 들으면 약간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더울 때 약간 과일 주스 같은 걸 먹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름을 표현하는 그 감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좀 뻔하면 익숙하면서도 뻔하지 않은 그런 소재들 같은 것들이 느껴져서 좋았고 노래 가사에도 있지만 6월이 되면 곱슬머리가 먼저 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약간 좀 습하면 그 머리가 약간 삐쳐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감각이 또 뭐랄까 여름하면 느끼는 막 누구나 알만한 표현은 아니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이해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서 오히려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참 신기한 게 너무 뻔한

혹은 너무 이제 폭이 넓어서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표현들은 나만의 고유한 것이 되게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네, 뭐 여름 바다 이렇게 가사 쓰면 이 사람만의 특별한 어떤 정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나만의 것이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걸 쓸 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노래 가사는 이 사람의 것이 되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하지만 나도 공감할 수 있는 딱 그런 지점. 그래서 약간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게 들었고 그리고 뭐 음색이나 약간 편곡 같은 것도 너무 여름에 걸맞는 청량함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 두 곡을 들을 텐데요. 소피의 곱슬머리 그리고 Don't Panic 듣겠습니다.

소피의 곱슬머리, 돈 패닉 두 곡을 들었습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요, 연정의 EP 앨범 고 가지고 왔습니다. 약간은 좀 몽환적인 면도 있고 뭔가 좀 꿈꾸는 듯한 그런 사운드의 곡들을 좀 들었었고요. 뭔가 앨범 표지도 어디론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정서의 앨범이었고, 이런 꿈꾸는 듯한 무드가 지금 새벽에 듣기 좋은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노래 두 곡을 들을 텐데요. 나의 꿈, 예쁜 욕심, 그리고 그럼 됐어요. 연정의 노래 듣겠습니다.

연정의 나의 꿈 예쁜 욕심 그럼 됐어요. 두 곡을 들어봤습니다. 이어 소개할 앨범은요. 제36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수상작품집 가지고 왔습니다. 벌써 3

36회하니 대단하군요. 네. 근데 점점 이 유재하음악 경연대회가 문턱을 넓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하기도 하고, 실제로 약간 인디음악가로 활동했던 분들도 이제 지원할 수 있게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좀 새로운 어떤 색채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학생이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되게 명확하게 있었던 것 같고, 밴드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뭐 기존에 활동했던 분들은 뭐 안 되거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이게 넓어져서 그 수상자의 폭도 조금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그 이름을 제가 들어본 아티스트들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네. 수상자들 중에서 그 중에 노래를 두 곡 들어볼 텐데요. 아우리의 네가 보낸 기프티콘, 그리고 누에의 내게 하려 했던 말 들어볼게요.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인생의 명장면 속 흐르던 당신만의 OST는

쉰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권리 한 생명체로서 마땅히 영위해야 하는데 어렵대 그럼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해 내가 기억하는 청명한 하늘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니 마스크 없이 도심에서 크게 숨 쉴 수 있을까 I want some quality the oxygen 돈 내고 숨 쉬게 될 것만 같아 이젠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편한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또는 주류 등은 좋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업무 공간과 식당 등의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땐 관악산에 가보세요. 좋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올 초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느 역술인이 한 말인데요. 방송이 나간 뒤로 관악산이 MZ세대의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주말엔 줄을 서서 등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점점 남녀노소 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으면서 등산로가 활기를 띈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타까운 풍경도 볼 수 있었는데요. 산길 곳곳에 버린 쓰레기, 아무렇게나 쏟아버린 라면 국물, 바위에 새겨둔 낙서로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파워
1: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TMI. 여름철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보라미유의 안녕 뜨거웠던 우리입니다. 뜨거운 햇빛과 엄청난 폭우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여름. 자동차도 필수로 안전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장마철에 내린 비로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타이어 신경 쓰는 분들 많을 텐데요. 뜨거운 도로도 타이어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뜨거운 도로로 인해서 타이어 내부 공기가 팽창해 공기압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접지력이 저하되고 타이어가 마모 파열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기온이 30도 이상일 때 타이어 펑크 사고가 42.8%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 전 참

요즘 기술들이 신기하다. 참 다행이다라고 느낀 게 그 얼마 전에 타이어 공기압 이상 그 센서가 뜬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서 이제 바로 그 타이어 전문 하는 데로 갔죠. 근데 다행히 그냥 공기압만 맞추면 된다. 그리고 한 5,000km 한 1만 km 정도만 더 타면은 이게 앞에 타이어는 뒤로 밀어주고 뒤에 거는 아마 새 걸로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알람이 뜨면은 가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 전에 미리미리 확인해 보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막상 사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잖아요. 이 여름철에는 그리고 주행 직후가 아니라 차가 식은 냉간 상태에서 공기압 확인해 보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여름엔 시동 걸고 나서 직후에 권장 공기압 33에서 35 사이가 될 수 있게 맞추시고요. 맥시멈 38 사이 이하로 맞추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5년 넘었거나 타이어 마모가 심하면 미루지 말고 꼭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여름에는 비가 오면은 막 쏟아졌다가 또 아닌 듯이 그치고 막 쏟아질 때는 더 이 타이어 접지력이 중요하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금요일 아침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는지 신청곡과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0: 공부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시스팡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하.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친구분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1093님, 타이어는 주로 겨울에만 확인했는데 여름에도 잘 살펴야겠네요. 제가 출퇴근하는 길은 유독 비가 많이 내리고 어두워서 평소에도 사고가 잘 나는 길인데 자동차 안전점검 필수로 받아야겠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오늘 퇴근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겠어요. 아, 잘 생각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막 예전에 유막 제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혼자 하다가 이게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안 해서 아 이건 전문가한테 맡겨야겠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센터에 예약을 잡아서 갔는데 와 그분이 친구분이셨던 거예요. 그 센터 사장님이 그러더니 막 하고 자기가 웬만하면은 자기도 돈 버는 거니까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올 때는 이 유막 제거랑 코팅을 안 하는 게 좋대요. 그 효과가 금방 떨어진다고 비 좀 그치면은 다시 예약 잡아서 오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냥 돌려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고 친구분들도 이참에 유막 제거하는 거 꼭 한번 겸사겸사 확인해 보시고요. 이현아님, 저는 새벽에 출근하는 만큼 일찍 퇴근하는데요. 오후 3시에 집 가려고 차에 타면 정말 온몸이 익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운전대도 못 잡겠고 차 시트도 너무 뜨거워요. 요즘엔 팔토시 필수로 끼고 간신히 집에 돌아가는 중이네요. 찡기는 운전할 때 햇빛 어떻게 차단하세요? 아, 특히 반바지 입은 날에 차 밖에 대놓으면은 와, 이 허벅지 아래쪽이 막 익는 느낌이 들고 에어컨을 틀어도 한 15분, 20분은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면서 달려야 좀 숨이 좀 쉬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아,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진짜. 그리고 햇빛은 저는 그냥 반 포기하고 탑니다. 그냥 타는 건 타는 거고 선글라스 정도만 차에 항상 두고 눈이라도 조금 보호하고 안전운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네. 신청곡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이 곡 듣고 목동 익무새로 돌아올게요. 송윤아님이 신청한 하림의 위로 띄워드립니다.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7월 10일 찾아주신 분은 다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설계사 담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친구의 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지병으로 아프셨는데 요양원에서 몇 년 누워 계셨거든요. 주무시다가 편히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네요. 친구가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요. 친척들과 왕래가 없어서 가족장으로 조용히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도 암으로 고생하시고 아빠도 아프셔서 걱정 많았던 친구였는데요. 친구도 이젠 편안한 시간이 오면 좋겠어요. 친구도 이제는 아픔 이겨내고 빠르게 회복되길 바라봅니다. 내 친구 천태야, 안 힘들지? 그래도 네 몸 생각해야지. 이젠 너도 쉬엄쉬엄 가고 분명히 어머님께서도 암 완치될 거야. 힘내자 내 친구! 찡디도 제 친구를 위해 응원해주세요. 인순이의 아버지 신청합니다.

인순이의 아버지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다미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야, 친구분도 이렇게 힘들 때 옆에서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다미님 덕분에 많이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친구분 지금은 아마 많이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겠죠. 하지만 빨리 마음 추스르시고 또 빨리 괜찮아지시기를 저도 마음 보태봅니다. 그리고 참 다미님 덕분에 아버님도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마음이 편하셨을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천태에게 또 다미 같은 친구도 있고 내가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빨리 좋아지실 거고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분들도 내 친구를 위해서 사연 남기고 싶을 때 목동 익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시작이 됐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불금 어떻게 보내시나요? 친구들의 일상 저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다 소개해드릴게요. 듣고 싶은 노래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7498님, 안녕하세요. 4년째 새벽 출근하는데요. 라디오 들은 지는 한 달째네요. 오늘로써 마지막 새벽 출근입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이 농담으로 배신자라고 하시지만 저는 떠납니다. 모두들 7월도 잘 보내시고 파이팅하세요. 일은 그만뒀지만 라디오는 종종 들을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7498님. 뭐 말로는 4년째지만은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고대요. 예, 외로운 순간들도 중간중간 있고요. 당분간은 늦잠도 푹 자면서 쉬시길 바라겠고요. 라디오 종종 듣는다는 약속 꼭 지켜주셔야 돼요. 7498님 문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3305님, 찡디, 어젯밤에 모기 한 마리 때문에 한숨도 못 잤어요. 윙 소리 깨서 불 켜면 사라지고 불 끄면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오늘도 새벽 내내 숨바꼭질하다가 지금 포기했습니다. 닭서클 가득한 얼굴로 출근 준비해요. 찡디는 목이 잘 잡으시나요? 비결이 있나요? 에휴. 참 이럴 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제 집이

작다라는 거, 그리고 방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전 침실 하나 그리고 옷방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우선 문부터 닫습니다. 그리고 폐쇄된 공간에서 내가 정말 15분 안에 이 모기를 찾아내서 이 전쟁을 내가 끝내리라는 마음으로 커튼 있으면 커튼 툭툭 치고 옷 사이 이런 데 한번 잘 보시고요. 소파 뒤, 그리고 가끔씩은 생각지도 못했던 가까운 곳에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 잘 때도 그 다음날 잘 때도 얘가 윙하고 내 피를 뽑으면서 괴롭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어난 김에 꼭 잡아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3311님이 신청한 길구봉구의 좋아, 박미연님이 신청한 아이유의 팔레트까지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일부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우 및 돌풍 피해 우려, 되도록 야외 활동을 삼가고 빗길 교통 안전에 유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강, 계곡, 하천변 등 위험 지역 접근 금지. 산비탈, 급경사지, 축대 등 산사태나 붕괴 우려가 있는 곳 접근 금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길고봉구의 조화, 아이유의 팔레트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친구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문자들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김연희님, 찡디 새벽에 일찍 깨어나서 남편 도시락 준비하고 있어요. 찡디는 돈가스 김밥 좋아하세요? 저희 남편이 너무 맛있다고 아침에 식탁에서 두 줄을 먹더니 도시락으로는 여섯 줄이나 싸갔습니다. 어린이 입맛을 어찌할까요? 찡디는 돈가스 김밥 최대 몇 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두 줄 이상 잘 못 먹지 않아요? 야, 어떻게 여섯 줄을 어린이 입맛이지만은 위장만큼은 정말 어른의 입맛이네요. 돈가스 김밥, 저는 멸추 김밥도 너무 좋아하고요. 아니면 진미채 김밥도 너무 좋아하고, 김밥은 그냥 뭐가 됐든 저는 두 줄 먹으면은 딱 좋은 것 같아요. 7625님, 어젯밤 너무 피곤해서 화장을 제대로 못 지우고 잤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니 마스카라가 번져 있더라고요. 얼른 다시 세수하고 출근 준비해야겠습니다. 우리네 인생 파이팅! 아, 많이 피곤하셨던 것

이런 날들 있죠. 예. 이거 세수도 다시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베개도 다시 빠셔야 됩니다. 베개피. 이거 그냥 냅두면은 트러블 많이 나요. 제가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봤거든요. 아유, 세수 파이팅, 인생 파이팅, 그리고 세탁도 파이팅. 그리고 권혁신님, 강원도 춘천에서 반려동물 장례업체 운영 중입니다. 작년에 하늘의 별이 된 마루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요. 동물도 사람과 같이 장례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운영해 볼게요. 보고 싶다, 마루야. 참, 마루 보고 싶은 생각 많이 드시죠? 예, 혁신님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마루 덕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고 또 꼭 필요한 일 아니겠어요? 예, 장례 문화? 주변 반려동물 키우고 이렇게 떠나보내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꼭 좀 제대로 장례를 치러서 이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또 뜻을 기리더라고요. 예. 아마 또 더 정착 잘 되고 우리 혁신님도 또 정착이 잘 될 수 있게 더 이끌어 주시고요. 권혁신님이 신청한 김나영의 봄내음보다 너를 이 곡 듣고 잉데카솔로 돌아올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내 고민은 님입니다. 찡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어요. 사실 제가 제 진심을 남에게 털어놓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혼자 꾹 참고 지나가는 일이 많았죠. 하지만 이 친구는 20년 넘게 알고 지내서 제가 서서히 마음을 열 수 있었고 남들에게는 하기 힘든 속마음도 전할 수 있게 되었죠. 친구가 잘 들어준 덕분에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가 점점 변한 게 느껴집니다. 제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그건 고민도 아니야. 나는 이랬다니까. 하면서 자기가 고민이 더 크다고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나. 으이그 그니까 실수하느라면 잘했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꼭 제가 잘못된 사람으로 느껴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나면 스스로 더 고민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어요. 증디 이런 친구와 더 교류를 할 수 있을까요? 아픈 제 마음 위로해 주시고 잉데카솔 많이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내 고민은 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지금 그 친구분이 내 고민이나 걱정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분에게만 털어놓는 건데 이거를 별거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그거는 내 잘못이다 이렇게 치부를 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은 좀 고민 이분에게 털어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정답을 들으려고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하는 건데 그 친구분이 듣고 싶지 않아 하고 또 나를 괴롭게 만들면은 글쎄요. 이분에게보다는 저한테 말하러 오세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우리 내 고민은 님의 사연 들어드리고 어떤 이야기든 무조건적으로 내 고민은 님의 편이 되어드릴게요. 다들 이런 경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고민 이야기 했다가 더 심란해지고 더 속상해졌을 때 여러분 잉데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진심을 담아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어쿠스틱 콜라보의 응원가 띄워드립니다.

이인관의 펀펀투데이 1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여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더 활기차게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주말엔 어떻게 보낼 건지 지금 떠오르는 생각 편하게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사연과 신청곡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박현희님, 저는 지금 서울에서 진행하는 학회 가는 길인데요. 삽교 졸음 쉼터에서 세수하는데 졸음 쉼터용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악뮤인가? 제목 좀 알려줘요. 음악이 너무 좋아서 운전하면서 듣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선 저희도 제가 뭐 졸음 쉼터용 노래를 들어본 적이 이게 없는데 악뮤의 노래. 그래서 저희가 하나 준비해봤거든요. 이 곡도 너무 좋은 곡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되게 상큼한 곡이에요. 네, 우리 박현희님을 위해서 악뮤의 해피 블레스 유, 한가의 불쌍한 우리들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워너스커니와 이거 해보셨어요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시간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건희에게 궁금한 질문들도 받고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0390님인데요. 징디, 요즘 들어 퇴사하고픈 마음이 드네요. 저보다 한 달 늦게 들어온 3살 어린 후배 직원이 제가 청소하는 방식에 대해 퉁명스런 말투로 지적하는데 속상하고 서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지적당해야 하나 싶고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도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이런 이유로 나가면 속상할 것 같아서 버텨보려고요. 위켄드에 Save Your Tears 들려주세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 한 달 늦게 들어온 3살 어린 후배 직원이 뭘 알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내가 지금까지 커리어 쌓아오고 함께 해온 회사를 나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냥 그 후배 직원 좀만 지나 보면은 또 내 편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이런 식이다 하면은 그냥 무시하세요. 우리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의 말에 다 의미를 부여하고 새겨들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무조건 0390님 편인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0390님을 위해서 위켄드의 Save Your Tears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은선의 압구정에서 옥수를 지나며 듣고 왔습니다. 주기훈님이 신청한 곡이었는데요. 저는 아까 한강을 지나쳤는데요. 오늘도 당땡 마켓에서 산 선스틱을 바르고 출근합니다. 한강 라이딩하며 동호대교 지나치는데 너무 좋네요. 신청곡은 은선의 압구정에서 옥수를 지나며입니다. 진짜 우리 기훈님의 상황과 노래 제목이 딱 찰떡이었던 선곡이었네요. 예. 지금 또 안전하게 라이딩 즐기고 계시겠죠? 안전하게 즐기시고요. 5039님, 아침에 카풀 기다리며 출첵합니다. 하루는 제가, 하루는 동료가 카풀해주는데 너무 편하고 좋네요. 코땡땡 영업팀 파이팅! 야, 코땡땡 영업팀, 야, 사이가 좋네요.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카풀해주면 너무 좋겠다 생각도 들고요. 뭐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누가 운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다들 우리 친구분들 해본 적은 있으시잖아요. 그죠? 잠시 원어스 건이와 이거 해보셨어요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건이의 애장품 받을 분을 뽑을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

0: 인생을 위해
1: 이야 좋다
0: 한국주택금융공사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클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이거 보셨어요?
1: 아니.
0: 저기는 가보셨어요?
1: 아니.
0: 아, 이거 진짜 재밌는데 한 번만 해봐.
2: 아무리 생각해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급 추천들.
0: 이거 해보셨어요?
2: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에어컨 같은 목소리 원어스건이십니다. 어서오세요.
0: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이 계절에 에어컨 같다는 칭찬은 정말 특급 칭찬인데요.
2: 아, 그럼요.
0: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7월부터 9월 한정 최고의 극찬이지 않나
0: 그럼요.
2: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건희 씨, 7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인 게
0: 네.
2: 청취율 조사 기간이
0: 또
2: 지금
0: 왔군요.
2: 그렇습니다.
0: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것 같죠?
2: 1년에 4번을 해요.
0: 아.
2: 시험이 4번이야.
0: 아.
2: 그런 만큼 이게 중요해요.
0: 여름이랑 함께 왔군요.
2: 그렇죠. 우리 건희 씨도 친구들에게 우리 청취율 조사 기간 잘 부탁드린다 한마디 좀 해주세요.
0: 그럼요. 또 02에 2056으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이거 스팸 아니고
2: 아니에요.
0: 인터넷 가입 전화 아니니까
2: 아니에요.
0: 2056으로 시작하는 서울 전화 받으시면요, 2인권의 펌펀투데이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또 좋아하는 코너는 또 이거 해보셨어요, 코너가 그렇게 재밌더라 한번
2: 그렇죠.
0: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네요.
2: 우리 친구분들에게 또 이렇게 건희가 잘 부탁한다 얘기해 줬고 또 겸사겸사 우리 투문들에게도 잘 부탁드린다 혹시 한 번만 부탁해 주시면.
0: 우리 달님들 네. 또 이런 거 기 살려주는 거 장난 없거든요.
2: 화력이 또 굉장하시거든요.
0: 네. 또 달님들 특기가 원어스 기 살려주기인 만큼 이것도 펀투 기 살려주면 그치. 너무너무
2: 곁다리로 이렇게 네.
0: 아유, 곁다리라뇨. 한식군데요.
2: 아, 한식군.
0: 저희는 하나예요.
2: 감사합니다.
0: 오늘부터 이건희와 펀투를 하나로 간주해서 어쩌고 저쩌고 잘 부탁드립니다.
2: 자, 그리고 펀펀투데이에서도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해서 특별한 시간 준비했거든요. 바로 펀펀 식구들의 소중한 애장품을 뜯어내서
0: 네.
2: 이걸 친구들에게 보내드리는 펀펀 애장품 특집 하고 있는데요.
0: 네.
2: 건희 씨 역시 본인이 지금 7통 넘게 썼다는 특별한
0: 맞아요.
2: 애장품 가지고 오셨잖아요.
0: 네, 제가 쓰던 거 절대 아니고요.
2: 아니고요.
0: 대신 7번 넘게 구매해서 실제로 쓰고 있는 제 구매템.
2: 네.
0: 바로 또 슬리핑 립 마스크예요. 립밤 대신 써도 되는데 이제 입술 각질을 그냥 죽여주는.
2: 어.
0: 네, 너무 촉촉한. 바르고 자면 다음 날 입술이 너무 맨들맨들해서. 양치할 때
2: 네.
0: 미끄덩 거려요.
2: 막 흘러내리는구나.
0: 네.
2: 자, 좋습니다.
0: 네.
2: 그러면 이 애장품을 어떤 분이 가져가느냐. 사실 제가 화요일에 건희의 네. 애장품을

0: 걸고 건희 이행시 진행을 해서 네네. 임의로 후보를 10분을 선정을 했거든요. 오, 네. 지금부터 건희랑 하나하나 소개하고 애장품을 받으실 한 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건희 이행시입니다. 먼저 5036님 건
1: 건조한 제 입술에
0: 희
1: 희소식입니다. 꼭 받고 싶어요.
0: 야, 이분 또 이제 간절함이 많이 묻어났죠.
2: 네, 이렇게 요즘 자기 PR 시대에 받고 싶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분 너무 그렇죠. 귀하죠.
0: 좋습니다. 네. 이어서 2221님 네. 건

0: 희
1: 희고 남아도 전쟁 같은 사랑.
0: 아이, 잘한다.
2: 아, 이게 너무 좋은 게 이건 아마도 아니고,
0: 그렇죠.
2: 원래 노래할 때도 이렇게 히읗을 살짝 섞어 불러줘야 돼요.
0: 아, 이게 애초에 포인트였군요.
2: 이건 아마도 이렇게 해야 이게 어택이 되거든요. 아, 이건 이분은 약간 보컬 트레이너 감성을 조금 담아주셨어요.
0: 그리고 권 씨 워낙 노래를 잘하니까 이거 221님 거는 네. 약간 특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느낌이 확 사네.
2: 네.
0: 1907님입니다. 건
2: 건이를 보고 안 반하는 사람
0: 희
2: 희귀종입니다.
0: 야, 희귀종이에요. 아. 건이 보고 안 반하면은 이거 어떻게 마음에 좀 드세요?
2: 아니, 이건 넘어갈게.
0: 네. 이게 건이가 또 이렇게 조금이라도 본인 오글거리게 하는 거 힘들어하더라고요.
2: 네, 조금 그리고 좀 냉정해요.
0: 네. 자, 냉정한 짬본 더 볼게요. 네. 9669님인데요. 건
2: 건이 제 이름도 건이거든요.
0: 희
2: 희지만 생긴 건 많이 다르네. 아유, 아니에요. 동명이인이군요.
0: 맞습니다.
2: 친근함에 플러스 점수 있지만 또
0: 있지만
2: 그 희지만은 조금 억지인 점에서 마이너스 1점 갈게요.
0: 아, 이건 네. 너무 억지가 좀 많이
2: 억지였다.
0: 들어갔다.
2: 네.
0: 좋습니다. 04682 기대가 많이 돼요.
2: 네.
0: 건
2: 건드레 만드레 나는
0: 희
2: 희해버렸어.
0: 희해버렸어 어때요?
2: 아, 이것도 마이너스 1점 갈게요.
0: 이거 마이너스 1점이요?
2: 희지만 희해버렸어 말이 안 됩니다.
0: 희거는 괜찮았는데 희해버렸어에서는 감점이 조금 있었다.
2: 예, 건드레 만드레까지는 우겨 넣어지는데 네. 희해버렸어 뭐 기쁠 희자를 써서 기뻐졌다는 얘기로 이해는 해보겠지만 감사해요. 그래도
0: 우선은 감점이 조금은 들어갔다.
2: 네네.
0: 이어서 김송림님 건
2: 건이는 내 거야.
0: 희
2: 희망사항입니다.
0: 어떻게 생각해요? 아, 건이는 내 거야.
2: 약간 심쿵하네요.
0: 그래요? 네. 요거 심쿵했다.
2: 네, 심쿵했고 희망사항인 만큼 또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드는.
0: 오.
2: 이것도 체크해 놓겠습니다.
0: 송림님 지금. 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먼저 박혜연님.
2: 네.
0: 건
2: 건 때문이야. 건 때문이야.
0: 희
2: 피곤한 건 건 때문이야.
0: 아,
2: 뭔가 피곤한 거 저 때문인 것 같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해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네.
0: 자,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거 뭐 인정사정 없어요.
2: 네, 저 가차 없어요.
0: 가차 없어요. 네. 이형님 건
2: 건배는 한 잔만 했는데
0: 희
2: 희한하게 해가 떴네요.
0: 야, 건 씨 이거 공감 좀 되지 않아요?
2: 이거 누가 제 얘기 누가 CCTV 달아놓은 것 같아서 사생활 침해 나온 것 같아서 네. 아,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아, 들킨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러워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0: 아, 이거 너무 극사실주의였다.
2: 정말 와, 이 형님 약간 좀 그 술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술 또 안 좋을 때 입술 건조할 수 있거든요.
0: 너?
2: 이분께도 선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분에게 필요할 수 있다.
2: 네, 알코올이 또 이 몸에 수분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0: 맞아요.
2: 네, 꼭 필요해요.
0: 2482님 건
2: 건렇게 다 가져가야 속이
0: 희
2: 희련했냐. 아, 이것도 좀 억지인감이 없잖아 있어서 이거는 진짜 넘어갈게요. 네, 이건 좀 진짜 넘어갈게요.
0: 저 알겠습니다. 네. 함주영님 네. 건
2: 건이와 찡디가 금요일마다 말아주는
0: 희
2: 희망편 절망편이 제일 재밌다고 청취율 전화 오면 말할게요. 이게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0: 네.
2: 어느 댓글 어느 문자보다 기쁘네요.
0: 디테일하게 희망편 절망편 네. 제일 재밌다.
2: 이거 해보셨어요를 너무 애정하는 느낌이 너무너무
0: 그렇죠.
2: 빡빡 들고 청취율 전화 오면 말하겠다는 게 제가 폰트 제작진도 아닌데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 칭찬보다 폰트 칭찬 더 기쁘다. 아, 저

0: 선물 이분한테 드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그래요? 소식 전해드리면서
1: 드리면서 그러면 저희 더 끌지 않습니다. 이 강력한 후보들 중에 네. 건희의 애장품 받을 분 발표해보겠습니다. 네. 건희씨가 직접 발표해주세요.
0: 네, 제가 애장품을 선물할 분은요 바로 저희 청취율 전화 오면 전화 주시 말 꼭 말해주겠다고 하신 또 함주영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야. 너무 축하드립니다.
1: 네, 저희가 함주영님에게는 우리 건희의 애장품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제는 코너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이거 해보셨어요. 시작해봐야겠죠?
0: 네, 이거 해보셨어요는요. 하나의 주제를 알려드리면 그 주제에 맞는 나만의 추천 리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찡구분들이 보내주신 추천 사연 만나보고 저와 찡디가 제일 마음에 든 추천 사연 보내주신 분 한 분 뽑아서 선물을 추가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1: 펀펀투데이 인별그램에 매주 댓글로 사연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금요일 코너 이거 해보셨어요 게시판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해보셨어요. 여섯 번째 주제 바로 말씀드려야겠죠? 야구장 꿀템입니다. 오. 야, 요즘 야구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주말에는 그러니까요. 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0: 맞아요.
1: 건희 씨는 어떻게 야구 조금 잘 챙겨보는 편이에요? 흥미가 있어요? 어때요?
0: 저는 야구장 가는 거 좋아하고 오. 야구를 좋아하진 않아요.
1: 아, 야구장에 가는 걸 좋아하는군요.
0: 장난이고 또 네. 야구를 그래도 어릴 때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이랑 가서 야구장에서 좀 직관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때 추억이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야구 보는 거 좋아하는데 아, 아쉽게 막 챙겨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1: 사실 오늘은 야구장 갔을 때 꿀템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0: 맞아요.
1: 사실 딱 드는 생각은 건희라면은 야구장 음식에 많은 흥미를 느끼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뭐
0: 그럼요.
1: 야구장 음식 들어본 것들 좀 있어요?
0: 일단 또 SNS에서 너무 핫한 게 막 네. 육회 컵
1: 컵 물회
0: 네, 컵 물회 비빔면이나 그 매운 볶음면 같은 거 넣어주는 것도 있다고 했고
1: 맞아요.
0: 그리고 약간 예전에 사실 이런 좀 사람 많이 몰리는 데 가면 짭치킨을 팔았거든요. 어? 약간 그냥 닭튀김을 치킨이라고 속여 파는 데가 있어요.
1: 가짜.
0: 네, 가짜 치킨을 치킨이라고 속여 파는 데가 있는데 네. 아, 요즘은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1: 아, 요즘 음식들 퀄리티가
0: 컵에 막 국수 팔고 막 삼겹살 팔고 막 도시락도 너무 잘 돼 있다 그래서 너무너무 먹어보고 싶네요.
1: 좋습니다. 자, 친구들이 야구장 꿀템 추천들 많이들 해주셨거든요. 네. 하나씩 만나볼게요.
0: 네. 현이맘님, 오, 제 동생 이름이 현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저희 엄마 또 건희맘, 현이맘, 은희맘이에요. 네, 현이맘님 소연 소개해 보겠습니다.
1: 네. 네.
0: 야구장 꿀템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텀블러에 얼음 가득 담아서 가는 걸 추천합니다. 더운 여름 얼음이 가득한 음료수를 사도 더워서 그런지 금방 녹고 녹으면 물이 많이 생겨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텀블러에 얼음을 가득 담아서 갑니다. 음료수에 사서 담아 마시면 야구가 끝날 때까지 시원하게 안 녹거든요. 꼭 텀블러에 얼음 챙겨가세요. 강추입니다.
1: 아,
0: 이거는 참 여름에 텀블러에 얼음 챙기면 야구장 아니더라도 잘 안 녹아서 너무너무 좋거든요.
1: 그렇죠. 그리고 뭐 얼음을 뭐 그냥 플라스틱 이런 데 사가면 어쨌든 야구가 9회까지 진행되기 네. 때문에 길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이 버틸 수가 없거든요.
0: 네.
1: 그리고 그 얼음 텀블러에 저는 개인적으로 맥주 타먹는다? 더운 여름에? 혹시 맥주 얼음에 타먹어봤어요?
0: 거품 너무 많이 올라와서 별로 안 좋아해요.
1: 이건 조금 안 맞네. 나는 이거 괜찮은데
0: 근데 네. 이게 얼음을 보통 얼음 집게 주잖아요. 그럼 네. 집게 집어서 얼음을 네. 얼음을 인정 사정 없이 그냥 쿵쾅쿵쾅쿵쾅쿵쾅
1: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는 거예요?
0: 넣다 뺐다 하면 네. 싹 올라오다가 네. 한번 싹 빼면 네. 그 한 입이 진짜 맛있어.
1: 아, 시원하게
0: 넣어놓으면 좀 녹아서 맛이 없고.
1: 아,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해야 된다고.
0: 대신 또 그것도 거품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네. 속 편하니까 네.
1: 오, 야, 어쨌든 텀블러 챙겨가고 그 안에 얼음 챙겨가라. 이거는 너무 좋은 꿀팁 아닐까 생각이
0: 그럼요.
1: 들거든요.
0: 이거는 여름 꿀팁이라고 해도 과언이 그쵸? 아닐 정도로.
1: 여름 한정 이거는 너무 좋은 꿀팁이다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내 몸은 소중해님. 접이식 테이블과 접이식 방석 추천합니다. 테이블석이 아닌 일반 좌석은 의자만 탈랑 있어서 음식

0: 음식을 무릎에 두고 먹어야 해서 정말 불편합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내 자리 앞에 세우거나 무릎 위에 올릴 수 있는 야구장 전용 미니 테이블을 10,000원 안팎으로 살 수 있어요. 이거 하나로 야구장의 질이 달라집니다. 또 야구장 의자는 딱딱하고 봄, 가을에는 야간엔 차가우며 여름엔 뜨겁습니다. 서너 시간 동안 앉아있으려면 얇은 접이식 폼 방석 하나가 엉덩이를 살려줍니다. 접이식 테이블과 방석이 준비됐다면 여기에 기건 무조건 치킨이죠. 야구장 치킨은 필수템.
1: 오, 이건 진짜 야구장을 한두 번 다녀보신 그게 아닌 게
0: 전문가예요.
1: 네, 그냥 고수의 피드백 같아서 와, 이거는 네 고수님 약간 해야 될 것 같은,
0: 무조건 따라가야 될 것 같은.
1: 네, 일단 그 테이블이 정말 또 음식 먹을 때 막 옆에 두고 막 그 뭐라 그래, 가랑이 사이에 끼우고 막
0: 맞아.
1: 밑에 음료 막 바닥에 두고 이러면
0: 애매해요.
1: 쏟을 수 있고 찝찝하고 한데, 이거는 가운데 사이에 그 얇은 막대 하나로 테이블이 완성되고
0: 딱 펼 수 있는 거니까요.
1: 그리고 무엇보다 또 야구장 의자 정말 딱딱하잖아요.
0: 맞아요.
1: 엉덩이 베긴단 말이죠.
0: 허리 아프고.
1: 맞아요.
0: 전 다른 것보다 어쨌든 치킨은 살짝 뜨끈뜨끈하단 말이에요.
1: 네.
0: 그 들고 있어봐, 이 더운 여름에.
1: 아...
0: 이게 괴롭거든. 네. 이 테이블에 딱 올려놓으면은 너무 쾌적하게 모든 걸 즐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1: 어, 이거는 배워가는데요.
0: 야, 접이식 테이블. 그리고 가격도 나쁘지 않아. 10,000원 안팎.
1: 그니까요.
0: 이거면은 부담 없이 한번 시도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1: 네, 사실 이렇게 사실 사진을 또 첨부 주셨는데 약간 보면대 같기도 해요. 그 악보드는. 그래서 저는 회사에 있는 보면대를 하나 챙겨갈까.
0: 어? 어, 그거 괜찮은데요? 그 아래 구멍도 좀 뚫려 있지 않아요?
1: 네, 혹시 악기나 악보를 보시는 분은 보면대를 하나 챙겨가셔도.
0: 네. 매니저님, 만약에 하나 사라져도 이거 다시 돌아올 거니까 이거. 네,
1: 그럼요,
0: 그렇게
1: 그럼요.
0: 난리 날 건 아니다.
1: 네네.
0: 자, 이어서 3825님과 한번 건희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3825님. 일회용 앞치마요. 갑자기 어? 야구장에 무슨 앞치마가 필요한가 하겠지만 앞치마 정말 필수템입니다. 야구장에 응원하러 가면 꼭 맛있는 음식 먹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좌석에 앉아서 먹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하얀 유니폼을 입고 먹는데 뭘 흘리기라도 한다면 정말 눈물 납니다.
0: 아~
1: 유니폼 비싸고 또 하얀색 입었으면 눈에 너무 띄잖아요. 그래서 먹을 때 앞치마로 유니폼도 지키고 다 먹고 난 뒤에는 앞치마로 주변을 쓱쓱 닦을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한번 챙겨가 보세요.
0: 이야. 근데 이게 전부 다 야구장 꿀템이라 그러고.
1: 네.
0: 그 음식 먹을 때 편안한 것 들었다 보내주셔서
1: 뭘 먹으러 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네. 것 같아서 저 같네요.
0: 역시 야구장은 먹으러 가는 재미를
1: 그럼요.
0: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요. 근데 이런 앞치마를 챙겨가는 거
1: 네.
0: 이거 너무 괜찮지 않아요?
1: 약간 앞치마로 주변 또 흘린 거나 좀 먼지 같은 거 쓱쓱쓱 할 수 있고, 가끔 또 야구장 의자 딱딱하기도 하지만 먼지 쌓여서
0: 맞아요.
1: 비위생적일 때 앞치마 같은 거 그냥 깔고 앉거나 좀 그 그래도 면이니까 조금 먼지 닦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있네요.
0: 그리고 이게 음식을 먹다가도 음식에 집중하다가 야구장 하면 응원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1: 네.
0: 나만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막 홈런 터지면은
1: 일어나게 되잖아요. 맞아요.
0: 그때 음식 다 쏟고 막 흘리는 경우들이 있단
1: 네.
0: 말이에요. 그럴 때 앞치마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 그리고 이분 얘기를 더 들어보면은 이거 그 다 있는 마트들 있잖아요.
1: 네네.
0: 거기 가면은 일회용 앞치마가 1,000원에 10장 정도 들어있대요.
1: 아오.
0: 가격 부담도 없는 거지.
1: 그럼요.
0: 하나 사서 주변도 좀 나눠주면은 인심도 쓸 수 있고.
1: 맞아요.
0: 야, 지금 세 개 아이템이 다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저랑 건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3부로 이어갈게요. 스눕덕 위즈 칼리페 Young and Wild and Free 듣고 계속해서 야구장 꿀템 3부에서 만나볼게요.
2: Is this thing on?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극한 호우가 반복되면서 이젠 물관리 방식도 선제적 관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디지털 가람플러스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재해를 예측하고 댐 방류를 최적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유입량을 모두 댐에 가둬서 홍수를 막아내기도 했지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기술. 우리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2: 상품은 준비됐는데 쇼핑몰 운영이 막막할 때는
3: 카페24 프로.
2: 1인 브랜드도 대형 기업도
3: 카페24 프로.
2: 판매 맡기면 매출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3: 아, 카페24 프로.
2: 프로가 다 해주는 카페24 프로. 지금 시작하세요.
4: 프로 서비스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SBS 우리말 지킴이.
8: 그 사람은 눈치코치가 없어. 그 사람은 눈치꼬치가 없어. 눈치코치와 눈치꼬치, 둘 중에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요? 정답은 눈치코치입니다. 눈치코치는 남의 마음을 살피는 능력을 뜻하는 눈치에 운율을 맞추기 위해 코치라는 말을 덧붙인 강조 표현인데요. 우리 신체 부위인 코를 익살스럽게 더한 것으로 눈과 코를 함께 써서 온몸의 감각을 동원해 살핀다라는 재미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동감 있는 표현을 위해 만들어진 단어가 또 있는데요. 깔끔뚝딱은 이를 빠르고

0: 뭐 깔끔하게 해결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깔끔해, 뚝딱을 더해 만든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해보셨어요? 오너스 건희와 함께하고 있고요.
1: 네.
0: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야구장 꿀템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꿀템 소개해드릴게요. 3650님. 전기모기채 추천이요. 밤에 야구장 불빛을 보고 몰려오는 벌레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게다가 엄청 커요. 엄청 큰데 힘이 없어서 뚝뚝 떨어지는 수준이거든요. 응원하려고 입을 벌리면 벌레가 입에 들어오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입에 들어가지 않게 전기 모기채 켜두고 얼굴 앞을 방어하면 좋습니다. 옆에 분까지 지켜드리면 감사하다고 과자 하나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1: 맞아요. 또 특히 여름에 야외에서 밝은 조명 있으면 그 주변으로 모기뿐만 아니라 벌레들이 엄청 몰려들잖아요. 저도 여름에 야외 촬영하면서 그 벌레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0: 그때 전기 모기채 같이 있었어요? 아니면 없었어요?
1: 피해 다니기 바빴죠.
0: 이거 챙길 겨를이 없었구나.
1: 근데 전기 모기채 있으면 주변으로 몰려드는 벌레들 또 해치우고.
0: 그렇죠.
1: 모기 안 물리는 것만으로도 여름이 얼마나 감사해요.
0: 맞아요. 특히 뭐 잠실 야구장에 뭐 팅커벨 이 벌레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밤에 경기가 계속되면은 불을 켜니까.
1: 네, 맞아요.
0: 그 불 보고 막 달려들고. 그래서 전기 모기채도 너무 좋은 꿀템이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1: 맞아요. 이거는 조금 커서 번거로워도 가져가면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0: 그럼요.
1: 약간 뭐 좀 무거워도 약간 보조 배터리도 또 핸드폰 쓰다 보면 또 필요하잖아요. 무거워도 또 후회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0: 맞아요. 보조 배터리도 괜찮은 게 전기 모기채 쓰다가
1: 충전하면
0: 이제 그것도 꽂아서 충전해 버리고 겸사겸사 괜찮을 것 같다 생각도
1: 좋아요.
0: 들고요. 계속해서 다양한 분들의 추천 또 소개해 드릴까요?
1: 네. 관종님. 닉네임이 너무 화끈하시다.
0: 시원하시네.
1: 네, 관종님. 저 같은 관종이신 분께 추천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케치북. 네, 선수를 응원하는 멘트를 적어서 스케치북을 들고 응원해보세요. 그럼 바로 방송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바로 중계를 해주는 캐스터나 해설위원 이름을 적으면 방송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선수에게 애정을 가득 담은 멘트도 날려주면서 방송에 잡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0: 아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 중계 화면을 잡거나 아니면 오신 분들 잡는 거 카메라 감독님들도 전부 다 같은 회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캐스터 회사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으면은 한번 챙겨주려고 확률이 올라가는 건 맞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캐스터나 해설위원들 본인 이름이 플랜카드에 적혀있다?
1: 너무 힘날 것 같아요.
0: 너무 행복하죠.
1: 찡디도 스포츠 해설 많이 해보셨잖아요.
0: 네네.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1: 그래요? 그럼 제가 스케치북 들고 이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0: 갑자기 이유 없이 때리는 게
1: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 좀 더 반가울 것 같아서 꼭 제가 스케치북 들고 야구장이든 축구장이든 찡디 응원하러 갈게요.
0: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1: 네.
0: 자, 지금까지 친구들이 추천해준 야구장 꿀템들 만나봤는데요.
1: 네.
0: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추가 선물 받으실 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더 크랙의 전력질주 띄워드릴게요.

0: 더 크랙의 전력 질주 듣고 왔습니다. 그럼 저와 건이가 뽑은 2주의 추천 만나보겠습니다.
1: 야구장에서는 접이식 테이블과 접이식 방석 그리고 치킨까지 한번 먹어봐. 진짜 좋아.
0: 접이식 테이블과 접이식 방석 그리고 치킨까지 추천해주신 내 몸은 소중해님 축하드립니다.
2: 이분은 정말 야구장의 고수셨어요. 네, 약간 선배님이 야구장 초보들을 위한 좀 지침서 같은 느낌으로 추천을 주셔서 안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0: 맞습니다. 요거 하나로 만원 안팎으로 쾌적하게 음식도 경기도 즐길 수 있잖아요.
2: 그럼요.
0: 그런 의미에서 내 몸은 소중해님에게 추가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저와 건이는 이거 해보셨어요? 희망편, 절망편으로 돌아올게요. 색다른 시도가 어려운 친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1: 하고 싶은 걸 가져만 오세요. 저희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드립니다. 이거 해보셨어요? 희망편,
0: 절망편. 주말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것들을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친구들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들 보내주세요. 저와 건이가 대신 시뮬레이션 보여드릴게요.
1: 네,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그리고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금요일 코너 이거 해보셨어요? 에 사연 남겨주세요.
0: 오늘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익명님 만나볼게요.
3: 안녕하세요. 두 분은 혹시 방탈출 게임 해보셨어요? 몇 년 전 한창 핫할 때부터 가고 싶었지만 뭐랄까 나이가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가 은근히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무리고 지인 한둘과 같이 체험해보고 싶어요. 게다가 요즘에는 여름 시즌을 맞아서 공포 방탈출 게임도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화끈하게 공포 방탈출 해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저 공포 방탈출 게임 할까요 말까요?
0: 네, 익명님이 지금 여름 시즌 맞아서 공포 방탈출 게임 해보고 싶다 하셨는데요. 네. 건희 씨는 이런 뭐 공포 영화, 공포 컨텐츠 좋아해요? 어때요?
2: 저는 오히려 그 겁이나 깜짝 놀랐을 때 리액션 엄청 큰데 네. 귀신 이런 거 관련해서 겁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0: 공포 영화 이런 거 그럼?
2: 네, 완전 잘 봐요. 대신 깜짝 놀랄까봐 약간 긴장은 되는데 약간 즐기면서 잘 보는 것 같아요. 막 못 보거나 밤에 잠 못 자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0: 그럼 혹시 건희 씨가 본 거 중에 공포 영화 요거 좀 괜찮다 추천 받아볼 수 있어요?
2: 저는 진짜 와 하면서 봤던 건 진짜 컨저링.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네. 말을 못하게 좀 되게 깜짝 놀라는 타이밍이 있고 진짜 긴장감 조성을 정말 잘한 영화여서 되게 무섭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영화관에서.
0: 저는 반대로 공포 영화 보는 걸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2: 아 그래요?
0: 진짜 거북목의 라운드 숄더가 2시간 동안 압축된 느낌인데 너무 긴장을 해서
2: 되게 귀여워졌어요.
0: 약간 이러고 그 귀, 눈 다 틀어막는 사람들 알아요?
2: 알죠 알죠.
0: 제가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굳이 내 인생이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더 무서운 걸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공포 방탈출? 아, 이거 건희 씨 도전 의사 있어요? 없어요?
2: 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약간 평상시에 살면서 못 해보는 경험이라
0: 그쵸?
2: 약간 전 방탈출 해봤거든요. 최근에 해봤거든요. 네. 근데 진짜 똑똑한 친구랑 갔어요.
0: 예. 네.
2: 그래서 약간 좀 내가 푸는 맛은 비록 없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글을 읽고 있으면 그 친구가 이미 다 해버려요.
0: 탈출 당했네.
2: 예.
0: 네.
2: 근데 그 친구가 못 푸는 거 제가 풀면 네. 그 지금 카이스트 다니는 친구거든요.
0: 아유.
2: 예. 네. 내가 이겼다 하는 그 심리가 얘 뭐 안 된다. 네, 그게 좀 뿌듯하기도 하고. 전 재밌게 했습니다.
0: 이게 어쨌든 되게 막 귀신들 나가고 막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그래서
2: 맞아요.
0: 엄청
2: 갑자기 막 직원분이 들이닥쳐서 막 연기도 하시면 그거 보는 재미도 있어요.
0: 야, 이거 조금 많이 갈릴 것 같거든요.
2: 네.
0: 지금부터 익명님을 위해서 시뮬레이션 해드려야겠죠.
2: 네.
0: 희망편과 절망편 잘 들어보시고 할지 말지 골라보세요. 먼저 저하고 언니가 공포 방탈출의 희망편 리뷰해볼게요.
2: 어서 오세요. 저희 공포방탈출 카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 진행방법 나와있으니까 읽어봐 주시고요. 참고로 이번 공포방탈출 테마가 흉가체험입니다.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아서 성공률 엄청 낮으시고요. 네, 꼭 성공하세요.
0: 정말 해보고 싶었던 공포방탈출, 친한 친구 한 명 꼬셔서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입장하는 순간부터 어둠이 시작돼서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2: 어우 진짜 무서워. 아우 야 진짜 흉가 들어온 것 같아.
0: 여기 퀄리티 진짜 좋다.
2: 깜짝이야. 아 야 누가 너 밀었어.
0: 뭐 다 미리 만들어진 세트인 걸 알지만은 막상 어두운 조명 아래 흉가 안에 들어와 있다 생각하니 갑자기 너무 무섭더라고요.
2: 야 진짜 직접 들어가려니까 무섭다. 야 이거 문제는 어떻게 푸냐.
0: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가 볼까? 처음 시작이 너무 힘들었지만 용기를 내서 공포 방탈출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무서움도 잠시 눈에 어두움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 야 여기

0: 야, 이거 문제 답 아니냐? 아, 야, 할만한데?
1: 스릴과 긴장감을 느끼는 게 엄청난 아드레날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무사히 공포 방탈출 끝냈습니다. 좋은 성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공했죠.
2: 우리 공포 방탈출 동지, 오늘 하루도 힘내.
1: 회사에 가서 공포 방탈출 하고 왔다고 하니 사람들이 절 둘러싸고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 해서 덕분에 인사체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인들 사이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기준이 됐습니다.
0: 와우. 야, 인권씨 공포 방탈출을 하더니 부장님한테 바로 막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대?
1: 아이, 예, 그럼요.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죠.
0: 그럼 이번 주 회식 하지 말자고 이야기해 줄래요?
1: 공포 방탈출 희망편 만나봤습니다.
2: 네, 지인들 사이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공포 네. 방탈출.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1: 인싸 체험까지 할 수 있고.
2: 네.
1: 자, 그럼 바로 저희는 공포 방탈출 체험. 이번에는 절망편을 리뷰해 볼게요.
2: 이거 다 읽으신 거 맞죠? 무서우시면 손 들고 반짝반짝 해주시면 저희가 네, 꺼내드리고요. 네, 입장하실게요.
1: 너무 리얼한데. 공포 방탈출을 하기로 한 친구와 정말 벌벌 떨면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 아야 밀지 마.
1: 아니 네가 빨리 가야지. 아, 뒤에 으스스하다고.
2: 아니 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밀면 어떡해.
1: 밀지마. 아니 장난치지 말라고.
2: 아무것도 안 했다고.
1: 공포 방탈출 무서운 곳이더라고요.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고 깜짝 놀라고 아주 뛰어다니기 바빴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지만 아이고 또 문제까지 풀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 와중에 아파. 지레 놀래 넘어졌는데 바닥이 거칠어서 무릎도 까지고 멍들었습니다. 게다가 공포 방탈출 체험을 하고 온 후부터 겁이 더 많아져서 악몽을 자주 꿉니다. 혼자 잠들기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버지한테 같이 자자고 했다가 미쳤냐고 저리 가라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공포 방탈출 체험 하지 마세요. 공포 방탈출 체험 절망편 만나봤습니다.
2: 네.
1: 아무래도 체험 잘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해도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은 공포 방탈출 놀래고 무서운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2: 사실 공포 체험이나 공포 영화 이런 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면 괜히 막 깜짝 놀라고
1: 맞아요.
2: 막 식은땀 줄줄 나고 막 긴장하는 한두 시간을 보내고 나오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1: 그리고 그 와중에 문제까지 풀어야 탈출이 되니까 중도 포기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긴대요. 지금까지 저와 건이가 희망편과 절망편 리뷰를 해봤는데
2: 네.
1: 어떤 거에 더 끌리시나요? 여러분들 잘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저랑 건이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단길 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0: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 샵.
0: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7: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0: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9: Walk it, walk it 안전화.
1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2: 든든한 내일로요.
11: 네?
1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1: 제대로 가시네요.
1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거 해보셨어요?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권희 씨 오늘도 한 시간 너무 재밌었어요.
15: 아유 저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14: 친구들이랑 마지막 인사도 나눠주시고요.
15: 네 오늘 특히 또 친구분들이 사연도 너무 재밌는 거 많이 보내주시고 아까 또 애장품 코너 때 저를 위한 또 이행시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항상 펀투에 이렇게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한 번 더 청취율 조사 기간에
14: 그렇죠, 그렇죠.
15: 전화 받으시면 펀투 듣는다 이거 해보셨어요 금요 코너 너무 재밌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6: 달님들한테도 한 번 더
15: 툼은 네. 알죠? 긴말하지 않아요.
14: 잘 부탁드립니다.
15: 네.
14: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오늘 끝곡으로 이정현의 썸머 댄스 들려드리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15: 어메이징
14: 알로뷰
15: 소마징
14: 고맙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당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출근길에 딱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불 속에서 과자나 까먹으면서 뒹굴대다가 다시 자고 싶다.

자, 함께 상상하면서 들어주셔야 해요. 자, 시간은 벌써 저녁 7시쯤. 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자마자 들어온 당신. 일단 에어컨부터 시원하게 켜놓았고요.

요. 게다가 내일은 어? 토요일이라 아무 약속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와우. 와우. 진짜 상상만으로 너무 행복하죠.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이게 바로 완벽한 불금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철가루들 일단은 출근은 하시고요. 퇴근 이후부터 방금 전 시나리오처럼 편안하고 노곤하고 여유가 흘러넘치는 불금 보내시길. 우리 조금만 더 버텨 보아요. 김영철의 파워 FM. 저는 김영철입니다.

다이나믹 듀오 불타는 금요일 다듀 불금화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자 시작했는데요. 김하나님이 노래에서 느껴지는 오늘의 불금 약속 없어도 좋아. 약속 있어서 좋은 날도 있지만 약속 없어서 집에 가서 할 계획들 쫙 세웠을 때 그 출근길에 또 가벼움도 있죠. 7205님이 오늘 저녁 저도 7시로 상상을 해봤어요. 샤워 후에 노릇한 삼겹살과 맥주 먹는 상상하니까 너무 행복해졌어요. 크크크. 아 저도 냉장고에 6개짜리 캔 맥주 5개 먹고 하나 남아있거든요. 그 나도 막 오프닝하면서 그 하나 먹어야 되는데 상상을 했네요. 허성태님 성태형 우리 허성태씨가 불금이 별거 있겠어요?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금요일 자체가 행복이죠. 크크크. 아, 저도 이제 목요일 아영 딱 끝나고 일행들하고 이제 뭐 오랜만에 또 만나서 밥 먹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막 씻고 준비하는데 그쵸 그 목요일 밤이 저는 이상하게 또 약간 그 업되는 게 있어요.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자 이렇게 금요일 예전에 불금하면 사실 좀 노는 이미지였죠. 무조건 나가야 돼. 그런데 요즘은 집에서 혼자 사부작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더 불금 같아요. 이것도 너무 나이 든 것 같나 이게. 아무튼 금요일에 편안한 저녁을 위해서 지금부터 퇴근 때까지는 열심히 달려보기라고 자 우리도 달려야죠. 청취율 조사 특집 주간 이어집니다. 제목은요.

0: 주간 185만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소파, 140만원 상당의 매트리스, 진공쌀통, 엔진오일, 헤어드라이기, 철파임 한정판 북커버도 어제 우리 또 드렸었죠, 그죠? 아, 자, 그리고 또 백화점 상품권도 있고 치킨, 피자, 햄버거 등등 준비한 선물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2주 동안 싹 다 받아가시고요. 자, 오늘 문자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금요일에 딱 어울리는 오프닝에서 언급된 치킨 상품권 드릴게요. 자, 여러분 치킨 어떻게 먹어요? 뜯어 먹죠. 치킨 뜯어 먹고 싶은 철가루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예고 빠질 수 없죠. 금요일에는 억만이 권진영 씨와 함께하는 그러면 안 돼 준비해놨는데요. 특별히 억만이와 함께 명예 영국인 백진경 씨까지 함께 모셔볼게요. 아, 6월 23일 생일날 진경이가 문자 와서 백진경 씨 오빠 생일 축하했더니 진짜 우리 한번 만나야 되는데 한국 오면 연락 줘. 한국이에요. 진짜? 오빠 나 라디오 나가. 진짜? 드디어 우리 또 명예 영국인도 만나고 나의 사랑 우리 또 진영 씨도 만나고 오늘 정말 그 두 배로 빵빵 터지는 그러면 안 돼 기대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작곡가 미감 미친 감성 미감과 함께하는 크레이지 케이팝 리뷰도 만나보고요. 자, 오늘도 알찬 철파의 고릴라 보는 라디오 너튜브는 에라오 채널에서 실시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시면 김영철이죠. 언덕인 거 광고 듣고 와서 오대리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대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같이 달려라 하니.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4: 아,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여러분, 저 했어요.
8: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9: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10: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9: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0: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11: 제주항공
10: 짐.
12: 고민이 있으신가요? 연희동 강영욱, 데이브레이크 키보디스트 김장원과
13: 성수동 오은영, 싱어송라이터 유승우가

0: 해결해 드릴게요.
1: 그렇다면 철팔 선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두 분이 소개해 주실래요?
0: 콜콜 완전 콜.
2: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2: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0: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2: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2: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0: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0: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2: 스마트 앤 심플 부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드라이기,
0: 공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2: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0: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2: 예쁘게 나이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점 NMM,
0: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2: 국민 스파 모두의 스파 자디니에서 바디 선물 세트,
0: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냉감 매트리스를 드립니다.
2: 지금까지 데이브레이크의 키보디스트 김장원,
0: 싱어송라이터 유승우였고요. 일요일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낮은 고에서 만나요.

0: 4289 운동추와 정수미 화채 냠냠. 세월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데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방에 달고 다니는 열쇠고리부터 시원한 부채까지 예술가와 함께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잠실 한강공원에서 진행하는 한강 사각사각 아트플레이스인데요.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과정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11일과 18일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슈링클스 공예를 활용한 한강 수달 네임키링 만들기, 부직포와 꾸미기 재료를 활용한 수달 캐릭터 가방 만들기, 무지개 부채 만들기, 영롱하게 빛나는 자개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고 하네요.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야외 무대 공연도 함께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다가오는 주말 뭐 하실 거예요? 한강에서 특별한 추억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장마철에는 높은 습도 때문에 유독 몸이 무겁게 느껴지죠. 몸이 지치면 입맛도 떨어져 자극적인 음식이나 탄수화물 위주로 배를 채우게 됩니다. 이럴 때 밥에 팥 한 줌을 넣어 드셔보세요. 팥에는 식이섬유가 있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도 좋습니다. 또 팥을 넣으면 밥의 식감도 살아나는데요. 부드러운 쌀밥 사이에 팥의 고소한 맛과 씹는 질감이 더해져 천천히 씹어 먹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입맛이 없어서 고민이었던 철가루들 오늘 맛있는 팝팝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리였어요. 아, 저 유달리 콩보다는 팥, 팥밥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밥은 어릴 때부터 그 팥밥 좀 작잖아요, 그죠? 그래 생일 때 팥밥 많이 엄마가 해줬던 것 같은데. 4289번님이 요즘 크로스핏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날의 목표 운동 개수를 채워야 끝나는데 땀도 흠뻑 나고 달성하고 나면 땀과 함께 도파민 뿜뿜이네요. 다운되었던 기분도 없대고 운동은 정말 최고의 보약 같아요. 철없지도 크로스핏 해보셨네. 안 해봤고 그 브러셔 같은 거 그 헬스장 같은 데서 많이 받아와봐가지고 늘 고민하는 건데 뭐 워낙 제 주변에 이제 체험자들이 뭐 10분인가 10분이면 5분 정도 하면 거의 토한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무리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오히려 운동하는 것도 혼자 하는 거 좋아해요. 예, 뭐 다 단체라는 거잖아요. 조용히 혼자 뛰고 이런 거 은근히도 좋아하더라고 저는요. 어쨌든 크로스핏 운동하고 땀 흘리고 특히 요즘 같은 날은 땀 흘리고 나면 좀 시원한 요즘은 그냥 걷다가 땀 흘리고 집에서 옷 벗고 샤워만 해도 기분 좋은데 운동은 또 얼마나 좋겠어요. 몸 관리는 그대로 또 되고 4289분이 좋습니다. 정수미수미님은 오늘 아들 학교에서 반 친구들이랑 화채를 내먹는다고 하네요. 수박, 복숭아, 칵테일 과일까지 팍팍 넣고 사이다도 넣으면 아이들만의 화채가 완성된다고 하네요. 학교에 모여 화채를 해먹는 아이들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들이 학교 일찍 간다고 준비 중이라 저도 덩달아 바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설렘이 있어서 그냥 학교 가야 돼 뭐 이것도 있을 텐데 오늘 그 아이들이 먹는 사이다에 약간 예상되는 맛이 좀 있지 않나요? 아이들 좋아할 맛. 어쨌든 오늘 맛있게 잘 해먹으라고 전해주시고 수민 씨도 바쁠 텐데 또 문자 주셨네요. 수민 씨의 4289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 드리고 양혜종님이 철파엠 청취율을 더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AI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번 매일 듣기, 2번 주변 친구, 동창회, 지인들에게 고릴라 깔아주고 철업디 홍보하기, 3번 버스, 택시 타면 철업디 주파수 고정 이렇게 하랍니다. 크크크. 다 실천해볼게요. 아 똑똑해 똑똑해. 자 그리고 혹시 022056 청취 조사 오면 무조건 김영철의 파워FM 몇 년째 들었다 코너는 어떻다 좋아하는 또 게스트는 등등등 철저하게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시 18분이 딱 됐네요. 경화 박경화 리포터
1: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오늘도 꿉꿉 비 예상
1: 맞습니다.
0: 들어볼까요?
1: 오늘까지는 점유노선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와 소나기 모두 예보돼 있는데요. 일단 정체전선은 북쪽에 위치하면서 현재는 강원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 있습니다. 낮까지 비가 내리는 곳 있겠고요. 또 전국 내륙에는 소나기도 내릴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폭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미 경상권 중심으로는 폭염특보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9도, 광주가 32도, 대구가 33도까지 오르겠고 주말인 내일부터는 중부지방의 낮 기온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8도입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누구야? 누구야? SJ, SJ 누구야? 누구 빵냐 빵냐? 여보세요?

아침을 여는 재가루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햄버거 세트 3개와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는 빵냐 빵냐 빵냐 오늘도

0: 언제나 철가루는 우은영입니다. 우은영 우은영 우은영 누구야 노래 자꾸 생각나서. 맛있는 빵을 구우며 철업디와 함께하는 철가루인데요. 철업디에게 꼭 알리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저 내일 결혼해요. 사실 이번 생은 결혼을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년 전 심심해서 가입한 동네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까지 할 줄이야. 인연이 다 있었나 봐요. 철업디에게도 인연은 꼭 옵니다. 오케이. 자, 전화 연결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우은영님.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0: 결혼 축하드리면서 성시영 씨 노래 가도 될까요?
1: 네.
0: 때로는 이 길이
1: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0: 괜찮아요.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1: 네.
0: 결혼하시니까 그래도 딴딴딴 우린 제법
1: 잘 어울려요.
0: 그렇지. 축하드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진짜 대박 대박. 결혼 다시 한 번 더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니 진짜 아니 은영 씨 진짜 우리 철업디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철업디 곧 결혼해요. 철업디 다음 주 뭐 이런 건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내일 내일 결혼은 아니 보통 아니 진짜 정신이 없을 텐데.
1: 아 너무 이제 한 번쯤은 저도 사연을 한번 보내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0: 아니니까 그냥... 이거 내일이니까 지금 아니 어때 지금 네. 떨려요 어때요 지금?
1: 지금 너무 떨려요.
0: 그죠 아니 그죠 아 이건 아니 막 사실 다음 달이라고 해도 좀 약간 뭐 기분 알뜰뜰할 텐데.
1: 맞아요.
0: 아 난 너무 궁금한 게 동네 모임 남편을.
1: 아 예 그 채소마켓에 모임이 그때 막 새로 생겼을 때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가입을 하게 됐는데.
0: 했는데.
1: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0: 그러면 그래서, 이 네. 남편하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 했다 생각을 했겠어. 그죠?
1: 그쵸 그쵸.
0: 근데 이렇게 좀 보다가 나 이 사람이랑 결혼했다 이런 게 딱 올 때가 있어요?
1: 이 사람이 그냥 되게 제 말 잘 들어주고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결혼을 하게 됐어요.
0: 진짜 아니 이제 내리면 부부가 되잖아요.
1: 네.
0: 그 본인이 생각하는 결혼 로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1: 그냥 이제 그 저녁 같은 거 먹으면서 가볍게 동네 산책하고 소소하게 얘기하는 그 정도의 로망이 있어요. 저한테는 되게 큰 건 아니고.
0: 제가 이제 정확하게 4층인지 5층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파트 사는 층에
1: 네.
0: 진짜 지금 말했다 그거예요. 제가 저도 한 8시쯤 이렇게 나가잖아요.
1: 네네.
0: 그럼 두 분 안녕하세요. 산책 가세요 했더니 저는 간다 그러면 두 분은 했더니 저희도 밥 먹고 한 바퀴 돌려고요. 그거 있더라고 그 부부가.
1: 저도 그런 로망이.
0: 좋아 좋아. 은영님에게 네. 남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1: 저에게는 좀 곰 같은 사람.
0: 어.
1: 그러니까 좀 포근하고 제 말도 잘 들어주고 되게 듬직하고 말랑말랑한.
0: 그런 스타일이구나.
1: 네네.
0: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우리 햄버거 세트 3개 드리고 스피드 퀴즈 한 문제 맞힐 때마다 백상도 2만원씩 드리고 제한시간 30초 모르면 바로 패스.
1: 네.
0: 대표적인 맹수.
1: 호랑이.
0: 명대사.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지. 이준기와 광대로 나온 영화.
1: 남자.
0: 그렇지. 사다성어. 하나의 사건이 잇따라 수많은 다른 사건들로 크게 번진다. 1파.
1: 만파?
0: 속담. 10년이면 땡땡도 변한다.
1: 강산.
0: 줄임말 팬. 저는 팬이 아니어도 땡땡.
1: 팬이 아니어도
0: 내 마음속에 땡땡.
1: 거장.
0: 넌센스. 똥이 있는 곳에 꼭 있는 새는 똥이 있는 네. 곳에 있는 새 똥 냄새. 잘했어. 10만원권 받게 되셨고요. 자 여기서 철가루 퀴즈를 맞추지 마요.
1: 네.
0: 자 띵띠띵띵 여기 나오네. 대표적인 전통악기고요. 검은 거랑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것은 줄이 12개고 손으로 뜯어 소리를 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오늘 상품 치킨 상품권 쏘고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마지막 한마디 해준다면?
1: 벌써 우리가 1년 동안 준비한 결혼이 내일이 됐는데 우리 앞으로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잘 살자.
0: 그래 내일 진짜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 아까 말했던 뭐 별거 아니라지만 그 로망 저녁 먹고 산책하고 맥주 한잔하고 영화 보고 이것도 잘 하시고 우리 남편도 철밤 듣고 있죠?
1: 지금 옆에 있어요.
0: 같이 있어. 같이 네. 잘 보내시고 우리 또 매일매일 라디오에서 만나요.
1: 네 감사합니다.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4: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훈라면.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래.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에 캠핑 가는 분들 많으시죠? 장마철에 캠핑을 떠날 땐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댐 하류에 있는 캠핑장을 이용할 땐 댐 방류 경보 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댐 수문 개방처럼 방류로 인한 갑작스러운 침수 위험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방송이 나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대비와 실천이 있을 때 모두가 행복한 안전한 휴식이 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여쌰! 원인 지세지! 이리라! 이런 나란 말이야! 자식이 니가 인간이야! 이리라 임마!
2: 여러분, 니가 인간이야 할 땐 정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3: 그러니까
1: 니가 인간이야! 이런 나란 말이야!

설악대왕의 뮤직타임 오늘은 오민경님의 사연입니다. 민경님에게 드릴 랜덤 선물. 자 궁금하죠? 그 전엔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주 나이스. 자 이거 뽑아볼까? 아니 저거 뽑아볼까? 아니 이거 뽑아볼까? 다시 이거 뽑아볼까? 다시 돌아온 이거를 뽑았더니 기능성 베개. 자 오늘 오민경님의 사연은 매일 운전하며 출근하고 있는데요. 얼굴 주름 펴고 잠도 깰 겸 입을 이제 크게 이 에 아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얼굴 운동을 합니다. 꾸준히 아침마다 하다 보니 정말 얼굴살이 좀 줄고 목주름도 사라진 느낌? 이젠 절대 뺄 수 없는 아침 출근길 루틴이 됐네요. 지니션의 에이 오 에이 요 에이 요 에이 요 신청합니다. 민경이 아, 에, 이, 오, 우. 아, 그래요, 진짜. 아, 에, 이, 오, 우. 이거 얼굴 근육이 확실히 저는 이제 그 이제 성악가 뮤지컬 배우들 푸는 스타일로 좀 푸는 게 있거든요. 맞아, 아침에 전 발음 같은 것도 잘 신경 써야 되니까. 어쨌든 근데 운전할 때 또 누가 또 보는 거 없으니까 오히려 신나게 잠도 깨고 좋네요. 그럼 오늘 철없어 공감합니다 주제 그거 가볼게요. 이거 뺄 수 없는 나의 출근길 루틴입니다. 이걸 안 하면 하루가 좀 찜찜하다 싶은 나만의 출근길 루틴이 있으신지. 뭐 웃긴 루틴도 좋고요. 소소한 행복이 담긴 루틴도 좋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꼭 함께 신청해 주셔야 해요. 문자로 보내실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10원 기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첫 번째 철없어 진우천의 에이요 뮤직 스타트.

오늘 철학성 주제는 뺄 수 없는 나의 출근길 루틴 Spy me maybe you start a life. 아, 그 철학성이 매일 아침 저도 있으니까 이것도 나의 루틴인가. 자, 우리 이 소율님이 제 루틴 아침 일어나면 바로 창문을 열고 기지개를 펴요. CF처럼 비가 오든 안 오든 아침 공기를 마셔야 하루가 상쾌해요. 내일부터는 노래도 좀 틀어보렴. 찰칵 창문을 연다. 라라라라라라 기지개 펴야지. 이서율 굿모닝. 이렇게 아침을 시작해야죠. 이성준님이 무조건 우유 한잔 먹고 가야 해요. 하루가 달라요. 아, 그래요. 뭐 물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우유의 영양을 딱 먹고 가면서 아침에 또 너무 과하지 않게, 그쵸, 어느 정도의 또 칼로리가 있는 우유를 먹으면서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 이성주 씨 좋네요. 1003번님 화장실 거울 보면서 잘생겼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크게 세 번 외치고 그리고 출근합니다. 세 번 정도. 아, 자신감 듬뿍 올라가죠. 잘생겼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래, 이것도 좋다. 이렇게 못생겼지 못생겼지 못생겼자면 미간이 지푸러지고 부정적인 단어는 검지. 그죠? 잘생겼다 세 번 좋아요. 5240번이 저의 출근길 루틴은 회사 주차장에 도착을 해서 내리기 직전에 아, 가장 좋아하는 향수 1번 축 뿌리고 나갑니다. 저는 향에 민감해서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아침을 시작할 때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아, 좋다. 나도 향수 쓰는 건데 나는 향수를 확실히 막 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원래 좀 뿌리지 않은 스타일인데 지금 또 말하니까, 우리 5240번이 말하니까 나도 향수 선물받은 건데 뿌려야 되겠다. 기분 좋아져. 기분 좋아져. 자, 진짜 향이 너무 좋다. 황정은님이 출근하기 전에 북부대공 나오는 로맨스 판타지 소설을 한 편 읽어줍니다. 안 그러면 궁금해서 못 버텨요. 소설 업데이트 되는 아침 7시만 기다려요. 아, 로맨스 판타지. 여기 웹소설 같은 거 말하죠. 이쪽 빠져드는 사람은 진짜 난리나더라고. 핸드폰을 이렇게 봐요? 나 핸드폰을 이렇게 못 보겠더라고. 너무 작아서 그래, 글자가. 눈이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았어. 박보영님이 스타로 싹스밤. 우리 박보영 씨는 저의 아침 루틴은 급식표 보기. 맛있는 거 나오는 날은 출근 전부터 기분이 좋아요. 그 참고로 저는 선생님입니다. 아, 우리 보영 쌤. 아, 그렇죠. 저도 우리 조식 먹으러 가는 날은 이 뭐 이 코너 끝나고 나면서 수현 작가인데, 수현 작가 오늘 수현아 오늘 뭐야? 그러면 아, 어쩔 때 막 너무 좋아하는 거 나면 아싸, 어쩔 때는 그거야 막 이럴 때 있거든. 그쵸. 아, 우리가 또 그날 먹는 낙으로 사니까. 자, 뭐든 갈 때 아줄래? 이름이 똑같은 우리 이정현님이 저는 출근길에 집 나서면서 무조건 걷기 어플을 켜요. 같이 켠 사람 있으면 사면서 한 3에서 한 10만 원 받는데 출근길에 나름 쏠쏠합니다. 10원이야. 예, 나 미안해. 나 3에서 10만 원. 그러니까 이제 모이면 커피 사 먹는 거잖아. 여 집 다들 놀랬겠지. 걸음이 10만 원이 나온다고. Sorry. 나도 많이 걸으니까 나도 그 어플 해야 되겠다. 그죠? 김명철님은 유부가 잔뜩 들어간 김밥 사 먹기요. 새벽에 여는 분식집 있어서 김밥 한 채 사서 우걱우걱 먹지 않으면 정신이 번쩍 차려지질 않아요. 자두의 김밥 신청합니다. 이게 왜 저작 활동을 하면 잠이 또 깨잖아요. 그죠? 그래, 이렇게 우걱우걱 아까 우유 드시는 분도 있지만 또 김밥도 먹으면서 우리 각자 루틴, 각자의 루틴들을 사랑하기. 자, 모두 치킨 상품권 주말에 쫙 우왁 쫙 우왁 우왁 뜯어 드시면서 자두의 김밥 이제 스타트.

0: 우리가 몰랐던 K-POP에 관한 미친 포인트
1: 크레이스 리뷰.
0: 케이팝 리뷰 전문가 금요일의 미친 감상 우리의 조금미 작곡가 겸 프로듀서죠. 미친 감상 미감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미입니다.
0: 자 5635번님이 네. 미감님은 철파에 출근길에는 루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네. 항상 그 몸 관리하기 전에 네. 항상 뭘 먹었냐면 뭐 먹었죠? 쫄면 먹었나?
1: 라볶이.
0: 아 라볶이. 네. 어 그때 진짜 매일 먹었잖아 오면. 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몸 관리한다고.
1: 네 맞아요. 살 빼면서.
0: 딱 끊었어요.
1: 그런 건 이제 요즘엔 딱히 없고 이제 끝나면 이제 밑에 커피숍 있잖아요.
0: 어.
1: 스타벅땡. 어. 거기서 그냥 커피 마시고.
0: 아 항상 네. 커피 아침에.
1: 거기 커피, 딱 여기 앞에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0: 거기. 아, 저기 목동 공원 보이죠.
1: 네, 공원 딱 보이고 그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맞아. 항상 글로 내려갑니다.
0: 아, 아침에 네. 또 커피 한잔 한 여유.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 코너 또 들어가 볼까요?
1: 네. K-POP 배우기 235주 차입니다. 철업디 혹시 장마만 되면 이상하게 플레이리스트가 좀 확 바뀌잖아요.
0: 바뀌죠.
1: 혹시 비오는 날에 듣기 좋은 노래가 있으신지.
0: 딱 비오는 날 저는 노래 딱 세 곡 연속해서 듣잖아요.
1: 어 진짜요?
0: 비도 오고 그랬어 난 눈누난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수아 이걸 한 번에 세 번에.
1: 아 그래.
0: 요 저 얼마 전에 대충 했더니
1: 대단하신데요.
0: 네, 대단해요. 청취자분이 철업디 초심을 잃었어요. 네,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1: 깜짝 놀랐어요.
0: 세 곡 괜찮죠 연속으로.
1: 네 좋습니다.
0: 아니 근데 보통 사실 저 이제 웃기려고 했는데 네. 비가 오면 약간 사실 발라드를 좀 떠올리곤 해요. 아까 그냥 비도 오고 그래서 뭐 이런 느낌.
1: 네 그렇죠.
0: 근데 아니 미감 뭔가 좀 색다르게 준비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예요?
1: 네 오늘은 여름 장마철에 듣기 좋은데 너무 우울하지 않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노래 세 곡을 가져왔습니다. 비가 오면 기분이 가라앉기 쉬운데 오늘은 비를 피하는 게 아니라 비랑 같이 노는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0: 비랑 같이 노는 느낌. 정지훈이랑 네. 같이 노는 느낌. 자 오히려 첫 인상은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네. 오히려 아까 저처럼 신나는 노래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자 여러분 장마철 추천곡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요?
1: 네 비의 It's Raining입니다. 가수 이름도 비고 제목도 비가 온다는 뜻이죠. 이 장마철에 이렇게 완벽하게 맞는 조합이 또 있을까요? 이 곡은 비가 오는 날에 틀면 분위기가 축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대 조명이 켜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보통 장마철 노래는 감성적으로 젖어드는 곡이 많은데 이 노래는 비를 맞으면서 춤추는 느낌이에요. 이 작곡가의 관점에서 보면 리듬이 굉장히 직선적이고 퍼포먼스가 바로 떠오르는 곡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도 아 오늘은 좀 움직여야겠다라는 기분을 만들어주는 곡이죠. 한번 들어볼게요.

0: 오, 정숙님이
1: 노래도 가수도 비 딱이죠.
0: 어, 그러네요 진짜. 뭔가 습한 느낌이. 오, 한지원님도
1: 장마철에 우울한 것보다 기분 업이 좋죠.
0: 아, 시작부터 너무 좋아요. 분명히 저도 비 관련된 뭐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에 네. 비스트 노래 뭐지 한번 아까 비도 오고 그래서 이런 건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자, 네. 아, 오늘 뭐 여러분 좀 기분도 좋아지고 텐션이 좀 올라오고 있나요? 자, 그 기분 유지하면서 두 번째 소개해줄 노래는요?
1: 네, 박명수의 냉면입니다. 정확히는 박명수와 제시카가 함께한 명카 드라이브곡이죠. 이 장마철에 이 노래가 좋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 와서 습하고 더운 날씨에 제목부터 좀 찰떡이잖아요. 이 듣는 순간 그냥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이 떠오릅니다. 이 곡은 음악적으로도 좀 재밌는데요. 멜로디가 어렵지 않.

않고 후렴이 너무 직관적이라 한번 들으면 바로 따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곡이죠. 그리고 박명수의 특유의 예능감이 곡안에 그대로 들어 있어서 비오는 날 처진 기분을 웃게 바꿔주는 힘이 있는 것 같고요. 장마철에 필요한 건 가끔 좀 감성이 아니라 그냥 시원하게 웃는 순간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 들어볼게요.

0: 딱 이 부분이에요, 그죠? 어, 냉면, 냉면 같이 하다가 그래도 널 사랑해. 서현정 님이
1: 네, 오유 냉면 신나요. 너무너무 비 오는 날 처지는데 어, 좋아.
0: 진짜 그렇네요. 오늘 네. 소금 너무 좋은데요. 최유리 님도
1: 네, 어깨가 들썩들썩해지네요. 냉면.
0: 그러니까 냉면, 냉면, 냉면 할 때 유리 씨, 그죠? 조화금 님은
1: 아, 오늘 점심은 냉면 확정입니다. 미강 님은 비냉 물레.
0: 어, 비냉 물레.
1: 비냉.
0: 아, 비냉. 오, 오늘 또 비냉이구나. 난 무조건 물레. 어. 자, 그렇다면 작곡가 미친 감성 미감이 소개해줄 여름 장마철에 듣기 좋은 마지막 노래는요?
1: 네, 이 노래를 틀자마자 90년대 여름 해변으로 데려갑니다. DJ DOC의 여름 이야기. 아, 이 곡 최고죠. 어. 이 곡은 90년대 여름 분위기를 대표하는 신나는 노래 중 하나인데요. 네. 이 장마철에 듣기 좋은 이유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도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마치 바닷가에 먼저 도착한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90년대 여름 댄스곡은 요즘 노래처럼 사운드가 복잡하지 않아도 신나는 에너지가 아주 분명하게 전해지죠. 리듬이 단순하고 후렴은 한 번만 들어도 따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신나게 놀자라는 분위기가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비가 계속 내리는 날에 이 곡을 들으면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여름 휴가 분위기로 바뀌는데 들어볼게요.

0: 아 이게 또 함께 따라 부르기 좋아. 야야야 네, 이렇게. 아 김민기님이
1: 충남 아산에서 식당을 개업한 초보 사장입니다. 혹시나 이번 장마 때문에 손님들이 없을까봐 머리가 아팠는데 미감님이 추천 노래를 들으니 기쁜 마음으로 손님들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우리 민기님 우리 개업하신 것도 축하드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 기분은 또 내가 만드는 거니까 기분 업하셔야죠. 내가 기분이 좋아야 손님들도 그 기분 따라오죠 민기씨 그죠. 강은주님이
1: 네 여름예약이 대학 축제 때 생각나요. 비 맞으면서도 신나게 들을 수 있는 노래네요. 야호
0: 아, 야호 자 최경란님은
1: 네 화장실인데 춤추고 싶게 만들어주네요.
0: 아, 춤추면 안돼 화장실에서는. 자 오늘 그럼 장마철을 즐기는 노래 세 곡이었죠 그죠?
1: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세 곡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비를 맞으며 춤출 수 있는 이츠레이닝, 습한 날씨를 시원하게 바꿔주는 냉면, 그리고 여름 휴가를 상상하게 만드는 여름 이야기까지 이 장마철이라고 꼭 우울한 노래만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0: 그죠?
1: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비오는 날도 신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그래요 오늘 다들 기분 업하시고 우리 아까 김민기 씨 오늘 오픈하신 분도 이 노래 꼭꼭꼭 들어주시면서 우리 수민 김수민님은
1: 네 미감님의 장마철 추천곡 덕분에 습하고 더운데도 신나네요. 미감님 최고
0: 진짜. 아, 미감님 오늘 최고 최고. 이제 가시기 전에 철가루들을 위한 미친 감성의 크레이지 퀴즈 내주셔야죠.
1: 네 오늘은 여름 장마철에 듣기 좋은 노래 세 곡을 소개했는데요. 다음 보기 중 오늘 소개하지 않은 곡은 무엇일까요? 1번 비 이츠 레이닝, 2번 명카 드라이브 냉면, 3번 김영철 막걸리.
0: 아하 정답 아시겠죠?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 정답자 몇 분 뽑아서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되면 다들 치킨 상품권 쏘고 있으니까 문자 계속해 주시고 미감 오늘도 즐거웠고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야죠.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안녕.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1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2: 안전화.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5: 신나 김신나는 라디오는 김영철.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고요. 자, 3번 막걸리 정답들이 쭉쭉 오고 있네요. 이윤호님이 유노유노 3번 막걸리 소나기 오면 빗속으로 막걸리. 김점례님 3번 막걸리 철업대의 막걸리도 장마철 추천곡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시간 되면 들어줘요. 4301번님 김영철 막걸리 극 능소와 보러 가는 중입니다. 모닝 산책에 철업디 함께합니다. 야호. 능소와 제주도 쪽에 또 피기도 하고. 능소와 우리 영철봉에서 소개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죠. 정답 보내신 철가루들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면서 1부 철가루 퀴즈 정답은 가야금이었습니다. 박순례님이 가야금. 가야금 연습을 집에서 했더니 남편이 옆집에서 민원 들어온 줄 알았대요. 몇 달 뒤엔 오늘은 제법 사람 같다는 칭찬을 들었어요. 그 한마디에 또 연습합니다. 아 진짜 악기랑 뭐 언어도 그렇고 다 연습 그죠.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은 완벽함을 만들어준대요. 김문희님이 가야금입니다. 가야금 연주곡 들으며 태교했었는데 너무 마음도 편해지고 힐링됐답니다. 우리 나라 악기 소리 너무 아름다워. 3923 가야금 동방불패에서 임청아가 가야금을 연주하던 그 장면을 생각난다고. 자 모두 치킨 상품 보내드릴게요. 자 선곡 파괴리슈거 스테이 튠.

비즈니스 매너,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일본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가벼운 목례로 표현하고 직함을 정확하게 부르는 걸 예의로 여깁니다. 중국은 첫인사로 부드러운 악수를 나누고 연장자나 상급자에게 먼저 인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미국은요, 밝고 자신감 있는 첫인사를 높이 사고 자연스러운 악수

0: 인터뷰와 아이컨택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알려드린 미팅 에티켓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 품격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 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11: 굿모닝,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 늦었네요. 지금 아침부터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100%.

0: 김영철의 파워FM.
1: 김영철의 파워FM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3, 4부는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그러면 안 돼 스페셜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영만이 권진영 씨와 지난번 진영영에 이어서 이번엔 그러면 안 돼 찾아오신 명예 영국인 백진경 씨와 함께 할게요. 0325번님이 진경님 나온다는 얘기에 보는 라디오 바로 켰습니다. 오늘 너무 기대돼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지은님이 미쳤다 미쳤다. 명예 영국인 백진경님이요? 생방으로 볼 수 있다니 철파임 대박. 그러니까요. 도착도 하셨고요. 얼그레님이 옥만언니 영국 할머니랑 명예 영국인 사이에서 기 죽으면 안 돼 하셨습니다. 그럴 리가요. 원래 기는 그렇게 막 센 기가 아니라서 우리 진영이는. 자 그럼 이제 뉴스 듣고 와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7: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 뉴스 지금 시각 8시 4분 4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글리 정상근 기자님 정상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5648번님이 어제 회사 근무 중에 청취율 조사 처음 전화 받았어요. 근무 중이라 엄청 소근소근 통화했네요. 김영철의 파워 FM 외치고 제일 좋아하는 코너로 12시간 빠른 뉴스 정글리 뉴스 코너 얘기했어요. 오늘도 뉴스 잘 부탁드려요. 사진을 막 찍어서 진짜 022056 그다음 이렇게 오네요.
1: 오, 그러네요. 예, 네. 청취율 조사 전화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0: 저도 한 번도 못 받아봤죠.
1: 네. 참 신기하네요. 네,
0: 저는 아마 받으면 양심적으로 제 프로그램 못 할 것 같아요.
1: 아, 그래도 해야죠. 네.
0: 아니요, 박소연의 러브 게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여러분 022056으로 네. 오늘 전화 많이 받아주시고 정블리 코너를 또 얘기해 주셨대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5648분님도 치킨 챙겨드릴게요. 치킨 상품권. 오늘 문자 소개되면 다들 치킨 상품권 드리면서 첫 소식 해볼까요?
1: 네.
0: 어제 중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 피해가 속출했다고요?
1: 네.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충청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는데요. 수요일부터 어제 오후까지 충남 천안에 무려 266.6mm의 비가 내렸고요. 계룡에 257.5mm, 세종 244mm, 대전 239.5mm 등 충청권을 중심으로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도로와 주택까지 침수됐는데요. 특히 경북 영주에서 70대 남성이 하천에 빠져 실종된 일도 있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도 요양원 옹벽이 붕괴돼서 입소자들이 긴급 대피한 일이 있었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한때 비가 세차게 내려서 호우경보, 침수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장맛비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에 무더위가 찾아왔다가 다음 주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요.
1: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검찰의 보안

0: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안수사는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거나 방향이 잘못 잡혔을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제도인데요.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과 재판에 붙일 수 있는 기소권을 분리했는데 그 후속 조치로 보안수사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했는데요. 보안수사 요구 시한을 못 받고 보안수사를 요구받은 경찰관이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 징계,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는 경찰의 부실수사 혹은 사건을 아예 묻어버리는 암장을 견제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큰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도 이 경찰 고위직과 연계돼 논란이 컸는데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한 숙의를 강조했지만 이 민주당 내에 이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강해 이달 안에 관련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피의자든 피해자든 이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계된 국민들이 많은 만큼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고요.
0: 네, 대법원이 12.3 내란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임 당시 한남동 관저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들을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막음으로써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인데요. 징역 7년이 선고된 2심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대법원도 하급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와 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고요. 이 공무원들의 법 집행을 거부할 사유가 있어야만 관저 출입을 불허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12.3 계엄과 관련된 내란 혐의, 또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일반 이적 혐의가 항소심 진행 중이고요. 선거 기간에 건진법사를 몰랐다고 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혜병 사건 당시 수사에 개입하고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다음은요. 국회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고요.
0: 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22일 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에 이르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의 운영실태 전반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대한축구협회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청문회에 부를 증인 13명과 참고인 10명의 명단도 확정됐는데요. 증인은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 이사 등이고요. 참고인은 박지성 혁신위 공동위원장, 유승민 대학체육회장, 이영표 박주호 혁신위원,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도 참고인 명단에 있었습니다. 한편 홍명보 전 감독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지 못하고 실망과 상처를 드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청문회를 월드컵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서겠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도피 논란과 관련해서 가족에 대한 신변 안전 우려가 있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프랑스와 모로코의 월드컵 8강 경기 누가 이겼나요?
0: 네, 오늘부터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첫 경기에서 프랑스가 모로코를 2대0으로 누르고 처음으로 4강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0대0으로 팽팽하게 맞서던 후반 역시 음바페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고요. 6분 뒤에 덴벨레 선수가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음바페 선수는 이번 대회 8골로 아르헨티나의 메시 선수와 함께 득점 공동선두에 올랐습니다. 한편 주말인 내일 새벽에는 스페인과 벨기에 간의 경기가 열리고요. 일요일 새벽에는 잉글랜드와 노르웨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고요.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노래 듣고 이제 권진영, 백진경 씨 두 분 같이 올게요. 우리 진영, 진경, 진자매, 진자매 환영 문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입니다. 오아시스의 원더월드 노래 들어볼까요?

0: 아, 진경 씨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예. 아,
1: 안녕하세요, 진영 언니. 예. Nice to meet you.
0: 아, 예.
2: 야, 니네 둘 다 왜 그래? 왜 이렇게 긴장하고 이렇게 얼어 있어?
0: 아이, 영철이 형 나 알고 보면 막 낯가리고 그러는 거 영철이 형 몰랐어?
2: 훈민정음 웃음이야 이게. 범국민 당근과 채취 프로젝트.
0: 너 자꾸만 그러면
2: 안 돼. 1075번님이 와 진영 진경의 조합이라니 오늘도 신박한 철파에 억울한 연기의 달인 억다리 억만이 개그우먼 구원진영 씨 그리고 Hello everyone 명예 영국의 백진경 씨 How are you?
3: I'm great.
2: Oh, great to see you again.
3: Great to see you. Yeah. 약속 지키러 왔어요 오늘.
0: 오, 진짜.
2: 진짜 나와준다 그런데 그 진짜 나와주러 왔어요.
0: 야 워낙 막 핫하시니까 야 네. 신기하다 이렇게 보니까.
2: 그래. 예. 아니 진짜 우리 아까 진영 진경 진잠이라 그랬는데.
0: 네네네.
2: 이게 두 분 진짜 초면이시죠?
0: 너무 초면인데 왜 이렇게 낯이 익지?
2: 그치?
3: 아, 당돌한 여자 아까리예요 우리 다.
0: 희극인실에서 마치 만났던 것만 같아.
2: 그러니까. 아. 아니 진영 씨도 진경 씨 나온 너튜브 이렇게 본 적은 있나요?
0: 아 있죠.
2: 그러니까.
0: 너무 그 꽁트 연기도 잘하시잖아요.
2: 완전 잘하지. 아니 우리
0: 신이지, 신.
2: 박혜영님 이 노래 알겠어요?
0: 응?
2: 진진진진진이야 완전 진이야
0: 아니 누가...
2: 진짜면은 진짜 진이야 아, 이렇게 왔어요.
0: 야 박혜경님 정말 센소이다.
2: 박혜경 씨 아니고 박혜영이네. 이름 틀리면
0: 안 돼. 돼.
2: 바로 적응했어. 지금 안 돼를 막 차고 들어가거든요 우리. 네 우리 또 진경 씨가 바로 또 적응해 주시는데.
0: 근데 아니, 되게 교육 시키려고 이렇게 딱 반 보잖아 얼굴 보잖아. 교육을 못 시키겠네.
2: 아.
3: 대들 것 같이 생겼어요 언니?
0: 아니 그냥 아니 그냥
2: 아니, 야, 톤 들었어? 대들 아 모르 어떻게 했어?
3: 대들 것 같이 생겼어요?
0: 신봉선 씨 이후로 이렇게 두려운 적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안 돼 할 때는 안 돼

0: 목젖을 좀 긁어줘요.
1: 긁어래.
2: 오케이.
0: 안 돼.
1: 안 돼.
2: 오케이.
1: 1662번님이
0: 아유 맛. 백진경님 요즘 너무 핫하잖아요. 철판까지 나오는 거 진짜 성공했다. 축하 축하.
2: 아 진짜 성공했습니다. 진짜.
1: 아 우리 1662번님이 어. Are you mad? M-A-D. mad를 응. 그 보통 이제 미국은 Are you mad? 하는데 어. in British
2: Are you mad?
0: 아 멋있다. 이거, Are you mad?
1: Are you mad?
2: 왜 이렇게 좋아해요 오빠?
1: 아니 그 아니 웃기지 나 영국 영어 웃기지 Are you mad?
0: 아 그렇게 하는 거야?
2: 저거는 약간 포시 저건 상류층 Are you mad?
1: Are you mad?
2: 저는 약간 노동자겠죠. 아, 유머트.
1: 아, 유머트.
0: 그 얘기는 들었어. 밀크도 그냥 밀크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데 밀크. 이렇게 해야
2: 밀크. 아. 오아?
0: 오, 신기하다.
1: 오아가 뭐예요? 오아?
0: 오아. 오아. 오아.
1: 아, 코미디야. 예.
0: 이거 아니에요?
1: 아니, 이제 우리는 미국은 excuse me. 아, can I get some water?
0: 어?
1: water 이러잖아요. 근데 어. 어, 오빠 water라고 하면 안 돼. 영 오빠 나 듣고 갔잖아요. 어. 저 진짜 영국 가서 징역시킨 대로 했어요. excuse me. can I get some 오아?
2: 갔더니 바로 갖다 주죠.
1: 아니, 진짜 우와. 웃어 웃어요. 웃으면서 thank you very much. 오, just one more please. 오아.
0: 오아.
1: 유지신 유지님 문자 한번 봐봐요. 진경이 한번 봐봐요.
2: 진경 언니 백두혈통 기운 얻으려고 보는 라디오 켰어요. 어. 오, thank you very much. 어. 진영 언니에게도 호랑이 기운 좀 나눠 주세요. 어.
0: 오, 좋습니다. 신기하다.
1: 아니 진경 씨 예. 생방송 사실 처음이죠?
2: 네, 처음이에요. 처음.
1: 근데 막 아까 우리 제작진들이 생방 처음이라고 긴장할 수 때는데 어때요? 긴장이 전혀 안 하신 것 같은데?
2: 에이, 긴장은 숨기고 있는 거죠. 백두혈통이니까 호랑이 기운으로 지금 어허. 가리고 있는 거죠.
0: 진짜 어허. 호랑이 같아요. 호랑이.
1: Are you nervous?
2: Are you mad?
1: Are you mad? Are you nervous?
2: I'm not nervous actually.
1: Yeah, you she's not nervous. 자, 사실 진경 씨 지금 이제 혼자 온도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둘이 왔죠 오늘.
2: Yes.
1: Yes. Yes.
2: 홀몸이 아닙니다.
1: 누구랑 왔죠?
2: A baby cheese.
1: 아, 이름이
2: cheese.
1: Cheese.
0: Cheese.
1: 아니 지금 몇 달 정도 됐나요?
2: 지금 18주니까 한 4개월
0: 4개월. 그렇구나. 난 홀몸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바깥에 매니저분이랑 같이 와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
1: 지금 그럼. 아 우리 김영신님이 저금력 만렙 센스 만렙 진경님 임신 축하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Congrats 또는 congratulations. 그건 보통 영국에서
2: congratulations.
1: congratulations. 붙여야 돼. 복수를 꼭 붙여서 congratulations.
0: 네.
1: 자 그렇습니다.
0: 많이 하고 가네요.
1: 네. 성별은 사실 이제 이미 나왔죠.
2: 네, baby girl입니다. baby girl.
0: 공주님, 공주님.
2: 네.
1: 아, 그 딸이 아까 누구 닮았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뭐 아빠, 엄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 사실은 이제 남편이 꽃사슴을 닮았기 때문에 꽃사슴 같은 남편의 눈을 닮은 딸이 나오면 좋겠다. 하지만 성격은 백두혈통 호랑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백두반비.
1: 백두반비.
2: 네.
0: 좋다 좋다.
1: 자 그러면 이제 경사스러운 일을 맞은 백진경 씨와 오늘 함께 볼 텐데 우리 엉만이는
0: 네.
1: 저기 영국 여행 가본 적 있었나요?
0: 아, 영국을 못 가봤어.
1: 오~
0: 진짜 꼭 가보고 싶어요.
2: 운이 잘 맞아요. 왜냐면 오늘도 검은색을 입고 오셨잖아요.
0: 그래.
2: 영국 사람들이 어두운 색깔 옷을 좋아해요.
0: 아 진짜?
2: 네.
1: 그러면 우리 둘이 다 옷이 블랙이야.
2: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브리티시.
0: 야.
1: 어 저도 바지는 블랙.
2: 야, 아,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0: 위아래 다 블랙 우리는.
1: 그렇네. 변준성님이
0: 네, 진영님 내는 오서방, 진경님 내는 로서방이네요. 두 분 뭔가 통한다.
1: 그래.
2: 맞아요. 좀 느꼈어요. 딱 만나자마자.
1: 여기도 로서방이라 그래요.
0: 그래요? 네,
1: 로서방이고 로서방. 여기도 오서방이라 그러고.
0: 정모해요 한 번.
2: 그래요, 한번 해요 언니.
0: 원 없이 먹게 해줄게요.
2: 어, 뭐요?
0: 아, 뭐든요.
2: 진짜요? 저 진짜 갑니다.
0: 아, 왠지 전화할 것 같아요.
2: 저 진짜 전화할 거예요.
1: 진짜 진짜 아니 오서방 왔나? 오서방이 너무 먹는 걸 좋아해요.
0: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2: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같이
1: 치킨 두 마리 시키고 막 그래.
2: 너무 제 스타일인데요.
0: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오늘 모인 인원이 하나 둘 셋 네 명이니까 치킨 네 마리?
1: 그렇지.
2: 인당 한 마리죠.
1: 아니 2995번님이 진경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계란빵이라고 들었는데 아침에도 드시고 오셨나요?
2: 계란빵 요즘 문을 닫았어요.
1: 어떻게 그래서?
2: 여름이어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좀
1: 지금 음식을 잘 드시고 있나요?
2: 잘 먹고 있습니다.
0: 잘 드셔야지.
2: 예,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계란빵 좋아하시는 것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네요.
1: 그치. 오늘 기대해 주시면서 그러면 이제
0: 안돼.
1: 아, 미안해요. 이제 들어갈게요. 이제 그러면
0: 안돼.
1: 들어갈 거예요. 놓치면
0: 안돼.
1: 엉만이 권진영 명예 영국인 백진경 씨 함께 시작합니다. 첫 사연 이혜영 님이 보내주셨고요. 음악 주세요.

0: 제 주위에는 프리미엄 빌런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팀장님인데요. 프리미엄 빌런이 뭔지 궁금하시죠? 올 초에 이사를 하신 팀장님께서는 집들이를 한다며 팀원들 몇 명을 초대하셨는데요. 아, 팀장님 저희 왔습니다.
1: 팀장님 저희 왔어요.
2: 어 왔어? 어스 와?
0: 저를 포함해서 팀원 4명이 집들이에 참석을 했죠. 우와 팀장님 이게 다 뭐예요?
2: 아우 자기들이 오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있나? 솜씨 좀 발휘해봤지? 우와. 영국식 피쉬앤칩스 그리고 짜장면에 탕수육 좀 시켜봤어.
1: 우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2: 아. 근데 네. 먹기 전에 말이야 자기들 혹시 노트북 프리미엄 쓰는 사람 있나?
0: 예 노트북 프리미엄 저 쓰는데요 왜요?
2: 아 그러면 내가 지금 TV를 켤게 예. 우리 집 거 로그인 좀 해줘
0: 예?
2: 나는 그냥 보는데 광고가 너무 많아서 귀찮더라고
0: 예 대놓고 거절하기도 못해가지고 좀 졸지에 로그인을 해드렸고 팀장님은 지금까지 제 계정으로 잘 보고 계십니다. 아, 그렇게 밥을 다 먹어갈 때쯤이었는데
2: 아 맞다
0: 예.
2: 땡플리스 프리미엄 쓰는 사람
1: 아. 저는 그냥 스탠다드 요금제 쓰고 있는데.
2: 에이, 스탠다드?
1: 네.
2: 스탠다드? 그거 프리미엄이랑 별 차이도 없는데 자기가 돈 좀 더 쓰고 나 좀 끼워줘.
1: 예, 아, 그게 저
2: 그거 얼마 하지도 않잖아. 응?
1: 어?
2: 지금 진행하자.
0: 결국 졸지에 김대리도 금액 추가해서 프리미엄 가입하고 부장님 계정 추가해드렸고요. 다른 두 직원들도 얼떨결에 다른 OTT 서비스를 가입해서 부장님은 몇 개월 동안 공짜 프리미엄을 계속 누리고 계세요. 그리고 또 지난주 아침에 갑자기
2: 아, 혹시 로켓 배송되는 꾸땡 와우 고객인 사람?
0: 이렇게 물으셨는데 새로운 지 얼마 안 된 어린 양 신입 사원이
3: 저 쓰고 있습니다. 왜요?
0: 라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바람에
2: 어 그래? 쓰고 있어? 자기 이리 좀 와봐.
0: 그래서 요즘 그 신입은 매일 로켓 배송 구매 대행을 해드리고 있답니다. 팀장님 월급도 제일 많으면서 멤버십 비용 아끼려고 직원들한테 빌 붙는 거 그러면
4: 안 돼!
0: 그리고 커피 쿠폰 포인트도 꼭 자기 걸로 적립하시던데 진짜 자꾸 제발 또 그러면
4: 안 돼!
1: 지금 사연 보내주신 우리 이혜영님 듣고 계세요? 선물 뭐 드린 줄 아세요?
0: 뭐요?
1: 185만 원 상당의 고고 리클라이너 소파 보내드릴게요.
2: Congratulations.
1: 이야 오늘 우리 또 진경 씨도 오셨고 오늘 또 선물 팡팡 쏩니다. 아 우리 이현이 앞으로도 이현이 뒤로도 이현이네.
0: 네. 진경님 어학원 원장님 톤이잖아요. 어머니 밥 먹기 전에 프리미엄 로그인 좀 해주세요.
2: 어머니 우리 민수가요 스피킹이 굉장히 컨피던스가 많이 떨어져서요. 저희 원어민 선생님하고 수업을 좀 해야 되는데 2천만 원이에요.
1: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2천만 원이면
2: 어머니 원장 재량으로 제가 넣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인원이 다 찼어요.
1: 아 그래요?
0: 왠지 하고 싶다 무서워서.
1: 박미주님이
0: 네 진경님 연기력 무슨 일이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1: 그러니까 오늘 톨 설정은 뭘로 한 거예요?
2: 이거 원장님으로 했습니다.
1: 원장님 톤에 있어요. 아 그리고 진경님이 여러분 저기 다 아시면 아시겠지만 연극 역할 출신 아니에요?
2: 근데 연출이에요 저는 근데
0: 연출
1: 한 번씩 그거 있어. 김수영 형도 김수영 형 연극 역할이잖아요. 장난으로 연기 왜 이렇게 못해요 놀리면 연극 연출이야.
2: 저도 연출입니다.
0: 저는 연출이야. 학교 들어갔을 때 연역과에서 이랬어요. 얼굴 보더니 자네는 연출인가? 아, 저 연기 전공인데요. 이랬더니 넌 연기를 굉장히 잘하겠구나.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1: 오늘 우리 박성민님이 문자.
2: 아 오늘 대박. 완전 뮤지컬 퀄리티인데요.
0: 유후.
1: 그러니까요. 아 이 OTT 구독 요금제 이거 왜냐하면 저도 4명 쓰는 거 있거든요.
0: 네네.
1: 하나는 우리 애숙이 누나, 하나는 김숙, 하나는 이제 생민이요, 김생민 씨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해서 했는데
0: 네.
1: 김숙 씨도 맨날 아이씨 비밀번호 좀 빨리 까먹어서 가르쳐줘. 네.
0: 아 맞아, 나도 많이 빌 붙어서 하다가 이제 내 돈 주고 하고 있어요.
1: 우리 백소영님이
0: 네. 아 나 진경님 출산 직전까지 나와주시면 안 되나요?
1: 그러니까
2: 출산을 여기서 할게요 그냥.
1: 또 비틀했어. 또 배틀해서
2: 이것도 지켜야 돼요?
1: 6개월 고정이야 그럼.
0: 괜찮겠어?
1: 아니 나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본인이 했어. 그러면은 그것은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본인이 한 번 또 후회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사부에 가서 얘기를 좀 더 하고요.
0: 수중 출산은 들어봤어도 이렇게 생방 출산은

0: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 들어서던 열차가 그대로 역을 통과하고 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평화롭던 일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죠. 최근 있었던 이 사고는 지하철역 변전소에서 누출된 이산화탄소가 역사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아지면 질식사고로 이어질 만큼 위험하지만 무색무취로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워 작업 전 반드시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은 물론 지하시설에도 꼭 필요한 가스감지기. 이산화탄소까지 잡아낼 때 안전이 완전해지지 않을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1: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0: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1: 스타, 자비니 스타.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2: 고릴라 편이다.
1: 고삐 풀린
2: 고릴라.
1: 왜 다 고릴라죠?
2: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1: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2: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자연 그대로의 거친 음식이 건강에 이롭다고 하죠. 거칠지만 그 속에 식이섬유가 가득 담겨있기 때문일 겁니다. 쌀은 어떨까요? 쌀은 도종 횟수에 따라 현미, 배암이 백미로 나뉘는데요. 특히 겉껍질만 먹힌 현미는 식감은 조금 거칠어도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살아나고 식이섬유가 많아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쉽게 느껴집니다. 또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뼈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까지 더해졌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국산 현미에 있는 항산화 성분을 분석했더니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했다니까 쌀은 한국인에게 진정한 슈퍼푸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거예요?
1: 김영철의 파워 FM 오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4부가 시작이 됐고요. 억만이 권진영 그리고 명예 양국의 Are you mad? 백진경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진경 씨, 자 생방송은 진짜 처음으로 사실 나와주셨고 진짜 약속 지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문자들이 좀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김금자님이
2: 철파엠에서 세계 최초 생방 출산 가자.
1: 아까 사부마다 시작합니다. 진짜 한번 아니 또 그 전에도 또 나와주실 수 있나요?
3: 아예 아이를 데리고 치즈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진짜. 출산은 아무래도 영국에서 하고 이제 첫 출산이다 보니 저도 무서워요.
1: 그렇죠. 네, 지금도 또 곧 영국도 들어가셔야 되죠.
3: 그렇죠. 네. 이번 달에 이제 26일날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 낳고 와야죠.
2: 아기 데리고 올 거예요. 그 신생아 아기를.
3: 치즈. 네.
1: 치즈.
2: 철파엠 베이비. 기대된다.
3: 철파엠 최초 철파엠 베이비?
2: 그래 그래. 여기서 먼저 보여줘요.
1: 좋다 좋다.
2: 좋다.
1: 치즈의 개별은 영국식 영어.
2: 맘! 따지!
1: 하나도 안 들리고.
2: 빠뜨리세요. 갑자기 윤복희 선배님이 얼굴에
1: 보였어. 내가 왕이야. 우리 권나목님 문자 보세요.
3: 비 내리는 기간에 우울했는데 진경님 덕분에 웃음이 나네요. 기분 업돼요.
1: 그러니까요.
3: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 어제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요.
2: 하루 쟁여 놨어.
1: 박선희님이
4: 진경님 처음 알게 됐는데 너무 유쾌해서 지금 바로 명예 영국인 구독했습니다.
3: 친구들아 구독 좋아요. 땡큐.
1: 물론 호칭이 친구들아예요. 친구들아죠.
3: 네, 메이트, 메이트니까.
1: 메이트, 친구들아, 친구들아. 메이트. 자 그리고 또 최경옥님이
2: 진경님께서 네.
3: 저희 집 6학년 초딩 딸이 진경 이모 본다고 책가방 메고 지금 현관문 앞에 앉아 있어요. 원장 쌤이 예린이 빨리 학교 가라고 해주세요. 예린아. 얼른 고투스쿨 하세요.
1: 고투스쿨, 고투스쿨. 자, 직장인들은 고투워크, 고투워크.
3: 고투워크.
1: 김숙진님이
4: 진경님 저는 셋째 가졌을 때 입덧이 심해서 생밥만 먹었는데 진경님은 입덧 없으신가요? 제일 땡기는 음식이 궁금해요.
1: 일단 입덧은 지금 어때요?
3: 전혀 저는 이제
2: 먹덧인가?
3: 네, 먹덧도 아니고 입덧도 아니고 아주 건강한 이제 산모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임신이 체질인 것 같아요.
2: 진짜 다산의 여왕 되는 거 아니야?
3: 그렇게까지
1: 몇 명까지 그래도 예상하고 있어요?
3: 몇 명이요? 한 두 명이면 되지 않을까?
2: 와,
1: 왜냐면
2: 좋다, 좋다.
1: 공주니까 또 약간 왕자님도
3: 그렇죠. 공주님 한 명, 왕자님 한 명. 그 지금 제일 땡기는 거는 약간 수박 같은 거.
2: 아 시원한 거.
3: 시원한 거. 여름이라서.
1: 어때 영국은 영국은 허니 로스박 나 지금 수박 땡겨.
3: 아 근데 영국 수박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수박이 최고예요 사실. 당도는.
1: 당도는.
2: 맞아, 맞아. 네.
1: 당당다라당당당당당. 수박이 땡겨요. 영어로 할 때는 어떻게 하죠?
3: I am craving some watermelon.
1: Watermelon.
3: Watermelon.
1: I am craving for도 있지만 I am in the mood for watermelon.
3: Oh, very good.
2: 잘하시네요. 멋있다.
1: 오늘 꽁트 중에 진짜 진영이 진영이 겉도는 거 하나 있을
2: 그래,
1: 거거든요.
2: 좋아 좋아 좋아. 친다 나 친다.
1: 우리 6966번님이
4: 저는 OTT부터 책까지 구독 엄청 하고 있는데 영국인들도 구독하는 게 맞나요?
1: 영국인들은
3: 영국도 OTT가 많긴 한데 사실 TV가 너무 재미있어요.
2: 재밌어?
3: 도파민이 터지는 TV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가지고
2: 진짜?
1: 영국에서?
3: 네 9시가 넘으면 좀 노출도 할 수 있고 약간 그런 제도가 있어요. 밤 9시가 넘으면.
1: 와, 아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영드 이렇게 하면 뭐 그냥 뭐 셜록. 그다음에 또 가끔 이제 넷플 땡 뜨는 거 있어요. 뭐 소년의 시간이었나 그거.
3: 아
1: 뭐.
3: 맞아요. 너무 뭐 너무
1: 있긴 재밌어. 있어요. 영드라 영국 드라마. 그 말고도
3: 그런 것들이 이제 9시 전에. 그리고 9시가 넘어가면 이제 살이 조금 보이고
2: 살이
3: 뽀뽀도 좀 하고 약간 그런 도파민.
1: 와 그거는 우리 또 나 영드는 우리가 안 사니까.
2: 그러니까.
1: 나 그래서 영드는 다 그냥 우리 오히려 우리 한드가 더 재밌어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3: 리얼리티 쇼가 최고예요. 영국은.
1: 리얼리티도 막 리얼리티. 싸우고 이런 것도 있어요.
3: 다 나와요. 모든 게.
2: 진짜?
3: 네.
1: 뭐 불륜 우리 막장 치고받고 이런 것도.
3: 러브 아일랜드라고 막 같은 침대를 쓰는 것도 다 나오고 남녀가.
2: 어머.
3: 아주 도파민이 터집니다.
2: 야,
1: 아 진짜
3: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갑자기 상기가 됐어요.
2: 아니 나는 20개 보여 지금.
1: 나는 사실 혼자 명영이한테 영국 많이 배웠지만 네. 그냥 이런 드라마 엔터 이런 건 우리가 더 높구나. 왜냐면 9시 전 것만 봤으니까.
2: 맞아 맞아.
3: 이제 영국 리얼리티를 보면 한국 걸 못 봅니다.
2: 야.
1: 아니 나 지금 9시 이후가 지금 나 런던 가서 뭐 했지? 난 못 봤어 TV도.
4: 공부만 하고 왔잖아.

0: 커스터 드시고
1: 공부해야 되는 걸 알아. 평생 공부해야 돼.
2: 여기선 제가 빠질게요.
1: 아니도 툭툭 끼세요. 괜찮아요. 아이, 그럼. 끼끼 빠빠.
3: 진영아 지금 나 지금 오정우 씨가 뭐라고 해, 봐봐.
1: 연극은 9시 이후 메모. 메모. 주장. 주장이요.
3: 자 그러면 우리 또 8349번님이 시키지도 않은 백진경 씨 삼행시를 보내요. 그 예. 이분이 우리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1: 그러니까,
3: 자 우리 진정이가 살려봐. 백.
1: 100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 매력에 어머.
3: 진.
1: 진짜 영국인도 고개 끄덕일 품격.
3: 경.
1: 경이로운 존재 명예 영국인 인정.
2: 오, 와우.
1: 백진경. 아니,
3: 기분 어때요?
2: 너무 감동이.
1: 빨리 캡처해놔. 캡처해.
2: 또 핸드폰 안 갖고 들어와 가지고.
1: 저장.
3: 네. 아니 진짜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1: 네.
3: 8349 오 정은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그리고 영국은 9시 이후 메모
1: 저장.
3: 자 모두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면서 지금 우리 김시현님이
1: 유교보이 철없디 다시 영국 갈 기세.
3: 나 진짜 나는 유교보이잖아.
1: 유교보이야. 나는 진짜 철없디 보면은 좀 막살아도 될 이목구비 아니에요? 진짜 반듯해.
2: 근데 반듯할 것 같아요.
1: 진짜 그
3: 영국 식당 다 10시 문 닫잖아요 거의.
2: 맞아요.
3: 그래서 나 10시쯤에 맥주 마시고 와서 씻고 네. 잤어 11시에. 아니 또 다음날 학교 가야 되니까.
2: 오빠는 펍을 가야 되는데 펍에 한번 딱 떨어뜨려 놓고 싶어요.
3: 그러니까.
2: 그래. 얼마나 많이 말하나 거기서. 스트레인저들과
1: 그러니까.
2: 낯선 사람들과.
3: 나 진짜 진경이 있을 때 영국 한번 가려고요.
1: 그래 가가지고 클럽 한번 그런데 한번 들어가 봐요.
3: 그리고 9시 이후 TV를
1: 무서워?
3: 아니
1: 무서워?
3: 9시 이후 TV를 보려고요.
2: 그것도 어차피 지금... 집에서 혼자 보시는 거 아니에요?
3: 우리 아까 근데 3부에서 프리미엄 구독 빌붙는 막 팀장님 얘기 나눠봤잖아요.
1: 네네.
3: 자 그러면 이것을 연결시키면서 오늘도 공감 문자를 한번 받아볼게요. 긴급 제보
4: 이때네 과때네.
3: 오늘 긴급 제보는 이걸로 받아볼 텐데 우리 백진경 씨는 이걸 바로 기습적으로 따라올지 모르겠지만 혹시 물들어 이 노래 알아요?
2: 알죠 알죠.
3: 아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작.
4: 빌부터 너의 사랑하는 나는 빌부터
1: 예를 들어보겠다네. 나는 남매를 키우고 있다네.
3: 엄마 나 오늘 피자 좀 시켜주면 안 돼?
5: 엄마 나는 피자 싫어. 난 치킨.
1: 아유 오늘 엄마 이모들이랑 약속 있어. 엄마 나가야 해.
3: 맛있는 거 드시러 가. 그럼 나도 따라갈래.
5: 나도 엄마 나도.
1: 문제는 우리 아들은 38 딸은 35이라네.
3: 손 설정 잘못했어.
1: 이들이 아직도 독립을 안 하고 나한테 끼니마다 밥 사달라고 아기 참새처럼 빌부터 산다네.
3: 아니 나는 당연히 아들이래서 엄마 근데 38하고 아니 근데 35 너는 왜 내 돈 따라했어.
2: 아니 오빠 그렇게 하니까 저도 따라서
1: 잘 살렸어. 잘 살렸어.
3: 그래서 긴급 제보
4: 빌부터 너의 사랑하네 나는 빌부터 이때네 봤대네.
3: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치킨 상품을 쏘고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자 문자 많이 주시고 노래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난 영국 노래가 아니라 오늘 네. 영국인 와서가 아니라 나는 이 노래만 나오면 기분이 지금보다 100배 올라가요.
1: 무슨 소리죠?
3: 깜짝 놀랄 거예요.
2: 야 셀러버룸 뭐야 저리
3: 스파이스 걸스
2: 셀러버룸 좋아하잖아 셀러버룸
3: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아 원아

0: 라바 라바 라바.
1: 4452번님이
2: 졸업 뒤 너무 신나서 무슨 노래인지 소개도 안 하셨어요. 크크크 빨리 얘기해요.
1: 노래 소개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스파이스 걸스의 워너비 듣고 왔습니다. 스파이스 걸스 워너비 여전히 레전드?
3: 그렇죠. 여전히 레전드죠.
1: 그렇죠.
3: 빅토리아.
1: 노래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3138번님이
3: 세 분 여고 동창회 같아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2: 재밌다.
1: 진경이 아까도 아 그래서 언니 아 자꾸 나 언니래 오빠 언니라고 해도 돼. 너무 아니 너무 미안해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오빠한테 언니가 뭐야 이게 아니라 언니라고,
3: 언니라고
1: 해도
3: 언니라고
1: 돼.
3: 언니라고 해 하시더라고요.
2: 아니, 영철 너, 언니라고 해요. 네.
1: 근데 너무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진 우리 권진영 씨는 저한테 영철이 형이라고.
2: 형. 저는 2001년 때부터 우리 영철이 형을 봤기 때문에
1: 그 형이라고 해요.
3: 언니 형. 오빠라는 말 잘 못하시죠?
2: 어떻게 알았어?
3: 싹 알겠어요. 이제 감이 그치? 왔어요.
2: 오빠라는 말이 오빠가 없어서 그런지 그게 좀 입에 착착 안.
1: 진경 씨는 오빠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3: 저는 오빠 잘하죠.
2: 오빠.
1: 오빠.
3: 오빠.
2: 어울린다. 아, 이 오빠.
3: 아, 이 오빠라. 아,
1: 잘 노네. 개그맨 권진영 씨고요. 그리고 명예 양국의 백지. 진영 씨, 백진영 씨,
3: 백진경이에요.
1: 아니 같은 진영 씨, 백진경 이름 헷갈리면
2: 안 돼.
1: 자 이때네 바테네 오늘 주제가 빌부터
4: 너의 사랑하네 나는 빌부터.
1: 인데요. 자 문자 네. 뭐 볼까요?
2: 윤현정님께서 제 자동차가 경차라서 연비도 좋고 톨비도 할인된대네. 그래서 직원들이 자꾸 출장 갈 때 저를 불러서 같이 가거나 장례식장 갈 때도 항상 제 차로 간대네. 참나 기름값도 안 주고 얻어타기나 하고 전담 운전사가 된 기분이어서 너무 화가 난다네.
3: 아 진짜 화난다 이거.
2: 날만 한대.
1: 아니 뭐 나랑 같이 갈래? 어 그럴까도 아니고 싹싹 끼워가지고.
3: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값 안 줄 거면 밥이라도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간식이라도 기내식으로 넣어주시든지.
3: 맞아.
1: 김원재 좀 약간 오리가리 말해 짠 짠소리 짠순이 그러니까, 짠돌이들이
2: 그러니까.
1: 있어.
2: 그만 밀고
1: 털어주마. 이렇게. 네. 이 남유님은
3: 친구가 딱 일주일만 신세 질게 하고 제 자취방에 들어왔다.
1: 불안해 불안해.
2: 무서워.
3: 그런데 그게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됐대네.
2: 오마이갓.
3: 냉장고 텅 비고 에어컨은 하루 종일 켜놓고 택배는 죄다 제 주소로 시킨대네.
2: 어머머.
3: 관리비 얘기를 꺼내면 다음 달에 줄게만 반복하는데 이쯤 되니 제 집에서 제가 눈치 보고 사는 것 같대네.
2: 야 잘못 드렸다네.
1: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는.
2: 어떻게 해야 되냐.
1: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3: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1: 얘기해야
3: 돼. 되는데 이거.
1: 그래, 얘기하면 야 남의 집 에어컨을 그 켜놓고 그지. 그러니까. 난 남의 집 놀러 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설거지 안 하고 가는 사람들.
2: 그것도 우리 집에 왔었지 않아요? 번데기탕 끓여 먹고.
1: 제가 그랬어요? 괜히
3: 내로남불.
1: 괜히 걸어가지고 4862번님 빨리 보자 진영아.
2: 팀원끼리 도시락 싸서 점심 먹고 있는데 일주일에 세 번은 밥만 싸우는 동료가 있다네. 늦잠 잤다 저녁에 장을 못 봤다는 둥 핑계도 가지가지라네. 그러면 안돼. 밥만 싸우는 거 와 진짜 진짜.
1: 아니 나 아니, 캐릭터 되게 궁금하다 보고 싶다.
3: 근데 그러면 이런 반찬을 이제 다른 분들 거를 먹는다는 거죠?
1: 그런다는 거잖아.
3: 와
1: 대단하죠.
2: 밥을 왜 싸와 그냥 사 먹지 밥. 그러니까.
3: 반찬 이상한 거고.

0: 가져가야겠다. 막 못 먹는 거 다른 사람들.
1: 아 빌보트 사연 재밌습니다. 우리 그러면 황 교무님
2: 친구가 우리 집 김치를 엄청 좋아한대네. 툭하면 김치 좀 싸주면 안 되냐 해서 두 달 사이에 다섯 번 김치 얻어갔대네.
3: 야 김치가 야. 요즘 얼마나 귀한 건데.
1: 그래.
2: 김치는 김치. 요즘 사 먹기도 쉬운데 왜 자꾸 얻어가? 집 김치가 얼마나 귀한데?
1: 맛있어서.
3: 집 김치가 먹다가 산 거 못 먹듯.
1: 그래.
2: 그렇긴 해.
1: 자 그리고 우리 김종환님이
3: 어, 친구랑 여행 가면 친구는 아무것도 안 가져와서 내 옷, 응? 어? 화장품. 어? 면도기, 어? 속옷, 심지어 칫솔까지 빌려 쓴다네. 어. 여행은 빈손으로 가는 게 제맛이라는데 그건 빈대라네, 빈대.
0: 오, 아니 나, 속옷을 어떻게 빌렸어요?
3: 그러면 빈대.
1: 야 면도기 한 번 정도야. 그래. 근데 그래. 와 속옷, 칫솔.
3: 칫솔.
1: 와, 와 이거는
0: 그 진짜. 입은 속옷을 주면 되겠다. 그렇지. 내가 입은 속옷.
3: 뒤집어서 입어 하면서.
1: 입었던 거 입을래. 그걸 아니 그 그치.
3: 야 칫솔까지는 좀 너무하다.
1: 이다영님은.
2: 양치만 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동료가 있대네. 치약 좀 쓰자며 제 치약을 매일 가져가는데 오. 새 치약을 사도 가장 먼저 쓰는 사람은 늘 그 동료라네.
3: 어마, 어마.
2: 이제 하나쯤은 직접 사왔으면 좋겠대네.
1: 야, 진짜 와, 대박이다. 사람, 이런 사람 있구나.
0: 근데 저도 안 가져가요. 여행 갈 때. 치약은 빼고 가져가요.
3: 어, 치약은
0: 누군가가 가져올 거라서.
3: 그건 치약가. 그렇지만. 아, 그렇지. 그렇지만서도. 나,
0: 근데 매일 이렇게 쓰면.
1: 나도 치약은 잘 안 가져가.
3: 치약만?
1: 치약만. 자 모두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면서 이제 그러면 안돼 마지막 사연 여러분 변땡땡님이 보내주셨고요. 음악 주세요.
3: 작년에 새로 들어온 회사 후배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대학교를 나온 데다가 처음부터 싹싹하게 굴길래 제가 밥도 자주 사주고 예뻐했는데 그 친구가 슬슬 영업병 말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후부터 좀 꼴보기가 싫습니다.
4: 선배 그 응? 프로젝트 컨피덴셜한 거 아시죠? 어사인된 업무 듀데이트까지 꼭 팔로우업 해주세요. 오라이트?
3: 그래 그래 알겠어. 그냥 중요한 프로젝트니까 꼭 오늘까지 해달라고 하면 될 걸. 뭘 저렇게 사사건건 영어를 끼워넣는 건지. 아, 그냥 귀엽게 봐주고 싶어도 문제는 그 후배가 제 발음을 가지고 자주 창피를 준다는 거였어요. 하루는 제가 거래처에 발표 자료를 연습하며 오늘 이 컨퍼런스는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옆에서 슬쩍 훔쳐보던 후배가 대뜸
4: 어머 선배 응? 방금 컨퍼런스 발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설마 컨퍼런스라고 P 발음하신 거 아니죠? 컨퍼런스죠. F 윗입술로 아랫입술을 깨물어야 하는 거 모르셨어요? 선배가 저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영어도 야. 더 오래 배우신 것 같은데 아 그거 모르시나?
3: 아 그런가? 내 발음이 좀 별로지.
4: 아 네 완전 so bad.
3: 그때 인정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그 뒤로 후배는 제가 만만한지 아예 영어 좀 한다는 다른 동기와 친해져서 둘이 함께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1: 선배 오늘 급한 업무 없으시죠? 금방 그 바이어 메일 오는데 리플라이 좀 대신 써두시면 안 될까요? 저 지금 외근 나가 해서 응? I'm sorry 죄송해요.
3: 아 영미씨 알겠어.
4: 아 선배 저도 응? 영미씨랑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따 응. 회의록 작성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3: 아 나
4: 타이핑 그냥 패스트하게 하시잖아요 그쵸?
3: 가뜩이나 꼴보기 싫은 영어 섞어가며 지들이 해야 할 일을 자꾸 나한테 넘기는데 잘 참는 저는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다 해주긴 했습니다. 그러다 제 화를 크게 돋은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직원들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원어민 강사를 초빙해서 비즈니스 회화 수업을 열어줬거든요. 하필 그 후배가 제가 1대1로 같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4: 아, 선배랑 me? 응? 둘이 together? Oh, wow, that's okay. Good job.
3: 아, 솔직히 저도 영어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가서 배워야지 하고 기대하며 들어갔는데 후배는 제가 끼어들 틈도 없이
4: Good morning. I'd like to discuss our new project.
5: Good morning. That sounds great. When can we start?
4: How about next Monday at 10 a.m.?
3: 아, 나도
4: 아우, 선배! 어? Shh, be quiet. 지금 원어민들끼리 잉글리쉬로 대화 중이잖아요.
3: 나도 좀 해보고
4: 아, 윤멋! 어? 잠깐! 낄끼 빠빠, please,
5: please? That works for me. I'll prepare the documents.
4: Perfect.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5: Thank you.
3: 아, 이러면서 한 시간 내내 저는 입도 뻥끔 못하게 만들고 지 혼자 회화 연습하면서 원어민 쌤을 통차지하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제가 알기론 그 친구 호주 유학 달랑 6개월 갔다 온 걸로 아는데 자기가

0: 왜 원어민인가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야 후배 너 그렇게 자꾸 그렇게 영어 부심 보내고 제발 또 자꾸 진상 떨고 그러면
1: 안 돼. 안 돼.
2: 아 사연 보내주신 우리 변땡땡 씨께 185만원 상당의 코코 미클라이너 선물 보내드리고요. Congratulations. 장승희님이
0: 진경님 꼴보기 싫은 연기 정말 잘하시네요.
3: 아, 선배님 진짜 아 진짜 그거 모르시는 거 아니죠?
2: 그러니까요. 아니
0: 정말 몰라서 아니 나도 좀 얘기 좀
2: 최윤미님도
0: 진경님 진짜 처음 맞아요. 너무 잘하시네요. 세 분 케미 무엇 정말 재밌다.
3: It's so fun.
2: 여러분 연출 전공자의 연기.
0: 아 왜?
2: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나왔잖아요. 아까 우리 둘이 계속 저 영어 쓰고 중간에.
0: 나도 영어 이제 둘이 계속 해보세요. 영어.
2: I'm craving for 뭐 해도 되고.
3: I'm craving some watermelon.
2: Really? I'm in the mood for watermelon, right?
0: 나도 워터멜론 맛있지.
2: 자꾸 우리 둘이.
3: Okay, English only, please.
0: Watermelon, good.
3: No, 그러면 watermelon,
0: very good.
2: 그러면 진영아 잠깐만 널 위해서 우리가 광고 듣고 올게.
0: 길까?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0: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1: 스톱!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2: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자, 이사리님이요.
4: 오늘 세자매의 수다 역대급이었습니다. 듣기만 했는데 같이 수다 떤 기분이에요.
3: 그러니까요. 아,
5: 진짜 재밌었어요. 저
3: 우리 허윤서님이
6: Time is fast. 시간이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하신 것 같아요.
5: 맞아,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3: 이럴 때 시간이 빨리 갈 때 또 뭐라고 쓰죠?
6: Time flies.
3: Time flies.
6: 날아간다 시간이.
4: 그럼 우리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요.
3: 그렇지.
6: 그래요.
3: 윤이나님이
4: 진경님 덕분에 그러면 안 돼 코너가 오늘따라 더 재밌었어요. 다음에 치즈랑 꼭 손잡고 나와주세요.
3: 그래요.
6: 알겠습니다. 꼭 치즈랑. 불러주세요.
3: 다음에 꼭 만나기로 하고 우리 끝인사 네. 함께하면서 해야될게요. 진경씨 진영씨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4: 오픈 업
3: 치즈 때는
4: 치얼 업
3: 영철이랑
4: 진영이랑
6: 진경이는
3: 이제
4: 쇼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당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하는 평범한 루틴이 요즘 따라 너무나 귀찮게 느껴지고요. 아이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눈살 찌푸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모두 다 알죠. 이게 다 여름 때문이고 날씨 탓이거든요. 원래 그렇잖아요. 공통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이 있으면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괜히 한 번 더 웃어주게 되거든요. 오늘은 사람 말고 더위와 습도만 미워하면서 서로에겐 세상 시원한 내 편이 되어볼까요?